0: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Sunburn?
0: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Your skin. Oh, so cool. Oh,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0: What?
1: I said before.
0: What?
1: This is so dangerous. So you have to, okay?
0: Sunblock. I said before. I know.
1: 자. 여 알로에 좀 발라 이거. 알로에 발라. 이거 알로에. 알로에.
0: 알로에.
1: 예, 알로에. 알로에. 알로에 수딩 진정 굿. Your 피부, your skin is so 따끔따끔.
0: Oh, so aloe.
1: Yeah. 알로? 알로. 그거. Yeah.
0: Gosh, I'm really turning into a roast chicken.
1: Chicken? Oh, I want chicken.
0: No.
1: Let's eat.
0: I'm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Roast chicken?
0: Oh.
1: Roast chicken is so tasty.
0: No, my skin.
1: Hmm? Okay.
2: 네, 자 오늘은요.
3: 예. Yeah.
2: 저번에 했었던 패턴을요. 제가 살짝 소개한 것도 있기는 한데.
3: 네.
2: 그것을 활용해서 오히려 여러분들 더 힘들게 만든 게 있어요.
3: 아.
2: 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사과는 드리지 않습니다.
3: 진짜.
2: 왜냐하면
3: 여러분들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한번 총대를 메고서는요.
2: 아니요.
3: 예.
2: 아니 다
3: 우리 말씀하고요.
2: 잘 되라고 하는 거기
3: 않죠.
2: 때문에
3: 네.
2: 여러분들 오늘 좀 어려운 게 살짝 있더라도 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3: 알겠습니다.
2: Alright. 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5: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4: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네.
2: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오늘은 패턴도 패턴이지만 단어도 굉장히 당연한데 여태껏 몰랐던 거 많이 가져갈 겁니다.
3: 네.
2: 자, 지금 이런 거예요. 너무나 따가운데 뭔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런 햇볕에 탄 피부가 벌써 벗겨지네.
3: 벗겨진다.
2: 네.
3: 잠깐만. Oh no, my sunburn is already.
2: 네.
3: 잠깐만, sunburn이 뭐예요? Sunburn,
2: 처음 들어봤죠?
3: 예.
2: Right.
3: 아, 이게 아 햇볕에 탄 피부를 sunburn이라고 하나 보네요.
2: 오, 오케이.
3: 예. 탄 피부가 벌써 벗겨진다라는 얘긴데
2: 그게 중요합니다.
3: 벗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ing 써야겠네요. 근데 이게 벗겨지는 거 우리 껍질 아시죠? 바나나 껍질
2: 껍질이요?
3: 필이라 그러잖아요. 필.
2: 오.
3: 응용을 우리가
2: 크리에이티브하네요.
3: 예. 그래서 그 껍질이 필인데 필링. 예.
2: 아, 오케이. 뭔가 필링은
3: 네.
2: 들어보면은 어떤 스킨케어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3: 맞아요.
2: 해요.
3: 맞아요. 필링 젤 이런 거 있어요.
2: Right?
3: 예.
2: 오케이. 자, 그런데 솔직히 그런 생각 보통 안 해봤을 거잖아요. 내가 이거 탄 부분은 뭐라고 하는지.
3: 그렇죠.
2: 피부가 진짜 너무 그래가지고 허옇게 이렇게 벗겨지는 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3: 진짜.
2: 이런 게 진짜 생활 영어잖아요.
3: 맞아요.
2: 가보겠습니다.
3: 오.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정답입니다.
3: 저 이거 근데 진짜 지어낸 거예요.
2: 아, 진짜로?
3: 정말로.
2: 이 우리가 과일 껍질 같은 것을 벗기는 것도 peel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3: 그 저는 bananas, 필이 그냥 껍질 right? 명사일 수도 있겠다.
2: 어, 맞아요.
3: 어, 뭐 명사도 돼요?
2: banana peel. 야야야야. 가능한데.
3: 그 동사도 되고.
2: That's right. 아. So peel 이라고 하면은 껍질이 벗겨지다. 혹은 스킨 같은 게 얇게 벗겨지다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어! 너무
3: 이거
2: 잘했어요.
3: 진짜 지어낸 거예요.
2: 오케이.
3: 우와.
2: 자. 발음할 때 P-I가 아니라 P-E-E-L이죠.
3: 네.
2: So 입모양을 살짝만 옆으로 벌려주면 좋겠습니다. So peel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3: 네.
2: 그렇게 하면 알약이란 뜻이잖아요. P-I-L-L.
3: 그쵸.
2: So peel, peel.
3: 아.
2: 조금만 좀 해서 가볼게요.
3: 네.
2: Peel, peel.
3: Peel.
2: Mm-hmm.
3: Peel.
2: 좋아요. 자 그리고 peel도 오늘 뭔가 획득한 느낌인데
3: 네.
2: 그 앞에
3: sunburn.
2: Yes. 우리가 그렇죠. 햇볕에 타서 여기가 이렇게 그을은 부분. 딱 봐도 아, 이거 벗겨지겠다 하는 부분 있잖아요.
3: 왜 우리가 반팔 입으면은 그 아래로는 까맣고 그 위로는 하얗잖아요.
2: 맞아. 특히 그 중에서도 정말 벌겋게 되는 데 있어요.
3: 그렇죠.
2: 막 쓰리고.
3: 초반에는,
2: 근데 그게 네. 결국에는 나중에 벗겨져요.
3: 그렇죠.
2: Right? 그 부분을 sunbur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심하게 탄 부분 살짝 그을은 건 그렇게는 안 하고요.
3: 네.
2: 그냥 sunburn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0: 그런데 그것이 필링하고 있다 이미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여기는 패턴이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냥
1: 그죠?
0: 단어들을 몰랐을 뿐이고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의 패턴은 굉장히 단순한, 심플한 겁니다. 시제예요. 바로 my sunburn is peeling.
1: Peeling.
0: 그게 뭐예요?
1: Already.
0: Already. So 진행형이죠.
1: 예.
0: So 여기서는 비동사 ing 한참 뭐뭐 하고 있다. 지금 막 하얗게 벌써 이러고 있는 겁니다.
1: 네.
0: 이런 경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쭉쭉쭉 되는 거?
1: 정말 좀
0: 네.
1: 창피해요. 땀 흘리는 것처럼.
0: 맞아요, 맞아요.
1: 조금 그럴 때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네.
1: 예.
0: 자, 진행형 비동사 ing 한번 가볼게요.
1: 네.
0: 아, 내 피부가 벌써 벗겨지고 있어.
1: My skin is peeling.
0: 벌써?
1: Already.
0: 그렇죠. My skin is peeling already.
1: 음?
0: 자, how about this? 오, 뭔가가 있잖아요.
1: 네.
0: 노래 같은 게
1: 예.
0: 이렇게 연주가 되고 있거나 흘러나오고 있을 때는요. 플레이 한다라고 그냥 쓰면 돼요.
1: 그쵸?
0: 플레이 자체를 쓰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좋은 노래가
1: 음?
0: 플레이 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요?
1: 어.
0: 그러니까 흘러나오고 있다.
1: Good music?
0: 좋은 노래.
1: good song. good song is playing.
0: That's it.
1: 예.
0: Alright, so I'm playing something도 가능하지만
1: 네.
0: a song is playing도 가능해요.
1: 노래가
0: Yes.
1: 흘러나오는 거니까.
0: Okay. Good music도 좋아요. Okay, 그
1: 네.
0: 음악이란 느낌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비동사 ing,
1: 예.
0: 비동사 ing. 한참 뭐 하고 있다.
1: 네.
0: 읽어볼게요. My skin is peeling already.
1: My skin is peeling already.
0: A good song is playing.
1: A good song is playing.
0: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1: 네.
0: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0: 자, 두 번째 문장인데요.
1: 네.
0: 여기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발을 했잖아, 이런 느낌인데.
1: 네네네.
0: 자, 저번에 나왔던 것이랑 비슷한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1: 그래요? You shouldn't have ignored. 오!
0: Mm-hmm.
1: Should have PP군요.
0: Exactly.
1: 예. 하지만 여기에 not이 들어가서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결국 무시했다라는 말.
0: 오.
1: 내 경고.
0: Mm-hmm.
1: 그때는 경고하다. 그쵸?
0: 맞아요.
1: 동사로 썼던 기억이 나고, 그때 warning은 명사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선생님 말씀을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0: 저 누가 들으면
1: 항상.
0: 굉장히 잘 들은.
1: 저는
0: 오케이.
1: 경청을 해요.
0: 자, warning. 뭔가 스토리가 이어지는 느낌인데요.
1: 네.
0: So, oh,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예.
0: 정답입니다. 우리가 warn 하는 것 자체가 경고하다 동사고요. ing 붙으면서 경고라는 명사가 됐어요. 자, 이거 나온 김에 참고로 경고처럼 강한 건 아니지만 충고라고 조금 낮추면은 우리 뭐라고 하죠? 충고.
1: 충고는 그쪽 아닌가요? Advice
0: Or,
1: 아닌가요?
0: okay.
1: Yes, advice.
0: 정답. Advice.
1: 예.
0: 이거는 충고죠.
1: 네.
0: 그렇지만 warning은 더 강력한 거죠. 그렇죠?
1: 오.
0: 자, 여기 드디어 패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1: 예.
0: 지난 시간에 못 보신 분들도 알수 있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패턴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하도록
1: 역시
0: 할게요.
1: 복습 정말 중요하죠.
0: 중요합니다.
1: 네.
0: 자, 지난번에 이게 이미 왕초보 영어를 수준을 넘어가야지만 알아야 된다 하고 한게 있어요.
1: 네.
0: 바로 should have PP.
1: PP.
0: 줄여서 should have PP.
1: PP.
0: 그러면 뭐뭐 했어야 했다. 아, 뭐 했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1: 못했어요.
0: 못했어요. 아, 나뭐 했어야 됐는데 나한테 그 티켓 샀어야 됐는데 아, 아니면은 뭐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1: 네.
0: 실제로 못한 거.
1: 네.
0: 아쉬움, 원망, 후회 이런 걸 했었죠.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처음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요. You should have gone there. You should have gone there. 이거 뭐예요?
1: 너 거기
0: 갔어요,
1: 갔어야지.
0: 못 갔어요?
1: 못간 거예요.
0: 못간 거예요.
1: 아하.
0: 그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1: 그렇죠.
0: Right, you should have gone there. 그런데 그때 이거의 부정형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아주 살짝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Should have PP가 아니라 shouldn't have PP.
1: shouldn't have PP.
0: 바로 오늘의 할 것입니다.
1: 네.
0: Shouldn't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근데
1: 맞아요.
0: 실제로는
1: 했어요.
0: 해버렸어.
1: 아이고야.
0: 반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1: 네네.
0: 너는 내 경고를 무시했어야 됐어가 아니라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근데 너
1: 말았어야지.
0: 무시했잖아. 이게 된
1: 예.
0: 거예요. 자,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 틀려도 돼요.
1: 네.
0: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좋아요.
0: 방금, you should have gone there. 이러면 너 거기 갔었어야 됐어. 이거였죠?
1: 네.
0: 그러면 너 거기 가지 말았어.

0: 알겠어. 너왜 갔니?
1: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꼭 가더라고. 아우, 정말.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0: 그렇죠. 응?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go의 피피형이 gone이니까요.
1: 그죠?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하,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 나 약간 후회되네.
1: 그봐, 그봐.
0: 마음을 뭔가 들킨 것 같고.
1: 그렇죠.
0: 내가 그녀에게 전화하지 말았어야 됐다.
1: You should.
0: 아, 내가.
1: I shouldn't have called her.
0: I shouldn't have called her. 가르치고, but I did.
1: 손가락이 문제야.
0: 손가락이 문제야. 이런 느낌이 되겠죠.
1: 그죠.
0: 느낌 와요?
1: 네.
0: Okay, so shouldn't have Phoebe. 하지 말았어야 됐다. But 했다, 실제로는.
1: 그죠.
0: 자, shouldn't. 발음 부드럽게 해서 연기를 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1: 네.
0: 아, 약간 후회하는 느낌으로 갈게요.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1: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0: Oh,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Oh, I shouldn't have called her.
0: Right?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Oh,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0: But you did.
1: Yes.
0: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 한 거보단 좀 이해가 더 되지 않나요?
1: 좀 수월해요.
0: 조금 낫죠?
1: 네.
0: 제가 조금씩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0: 자, 이랬을 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알로에 좀 발라.
1: 네.
0: 알로에 딱 던져줬어요.
1: 알로에는 진짜 진정에 엄청 효과가 좋거든요.
0: 근데 그거 진짜 알로에를 막 이렇게 막
1: 긁어내가지고 만든 거라고
0: 그죠?
1: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수분이 좀 많이 포함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0: 그 식물로 돼 있는 거 그대로.
1: 그렇죠. 거기에 뭐 이제 뭐 정제수 이런 거 들어가겠죠. 죄송해요. 제가 코스메틱 사장은 아니라서.
0: 예, 궁금한 제가 게 약간 저도 먹어도 될까요? 그거?
1: 아이, 근데 예. 화장품으로 나온 거니까.
0: 알겠습니다.
1: 예, 네. 바르는데 피부에 안 보하세요.
0: 아, 저 식물 얘기한 거였어.
1: 어디까지 드시려고 그래요?
0: 죄송합니다.
1: 예, here, put on some 알로에겠네요. 네, 알로에는
0: 와, 이거 스펠링 해보셨을까요?
1: 잠깐만요. 알로에는
0: 느낌대로
1: 대명사잖아요. 얘는 그러면은 대문자로 가요.
0: 알로에가 대명사인가요?
1: 대명사죠. 얘 이름이잖아요.
0: 그건 him, her 이런 걸 대명사라고 하죠.
1: 아, 그렇죠. 고유명사.
0: 고유명사인가요?
1: 고유명사 아니에요?
0: 아, 난 나서
1: 마요슬기처럼. 알로에. 알로하 이건 아니에요. 알로에. 이렇게.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스펠링은 맞는데 고유명사는 아니고요. 그냥
1: 아,
0: 알로에는 알로에 식물 이름일 뿐입니다. 근데 그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네. 오. 자, put on some
1: 아우.
0: A, L, O, E.
1: 그냥 편하게 갈 걸 그랬네요. 예.
0: 그래도 스펠링을 맞췄다는 거 엄청 잘한 거예요,
1: 아,
0: 이거는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1: 뭐요?
0: 알로에가 아니라 발음은 엘로입니다.
1: 뭐요?
0: N은 아예 발음이 없고요. 엘로.
1: Hello.
0: 이게 보통 어떤 충격이냐면 코코아를 여태껏 코코아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코코잖아요.
1: 그래요?
0: 코코아는?
1: 코코아.
0: 코코아. 코코아 아니라 그것도 코코거든요.
1: 아,
0: 그래서 얘도 알로에 아니라 hello.
1: hello.
0: 이제부터는.
1: 아, 그러면 A가 강세예요?
0: 네. Yeah, that's right. Okay. So 이제는 some hello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Aloe가 좀 이상해요.
1: 우와, 이거 근데 진짜 다른, 저희가 알고 있는 알로에랑 다르다.
0: 그러니까요.
1: 네. 네.
0: 이렇게 잘못,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건너오면서 살짝 엉뚱한 발음이 붙은 게 은근히 많아요.
1: 근데 이게 파닉스대로 근데 읽으면 알로에 느낌이 나긴 해요.
0: 알로에. 네. 하지만 엘로우라고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0: 네.
1: 예, 예.
0: 자, 알로에 아니라 엘로우. 그리고 여기 저번에 나왔던 거 또 나왔습니다.
1: 네.
0: 뭔가를 바른다라는 동작.
1: 아.
0: 뭐예요?
1: Put on.
0: That's right. Put on something. 뭔가를 바르다. 실제로 옷 입는 동작 얘기할 때도 또 put on something이라고도 했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sunscreen을 좀 발라라고 얘기하면 어떡하고 약간의 sunscreen 발라라.
1: 아, put on some sunscreen.
0: That's it. Put on some sunscreen. 자, 이번에는 이것이라고 해볼게요.
1: 네.
0: 이걸 지금 당장 발라라. 이걸 발라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1: Put on this right now.
0: 아주 가까웠어요. 네. 그런데 걔는

0: put this, this on.
1: 네.
0: 이 put on이라고 하는 거는요. This, that, 뭐 those 이렇게 대명사 올 때는요. 네. 걔는 무조건 가운데 넣어야 됩니다. But that was very close.
1: Yes.
0: You know? So put this on right now.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1: 네.
0: 자, 읽어볼게요. Put on some sunscreen.
1: Put on some sunscreen.
0: Put this on right now.
1: Put this on right now.
0: There you go.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그러니까
1: 네.
0: put on 말고 바르다라고 할 때 A로 시작하는 거가 뭐가 있습니까?
1: Apply.
0: 맞습니다.
1: 네.
0: Apply. 그때 아마 제공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적용하다라는 뜻이죠.
1: 아 그런 게 있어요.
0: 그거는 돼요.
1: 네네.
0: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 예예. 예.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Here, put on some aloe.
1: Here. Put on some aloe.
0: There you go. 오, 발음 좋아요.
1: 네.
0: 마지막입니다.
1: 아휴,
0: 나 진짜로 구운 치킨이 되고 있네.
1: 어...
0: 이제 진정한 구운 치킨이 되고 있는 겁니다.
1: 그렇죠. 진짜 구운 치킨 진짜 껍질 잘 벗겨지거든요.
0: 어, 그렇군요. 네.
1: Gosh, I'm really turning into 뭐로 변하고 있다. 진짜로 구운 치킨. 여기 그러면 로스트 치킨 들어가면 되겠네요.
0: 네,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스펠링 꼭 한번 써보세요.
1: 로스트 이거였던 것 같아요. Chicken. Yeah.
0: Okay.
1: 네.
0: 중간에 A를 넣었죠, 보니까.
1: Roast.
0: All right, so, roast.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정답, 맞습니다.
1: 와, 오늘 다 맞았어요.
0: 오.
1: 아, 정말.
0: 이런 날도 있어야죠.
1: 처음인 것 같은데?
0: 네.
1: 아니,
0: 그래도
1: 있었나요?
0: 요즘에는 네. 좀.
1: 컨디션
0: 단어,
1: 나쁘지 않죠. 네,
0: 단어가
1: 예.
0: 꽤 잘 맞더라고요. 예전엔 뭐 아주 그냥 눈물이 제가 나가지고.
1: 엉망진창이었죠.
0: 아, 예. 그만하세요. 할 뻔했어요. 자, roast chicken. R-O-A-S-T.
1: Yes.
0: 이게 roast 자체가 구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 네.
0: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roast chicken. 음식으로서의 치킨은 원래 관사를 안 붙여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1: 예.
0: 하지만 그때는 어가 붙었는데, 그럴 경우는 뭐 1회분, 뭐 1인분,
1: 아~
0: 네, 그렇게 하나 컨테이너에 들어서 나오는 음식은 또 가능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1: 그때 그럼 좀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roast chicken이라고 그랬어요.
0: Yes, yes. Alright. 자, 여기 지금 turn이 나왔어요. Turn.
1: 예, 예.
0: Turn은 어느 쪽으로?
1: 돌리는 건데.
0: 도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A 쪽에서 B 쪽으로 turn을 하면
1: 아~
0: 변하는 게 되는 겁니다.
1: 네.
0: Okay? So 나는 지금 roast chicken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1: 아하.
0: 인간에서 chicken.
1: Yes.
0: 이렇게 되는 건데, so 이 표현을 알면 좋습니다. Turn into 무언.
1: Yeah.
0: 자, 이거 나중에 알아두세요.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into가 여러 쓰임이 있는데,
1: 네.
0: into 뒤에 보통 결과물이 나올 때가 많아요. 이게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결과물이 이거다.
1: Yeah.
0: So 변해서 결과물이 roast chicken이다.
1: 네.
0: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1: 아하.
0: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 이런 거 있잖아요. 좀비 영화예요. 그는 좀비로 변했어. 그러면
1: 에이.
0: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선 거죠.
1: 네.
0: 어떻게 해요?
1: 과거인가요?
0: 어? 그는 에이. 좀비로 변했다. 좀비는 하나로 셀 수 있기 때문에 어 써야 돼요.
1: 네. He turned into a zombie.
0: 그렇죠. He turned into a zombie.
1: Yeah.
0: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욕심 많은 거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욕심 많은 거. Selfish 말고 걔는 이기적인 거고.
1: 이기적인 거고 욕심 많은
0: G로
1: 거.
0: G로 시작하는데요.
1: 그죠.
0: Greedy.
1: 아, 예.
0: Yeah. Oh, yeah. 그녀는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했어. 원래 굉장히 털털한 사람이었는데
1: 네.
0: 막 드라마 이런 데 보면
1: 네.
0: 그래서 그녀는 변했는데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했다. 욕심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1: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0: Oh, yeah. nice. So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1: 네.
0: You see?
1: People로 할 뻔했어요.
0: 아,
1: 예.
0: 갑자기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So into 뒤에는 결과물인 거예요. 결국에는
1: yeah.
0: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것도 좀비 아니라 zombie 좀 이따
1: zombie.
0: 읽어주시고요.
1: 네.
0: 낭독해 볼게요. He turned into a zombie.
1: He turned into a zombie.
0: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1: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0: Right. 자, 마무리 하나만 줘볼게요.
1: 네.
0: 와, 나 정말 로스트 치킨으로 변하고 있어. 앞부분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한숨 쉬셨어요?
1: Gosh.
0: Gosh. Right? 이거는 감탄사 같은 거 약간.
1: 네.
0: 그래서 어휴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1: mm-hmm.
0: 이거 제가 저번에 했음에도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 최근에 새로운 버전을 하나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바로
1: 네.
0: 그게
1: Oh dear.
0: Oh dear. Do you guys remember this?
1: Yeah.
0: Right? Oh dear. 이거가 Oh yeah. 이런 뜻도 되지만
1: 네.
0: 실제로 그냥 한숨 섞인 약간 Oh dear.
1: 아하.
0: 이것도 될

0: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같이 또 이렇게 교재에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느낌으로 이거 살려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ere, put on some aloe. Here, put on some aloe.

0: roast chicken.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2: 네.
1: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2: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Alright. 자, 알로에 좀 발라.
2: Here, put on some aloe.
1: 그렇죠. 아직은 약간 알로에 나올
2: 네,
1: 뻔하죠.
2: 나올 뻔했어요.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4: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Here, put on some aloe.
3: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Yeah, 직접 참여해보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자, 첫 번째 좀 어려울 수 있지만
2: 네.
1: 도전해볼게요.
2: 네, 오케이, 오케이.
1: Oh, shouldn't have done something. 후회한다는 느낌 살려주시고 막 멈춰도 괜찮습니다.
2: 네.
1: 해보세요. 내가 걔한테, 그녀한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우, 내가 그녀에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어.
2: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오, 좋아요.
2: Yes.
1: 이렇게 연기를 해야 더 잘 들어옵니다.
2: Uh-huh.
1: 자, 너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어.
2: Oh,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1: 그렇죠. Oh,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자, 세 번째. 아유, 내 경고를, 너는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2: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오,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3: I shouldn't have called her.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All right. 자, 다음은요. Put on something.
2: Yeah.
1: 뭔가를 바르다. 동작 강조입니다.
2: Mm-hmm.
1: 알로에 좀 발라. 약간의 알로에를 발라라.
2: Put on some aloe.
1: 그렇죠. Put on some aloe. 자, sunscreen을 좀 발라. 아, sunscreen을 좀 발라. 근데 sunscreen으로 가주세요.
2: 네. Put on some sunscreen.
1: 좋아요.
2: Mm-hmm.
1: 하나 더. 이거 지금 발라. 지금 당장 발라, 이거.
2: Put this on right now.
1: 오, 좋아요. Put on this 아니라?
2: Put this on.
1: Put this on right now. 읽어볼게요.
3: Put on some aloe. Put on some sunscreen. Put this on right now.
1: Oh,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5: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6: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5: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7: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2: 아구, 아구, 아구.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here, put on some aloe.
7: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2: Oh, yeah.
7: Ouch.
1: Yes. 깔끔하게 마무리해봅니다.
2: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한국에 사는 건 멋져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iving in Korea is awesome.
1: Alright. Awesome 말고도요. 원하시는 멋진이라는 형용사 넣으시면 됩니다.
2: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패턴이었지만 put on something
2: 네.
1: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너 선크림 발랐니? 너 선크림 발랐어?
2: 오.
1: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2: 네.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쉬시면

0: 중요한 발표 준비로 며칠 밤을 샜더니 너무 피곤해요.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반나절을 자버렸어요. 와, 세상 모르고 잤지 뭐야. 세상 모르고 잤지 뭐야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slept really deeply.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It's been a while since we last hiked. It felt great.
2: I know. I'm so hungry. What do you feel like having? Let's order a few things.
1: Didn't you say that Kevin was meeting us here?
2: I don't think he'll come to just eat with us. He's probably sleeping now.
3: Hi, guys!
1: Kevin, you came!
3: Long time no see, Jane. Sorry I'm late. I was so tired that I slept like a dog.
2: You came all this way just to have dinner?
3: I didn't come here just to have dinner. I came here to keep my promise.
1: You should go for a hike after dinner. After all, you came all this way.
2: Great idea. Eat up since you have to go on a hike.
3: Huh? Guys, I...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가장 길게 자본 적이 언제세요? 저는 어릴 적에 아팠었는지 피곤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날짜가 하루 바뀌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케빈도요 세상 모르고 잠들어서 곤란한 일을 겪었는데요. 어떤 일인지 우리 카툰 보면서 또 에피소드도 보고요. 재미난 영어도 배워볼게요. 자, 지난 에피소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크리스틴과 제인이 등산을 갔다가 이제 맛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역시 등산 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마무리가 제대로 되잖아요. 아, 등산에서 기분도 좋고 메뉴도 많은데 뭐 먹을까? What do you feel like having? What do you feel like having? 우리 뭐 먹을까? 하고 물어봅니다. 자, 이때 사용된 표현이 feel like 동사 ing인데요. feel이 어떤 기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feel like 동사 또는 동작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다. 뭐 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feel like having some ice cream. 나 아이스크림이 좀 먹고 싶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What do you feel like doing? 너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음식 많으니까 뭐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많이 먹으면 되겠죠? 아참, 그런데 케빈이 등산은 안 가더라도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았나요? 케빈이 올 때가 됐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크리스틴이요. 아니 뭐 음식만 먹자고 여기 오겠어? He is probably sleeping now. 또 뭐 자고 있겠지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probably 많이 들어보셨죠? 이 probably는 아마도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 근거가 있을 때 또는 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He'll probably like it. 그는 아마 좋아할 거야. 여기서의 아마는 이 it이 지칭하는 것이 평소에 그가 좋아하는 것이라서 아마 이것도 좋아할 거다. 이렇게 근거 있는 추측을 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They'll probably say yes. 그들은 아마 그렇게 하겠다고 할 거야. 이것도 뭔가 과거의 일이나 평소 그들에 관해서 정보가 있는 사람이 하겠다고 할 거야 라고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 probably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케빈 나타났네요. 아니 진짜로 온 거야? 음식 먹자고? 아, 오랜만이야 제인. 내가 너무 늦었지? I was so tired that 세상 모르고 잤지 뭐야. 너무 피곤해서 세상 모르고 잤다고 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이죠. 세상 모르고 잤지 뭐야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sleep deeply 할 수도 있지만요. I slept like a dog. I slept like a dog 라는 재미난 표현이 있네요. I는 나는 slept는 sleep의 과거형이죠. 잤어. like 뭐뭐처럼 a dog 개 한 마리 이런 뜻이죠. 이 문장은요. 뜻이 따로 있다기보다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나 정말 고나게 잤다. 세상 모르고 잤다. I slept like a dog. 우리 함께 말해 볼게요. I slept like a dog.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I slept like a dog. 세상 모르고 잠들었지 뭐야. 그런데 진짜 이것만 먹으려고 온 거야? 했더니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또 케빈이 그럴듯한 또 핑계를 대네요. 그런데 뭐 왔으니까요. 음식 먹고 다시 등산으로 혼자 올라가면 되겠네요. 음식만 먹으러 오긴 좀 아까우니까요. 이렇게 제인이 제안을 하니까 크리스틴도 막 맞장구를 치죠. Great idea! Eat up since you have to go on a hike. 등산 가야 되니까 많이 먹어. Eat up 보셨나요? 이 up이라는 것이 위로라는 뜻을 우리 많이 알고 있지만요. 또 하나의 뜻이 완전히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틴이 eat up이라고 한 건 여기 있는 거 다 먹어 이런 뜻이 되겠죠. 비슷하게 drink it up이라고 하면 그거 다 마셔. 또 clean it up이라고 하면 깨끗이 다 치워라. 또 finish up the work, 일 다 끝내야 돼, 이렇게요. 다양한 표현들, the puddle dried up도 그냥 dry가 아니라 dried up이니까 웅덩이가 마르는데 완전히 바싹 말라버렸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아, 이렇게 두 친구가 막 이렇게 종용하니까 케빈이 아주 난처해 보이죠. 케빈은 과연 먹고 나서 등산을 갈지 안 갈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바쁘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이요. 세상 모르고 잤지 뭐야. I slept like a dog. I slept like a dog.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dog를요. log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log는 통나무잖아요. 이것도 마음에 와 닿으시죠? 통나무처럼 꼼짝 않고 잤다? 나 완전히 골아 떨어졌어. I slept like a log.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운동을 결심한 첫날, 좀 무리해서 운동을 했는지 머리가 침대에 닿자마자 잠들었어요.
와, 나

완전히 굴아 떨어졌어. 어떻게요? I slept like a log. I slept like a log. 그런 거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진짜 깊이 잠들었었어. I was fast asleep. Asleep이 잠든 상태를 말하죠. Fast를 붙여서 I was fast asleep. 나 곤히 잠들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잠든 사이 친구가 전화를 수십 통을 했네요. 너무 깊이 잠들어서 듣지도 못했어요. 미안. 나 진짜 깊이 잠들었었어. 어떡해요? I was fast asleep. I was fast asleep. Excellent. So, how did you like it? 오늘은요, 우리 등산 후에 맛집을 가는 아주 생활과 맞닿는 에피소드로 재미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오늘의 한 문장인 세상 모르고 잠들었다, 골아 떨어졌다 하는 거겠죠? 이때 쓰는 표현이 sleep like a dog 또는 이 발음이 비슷한 sleep like a log 이런 걸 쓸 수 있고요. 아주 곤히 잠들어 있었어. 상태에 조금 더 집중할 때는 I was fast asleep. Fast asleep 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적절한 상황이 닿았을 때 멋있게 영어로 한마디 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그래서 조금 틀릴 수 있는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확실하게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을 먼저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Schedule. I have a busy schedule. Graduate. When did you graduate? Education. Education is important.
0: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자, 어떤 단어들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세 단어 나왔는데요. 자, 여기 좀 스펠링이 꽤 긴데요. 여러분 공통점 찾으셨나요? 맞아요. 이렇게 찾았다면 잘하셨습니다. 바로 D가 다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좀 찾기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 D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발음이 잘 안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오늘 중요합니다. D가 오늘 주인공인데요. 자, 오늘 다룰 D는요, 여러분, 바로 반전의 D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 보면요, 우리 양 친구가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뭐가 보이죠? 양이 보여야 되는데 늑대가 보이고 있어요. 순한 양이 거울을 봤는데 악한 늑대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보다 D의 반전입니다. 반전. 이 D는요, 우리 생각에 당연히 디귿처럼 발음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죠. 마치 거울 속의 늑대처럼 또 다른 모습이 숨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읒입니다. D로 생겼는데 발음이 어떻게 난다? 즈, 소리가 난다는 거.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기 딱 좋거든요. 우리 이 발음 한번 오늘 정복해 볼게요. 자, D의 반전 첫 번째 단어는요, 이건 우리에게 익숙할 것 같은데요. 바로 schedule입니다. 스케 다음에 듀얼처럼 생겼는데 그렇지 않죠. 스케듀얼, 우리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스케듀얼, 듀얼, 이렇게 지읒 발음 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D의 반전, schedule. 근데 뭐 이 단어는 우리가 발음 실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스케줄

0: 발음이라고 아예 한국말로도 쓰다 우리 한국말 할 때도 쓰다 보니까 자, 발음 그래도 대표적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예문 볼까요? 난 바쁜 일정을 가지고 있어. 나 스케줄 정말 바빠. I have a busy schedule. 지읒 발음으로 schedule. 어렵지 않고 두 번째 단어부터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요. graduate. 여기 뒤가 지금 지읒 발음 납니다. 그래서 졸업하다라는 뜻이고요. graduate가 되겠죠. graduate. 예문 볼까요? 넌 언제 졸업했어? When did you graduate가 아니라요. graduate. graduate.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죠. J로 써있지도 않은데 그런 비슷한 발음을 해줘야 한다는 거. 자, 마지막 단어 별표입니다. 이 단어를 정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같거든요. 자, 여기 D도 역시 schedule의 D예요. 그래서 education? No, no. 그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영어 원어민들은 education 이렇게 발음을 한답니다. education. 오케이? 교육. Education is important. 그렇죠. 누구나 부정할 수 없어요.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Education is important. 네, 정말 정말 중요하죠. Edu 아니고 주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 뒤에 반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연습하러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오케이, 우리 지금부터 뒤에 반전 새로운 소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연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Are you ready?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우리 이거 대표적인 단어죠. D가 지읒으로 소리 나는 schedule. 이렇게 줄 발음으로 갑니다. 듣고 따라해 주세요. schedule. One more time. schedule. Great. 전혀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 단어. 이 단어는 뜻도 여러분 기억하나요? 몰랐다면 꼭 알아야겠죠? 졸업하다. graduate. 이렇게 발음됩니다.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graduate. One more time. graduate. Good job. 마지막 단어가 별표였죠. 이건 우리가 표기 자체를 education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음 실수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education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주의를 하면서 듣고 따라해 주세요. education. Great. One more time. education. 그렇죠. Great. 자, 우리 이 단어들 이제 문장 속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난 바쁜 일정을 가지고 있어. schedule, 지금 정말 바빠 요즘에. 이렇게 말해볼게요. 주어 발음 주의하면서요. 듣고 따라해주세요. I have a busy schedule. Busy schedule. Great. One more time. I have a busy schedule. Schedule. Awesome. Very good. 자, 두 번째 문장. 넌 언제 졸업했어? 자, 듣고 바로 갑니다. When did you graduate? Graduate. Very good. 한번 더요. When did you graduate? Graduate. Good job. 마지막 문장 별표죠. 교육은 중요해. 주주주 발음 주의하면서 갈게요. Education is important. Important. Great. 한번 더요. Education is important. Is important. Awesome.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D라고 해서 무조건 디귿으로 소리 난다는 착각. 이제 우리 안할수 있겠죠? 그럼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Schedule. Schedule. I have a busy schedule. I have a business.

0: busy schedule. Graduate. Graduate. When did you graduate? When did you graduate? Education. Education. Education is important. Education is important.
1: 네, 여러분, 이렇게 영어는 스펠링과 발음이 꼭 같지 않다는 사실 확실하게 기억해야겠죠? 오늘 배운 뒤에 반전 발음도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2: Elevator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4: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2: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Palace. P-A-L-A-C-E. Palace. Palace. King. K-I-N-G. King. King. Queen. Q-U-E-E-N. Queen. Queen.
0: 자, 같이 오늘의 주제 알아봐요. Today, let's learn about castle. 성 또는 성곽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castle로 같이 투어를 나가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palace, 궁전이란 뜻이에요. 와우, 저도 이런 궁전에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이 멋진 궁전은 영어로 palace. Next is king. 왕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King. 그 다음은 queen. 여왕이에요. King은 남성이고 queen은 여성이죠. Wow, she looks very charismatic. 아주 카리스마가 넘쳐 보여요. Queen. Okay, now 이제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 볼까요? 궁전, palace. A가 두 번 나오지만 첫 부분에만 아 소리가 나요. Palace. Very good. 왕, king. 끝에 G 발음은 안 나요. King. Excellent. 여왕, queen. 앞에 Q, U는 구 소리가 나요. 다시 따라해볼까요? Queen. Perfec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Palace. Palace. King. King. Queen. Queen.
0: Now let's apply the words into the sentence. The roof of the palace.

0: This was gold. 궁전의 지붕은 금색이었다. Wow, I want to see someday.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 roof of the palace was gold. That's right. That was very good. Next, he became the greatest king. 그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 Congratulations! 자, 여러분, 가장 위대한은 영어로 the greatest라는 말을 써요. great 다음에 est, est가 붙이면 가장이란 뜻으로 바뀌어 버려요. 자, 여러분, 같이 말해 볼게요. He became the greatest king. Very good. Next, the queen is wearing a heavy crown. 여왕은 무거운 왕관을 쓰고 있다. 친구들, 왕관은 영어로 crown이에요. 여기서는 무겁대요. Heavy crown. 와, 무거우면 그 무게를 잘 견뎌야 좋은 여왕이 될수 있는 거 알죠? 여러분, it's your turn. 같이 말해볼게요. The queen is wearing a heavy crown. Excellent.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Prince. Prince. Prince. Prince. Princess. Princess. Princess. Princess. Gate. Gate. Gate. Gate.
0: Okay, our next word is prince. 왕자란 뜻이에요. 친구들, 이렇게 멋진 왕자 본적 있나요? Prince. Next is princess. 공주란 뜻인데요. Prince 뒤에 S를 꼭 붙어야 공주님이 돼요. She's a very beautiful princess, isn't she? Next is gate. 정문 또는 대문이에요. 보통 커다란 문을 gate라고 해요. 아니면 울타리도 gate라는 말을 써도 돼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왕자, prince. 친구들, R 발음을 정확히 해보세요. Prince. Very good. 공주, princess.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볼까요? Princess. Excellent. 정문, 대문, gate. A 소리가 나고요. 끝에 t 발음까지 정확하게 내보세요. Gate. That was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Prince. Prince. Princess. Princess. Gate. Gate.
0: Okay, let's look at some more sentences together. The prince was riding a horse. 왕자는 말을 타고 있었다. Oh, that must be very fun. 친구들, ride a horse는 말을 타다란 뜻이에요. 타고 있었다는 was riding a horse. 이렇게 시제가 바뀌어요. Now it's your turn. I want to hear you nice and loud. The prince was riding a horse. Excellent. Next, the princess lost her pretty shoes. 공주는 예쁜 신발을 잃어버렸다. You better find it. 빨리 찾아야겠는데요. 자, lose 지난번에 배웠죠? 잃어버리다란 뜻인데, lost는 과거형으로 잃어버렸다란 뜻으로 쓰는 거예요. 자, pretty, 예쁜이란 뜻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I know.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The princess lost her pretty shoes. 와우, 오늘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Next, the gate closes at midnight. 정문은 자정에 닫힌다. 친구들, 정문 gate 여기 나왔네요. 그리고 닫힌다는 영어로 close예요. 언제? midnight. 새로운 단어가 나왔네요. 밤 12시 또는 자정이란 뜻이에요. Ooh, very nice word. Okay.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수면 위에 내밀되 큰 파도가 덮칠 때에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구조 신호를 보내세요. 한쪽 팔을 높이 들어 흔들거나 크게 소리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세요. 사고자를 발견했다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 주세요.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환사고 시 행동요령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0: Oh, Owen says hello to the officer. Oh, what makes Olivia cry?
1: I hope you had a great time with me. Let's get together again next time. See you soon!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4: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Unit 10. J. Let's go. Phonics chant J. J, J, J. J, jam.
1: J, jam.
0: J, jog.
1: Z, jog.
0: J, job.
1: Z, job.
0: J, jump.
1: J, jump.
0: J, jungle.
1: J, jungle.
0: J, jeans.
1: J, jeans.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소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Sunny와 함께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오늘 배울 알파벳은요, J예요. J. J. 네, 근데 친구들 이렇게 J가 두 개가 있어요. 큰 대문자 J, 우리는 Big J라고 해요. Big J. 그리고 작은 소문자 J는요, Small J. Small J 라고 해요. 하지만 같은 소리가 나는 J 이에요. J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잘 들어봐요. J. J. 네, 친구들 들렸죠? 이제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J. J. J. 너무 잘했어요. J로 시작하는 단어 써니와 함께 말해볼게요. 자, 이 단어는요, 우리가 빵에 발라먹는 아주 맛있는 잼이에요. 잼, J로 시작해요. Jam, jam, jam. Excellent. 이 단어는요, 우리가 천천히 뛸 때 조깅이라고 하는데요. 조깅을 하다, 영어로는요, jog, jog, jog. Very good. J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요, job이에요. 바로 직업이란 뜻이에요. job. 이제 친구들이 말해볼게요. job, job, job. 자, 또 J로 시작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0: 때 뛰죠. 높이 뛰다. 점프하다. 영어로는요? jump. jump. jump. 너무 잘했어요. 또 쥬로 시작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깊은 숲속을 정글이라고 하죠. 정글도 쥬로 시작해요. jungle. jungle. jungle.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입는 파란색 바지 있잖아요. 청바지. 청바지도 쥬로 시작해요. jeans. jeans. jeans. Great job! 그럼 오늘 써니와 함께 배운 이 쥬로 시작하는 단어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1: Let's go. Phonics chant J. Jam.
2: Jam.
1: Jog.
2: Jog.
1: Job.
2: Job.
1: Jump.
2: Jump.
1: Jungle.
2: Jungle.
1: Jeans.
2: Jeans.
0: Great job! 와, 이렇게 쥬로 시작한 단어가 많아요. 그럼 우리 배운 단어로 친구 로건과 함께 말해볼게요. Let's go! Hi, Logan! 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써니와 함께 10번째 알파벳 J를 배웠는데요. 우리 로건 큰 J, Big J였죠? 우리 Big J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2: Big J.
0: That's right. 그리고 작은 소문자 J는요, Small J였어요. 로건 뭐라고요?
2: Small J.
0: Very good. Small J. 그리고 아까 써니가 알려준 J 소리, 바로 쥬쥬쥬 소리가 났는데요. 로그, 우리 세번 말해주세요.
2: 쥬쥬쥬.
0: That's right. 그래서 오늘 써니가 알려준 단어. 이거는요, 빵에 발라먹는 아주 달달한 거예요. 쥬쥬쥬. 이건데요. 로그, 우리 세번 따라해주세요.
2: 쥬쥬쥬. 쥬쥬쥬. 쥬쥬쥬.
0: Excellent.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천천히 뛸때 바로 조깅을 한다고 하는데요. 쥬쥬 jog. 이거 세번 말해주세요.
2: 쥬쥬쥬쥬. 쥬쥬쥬쥬.
0: That's right. 그리고 우리가 커서 다양한 직업을 갖죠? 직업, 영어로 job. 이에요. 쥬쥬 job. 로건, 우리 세번 따라해 주세요.
2: 쥬쥬쥬. 쥬쥬쥬. 쥬쥬쥬.
0: Excellent. 다음은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점프를 하죠? 점프하다. 영어로는요, 쥬쥬 jump. 예요. 로건, 쥬쥬 jump. 발음해 주세요.
2: 쥬쥬쥬. 쥬쥬쥬.
0: That's right. 잘 들었죠? 다음 단어는요, 깊은 숲속이에요. 여기에 동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쥬쥬 jungle 이었어요. 로건, 쥬쥬 jungle. 발음해 주세요.
2: 쥬쥬쥬. Jungle.
0: That's right.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흔하게 입는 청바지. 청바지는 영어로 jeans. 네, jeans. 로건, 우리 세번 발음해 줄까요?
2: Jeans.
0: Great job! 와, 이렇게 J로 시작한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이제 써니와

0: 신나게 노래 불러볼게요. Let's chant!
1: Let's go! Phonics chant J. J, J, J. J, jam.
2: J, jam.
1: J, jog.
2: Z, jog.
1: J, job.
2: Z, job.
1: J, jump.
2: J, jump.
1: J, jungle.
2: J, jungle.
1: J, jeans.
2: J, jeans.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J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J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킬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숫자를 복습해 볼게요. 숫자를 복습하고 또 숫자를 응용해서 한번 글쓰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그럼 먼저 들어볼까요?
1: Week 23 Friday Numbers I can write numbers.
0: 자, 그러면 숫자부터 우리 복습을 해볼까요? First, looking at the picture. 자, 그림을 먼저 보면 Oh, the little boy is shopping. 쇼핑을 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저 뒤에 보니까 이렇게 등불 같은 것들이 있죠. 베트남인 것 같네요. 그렇죠? 자, 모자하고 셔츠 같은 거를 이렇게 파는 것 같은데 뭘 살까요? Well, looking at the calculator. 계산기를 보니까 there are numbers 숫자가 있네요. 그렇죠? 자, 베트남에서는 어떤 화폐를 쓰는지 또 어떻게 이걸 읽을지 어떻게 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일단 우리는 리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부터 20까지 이거 여러분 외우셨나요? 저와 함께 쭉 읽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 여기까지 잘 기억나죠? 요 다음에 이제 20, 30, 40, 50, 60, 70 요것만 알면 돼요.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리고 1000은 1000이었죠. 숫자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그리고 go 어디 어디 go ing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뭐 하러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러 갔었어 라고 말할 때는 과거의 얘기를 할 때는 go가 went로 변하죠. 그래서 나는 부산에 뛰러 갔었어. I went running 어디에? in 부산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어떤 도시나 장소를 얘기할 때는 in 다음에 그 장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보통은 뭐 구나 동 그 이상 큰 장소를 얘기할 때 도시, 국가 요럴 때 보통 in을 씁니다.

0: 자, 그러면 have는 had로 바뀌죠. 과거를 얘기할 때요. 그래서 나는 네 개의 연필이 있어가 아니라 있었어라고 할 때는 I had four pencils 라고 해야 되겠죠? 자, four가 나왔잖아요, 숫자. 근데 네 개는 한개 이상이니까 영어는 물건들에 S를 붙여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pencil이 아니고 S를 붙여서 pencils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잘 기억나죠? 자, 그러면 quiz 내게 낼게요. 자, 숫자를 보고 영어로 말하면 돼요. 자, 요 숫자 영어로 하면 오, 잘했어요. 56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번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일단 100 단위가 나오네요. 그렇죠? 300, 그 다음에 90은 90였죠? 8은 8. 398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볼까요? 요 숫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000은 1000. 근데 100단위, 10단위가 없네요. 8은 영어로 뭐예요? 8. 그래서 1008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숫자를 보고 영어로 말하는 연습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very good.
1: Culture time.
2: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부터 다섯까지 손으로 숫자를 세어보세요. 참 재미있는 것이 숫자를 세는 법도 나라마다 달라요. Today, we will look at how to count numbers around the world. 오늘은 여러 나라의 숫자 세는 법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Let's look at the first one. 어느 나라일까요? That's right. 맞아요. 미국이에요. 먼저 미국에서는 숫자를 어떻게 세는지 살펴볼까요? First, you make a fist. Then you start to count with your index finger. 미국에서는 먼저 주먹을 쥐고 0을 만든 후 검지부터 펴요. Next, you add your middle finger. Then you add your ring finger. And then your pinky finger. Finally, for five, you add your thumb. 검지 다음에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엄지 차례로 손가락을 펴서 다섯 가지 세요. Now, you repeat the same order with the other hand for numbers 6 to 10. 그 후에는 다른 손을 사용해 6부터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요. 한번 미국 방법대로 세어볼까요? 1, 2, 3, 4, 5, 6. This is how they count numbers in the USA. Let's look at the next one. Yeah. 이것은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중국이에요. 중국에서는 숫자를 어떻게 세는지 살펴볼까요? 중국에서도 주먹을 쥐고 0을 만든 후 검지부터 펴요. In China, counting to 5 is the same as in the States. 5까지는 미국과 같은 방법이에요. 검지 다음에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엄지 차례로 손가락 펴서 5까지 세요. However, counting from 6 is different in China. Now pay attention, look at me. For 6, spread your thumb and your pinky like this. 6부터 10까지 세는 법이 매우 독특해요. 6은 엄지와 새끼손가락만 펴요. 한번 중국 방법대로 세어볼까요? E

0: 二、三、四、五、六。This is how they count numbers in China. Let's look at one more way.
1: 어느 나라일까요?
0: That's right.
1: 맞아요. 프랑스예요. 프랑스에서는 1부터 5까지는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부터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자르려 펴서 숫자를 세요.
0: First, you make a fist. Then you start counting with your thumb. Next, you add your index finger, then your middle finger, then your ring finger, and five is your pinky finger.
1: 그리고 다른 손을 사용해서 6부터 10까지 세요.
0: Now, you repeat the same order with the other hand for numbers 6 to 10.
1: 한번 프랑스 방법대로 세어 볼까요? 1, 2, 3, 4, 5, 6.
0: Now you know how to count in different languages.
1: 이제 여러분 다른 언어로 숫자를 셀수 있네요.
0: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자,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인데요. 라이팅할 준비됐죠? 자, 그럼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친구가 쇼핑을 하러 갔어요. 가다는 go인데 went가 되겠죠? 과거를 얘기할 땐 I went shopping. 근데 어디에? 베트남에. In 베트남이 아니고 영어로는 Vietnam이라고 해요. In Vietnam.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하나의 가게에는 일단 둘다 보니까 셔츠도 팔고 모자도 파는데 두 개의 셔츠와 자, 두 개의 셔츠는 거 왼쪽 가게죠? 모자 몇 개예요? 하나. One hat. 자, 이 숫자 쓰는 거 앞에 옵니다. 우리는 셔츠 두 개라고 하지만 영어는 two shirts 앞에 오죠? 그리고 셔츠에는 S를 붙여줘야 되겠네요. 네, 두개 이상이니까. One store, 하나의 가게는 had two shirts and one hat. 그런데 the hat, 모자는 얼마냐면요. 우리 계산기를 볼까요? 얼마라고 써있죠? 그렇죠. 2만이에요, 2만. 2만은 20,000이라고 하죠. 요 컴마 앞에 숫자를 읽고 컴마 하나는 thousand라고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동이라는 화폐를 써요. 그래서 the hat was 20,000 dong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another store 다른 가게는 자, 몇 개가 있죠? 일단 셔츠는 네 개니까 four shirts 그리고 모자는 세 개니까 three hats. Another store had four shirts and three hat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의 모자는 얼마일까요? 계산기를 보면, 그쵸. 15,000동. 15,000 dong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buy는 bought가 과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나는 두 개의 모자를 샀어요. I bought two hats. 라고 하면 되겠죠? 자, buy가 bought 된다는 거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써본 거 한번 쭉 연습해 볼까요? I went shopping in Vietnam. One store had two shirts and one hat. The hat was 20,000 dong. Another store had four shirts and three hats. The hat was 15,000 dong. I bought two hats.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numbers. 숫자 쓰기였는데요. 여러분

0: 영어로 쓸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이렇게 뭐 여행을 간 거, 아니면 숫자가 나오는 어떤 상황에서 한번 영어로 많이 써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1: Carpool이 안전 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2: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영어 공부할 생각에 기분이 막 좋아졌지?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3 Friday Hobbies I can talk about my hobby.
0: 우리의 첫 코너는 Look and Talk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그치? 쌤이랑 얼른 보러 갈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 여자친구 두 명이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쵸? I see two girls. 왠지 둘이 친구 같아요. I think they're friends, right? 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예상해 볼까요? Let's guess. I think they're talking about their hobbies. Hobby가 뭘까, 얘들아? Hobby, 쌤이랑 배웠어요. Hobby. 바로 취미입니다. 그래서 쌤이랑 예전에 너의 취미는 뭐야? 라고 하는 거 배웠죠. 오늘도 그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일단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보겠습니다. 빠밤. 일단 baseball 나왔어요. baseball. 자, 이 생각풍선 bubble 안에 보면은 여자아이가 야구 배트를 들고 하!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쵸? 자, baseball. 야구예요. 우리 한번 발음 연습해 볼까요? baseball. 조금 단어가 baseball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돼요. 어떻게 발음한다고? baseball. 좋아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볼까? 짜잔. Let's play baseball. 자, let's 하면은 우리 뭐뭐 하자라는 뜻이 된다는 거 쌤이랑 배운 거 기억나나요? Let's 자, 근데 여기서는 Let's play baseball이니까 우리 야구 하자라는 뜻이 되겠죠? Let's play baseball. Let's play baseball. 기억나? 자, 또 볼게요. 빠밤. do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do. 우리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죠. do. 자, do. 하다란 뜻입니다. 어떻게 문장에서 쓰이나 볼게요. 빠밤. What are you doing? 이거 많이 들어봤지, 그치? What are you doing? 이거 무슨 뜻이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죠. 자, do 뒤에 ing, ing 붙었으니까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란 뜻이 되겠죠. 자,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해? 너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해볼게요. What are you doing? 이거 쌤이랑 배웠지? 그치? 자, 또 보겠습니다. 짜잔. Ride a bike. 이것도 했어요. 자, 자전거를 타다. 영어로 ride a bike. ride가 얘들아 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bike는 자전거고. 그래서 ride a bike 하면은 자전거를 타다. 기억나지요? 자, 그러면 또 문장에서 활용해 볼게요. 짜잔. Can you ride a bike? Can you ride a bike?

0: like, can you, 하면은 너 뭐뭐 할수 있어라는 거 쌤이랑 배웠었지, 그치? 자, can you ride a bike 하면은 너 자전거 탈수 있니? 라는 뜻이 됐죠, 그쵸? 자, can you ride a bike? 해볼까요? Can you ride a bike?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또 볼게요. Hobby 드디어 나왔습니다. Hobby, hobby, hobby. 이건 발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해볼게요. 하비가 아니라 얘들아, 하비가 아니라 턱을 아래로 내려야 돼요. Hobby, hobby. 오케이. 자, hobby는 취미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한번 문장에서 쓰였나 볼게요. 뻐범. 오, what's your hobby? What's your hobby? 뜻은 내 취미는 뭐니? 너 취미가 뭐야? 라고 하는 거죠. 해볼게요. What's your hobby? 한번 해볼래, 얘들아? 해볼게요. 시작. What's your hobby? What's your hobby? 우리 친구들은 로봇이 아닙니다. 다시 해볼게요. What's your hobby? 시작. What's your hobby? 잘했어, 얘들아.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타임 가져볼게요. Number one. What's your? 방금 한 거네, 그치, 얘들아?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볼게요. What's your? 자, food, B, hobby, 뭐가 들어갈까요? 3 seconds. 3, 2, 1. 정답은 그쵸, hobby 되겠죠. 자, 너 취미는 뭐니?라고 할 때, What's your hobby? 되겠습니다. What's your food? 하면은 너 음식은 뭐야?라는 거예요. 여기와 완전 어울리지 않죠? What's your hobby? 너 취미는 뭐야?라고 하는 거죠. 또 볼게요. Number two, 빠밤. What's her hobby? What's her hobby? 그녀의 취미는 뭔가요? 자, 그림을 잘 봐봐, 얘들아. 저 버블 안에 이 여자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죠? 그쵸? Baseball 하고 있지요? Playing baseball or drawing pictures? 선생님이 힌트를 너무 많이 줬네요. 자, 3 seconds 줄게요. 3, 2, 1. 정답은 playing baseball 되겠습니다. Baseball가 우리 야구란 뜻이었죠?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퀴즈 타임이었어요.
1: Singing time.

기다리고 기다리던 롤플레이 타임. 롤플레이가 뭐였지? 역할극이죠? 우리가 그 그림 속에 있는 캐릭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볼게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Here we go!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일단 두 여자아이가 보였죠? Two girls, they're talking about their hobbies. 자,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A 대보고 우리 친구들이 B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어? Okay. 자,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쌤이 아까 do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뭐뭐 하다라는 뜻이었지.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하면 무슨 뜻이야? 너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다시 해볼게.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쟤뭐 하고 있어요? 짜잔! 지금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림 그리다. draw죠. 근데 그림 그리고 있는 중이야. 뭐뭐 하고 있는 중일 때는 단어 뒤에 뭘 붙여? ing를 붙이죠. 그래서 I am drawing 하면 되겠죠? I'm drawing. 우리 친구도 해볼까요? 시작! I'm drawing. I'm drawing. 좋습니다.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자, 또 볼게요. 쌤 차례야. Can you ride a bike? Can you ride a bike? Ride a bike. 무슨 뜻이지? Ride는 타다라는 뜻이고요. Bike는 자전거란 뜻이죠. 그래서 Can you ride a bike? 하면 무슨 뜻이 돼? Can you 하면은 너뭐할수

0: 아니란 뜻이니까 너 자전거 탈 수 있니? 라는 뜻이 되겠죠. 쌤이 해볼게. Can you ride a bike? Can you ride a bike? 근데 지금 저기 친구 보니까는 왠지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왠지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러면, 나 탈 수 있어. 라고 해볼까요? Yes, I, 자, 할 수 있다. 뭐예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 뭐예요? C-A-N. Can이 들어가면 되겠죠? 나 할 수 있어. 해볼게요. Yes, I can. 우리 친구도 해볼게요. Yes, I can. Yes, I can. 좋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자전거 못 타는데요. 저 못 타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말해요? 쌤이 알려줄까? 빠밤. 자, No, I can't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쌤이랑 배웠었어. 자, can 다음에 T를 붙여주면 돼요. Can't. Can't. 끝에 T 발음을 넣어주면 돼. 이거 해볼게요. No, I can't. 해볼게요. 시작. No, I can't. No, I can't. 라고 하면 되겠죠?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또 볼게요. What's your hobby? 나왔어요. hobby가 뭐였지? hobby는 취미라는 뜻이었죠? 얘들아, 다시 말하지만 hobby 아닙니다. hobby, what's your hobby? 아니에요. 턱을 떨어뜨려서 hobby, hobby, okay? 해볼게요. What's your hobby? What's your hobby? 이건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볼래요? 시작! What's your hobby? 좋아요. What's your hobby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 취미가 뭐야? 라는 뜻이 되겠죠? 너 취미가 뭐야? What's your hobby? What's your hobby? 라고 물어볼게.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My hobby is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에 뭐가 들어갈까요? 지금 그림에 보니까 이 여자친구가 뭘 좋아하는 것 같아? 그쵸. 베이스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베이스볼은 뜻이 야구죠. 그래서 My hobby is playing baseball 하면은 나 야구하는 것이 내 취미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도 해볼게요. 시작. My hobby is playing baseball. 좋아요. 따라한 거 맞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쌤이 해볼게. Let's play baseball. Let's play baseball. 우리 야구하자 라고 하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짜잔! Sounds fun. 재밌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해볼게요. 시작! Sounds fun.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따라해보세요.
1: Baseball. Let's play baseball. Do. What are you doing? Ride. Can you ride a bike? Hobby. What's your hobby?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my hobby. 나는 내 취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출발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너무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다음 수업에서 또 재밌게 만나요. Bye bye, butterfly!

dreaming of this since I was a little kid.

you. Look.

Did you hide it? Is it here? How about here? Or here?

You see, we really need a

니콜 선생님, 가족과 시골 할머니 댁에 가고 있는데 멀리 제 또래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리고 있길래 저도 같이 놀려고 다가가 보니 자전거가 아니라 말을 타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거,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알려주세요. Hi, 친구들. 영어의 바다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요, 우리 그 시골에 가고 있던 친구가 저기 멀리 이제 또래 친구들을 본 거죠. 그래서 막 신나게 가고 있길래 자전거 타는 줄 알고 나도 같이 타자고 갔더니 어때요? 말을 타고 있었다는, 그죠? 쟤네들 자전거 타고 있는 게 아니야. 쟤네 지금 말 타고 있어. 이 말을 오늘 메시지 보낸 친구가 하고 싶겠죠. 오늘은요, 그들을 문장의 누가로 삼아서 하고 있는 거, 타고 있지 않은 거 표현하는 문장 배워볼게요. A not horse riding there bicycle A there riding They're not riding a bicycle. They're riding a horse. They're not riding a bicycle. They're riding a horse. 자, 친구들, 오늘은 문장이 조금 길어졌어요. 맞아요. 걔네들은 뭐뭐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걔네 지금 이거 하고 있어. 두 개의 문장을 붙여서 말을 해볼 거거든요. 자, 먼저요.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문장의 누가 부분이 그들, 즉 그 사람들이죠. 이제는 우리 친구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어떤 사람들이면 they로 표현하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are 붙여주면 그들은 무엇무엇이다, 그들은 어떠어떠하다 이런 문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요. 이 they are를 붙여서 한 단어로 만든 게 바로 there. There예요. 그래서 there 먼저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There. 그리고 아니래요. Not. 뭐가 아니래요? 타고 있는 riding. 무엇을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뭔 줄 알았어요? 자전거인 줄 알았어요. 하나의 자전거. A bicycle. They're not riding a bicycle. They're not riding a bicycle. 그러면 우리 궁금하잖아요. 자전거 타는 게 아니면 뭘 타고 있는 거야? 그들은 이러이러해요. They're riding 타고 있는.

한 마리의 horse, 말. 그들은 말을 타고 있는 거야. They're riding a horse. They're riding a horse. 이렇게 말이에요, 친구들. 문장은 조금 길어졌지만 우리 순서 생각하고 뜻 생각하며 만들기 어렵지 않거든요.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Riding Going School Church 오늘도 네 단어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riding, riding이에요. 친구들 잘 봐요. R 소리에다가 I, D 원래는 E가 있었어요. Ride, 타다라는 건데 ing 붙일 때는 E 지우고 ing 붙여줘요. 그러면 말이나 또 자전거 같은 걸 타고 있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Riding, riding. 두 번째 단어 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going, going. 여기서 친구들 아는 부분 찾을 수 있어요? 알고 있는 부분? go, go는 뭐예요? 가다 라는 거죠. 여기에 ing 붙였으니까 가고 있는 go, go 그리고 ing 붙여서 going, 가고 있는. 세 번째 단어 볼게요. 세 번째 단어는 school, school. 우리 친구들이 월화수목금 매일 가는 학교예요. S, 소리나는 S에다가 CH가 만났지만 이 CH는 K, K처럼 K 하고 소리가 난다. 그리고 U, school, school, 학교. 마지막 단어는 church. Church, 교회라는 단어예요. Church에다가 ch 요렇게. 이 ch는요, 친구들 원래 알고 있는 것처럼 ch 소리 나요. 그리고 ur 만나서 r, 그리고 ch 또 만나서 ch. Church, church, 교회. 문장 만들기 도전! 자, 그들은 뭐뭐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들은 뭐뭐를 하고 있어. 이렇게 세트로 만드는 거 알죠, 친구들? 첫 번째는요. 그들은, 걔네들, 그쵸? 그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게 아니야. 해봐요. They're, 그죠? 아니래요. Not 타고 있는 riding a 자전거. Bicycle. Bike. 는 친구들 배웠죠? 요 말이 원래 길게는 bicycl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They're not riding a bicycle. 말해 볼게요. They're not riding a bicycle. 좋아요. 그럼 뭘 타고 있어요? 말을 타고 있어. They're riding a horse. They're riding a horse. 다 붙여서 말해볼게요. They're not riding a bicycle. They're riding a horse.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자, 두 번째도 도전해볼게요. 두 번째 문장은 걔네들은 학교를 가고 있는 게 아니야. 교회에 가고 있어. 요렇게 말해볼게요. 그들은 뭐뭐시다? They're 아니다. Not 가고 있는 going 어디로? To 학교 school 다 붙여봐요. They're not going to school. They're not going to school. 그럼 어디 가요? 교회로 가고 있어. They're going to church. 맞아요. 붙여서 They're going to church. They're going to church. 다 붙여서 걔네는 학교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로 가고 있는 거야. They're not going to school. They're going to church. 휴, 잘하고 있어요, 친구들. 마지막 한 세트만 더. 마지막은 걔네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게 아니야. 걔네들은 피아노를 치고 있어.

이거 잘할 수 있겠다. There, not, 연주. 맞아요, 친구들. Playing, 그쵸? Playing the violin. 이렇게 하죠. They're not playing the violin. 그럼 뭐 연주한다고요? 피아노를 치고 있어. They're playing the piano. 다 붙여서 한 번만. They're not playing the violin. They're playing the piano.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본 문장들 모두 모아서 신나게 젠트로 불러봐요. Let's chant. They're not riding a bicycle. They're riding a horse. They're not going to school. They're going to church. They're not playing the violin. They're playing the piano. They're not riding a bicycle. They're riding a horse. They're not going to school. They're going to church. They're not playing the violin. They're playing the piano. Yay! 자, 그럼 오늘의 문장들 또 사용할 수 있는 상황 그림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림 보면서 친구들 크게 외쳐봐요. 아니, 일요일인데 학교를 가나? 아, 쟤네 학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가는 거예요. They're going to. They're not going to school. They're going to church. 저 사람들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 아니야. 피아노 연주하는 거잖아. They're not playing the violin. They're playing the piano. 와, 저 사람들 좀 봐. 뭐 타고 가는 거야? 자전거인가? 아니야. 저 사람들 자전거 타는 게 아니라 말 타고 가는 거야. They're not riding a bicycle. They're riding a horse. 오키도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모두 모아서 함께 미션 해봐요.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다음 문장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고르세요. They're not the violin. They're the piano.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악기가 나왔으니까 연주하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 A. play B. can play C. playing 셋 중에 맞는 거 골라주면 되겠어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하고 있는 이 되어야 되잖아요. play에다가 ing 붙여서 playing. 정답은 C. 잘 듣고 문장을 나타내는 그림을 고르세요. They're not riding a bicycle. They're riding a horse. They're not riding a bicycle. They're riding a horse. 문장에 어울리는 그림은? That's right.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C가 정답이 되겠네요. Well done!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도 우리 조금 긴 문장들 배웠죠?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친구들 배운 내용 생각하면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 안녕. Mm-hmm.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할 때는 they're not 동작ing.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할 때는 they're 동작ing.

Enjoy, joy, toy, and enjoy. Enjoy, 즐기다. Let's move along to the second magic word, which was really long. Sometimes, sometimes, 가끔이라는 뜻이에요. 너 그 친구 자주 봐? 아니, 가끔 봐 할 때 sometimes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너 그거 자주 먹어 할 때도 아니 가끔만 먹어 할 때도 sometimes가 들어갈 수 있어요. Now sometimes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Rhymes, times and crimes. Rhymes, 우리 영어의 바나다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단어인데 rhyme, 라임이 되다. 그러니까 끝부분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Rhymes. And the second one, times. 시간들, 시대 이런 뜻이고 crimes는 범죄들이라는 뜻입니다. So let's read the words out together. Sometimes, rhymes, times, and crimes. Once more, sometimes, rhymes, times, and crimes. 아, times, 시간, 시대 이런 뜻도 되지만 곱하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2 times 2라고 하면은 2 곱하기 2, 3 times 4라고 하면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요. Okay, that was one more meaning of times. Sometimes let's sing the song 가끔. Sometimes 가끔, sometimes 가끔, sometimes 가끔. Sometimes sounds like rhymes. Sometimes sounds like times. Sometimes sounds like crimes. Rhymes, times, crimes, and sometimes. Sometimes, 가끔, one more time. Sometimes, 가끔, sometimes, 가끔, sometimes, 가끔. Sometimes sounds like rhymes. Sometimes sounds like times. Sometimes sounds like crimes. Rhymes, times, crimes, sometimes, sometimes, 가끔. All right, let's use these two words and come up with today's magic sentences. And, helping, sometimes, do, I, sometimes, parents, you, enjoy, your, do, I, don't. What's the magic sentence? Let's shuffle it up and find them out. Abracadabra, done! And do you enjoy helping your parents? Sometimes I do, sometimes I don't. So the magic sentence in terms of the reply is B, magic sentences, A and B. And do you enjoy helping your parents? Sometimes I do, sometimes I don't. Let's find out the meanings one by one. Magic sentence number one. It is long, 길지만 나누면 할 수 있어요. And do you enjoy? Enjoy, 즐기다. Helping your parents, 우리가 다 했었던 단어예요. 부모님 도와드리는 거 enjoy 하냐고 물어본 거죠. 부모님 도와드리는 거 좋아해? 즐겨? 이거고 대답이 Sometimes I do, sometimes I don't. 가끔은 해. 뭘 한다는 거죠? 좋아한다는 거예요. 즐기는 걸 한다. Sometimes I do enjoy, sometimes I don't enjoy. 그러니까 좋아할 때도 있고 안 좋아할 때도 있어. Sometimes I do, sometimes I don't. And do you enjoy helping your parents? 그럼 이번에는 부모님 도와드리는 거 좋아해?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좋아해? 물어볼게요. 형, brother, big brother, older brother 해도 되는데 그냥 brother 볼게요. And do you enjoy helping your brother? Sometimes I do, sometimes I don't. 고모, 고모는 이모랑 같은 단어로 aunt. 할 수 있죠. 고모, 이모, aunt. And do you enjoy helping your aunt? And do you enjoy helping your aunt? Sometimes I do, sometimes I don't. And the final one, 삼촌. 뭐 큰아빠, 작은아빠 다 영어로는 uncle. Uncle.

0: 반짝반짝 샤이와 함께요. 예! 자, 우리 친구들. 샤이 선생님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저한테 전화했어요. 네.
1: 샤이니, 잘 지내? 야, 나 새로운 직장 들어갔잖아. 호! 거기 세일이 정말 마음에 들어.
0: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친구가 말했던 나 세일이 정말 마음에 들어.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꼭 일이 아니라도 뭐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 또는 전학 갔다면 새로운 학교, 이사 갔다면 새로운 동네 등등등 여러 가지로 응용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표현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봐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맞아요, 여러분. 과연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부터 만나봐요. glad. glad 라고 하는 단어군요.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표정이 좋아. 그쵸? 뭔가 기쁜 것 같아. 그래요. 기쁜이라고 할 때 우리는 glad 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발음해 볼게요. glad. glad. glad. very good. and next. grab. grab. 이라고 하는 단어군요. 자, 친구들. 지금 보면 이 물병인가요? 우유병인가요? 아무튼 요 병을 손으로 grab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맞아요. 잡고 있죠. 쥐고 있죠. 그것이 바로 grab 이라는 단어예요. 뭔가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잘 grab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grab. grab. grab. very good. and next. boss. boss 라고 하는 단어. 야, 정말 그림으로 잘 표현했어요. 친구들 보세요. 홀. 여기 책상인 것 같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발을 왜 책상에다 올려놨지? 아무튼 본인 사무실인가? 그쵸? 왠지 누군가의 상사, 우리말로도 보스, 보스. 야, 우리 보스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상사를 뜻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Boss. Boss. Boss. Boss. Very good. And next. Report. 라는 단어구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진 잘 봐. 뭐야? 무슨 보고서인지 뭐 그래프 있고 막대 그래프도 있고 선 그래프도 있고 그렇죠? 딱 봐도 보고서네, 보고서. 그것이 영어로 report 되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report report report report.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어들 슉슉슉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2: housework.
3: really good. I'm happy with my new job.
2: Aw, glad to hear that.
3: Let's grab a lunch together.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아, 그래. 이렇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고 좋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

0: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짜란. 자, A 친구가 묻습니다. 보니까 A랑 B는 서로 뭐 직장 동료 사이일 수도 있고요,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묻습니다. How's work? 라고요.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와, work 하면 일. 그렇죠? How is work인데 그냥 how is 줄여서 이렇게 house로 표현했죠? How's work? 야, 일 어때? 너뭐 일, 일잘 돼가니? 일 어때?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간단하네요. 따라해볼게요. How's work? How's work? 응, 친구야, how's work? How's work?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B가 대답합니다. Oh, really good. 정말 정말 좋아. 와, 일이 마음에 듣나 봐요. 그쵸? 그러면서 I'm happy with my new job. 이라고요. 나는 행복해. 그런데 잘 보세요. With. 뭐뭐와 함께?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내 새로운 일과 함께 행복해? 한마디로 여러분, happy with something 하면 뭐뭐가 아주 마음에 든다. 흡족스럽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내 새로운 일이 정말 마음에 들어! 라는 거예요. 와, 다행이다. 그쵸?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Really good. I am happy with my new job. Really good. I'm happy with my new job. 베리 굿. 잘했어요. 자, 여러분. happy with 뭐뭐와 행복한이 아니라 뭐뭐에 아주 만족한. 그쵸? 아주 정말 크게 크게 행복해하는, 만족하는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문장들 만들어 볼게요. 짜라. 제가 말이죠. 이사를 왔어요. 제 집이 정말 정말 좋아요. 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정말 흡족해요. 라는 말입니다. I'm happy with my new house. I'm happy with my new house. I'm happy with my new house. 그래요. 선생님도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산도 많고요. 공기가 정말 좋아요. 공원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집 진짜 마음에 들어요. I am happy with my new house.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친구들, 다른 문장도 만나볼까요? 아우! 야, 있잖아. 우리 상사가 내가 쓴그 보고서 진짜 마음에 들어 했어. 라고 말해볼까요? My boss was happy with my report. My boss was happy with my report. Very good.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짜라. 있잖아. 이거 선물로 줘도 괜찮을까? 괜찮을까? 샤이나가 이 선물 마음에 들어 할까?
1: 에이, 당연히 마음에 들어 할 거야. 흡족해 할 거야. She'll be happy with it.
0: She'll be happy with it. She'll be happy with it. 그렇죠, 여러분. Happy with 아주 뭐뭐를 만족스러워하는, 그렇죠? 좋아하는, 마음에 들어하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계속 가볼게요. 짜란. 야, 정말 그 새로운 잡이 마음에 든다라고 했던 친구 그 말을 듣고 야, 그말 들으니 기쁘다라고 하죠. Glad to hear that. 여러분, 우리 glad 아까 단어에서 봤어요. 기쁜. 잘 보면 그 말을 듣게 되어서 기뻐. 여기 앞에는 어떤 게 생략됐어요? 바로 I am. 그렇죠? I'm glad to hear that.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는 뻔하니까 생략하고 그냥 glad to hear that만 남은 겁니다. 따라서 말해 보세요. Glad to hear that.
1: Glad to hear that.
0: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B가 말합니다. 야야야, 우리 점심 같이 먹자. 그래요. 친구랑 뭐 같이 점심 먹을 수 있죠? Let's grab a lunch together. 자, 친구들 보세요. Grab 하면 아까 슉 쥐다, 잡다, 쥐다 뭐 이런 말이었죠. 그런데 잠깐만, 점심

0: 하는 말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1: Let's grab a lunch together.
2: Let's grab a lunch together.
3: Let's grab a lunch together.
2: Let's grab a lunch together.
0: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말해보는 시간.
1: 야, 일 어때?
2: Speak. Housework.
4: 정말 좋아. 나 새 일이 정말 마음에 들어.
1: Speak.
2: Really good. I am happy with my new job.
1: 아, 그 말 들으니 기쁘네.
2: Speak. Glad to hear that.
4: 우리 같이 점심 먹자.
1: Speak.
2: Let's grab a lunch together.
0: 영어에 반하는 퀴즈 타임! 자, 여러분 문제 잘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 갑니다. 난 새 일이 마음에 들어. 어떻게 말할까요? 3, 2, 1, 띵! 자, 우리 배웠던 거 I am happy with my new job. 그렇죠. 자, 따라해 볼게요.
1: I'm happy with my new job.
3: I'm happy with my new job.
2: Happy with my new job.
0: 잘했어요. And next. 나의 상사는 내 보고서를 보고 흡족해했다 라고 하네요. 자, 과연 핑크안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3, 2, 1, 띵! 정답은 바로 happy with! 그래요, 여러분. 따라서 말해봅니다.
1: Oh, my boss was happy with my report.
2: My boss was happy with my report.
3: My boss was happy with my report.
2: My boss was happy with my report.
1: Very good.
0: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문제는 바로 단어 연상 퀴즈!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뭔가를 꽉!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어, 샤이니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그쵸?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1: 3, 2, 1, 띵!
0: 바로 정답은 잡다 쥐다 grab! 잘했어요! 띵,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요. 와, 진짜 뭐뭐에 아주 만족하는, 그쵸? 뭐뭐가 마음에 드는 이라고 하는 happy with를 배웠습니다.
1: I'm happy with it.
0: 나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 그게 만족스러워. 야, 나는 내 새로운 job이 정말 마음에 들어.
1: I am happy with my new job.
0: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 난 내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 같이.
2: I am happy with my house.
3: I am happy with my house.
0: 만약에 새롭게 이사간 집이라고 하면 그냥 my house 아니고 my new house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3: I am happy with my new house.
2: I am happy with my new house.
0: 그렇게요. 네,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습니다. 복습 많이 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 A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명사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등위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종속절,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명사절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명사절, 명사 역할을 분명히 할 텐데 어떤 예분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사진과 문장부터 보실까요? 어머나, 뭔가 어떤 분들이 공연을 보러 간 건지 놀러 간 건지 싶습니다. They said that we can leave at 2 p.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that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어의 역할을 할까요? 그 다음 사진이요. 뭔가 다양한 색깔의 hair, 그쵸? 다양한 색깔의 머리카락들이 보이네요. I noticed that your hair color is differ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that이 지금 뒤에 나와 있는데 무슨 어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Everyone, 와, 이거 뭔가 모든 친구들이 딱 집중을 하고 딱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 Everyone knows that you are a good stud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that이 뒤에 있는데 이때 that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오늘 that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that은요, 여러분, 명사절 접속사로서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 지시대명사로 먼저 봤죠. This, these, that, those 공부했던 거 기억나나요? that은 굉장히 역할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시하는 걸로도 쓰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접속사로 공부를 하게 되겠네요. 자, 우선 명사절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공부를 하면, 명사절은 우리 구의 만능정이 기억해요? 땡땡 구라고 하면은 문장 안에서 땡땡 역할을 하는 구였잖아요. 절도 그 만능정이가 통합니다. 땡땡 절은 문장 안에서 땡땡 역할을 하는 절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명사절이라는 건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고요. 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왠지 명사구의 데자뷰가 조금 있지 않나요, 여러분? 배웠던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명사절 또한 뭔가 이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세기가 애매하니까 단수로 취급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명사절 접속사들 중에서도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게 바로 that인데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해석을 뭐뭐 것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 이 것이라고 하는 해석 많이 익숙한데요? 맞아요. 우리 동명사도 뭐뭐 것이었고요.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도 뭐뭐 것이었죠. that도 그렇습니다. 뭐뭐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요. I heard, 나는 들었다, 것. 너의 꿈이 came true, 실현됐다는 것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 선생님이 that부터 true까지를 대괄호로 묶은 다음에 목적어라고 표시를 해드렸죠. 여기서의 명사절 접속사 that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어가지고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 주어, heard, 동사, then, 목적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전체를 명사절이라고 부른다. 이해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부터 한번 볼게요. They said, 그들은 말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봐봐요. 그들은 말했다. 뭘 말했는지가 나와야 되죠. 그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어가 바로 요 대시입니다. 뭐라는 것? 우리가 오후 2시에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말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대절은 목적어 역할이고요. that 뒤에 주어랑 동사의 구조가 완벽하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절의 특징이죠. that 뒤에 봐봐요. we, 주어죠. can we, 동사죠. 주어, 동사의 구조가 보이니까 절. 아하, 그러니까 요거는 절이고 명사절 접속사 대시 쓰였으니까 명사절.

0: 목적어 역할 이렇게 한 번에 샥샥샥 연산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아직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거를 뭐뭐라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해석만 해줘도 80%는 통과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I noticed. 나는 알아차렸다. 여기까지만 하면 좀 어색하죠? 뭘 알아차렸는지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얘도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신입니다. 나는 알아차렸다. That, 뭐뭐라는 것. 너의 hair color, 머리카락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것을, 것 되시고, 목적어 역할이니까, 을. 요 디테일 가져가시고요. 자, 이렇게 지금 연속으로 두 개를 대절이 목적어 역할을 할 때를 봤는데요. 홍 선생님, 대절이 주어 역할할 때는 왜안 봐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대절이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게 왜 드문지는 116강, 다음 강에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 강을 꼭 봐주세요. 여튼 대절이 주어 역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해석해 볼게요. Everyone knows. 모두가 안다. 뭘? 목적어가 또 나와야겠죠. That, 뭐뭐라는 것. 너가 좋은 학생이라는 것을 안다. 마찬가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시고요.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죠.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You, 주어, are, 동사, a good student, 보어. 이렇게 명사절은 뒤에 완벽한 문장이 따라 나오는구나. 요걸 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바로 명사절,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태세 특징이었어요. 자, 그럼 퀴즈 타임을 한번 풀어보고 이제 리스닝 넘어갈 텐데요. 우리말 해석에 맞게 요 괄호 안에 단어와 어구를 배열을 해볼 겁니다. 우리는 그가 무고했다는 것을 알아냈다인데요. innocent라는 게 무고한, 죄가 없는, 혹은 뭐 순수한, 무지한, 뭐 이런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배열해 볼게요. 일단 우리는 이 주어입니다. 위로 시작해요. we. 자, 일단 우리는 알아냈다부터 we found out 하고 무고했다는 것이니까 그 다음이 대시야. we found out that he 그쵸, 이렇게 we found out that he was innocent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grammar였고요. 이제 listening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They said that we can leave at 2 p.m. They said that we can leave at 2 p.m. I noticed that your hair color is different. I noticed that your hair color is different. Everyone knows that you're a good student. Everyone knows that you're a good student.
0: 자, they said, 그 다음이 that입니다. 그래서 보통 that 전에 살짝 쉬어줍니다. They said that we can leave. They said that we can leave at 2 p.m. 그들은 우리가 오후 2시에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두번 듣겠습니다.
1: They said that we can leave at 2 p.m. They said that we can leave at 2 p.m.
0: I noticed that your hair color is different. I noticed that your hair color is different. 나는 너의 머리색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두번 듣겠습니다.
1: I noticed that your hair color is different. I noticed that your hair color is different.
0: Everyone knows that you're a good student.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아? You're a good student. 모든 사람들이 내가 좋은 학생이라는 것을 안다. 두번 듣겠습니다.
1: Everyone knows that you're a good student. Everyone knows that you're a good student.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1: They said that we can leave at 2 p.m. They said

0: that we can leave at 2 p.m. I noticed that your hair color is different. I noticed that your hair color is different. Everyone knows that you're a good student. Everyone knows that you're a good student.
1: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자, 이제 먼저 한국어로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그들은 우리가 오전 10시에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 창문에 금이 간 것을 알아차렸다.

모든 사람이 내가 운동선수인 것을 안다. 자, 해석이 뭐뭐 할 수 있다고 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들 꽤 많습니다. 이게 뭐뭐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했다 하면 조금 한국어로 어색하니까 있다고 이렇게 목적어를 해석을 한 겁니다. 어쨌건 대세 해석은 뭐뭐라는 것이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y said that we can start at 10 a.m. 한번 더. They said that we can start at 10 a.m. Wonderful! 너무 좋은데요? 그 다음. 자, 나는 그 창문에 금이 간 것을 알아차렸다. 인데요. 자, was cracked. 요게 이제 금이 갔다. 뭔가 수동태로 표현을 한 거고요. I noticed 한 다음에 무엇을 알아차렸는지 뭐뭐했던 것을 해서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죠. I noticed that the window was cracked. 크래크드 아니고 cracked. 크트는 바람 소리 맞나요? I noticed that the window was cracked.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운동선수인 것을 안다 인데요. 자, 이것도 everyone knows 다음에 that이 목적어 역할이죠. 내가 운동선수인 것을 이렇게 that을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Everyone knows that I'm an athlete. 좋아요. 한 번 더. Everyone knows that I'm an athlete.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피킹 포인트였고요.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뭔가 눈이 와가지고 신난 아들의 마음을 표현한 그런 글이 되겠는데요. Did you hear? 너 들었어? It's going to this weekend. 자, 이번 주말에 눈이 온다는 들었어? 입니다. 자, 이 자리에 들어갈 말? 눈이 온다는 그리고 들었어? 눈이 온다는 것을 들었어? 눈이 온다는 것이 맞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 end가 들어

0: 들어가려면 앞과 뒤가 각각 독립적인 문장으로 쓸수 있어야 돼요. 맞죠? 등이절이니까. 자, 근데 did you hear만 쓸수 있어요? Did you hear? 너 들었어? Hear what? 뭘 들었어? 뭐가 뭔지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독립이 안 돼요. 그래서 and는 문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I'm going to ask my dad.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물어볼 거야, 요청할 거야. If we can go skiing. 우리가 스키 타러 갈수 있는지 물어볼 거야, 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if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명사절 중에 또 하나입니다.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엔 영작입니다. 나는 정말로 그가 우리가 할수 있다고 말하길 희망해, 인데요. 이때 그는 아버지겠죠? 영작하겠습니다. I 그쵸. Really hope 한 다음에 that 우리가 탈수 있다고 이게 있다는 것을 있다고라고 해석한 거죠. Hope that he says we ca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아빠랑 스키를 타러 가고 싶은 소년의 마음을 담았네요. 자, 여기까지가 Reading and Writing 지문이었고요. 전체 지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Did you hear that it's going to snow this weekend? I'm going to ask my dad if we can go skiing. I really hope that he says we can.
0: 자, 원포인트 정리 가겠습니다. 오늘은 명사절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웠습니다. 명사절은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고요. which는 당연히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단수 취급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명사절 접속사로 우리는 that을 배웠습니다. 이건 해석을 뭐뭐 컷이라고 하고요. 주로는 목적어 자리에 사용됩니다. 주어 자리에는 잘안 쓰게 되고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린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 명사절 접속사, 그 중에서도 that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가주어 it, 진주어 that에 대해 공부하도록 할게요. 복습 열심히 하고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장소 파악하기 문제 살펴봤는데 조금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오늘은 대화자 관계 파악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우리 수여동사, 사형식 구조의 수여동사, 다시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난 시간 장소 파악하는 문제처럼 딱 듣자마자 첫 문장 한 둘째 줄 정도 들으면, 이것도 관계가 파악이 돼요. 그리고 사실 장소 파악하는 문제랑 거의 흡사합니다. 이 장소에서 이런 A, B 두 사람의 관계가 뻔하거든. 역시나 틀리면 안 되는 유형의 문제니까 잘 듣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1번은 아나운서 기자, 2번은 면접관 피아니스트, 3번은 선생님 학생, 4번은 기자 아나운서, 5번은 기자 피아니스트. 이렇게 서로 다 다른 관계가 나와 있네요. 지금부터 들어보고 문제 풀어보죠. Listen up.
1: Hello, Ms. Davidson. I'm Dong Jun Lee from the Weekly Pianist magazine.
2: It's nice to meet you, Mr. Lee.
1: Thank you for giving your time for this interview.
2: My pleasure.
1: So, are you here in Korea for your concert tomorrow?
2: That's right. This is my third visit.
1: I guess you enjoyed performing here the last time you came.
2: Yes, Korean audiences are very enthusiastic.
1: Tell me more about it.
0: 자, 두 사람의 관계 파악되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빈칸 또 같이 채워보면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ello, Ms. Davidson. I'm Dong Jun Lee from the Weekly Pianist magazine.
0: 자, 첫 번째 빈칸은 어떤 거였죠? Weekly Pianist Magazine 들으셨나요? 한번더 들어보죠.
1: Magazine.
0: Magazine 그러면 우리 잡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m Dong Jun Lee from The Weekly Pianist Magazine. 뭐 주간 피아니스트 잡지에 저는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들어보죠.
2: It's nice to meet you, Mr. Lee.
0: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했고요.
1: Thank you for giving your time for this interview.
0: 자, 이 빈칸에 어떤 거 들렸죠? Thank you for giving your time for this interview라고 했는데요. 빈칸은 thank you for giving your time 이렇게 들렸고 보통 감사합니다라고 할때 뒤에 for를 붙여서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giving your time 시간을 내주신 거 for this interview 인터뷰를 위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2: My pleasure.
0: 상대방이 감사하다고 할때 my pleasure라고 해서 천만에요라는 대답을 할수 있었죠.
1: So, are you here in Korea for your concert tomorrow?
0: 자, 세 단어 for your concert, for your concert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re you here in Korea? 여기에 한국에 오신 건가요? For your concert, 당신의 콘서트를 위해서 tomorrow, 내일 있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요.
2: That's right.
0: 맞습니다.
2: This is my third visit.
0: 이거 잘 들으셨나요? This is my third visit. 자, 빈칸 내용만 다시 들어보죠.
2: Third visit.
0: 한번 더.
2: Third visit.
0: 그래서 이번이 my third visit. 세 번째 방문입니다. 라고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1: I guess you enjoyed performing here the last time you came.
0: 들으셨나요? You enjoyed performing here.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다시 들어보면.
1: You enjoyed performing.
0: 그쵸? You enjoyed performing here. 자,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는 performing이었고요. 우리 enjoy 뒤에 ing 붙이는 거는 어법적인 거 알고 계시죠? perform하면 연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enjoyed performing. 그러니까 연주한 걸 즐기신 것 같던데요. 어디에서? 여기 한국에서 the last time you came 지난번 마지막에 오셨을 때 여기 한국에 오셨을 때 연주 꽤 즐기고 가셨던 것 같은데요 라는 말입니다.

0: 그랬더니
1: Here the last time you came.
2: Yes, Korean audiences are very enthusiastic.
0: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거는 Korean audiences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audience 하면 청중입니다. 그래서 Korean audiences, 한국의 청중들은, 관객들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갈 형용사 enthusiastic 이렇게 들렸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Very enthusiastic.
0: Very enthusiastic. 자, 스펠링이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씁니다. 발음은 다시 한번 enthusiastic이라고 하면 열정적인, 열광적인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관객들이 아주 열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이 신이 났겠지. 자, 그러면서
1: Tell me more about it.
0: 좀 더 말해주세요. Tell me more about it.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예측컨대 피아니스트 같죠? 피아노 연주하러 왔으니까 대답해주고 이렇게 지금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와 피아니스트 간의 인터뷰 내용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수여동사였었죠? 내용 총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요즘에 또 막, 야, 그거 영화 진짜 재밌어. 그거 완전 내 인생 영화야. 이런 말을 많이 붙이잖아. 명사 앞에다가 인생자를 붙여서 내 인생 영화야. 그거 내 완전 인생 책이잖아.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나타내고 싶을 때는 우리 어떤 표현을 써볼 수가 있을까요? 뭐, 인생 영화니까. My life movie. 이렇게 보면 될까? 자, 요거는 영어로 all-time favorite something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명사를 이 자리에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all-time favorite. 야, 진짜 여태까지 쭉 살면서 정말 가장 내가 좋아했던 그런 인생 영화다. 이런 느낌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문은 What is your all-time favorite movie? 그러면 너의 인생 영화는 뭐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My all-time favorite book is The Midnight Library. 자, 두 번째 예문에서는 이제 book이라고 바뀌었으니까 내 인생 책은 Midnight Library라는 책이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뭐뭐야 라고 할 때 life가 아니라 all-time favorite something 이렇게 표현해준다는 거 기억하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머릿속에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총정리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오늘은 수여동사인데요. 먼저 형태가 중요합니다. 우리 수여동사는 사실 4형식의 문장 구조다라고 지난 시간에 미리 예고를 했죠. 끝날 때, 그치? 4형식이 그럼 뭐냐? 1형식 주어동사, 2형식은 주어동사, 보어, 3형식부터는 목적어가 들어가는데 4형식은 목적어가 무려 두 개인 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목적어가 두 개일 수밖에 없는 동사가 들어갑니다. 그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주다, 누구에게 뭐뭐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준다라는 말 자체가 준다는 거는 그럼 내가 주려고 하는 이 물건도 있을 거지만 이걸 누구에게 줄지 그걸 받는 대상도 있을 거잖아. 그래서 누구에게 뭘 주는지 이렇게 명사 명사를 나란히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다로 끝나는 동사들 우리가 수여동사. 그러니까 수여하다, 상장을 수여하다. 이게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일명 주는 동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순 아주 중요해요. 에게가 반드시 앞에 나와야 돼. 그리고 무엇뭐을 얘가 뒤에 나와야 이렇게 명사를 나란히 쓰는 4형식의 구조가 가능합니다. He gave me the book. 그가 나에게 그 책을 주었어. 이런 식으로 어순을 순서를 반드시 에게를 앞에 쓰는 게 중요하다. 수여동사의 종류가 이렇게 있거든요. 다 주다로 끝나요. 주다, 보내주다, 말해주다, 보여주다, 가져다주다, 빌려주다, 가르쳐주다. 그치? 사주다, 만들어주다, 요리해주다, 찾아주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에스크는 주다로 끝나지는 않지만 이게 누구에게 질문을 결국은 던져주는 거거든. 자, 에스크도

4형식의 구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형식의 동사가 이 목적어 위치를 바꿔서 3형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에게 뭐뭐를, 이 순서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뭐뭐를 먼저 쓰면 진짜 안 되느냐? 아니, 쓸 수는 있어요. 그치만 더 이상 4형식은 아닌 거지. 그래서 뭐뭐를 나는 앞에 쓰고 싶어. 그럼 써도 돼. 대신에 얘는 더 이상 문장 뒤에서 에게라는 해석을 홀로 온전히 가질 수는 없습니다. 힘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얘가 뒤로 빠질 때는 앞에 에게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써줘야 돼. 그래서 결국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밖에 없네? 그럼 이거는 이제 3형식이네. 그래서 이걸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제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He gave me the book. 자, 이게 없어야겠지. He gave the book to m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뒤로 가면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가 주었다, 그 책을 나에게 라고 할때 에게에 해당하는 툴을 넣어줘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럼 전치사가 to만 있느냐? 사실 전치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to도 있고, for도 있고, of도 있었어. 기억나시죠? 이때 우리가 뭐만 외웠는지 기억나니? 뒤에 for가 of만 외웠어. 왜냐면 얘네가 종류가 이거밖에 안 되거든. 그리고 to 쓰는 건그 외에 나머지 다, 기타 등등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of는 ask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우기 좀 쉽죠? 그 다음에 by는 이렇게 다섯 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주고, 이것도 같이 사주다, 예요. 요리해주고, 만들어주고, 찾아주고의 공통점은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우리 뭐, 예전에 요거 파트 나갈 때 되게 자세히 했었지만, 얘네들이 조금 시간이나 노력이 듭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돈을 들여서 사거나, 나의 어떤 노력을 들어서 요리를 하거나, 시간을 들여서 찾아주거나, 만들어주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한번 거치는 느낌? 이런 걸 for를 쓴다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전치사에 따라서 동사의 종류를 맞춰서 써줘야 된다라는 게 중요했었고요. 우리 그러면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수요 동사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법상 틀린 겁니다. 1번은 I wrote Jane a letter. 나는 써주었다. 제인에게 편지를. 에게가 앞으로 오면 이렇게 나란히 명사명사 올수 있었죠?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She gave Tommy a book. 자, 그녀는 주었다. 타미에게 책을. 이것도 잘 되는데요. 타미에게 책을. 순서 맞죠? 자, 그 다음엔 He told Teddy the news. 그는 말했다. 테디에게 그 뉴스를. 역시나 누구에게 뭘. 말했는지 순서 맞춰서 4형식의 구조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Jason made cookies her. 이것 좀 이상하다 얘들아. 제이슨이 만들었다. 이렇게 써버리면 쿠키에게 그녀를이야. 이상하지. 말이 안 되지. 쿠키에게 그녀를이 아니라 아마도 그녀에게 쿠키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줘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요거를 이제 맞는 문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가 전치사를 그럼 넣어주면 되잖아. make 뭐 쓰는 전치사 뭐 쓰는 동사였냐면 전치사를 for를 쓰는 뭔가 노력이 들어가니까 for를 쓰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순서를 바꾸던지 her 앞에 for를 넣어주던지 이렇게 고쳐야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Liz cooked me pasta. Liz가 나에게 파스타를 요리해 주었다. 역시나 어순 맞춰서 잘 쓰고 있네요. 자, 이번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전치사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동사를 봐야겠죠? make 그리고 by의 과거 형태가 나와 있는데 make의 과거 형태죠? 아까 make 사주는 거, 만들어 주는 거, by 사주는 거, 돈이나 시간, 노력이 드는 거, 한번 뭔가를 거쳐서 줘야 되는 것들은 전치사 for였어요. 일단 동사 보고 문제 풀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드레스를 만들어 주셨어, 나에게. 잭은 가방을 사주었어, 제인에게. 라고 할 때, 이 make와 by라는 동사 때문에 전치사는 for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이또 전치사 to, for, of 우리 세 가지가

가능했었는데요. 동사 또잘 보시고 어떤 전치사를 넣을지 혹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나 봐. 그러면 그 부분은 X, 전치사 필요 없다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I sold a dress. 나는 dress를 팔았다. 리즈에게. 자, 에게가 뒤로 갔기 때문에 전치사는 일단 필요한데 이거는 셀의 과거형으로 뭔가 for를 쓰거나 of를 쓰거나 하는 우리가 외운 동사 중에 없었어. 그럼 그냥 다툽니다. To less.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uy의 과거 형태가 보여요. 그쵸? 우리 buy는 돈 들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한번 거쳐서 주는 거잖아. for이었습니다. I bought a gift for Jason. 나는 제이슨에게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I showed Johnny my picture. 이거는 얘들아,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토니에게 내 사진을,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굳이 전치사를 넣어주는 게더 이상하다. 여기는 X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건데요. John gave his brother. 자, 일단 해석 여기까지 해보면 John이 주었어. 그의 남자 형제에게 뭘 줬겠지, 그치? 그럼 여기다 이제 뭐뭐를 넣어주면 되는데, 뭐, 가방을 줬어요. 이 펜을 줬어요. 그의 컴퓨터를 줬어요. 책을 한권 줬습니다. 다 괜찮아. 근데 이번에 it은 못 들어갑니다. 쌤, 왜안 돼요? 그것을 줬다. 왜안 되나요? 이건 얘들아, it이 대명사라서 안 되는데요. 대명사의 경우는 이렇게 뒤에 끝에서 4형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럼 그냥 3형식으로 써야 돼서 John gave it을 먼저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기브니까 to를 넣어서 gave it to his brother. 요렇게 써줘야 맞는 문장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어퍼상 틀린 거 찾아서 고쳐보죠. 1번, I'll give her flowers. 나는 그녀에게 꽃을 줄 거야. 괜찮네요. 제이는 그녀의 선생님에게 카드를 보냈어. 괜찮고요. 타미는 쓴다. 그녀의 엄마에게 편지를. 자, 누구에게 뭐뭐를 자연스럽게 해석되면 괜찮은 거야. 샘은 노래를 불러줘. 자, 이렇게 나눠야겠네.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러면 을이 먼저 나온 거잖아. 을을이, 그치? 그럼 누구누구에게가 뒤로 빠지면 단독으로 못 오고 전치사 필요하다 그랬죠. 4번이 틀렸겠네. 자, 마지막엔 수미가 보여줍니다. 그림을. 얘도 뭐뭐를이 먼저 나와서 전치사 to를 붙여서 to her sister, 그녀의 자매에게가 됐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수영동사 함께 해봤습니다. 이 전치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동사의 종류들 다시 한번 복습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5형식 동사의 총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얘들아, 이번 시간은요, Vocabulary Clear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다섯 편을 지금 집중적으로 어휘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다룰 어근은 바로 이거예요. 자, DUC를 볼 건데요. 실은 단어는요, 라틴어 두세레에서 왔다고 합니다. 자, DUC의 의미는요, 영어에서는 lead에 해당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lead라고 하면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DUC가 들어있어서 어떻게 뭔가 이끄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총 다섯 개의 단어를 같이 볼 거예요. 자, 우리 뭘 떠올리시면 된다? DUC는 이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뭔가 앞으로 끌고 가고 있죠. 먼저 이 단어를 볼게요. produce라는 단어는요, pro라는 이 접사가 forward, 앞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deuce가 바로 이끌다라는 뜻이니까 앞으로 이끌다? 자, 이걸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소비자 앞으로 제품을 이끌어 오는 것, 그게 바로 뭐다? 그렇죠. 생산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produce는 뭐예요? 아, 누군가의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 이끌고 오는 것. 그래서 생산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단어 다시 한번 produce라고 하고요. 생산하다 혹은 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이 프로그램도 실은 연출해 주시는 PD님이 있죠. PD님이 계시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얘들아 주로 PD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선생님도 이 부분 잘 몰랐었는데, 흔히 어떠한 것을 연출하는 연출가를 PD를 영어에서는 producer라고 한대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producer. 라고 해서 produce에 er를 붙여서 이렇게 쓰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뭐라고 한다? PD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 그림을 보고 조금 연상시켜서 문장을 볼게요. 자, 얘들아 이게 뭔지 알아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치즈예요, 치즈. 사람들이 어떤 공장에서 열심히 치즈를 만들고 있어요. 자, 이 부분 문장에서 같이 볼게요. This farm. 자, farm은 농장이에요. 자, 이 농장은요, has been producing cheese for a long time. 자, 다시 한번 produce의 의미는 뭐다? 소비자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 소비자 앞으로 이끄는 건 제공하다, 생산하다라는 그런 말이어서 이 농장은요, 오랫동안 치즈를 생산해 왔습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시제는요, have PP 시제. 자, have PP는 뭐다? 그렇죠. 뭐뭐 해왔다라고 주로 해석이 되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ing 형태가 이렇게 붙어서요. 현재 완료 시제에서도 진행의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시 말해, 오랜 기간 동안 치즈를 생산해 오고 있다. 그 말은 뭐다? 옛날에도 생산했고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다. 무엇을? 치즈를.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 우리 원어민 소리로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1: My farm has been producing cheese for a long time.
0: 자, 이 문장 우리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This farm has been producing cheese for a long time. 자, 선생님 자연스럽게 for a long time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말 그대로 오랫동안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한 문장 안에서도 조금 더 강세를 두는 그런 단어,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 단어가 있을 수 있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소리내서 발음해 볼게요. This farm has been producing cheese for a long time. 자, 실제 원어민도 이렇게 발음을 했는지 다시 한번 지금 들어볼게요.
1: My farm has been producing cheese for a long time.
0: 네, 좀 상대적으로 정말 길게 발음을 했네요. For a long time. Okay. So that was the first word, produce. 자, 그럼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 단어는 introduce라는 단어입니다. 자, 볼게요. 자, intro라는 말은요, 안으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안으로. 그래서 into의 의미가 있고, 다시 한번 duc는

0: 리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으로 이끌고 오는 거예요. 자, 무언가를 안으로 끌고 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것을 들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글 혹은 솔직히 얘기하는 어떤 담화문 같은 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본론으로 들여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다? 도입부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입부 혹은 글에서는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앞부분을 그렇죠. intro 혹은 introduction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introduce의 의미는 바로 도입이라는 의미, 도입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introduction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글에서 서론이라는 의미도 있겠네. 자, 그래서 내용의 안으로 청중을 이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도입하다란 말이 있고요. 혹은 누군가를, 어떤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들여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소개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introduce는 소개하다, 그리고 도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림을 보고요. 그림을 보고 우리 한번 내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Let me introduce you to a businessman named Ben. 자, let me introduce. 이거 어때? Let me introduce. 이 말은 실제 워너빈들이 정말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제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Let me introduce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는 Let me introduce 하고 대상을 써주면 되죠. 그래서 Let me introduce you 라고 하면 내가 뭐 한다? 그렇죠. 내가 당신에게 소개를 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누구냐면요. To a businessman named Ben. 자, 여기서 name을 볼게요. 원래 name이라는 단어가 뭐죠? 그렇죠. 원래 name은 명사로 이름이라는 뜻인데요. 동사로 name이라고 하면 이름을 붙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named라고 하면 뭔가 이름이 붙게 된이란 말이기 때문에 Ben이라고 불리워지는, 다시 말해 Ben이라는 이름의 businessman 사업가를 내가 당신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그림을 보니까 정말로 악수를 하고 있죠. 자, 악수는 핸드쉐이크라고 하죠. 손을 흔드는 거. 자, 핸드쉐이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뭔가 introduce, 소개를 하고 있나 봐. 이두 사람이 처음 만났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 실제 원어민 발음으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되는지 지금 한번 들어볼게요.
1: Let me introduce you to a businessman named Ben.
0: 네, 우리도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해볼게요. Let me introduce you to a businessman named Ben. Excellent.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ntroduce는 뭐다? 아, 뉴스가 이끌다인데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 도입하다. 혹은 새로운 사람을 우리 무리 안에 들여오는 거, 소개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 단어 볼게요. reduce라는 이 단어도 정말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reduce라는 단어는 특히 쓰임 보았을 때, 그래요. 와, 이 문제. 도표 문제입니다. 자, 도표 문제. 자, 영어 문제 중에서 도표 문제는요, 흔히 실용문 이해라고 해서 듣기 평가에도 한 문제 이상씩은 꼭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독해 문제에서도 도표 문제가 하나씩 꼭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건데요. reduce라는 단어 같이 볼게요. 자, reduce에서 re는 back, 뒤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deuce에서 이 deuce는 다시 한번 lead,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는 것을 위 이렇게 다시 뒤로 잡아 끄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더 이상 나가가지 못한다는 거니까 아래로 뭔가 뚝뚝 떨어지고 뭔가 감소하고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뒤로 끌어내린다는 것은 그렇죠. 뭔가 감소시킨다라는 말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reduce 감소하다. 도표 문제에서 어떤 수치가 나오고 그 수치가 reduce 감소했는지 아니면 반이요. 자, 일단 반이요가 뭐죠? 반이요? 그렇죠. 정반대되는 말을 반이요라고 하는데 reduce의 반대말은 당연히 뭐겠어? 감소하다의 정반대말은? 그렇죠. 증가하다라는 말이어서 마치 이 단어가 하나의 세트처럼 정말로 많이 쓰여요. reduce, 그래서 increase, 그래서 도표 문제에서 이런 아이들이 나온다면 정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 도표에서 잘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정답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감소하는 것인지 증가하는 것인지, right?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reduce라는 단어입니다. 자, 명사까지 볼게요. 명사로도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특이하게 발음이 reduce에서 reduction으로 발음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reduction, reduction, reduction이라고 하면 명사로 감소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아이는 어디에서 왔다?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DUC에서 왔구나. DUC는 뭐다? 이끌다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reduce 맞아요. 줄이다, 감소시키다라는 의미고요. 자, 문장에서 볼게요. 자, 문장에서 a low fat. 자, 얘들아, fat이 뭐예요? fat? fat? 맞아요. 형용사로 쓰이면요. 뭔가 뚱뚱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명사로 쓰이면요. fat 자체가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지방. right? 그래서 a low fat은요. 맞아요. 저지방이요. 저지방. 그래서 저지방 다이어트는 식단이라는 의미가 있죠. 저지방 식단은 can reduce the risk of heart disease. 자, heart disease는 심장병이라는 뜻인데 심장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요? 아, a low fat diet.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들아, 앞에 a가 붙었다라는 것은 이거 뭘까요? 앞에 A가 붙었다라는 것은 셀수 있는 명사 중에서도 하나를 뜻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이어트는 뭐다? 그렇지. 우리가 지금 단어 특집이니까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라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살을 빼는 걸로 그렇게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자, 다이어트의 원래 뜻은요. 식이요법이란 뜻이요. 그래서 식단이라는 뜻이 있어서 저지방 식단인데 여기서 특이한 건 뭐다? 앞에 A가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 자, 영어의 명사 앞에 A가 붙었다라는 것은 셀수 있는 명사 중에서 하나의 의미를 뜻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할수 있는 건 뭐다? 아, 영어에서 다이어트라는 단어는 셀수 있는 명사로 쓰일 수 있나 봐.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A 다이어트라고도 하고요. 혹은 S를 붙여서 다이어트 이렇게 복수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전체 문장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A low-fat diet can reduce the risk of heart disease. 자, 이 부분 우리 원어민 소리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 low-fat diet can reduce the risk of heart disease.
0: 오케이. 자, 방금 들었던 부분에서도 우리 알수 있다시피 여기에 더라는 것과 전치사 of라는 게 상대적으로 약한 소리로 들리죠. 다시 발음해볼게요. The low-fat A low-fat diet can reduce the risk of heart disease. 자, 이 부분 그래서 더 약하게 그리고 risk of로 발음된다라는 거이 팁도 챙기면 좋겠어요. 다음 단어 볼게요. 자, conduct라는 단어에 앞에 con을 보시면 역시 con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duct 이끌다여서 여러 사람을 이끌다. 자, 옆에 사진 보이나요? 자, 이 그림 보이나요? 맞아요. 악기들, 여러 악기들이 보이는데, 여러 연주자들을 지휘하는 사람. 그래서 conductor, 지휘자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conduct가 어떤 의미가 있다? 맞아요. 여러 사람, 여기선 특히 관현악단 모두를 이끄는 것은 바로 지휘한다라는 말이고, 이렇게 팀을 이끌어서 무언가 임무를 수행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컨덕트는 뭐예요? 여러 사람, 특히 여러 악기를 연주한 사람들을 이끄는 거니까 지휘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무언가를 수행하다라는 말도 있다고요. 자, 정리를 하면 이 단어에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플러스 해보면 이 단어의 강세는요, 뒤에 있어요. 그래서 conduct라고 강세가 뒤로 붙게 되면은 동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단어 확인해 볼게요. 보이죠? 자, 지휘하다, 수행하다라고 동사로 쓰일 때는 강세가 어디에 있다? 자, 적어 볼게요. 이 부분은 듣기 평가에 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어서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강세가 conduct라고 해서 뒤에 붙게 되고요.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자, 명사로 쓰이면 명사로 쓰이면 강세가 앞에 있게 돼요. 그래서 conduct, conduct 강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자,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행동이라고 할 때는요, moral conduct, 강세가 앞에 있고, 자, 내가

0: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했어요. 지휘했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he conducted. 강세가 어디 있다? 동사는 conducted. 그렇죠. 동사니까 conducted. 뒤에 이렇게 붙게 되어서 he conducted numerous major orchestras.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들어볼게요.
1: He conducted numerous major orchestras.
0: 네, 정말로 conduct라고 하지 않고요. conduct. conduct에서 도 과거 시제 conducted로 발음이 되네요. 이 부분 여러분 소리내서 꼭 발음해 보시고요. 다음 단어 가볼게요. 자, 이 단어 내려 봐봐. 자, 보세요. 자, induce라는 단어예요. 자, 이제 우리 어근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제 다섯 번째 하고 있는데 벌써 조금 알것 같아. 자, 이제는 이 단어를 봐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induce에서 in이 있네요. 자, in이라고 하면 높은 확률로 안으로란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안으로, right? 그런데 듀스가 이끄는 거니까 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induce. 그래서 무언가를 불러들이는 것. 그래서 유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induce, right? induce는 안으로 이끌어오는 것. 그래서 유도하다. 자, 옆에 그림을 볼까요? 여기서 그림은 자석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자석이 무언가를 다 끌어당긴다. 끌어당긴다라는 의미로 쌤이 찾아가지고 찾아본 그림이에요. 이 문장, 이 단어 먼저 볼게요. 유도하다, 유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문장에서는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This pill can induce sleep. 자, this pill, 봐봐. pill은 약이라는 뜻이거든요. 특히 약 중에서도 주로 알약을 뜻하게 되는데, this pill can induce sleep. 자, induce가 뭐다? 안으로 끌고 오는 것, 안으로 끌고 오는 것, 무언가로 유인하다, 무언가를 유도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약은 잠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1: This pill can induce sleep.
0: 다시 한번, this pill can induce sleep, induce sleep. 자, 자연스럽게 induce sleep이 아니라 induce sleep, induce sleep. Induce sleep 이렇게 들렸네요.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오케이, perfect job, very good. 자, 이제 지난 시간 voice quiz 정답 확인해 볼게요. 어근의 form, 자, form, form의 의미는요, 맞아요. 바로 shape, 형태 혹은 형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자, 오늘의 voice quiz는 이겁니다. Vocabulary Clear의 마지막 어근이었죠. DUC의 의미를 우리 수강기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Vocabulary Clear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 우리 다음 시간은요, Listening Clear에 관련된 꿀팁을 얘기해 줄게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belong to a magic circle at school.
1: A circle? What's a circle?
0: It's a group of students who share similar hobbies.
1: Oh, I see. You're talking about a club, a student group.
0: Right. I recently joined because I wanted to learn some magic tricks, and it's so much fun.
1: Show me something.
0: Okay. What kind of animals do you like?
1: Dogs.
0: Ta-da! A dog!
1: Oh, wow! I can see you've really practiced. How about a lion? Make me a lion.
0: Lion? Oh, that's a little difficult. Hold on.
2: Alright, guys. 오늘의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와 함께 복습 들어가 볼게요. Let's go. Oh, Kevin's place. 케빈의 집입니다. 케빈이 뭔가 하라고 있어요. Oh, it works. I did it. 이거 된다. 내가 해냈어. Yeah. 그러자 크리스티니, What are you doing, Kevin? 케빈 뭐 하고 있는 거야? Why are you doing magic all of a sudden? 그럼 갑자기 마술은 왜 하는 거야? 궁금해하죠? 그러자 케빈이, I belong to a magic circle at school. 이거 지금 대학교에서 마술 서클 들어가가지고, 동아리 서클. 그러자 크리스티니, a circle? What's circle? 그러자 케빈이 얘기해주죠. It's a group of students who share similar hobbies. 비슷한 취미를 가진 다양한 학생들의 그룹이랄까? 그러자 크리스티니, Oh, I see. You're talking about a club. 이제 알겠다. 클럽을 얘기하는구나. A student group. 그렇죠. 한국에서는 circle. 동아리를 circle이라고 하잖아요. Circle은 외국에서는 student group이라고 합니다. Circle은 안 씁니다. Student group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러자 케빈이 Right, I recently joined because I wanted to learn some magic tricks. And it's so much fun. 내가 이 student group 들어간 이유가 좀 마술도 배우고 마술 스킬, 트릭을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재밌거든 이라고 케빈이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자 크리스티니 show me something. 그럼 뭐 좀 보여줘. 그러자 케빈이 그러죠. Okay, what kind of animal do you like? 혹시 어떤 동물 좋아해? 자,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What kind of animal do you like? 넌 어떤 동물을 좋아하니? What kind of animal do you like? 꼭 외워두세요. 그러자 크리스티니 얘기를 하죠. Dogs? Dogs. 짜란! A dog! Wow! 크리스티니, Wow, I can see you! Really practiced! How about a lion? Make me a lion! 너 정말 연습하기 보인다. 혹시 사자도 돼? 사자? 나 사자 만들어줘! 그러자 케빈이, lion? 사자? That's a little difficult. 그거 좀 어려운데. Hold on. 잠깐만. 이게 맞나? 풍선 소리에 놀랬습니다. 와우. 네, 역시 사자는 좀 많이 어려운 걸로. 네, 그래도 강아지만큼은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케빈 정말 짱인데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오늘의 핵심 표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Okay, guys.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come on in!

끝나는 친구들 시리즈가 끝나고 on으로 끝나는 친구들 시리즈가 이어지는 첫날입니다. 자, 어떤 표현부터 배우게 될지 한번 대화 살펴볼게요. Come on, guys. We need to focus on the task at hand. 자, 얘들아. 우리 지금 이거 수중에 있는 이거 일에 집중해야 돼. That's absolutely right. We can't afford to make silly mistakes. 아, 완전 맞지. 우리가 지금 그 멍청한 실수들을 만들 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자, 이렇게 오늘 focus on, come on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요 두 개가 교과서에서 on으로 끝나는 동사들 중에 제일, 그러니까 on으로 끝나는 이 phrasal verb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두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 두 친구 먼저 알아보고 갈 건데요. 일단 on이라는 친구의 기본 의미부터 잡고 갑시다.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on은요 한마디로 착붙이에요. 보통은 on을 뜻으로 외울 때 뭐뭐 위에 라고 해서 많이 외우세요. 맞는 말입니다. 네, 꼭 이렇게 위에 달라붙지 않아도 돼요. 옆에 뭐 어디든지 뭔가 착붙 이렇게 딱 붙어있으면 다 on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면 위에 붙어있는 게 on이고요. 계속 이렇게 붙어가지고 여기서 안 떨어지고 그 동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focus on이라면 on, focus한 상태를 계속 착붙 유지, come on이라고 하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뭔가 그 상태를 꾸준히 유지한다, 계속한다 라는 뜻으로도 o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on은 두 가지 그림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로는 착붙, 뭔가 어떤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림을 on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cus on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focus는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라고 하지요. 집중하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되게 되는데요. 이 초점을 맞추는 거, 이 나의 시선을 두는 거를 그 위에다가 착붙, 여기다가 내 시선 착붙 이렇게 붙여. 계속 여기 집중. 그래서 뜻이 집중하다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다가 붙인 이 상태 유지. 그래서 집중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죠. Come on. 자, 얘들아. We need to focus on. 우리 집중해야 해. The task 하면 일이고요. attend 하면 수중에 있는, 손에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focus on me. 정말 많이 나오는 뭐랄까 표현이기도 하고 가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focus on me는 나한테 집중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노래 제목으로도 노래 가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 아리아나 그란데 focus on me 그 가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노래 있어요. focus on me 계속 그렇게 나오는 노래도 있거든요. 어쨌건 나한테 집중해라 라는 뜻으로도 이런 예문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죠. come on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얘는 솔직히 on으로 끝나서 선생님이 넣기는 했어요. 근데 얘는 주로 쓰는 게 추임새입니다. 얘는 뭔가 뜻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다양한 그런 동사와 전치사 조합처럼 뜻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얘는 추임새처럼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come on 이런 많이 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고심 끝에 해석을 자 라고 적어봤습니다. 실제로 사전에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로 추임새로 많이 쓰고요. 이게 약간 굉장히 versatile 하다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정말 여러 군데에서 오면 다 쓰일 수 있어요. 정말 이 come on 가지고 원어민들은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왜 우리나라에서도 통화할 때 이걸로 의사소통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원어민들에게 come on이 그런 추임새의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ome on guys 하면 자자자자 얘들아

0: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common이 워낙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데 크게 긍정적인 맥락과 부정적인 맥락으로 선생님이 나눠봤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들 위주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나눠봤는데요. 자, 일단 요 예문은 긍정적인 거죠. 자자자. 이렇게 독려하는 느낌. 자, 그리고 또 긍정적인 거, 요겁니다. Come on! We're running out of time! Hurry up! 자자자자! 우리 시간이 없어요! 서둘러요, 서둘러! 이것도 약간 이렇게 격려, 격려, 격려하는 느낌이고. Come on, let's go! 자, 얘들아, 가자! 요것도 이렇게 분위기를 자자자 하는 거죠. 반면에 마이너스적인 친구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Come on. You know you did something wrong. 야, 자, 너가 뭐 잘못한 거 알잖아. 요렇게도 come on을 쓰고요. 그리고 come on now. Be realistic. 야, 좀, 자, 현실적이어져 봐. 요렇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on으로 끝나는 두 가지 이런 단어들 봤고요. 퀴즈 풀면서 조금 더 복습해 보도록 하죠.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네 문제의 퀴즈가 나갈 겁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호호!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에 집중하자. 자, 집중하는 겁니다. 나의 초점을 어디 위에 빡? 그쵸, focus on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Let's focus on what we have to do now. 그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에 집중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그 어린이들은 만화에 집중했고 TV 화면에 눈을 떼지 않았다. 자, 집중했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과거 시제로 써주셔야죠. 그렇죠. Focused on 하시면 되고요. 여기 were glued to the TV screen 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glue가 접착제잖아요. 말 그대로 아이들의 눈이 정말 화면에 이렇게 착 붙인 것처럼 이렇게 착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재미나게 써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자, 너 내가 말한 거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 자,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 담겼다, 그쵸? Come on. 보통 이렇게 원어민들 많이 해요. Come on.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자자, 무서워하지 마. 너할수 있어. 자, 이건 조금 긍정적이다, 그쵸? 뭔가 파이팅을 불어넣어주는. Come on. Don't be afraid. You can do it. 요런 식으로 뉘앙스 살려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come on은 읽을 때그 뉘앙스와 발음 굉장히 중요하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마칠게요.
1: Come on, guys. We need to focus on the task at hand. That's absolutely right. We can't afford to make silly mistakes.
0: 자, 이렇게 오늘 on으로 끝나는 친구들 첫 시간이었습니다. Focus on, 집중하다라는 뜻이었고요. Come on, 요거는 추임새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자자, 약간 독려하는 분위기 혹은 야, 약간 요렇게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도 common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on의 의미 깜빡하면 안 되겠죠? 뭔가 착붙, 착붙 혹은 계속이라는 의미 있는 거 기억하면서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0: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Palace. P-A-L-A-C-E. Palace. Palace. King. K-I-N-G. King. King. Queen. Q-U-E-E-N. Queen. Queen.
0: 자, 같이 오늘의 주제 알아봐요. Today, let's learn about castle. 성 또는 성곽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castle로 같이 투어를 나가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palace, 궁전이란 뜻이에요. 와우, 저도 이런 궁전에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이 멋진 궁전은 영어로 palace. Next is king. 왕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King. 그 다음은 queen. 여왕이에요. King은 남성이고 queen은 여성이죠. Wow, she looks very charismatic. 아주 카리스마가 넘쳐 보여요. Queen. Okay, now 이제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 볼까요? 궁전, palace. A가 두 번 나오지만 첫 부분에만 아 소리가 나요. Palace. Very good. 왕, king. 끝에 G 발음은 안 나요. King. Excellent. 여왕, queen. 앞에 Q, U는 구 소리가 나요. 다시 따라해 볼까요? Queen. Perfec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Palace. Palace. King. King. Queen. Queen.
0: Now let's apply the words into the sentence. The roof of the palace was gold. 궁전의 지붕은 금색이었다. Wow, I want to see someday.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 roof of the palace was gold. That's right. That was very good. Next. He became the greatest king. 그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 Congratulations. 자, 여러분. 가장 위대한은 영어로 the greatest라는 말을 써요. Great 다음에 est. est가 붙이면 가장이란 뜻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여러분. 같이 말해볼게요. He became the greatest king. Very good. Next, the queen is wearing a heavy crown. 여왕은 무거운 왕관을 쓰고 있다. 친구들, 왕관은 영어로 crown이에요. 여기서는 무겁대요. Heavy crown. 와, 무거우면 그 무게를 잘 견뎌야 좋은 여왕이 될 수 있는 거 알죠? 여러분, it's your turn. 같이 말해볼게요. The queen is wearing a heavy crown. Excellent.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Prince. P-R-I-N-C-E. Prince. Prince. Princess. P-R-I-N-C-E-S-S. Princess. Princess. Gate. G-A-T-E. Gate. Gate.
0: Okay, our next word is prince. 왕자란 뜻이에요. 친구들, 이렇게 멋진 왕자 본적 있나요? Prince. Next is princess. 공주란 뜻인데요. Prince 뒤에 S를 꼭 붙어야 공주님이 돼요. She's a very beautiful princess, isn't she? Next is gate. 정문 또는 대문이에요. 보통 커다란 문을 gate라고 해요. 아니면 울타리도 gate라는 말을 써도 돼요.

0: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왕자, prince. 친구들, R 발음을 정확히 해보세요. Prince. Very good. 공주, princess.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볼까요? Princess. Excellent. 정문, 대문, gate. A 소리가 나고요. 끝에 T 발음까지 정확하게 내보세요. Gate. That was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Prince. Prince. Princess. Princess. Gate. Gate.
0: Okay, let's look at some more sentences together. The prince was riding a horse. 왕자는 말을 타고 있었다. Oh, that must be very fun. 친구들, ride a horse는 말을 타다라는 뜻이에요. 타고 있었다는 was riding a horse. 이렇게 시제가 바뀌어요. Now it's your turn. I want to hear you nice and loud. The prince was riding a horse. Excellent. Next, the princess lost her pretty shoes. 공주는 예쁜 신발을 잃어버렸다. You better find it. 빨리 찾아야겠는데요. 자, lose 지난번에 배웠죠. 잃어버리다라는 뜻인데 lost는 과거형으로 잃어버렸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자, pretty, 예쁜이란 뜻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I know.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The princess lost her pretty shoes. Wow, 오늘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Next, the gate closes at midnight. 정문은 자정에 닫힌다. 친구들, 정문 gate 여기 나왔네요. 그리고 닫힌다는 영어로 close이에요. 언제? Midnight. 새로운 단어가 나왔네요. 밤 12시 또는 자정이란 뜻이에요. Ooh, very nice word. Okay, now it's your turn. The gate closes at midnight. Wow, you guys were excellent today. Okay,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Palace. Palace. King. King. Queen. Queen. Prince. Prince. Princess. Princess. Gate. Gate.
0: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s for watch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중1 필수 영단어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5강 학교생활 영단어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우리 3개 단어를 10분 동안 완벽하게 암기하고 갈 준비 되셨나요? 자, 오늘 배우게 될 단어는 무엇인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학교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날이에요. 교실 안에서는 학생들이 영어 수업에 집중하고 있고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이네요. 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 경기가 한창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 오늘은 그 장소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학교의 다양한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lassroom이라는 단어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쉬워요. classroom에서 room이라는 것은 방이죠, 방. 그리고 class라는 것은요, 수업이나 학급을 의미해요. 수업이나 학급이 있는 방, 즉 교실이 되겠죠? classroom, 교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는 오른쪽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 번씩 써보겠습니다. classroom, C-L-A-S-S-R-O-O-M 읽어볼까요? classroom, 의미는 교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classroom이 활용된 예문을 두 가지 살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대답하면서 따라오세요. 첫 번째 예문, Where is your classroom? Where is your classroom? 무슨 뜻일까요? 너의 classroom은 어디니?가 되겠죠? classroom은 교실이니까 교실이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예문도 같이 살펴봐요. The student is in the classroom now. The student is in the classroom now. 그 학생은 지금 classroom에 있대요. classroom은 교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핵심 예문 속에서 단어를 연습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단어를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classroom 잘 기억하시고 우리 두 번째 장소로 출발해 볼게요. 두 번째 장소는 playground, playground입니다. 이 단어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 ground라는 것은 땅 혹은 터를 의미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play는 놀이나 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놀이를 하는 장소, 놀이를 하는 땅, 놀이터나 학교의 운동장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 playground도 정확하게 써봐야 하니까 오른쪽에 같이 쓰기 연습해 봅시다. playground, P-L-A-Y G-R-O-U-N-D Playground, 운동장. 자, 의미를 기억하셨다면 우리 빈칸 놓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e play in the playground 라고 하였네요. 우리는 playground에서 논다. 어디에서 노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노는 것이죠. Playground는 학교의 운동장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 더. Let's go to the playground after school. Let's go to the playground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가자는 걸까요? 운동장에 가자는 것이겠죠. Let's go to the playground after school. 방과 후에 운동장에 가자. 자, 이렇게 두 번째 장소까지 살펴보았어요. 우리 세 번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gym, 체육관인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바로 gym, 체육관이에요. 이렇게 실내의 체육시설을 보통은 gym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요. 또 농구, 배스킷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 번씩 써봅시다. gym, G-Y-M 읽을 때는 gym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체육관이라는 장소를 기억하면서 우리 예문에 들어갈 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 go to the gym in the morning. I go to the gym이니까 나는 어디에 가요? 체육관에 가는 거죠. I go to the gym in the morning. 나는 아침에 체육관에 간다. 그리고 We play badminton in the gym 이라고 했네요. Play badminton은 배드민턴을 친다 라는 표현이죠. 우리는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친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면 좋은 학교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딱 3개만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은 영어로 bathroom, bathroom이라고 합니다. 이 bath라는 것이 목욕을 의미하는데요. 목욕할 수 있는 방, 넓은 의미로 화장실이라는 뜻이 돼요. bathroom, 화장실. 두 번째로 복도라는 단어도 알아둡시다. 복도는 hallway, hallway라고 해요. 하나 더, 교내 식당, 우리 친구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식당 있죠? 이 식당은 cafeteria, cafeteria라고 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한 번씩 읽어볼까요? 화장실, bathroom, 복도, hallway, 그리고 교내 식당, cafeteria. 자, 오늘은 이렇게 학교 장소와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단어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짧게라도 꼭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내용 복습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 6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welcome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저는 이지인입니다. 오늘 부를 노래도 아주 신나는 곡이랍니다. 노래 제목 함께 알아볼까요?
1: Today's song, Fly, Fly, Butterfly.
0: 오늘 노래의 제목은 Fly, Fly, Butterfly. 나비가 나풀나풀 날고 있어요. 때로는 높게 혹은 낮게 빠르게 날기도 하고 천천히 날기도 한답니다. 나비의 날갯짓을 생각하면서 Fly, Fly, Butterfly 함께 불러볼까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0: 네, 여러분, fly, fly, butterfly 잘 들어보았나요? 나비가 어떻게 날던가요? 단어를 먼저 배우고 싶다고요? 좋아요. 첫 번째 단어는 비행기가 슝 하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비행기 새가 날다 할 때 어떤 단어를 쓸까요? 바로 fly입니다. fly, 날다. fly, fly.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오늘의 주인공. 나풀나풀 나비가 꽃 위에 사뿐히 앉았어요. 나비의 영어 이름은요, butterfly입니다. butterfly, butterfly. Excellent! 다음 단어 볼까요? 넓은 초원에서 말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네요. 초원을 영어로 meadow라고 해요. 초원, meadow, meadow.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예쁜 꽃과 나무가 자라는 이곳은 바로 정원입니다. 정원을 영어로는 garden이라고 해요. garden, garden. Very good. 다음 단어 볼까요? 운동 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세 취할 수 있나요? 몸을 아래로 아래로 더 낮게. 낮은 이란 뜻을 가지는 단어는요? low입니다. 낮은, low. Low.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들 잘 기억해둬야겠죠? 노래에 나온 더 많은 단어들을 랩비트에 맞춰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Fly.
0: 날다.
1: Butterfly.
0: 나비.
1: Meadow.
0: 초원.
1: Garden.
0: 정원.
1: Low.
0: 낮은.
1: High.
0: 높은.
1: Fast.
0: 빠르게.
1: Slow.
0: 느린.
1: In.
0: 무엇 무엇에서.
1: Flying.
0: 날고 있는. 네, 이제 저와 함께 주요 단어 다섯 개를 리듬에 맞춰 신나게 익혀보는 거예요. 리듬 주세요. Shoom 난다면 fly, fly. 나풀나풀 나비는 butterfly, butterfly. 넓고 푸른 초원은 meadow, meadow. 꽃과 나무가 자라는 정원은 garden. Garden. 낮은 자세는 low, low. Amazing!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문장 공부하러 가볼까요? 노래에 어떤 문장들이 나왔나요?

번째 문장부터 자신 있게 읽어보세요. 초원에서 높게 또는 빠르게 날고 있어요. 초원, meadow란 단어를 넣어서 읽어봅니다. In the meadow, it's flying high.

낮게 또는 천천히 날고 있어요 입니다. 낮게 의미부터 문장을 읽어볼게요. In the garden, it's flying low. In the garden, it's flying low. 이번엔 천천히입니다. In the garden, it's flying slow. In the garden, it's flying slow. Fantastic!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자, 저와 함께 배운 단어와 문장 잘 기억하면서 노래 부르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ly, fly, butterfly. Let's go!

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Very good. 아주 좋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 중에 is flying high, is flying low와 같은 표현 계속 기억해 두면 좋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노래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0: I slept like a dog. I slept like a dog. I slept like a dog.
1: You came all this way just to have dinner?
0: I didn't come here just to have dinner. I came here to keep my promise.
2: You should go for a hike after dinner. After all, you came all this way.
1: Great idea. Eat up since you have to go on a hike.
0: Huh? Guys, I...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가장 길게 자본 적이 언제세요? 저는 어릴 적에 아팠었는지 피곤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날짜가 하루 바뀌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케빈도요, 세상 모르고 잠들어서 곤란한 일을 겪었는데요. 어떤 일인지 우리 카툰 보면서 또 에피소드도 보고요. 재미난 영어도 배워볼게요. 자,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크리스틴과 제인이 등산을 갔다가 이제 맛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역시 등산 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마무리가 제대로 되잖아요. 아, 등산에서 기분도 좋고 메뉴도 많은데 뭐 먹을까? What do you feel like having? What do you feel like having? 우리 뭐 먹을까? 하고 물어봅니다. 자, 이때 사용된 표현이 feel like 동사 ing인데요. feel이 어떤 기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feel like 동사 또는 동작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다. 뭐 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feel like having some ice cream. 나 아이스크림이 좀 먹고 싶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What do you feel like doing? 너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음식 많으니까 뭐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많이 먹으면 되겠죠? 아참, 그런데 케빈이 등산은 안 가더라도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았나요? 케빈이 올 때가 됐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크리스틴이요. 아니 뭐 음식만 먹자고 여기 오겠어? He's probably sleeping now. 또 뭐 자고 있겠지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probably 많이 들어보셨죠? 이 probably는 아마도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 근거가 있을 때 또는 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He'll probably like it. 그는 아마 좋아할 거야. 여기서의 아마는 이 it, 이 지칭하는 것이 평소에 그가 좋아하는 것이라서 아마 이것도 좋아할 거다. 이렇게 근거 있는 추측을 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They'll probably say yes. 그들은 아마 그렇게 하겠다고 할 거야. 이것도 뭔가 과거의 일이나 평소 그들에 관해서 정보가 있는 사람이 하겠다고 할 거야 라고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 probably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케빈 나타났네요. 아니 진짜로 온 거야? 음식 먹자고? 아, 오랜만이야 제인. 내가 너무 늦었지? I was so tired that 세상 모르고 잤지 뭐야. 너무 피곤해서 세상 모르고 잤다고 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이죠. 세상 모르고 잤지 뭐야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sleep deeply 할 수도 있지만요. I slept like a dog. I slept like a dog 라는 재미난 표현이 있네요. I는 나는, slept는 sleep의 과거형이죠. 잤어. like 뭐뭐처럼 a dog. 개 한 마리 이런 뜻이죠. 이 문장은요, 뜻이 따로 있다기보다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나 정말 고나게 잤다, 세상 모르고 잤다, I slept like a dog. 우리 함께 말해 볼게요. I slept like a dog.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I slept like a dog. 세상 모르고 잠들었지 뭐야. 그런데 진짜 이것만 먹으려고 온 거야? 했더니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또 케빈이 그럴듯한 또 핑계를 대네요. 그런데 뭐 왔으니까요. 음식 먹고 다시 등산으로 혼자 올라가면 되겠네요. 음식만 먹으러 오긴 좀 아까우니까요. 이렇게 제인이 제안을 하니까 크리스틴도 막 맞장구를 치죠. Great idea. Eat up since you have to go on a hike. 등산 가야 되니까 많이 먹어. Eat up 보셨나요? 이 up이라는 것이 위로라는 뜻을 우리 많이 알고 있지만요. 또 하나의 뜻이 완전히,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틴이 eat up 이라고 한 건 여기 있는 거 다 먹어 이런 뜻이 되겠죠. 비슷하게 drink it up 이라고 하면 그거 다 마셔. 또 clean it up 이라고 하면 깨끗이 다 치워라. 또 finish up the work, 일 다 끝내야 돼 이렇게요. 다양한 표현들. The puddle dried up 또 그냥 dry가 아니라 dried up 이니까 웅덩이가 마르는데 완전히 바싹 말라버렸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아 이렇게 두 친구가 막 이렇게 종용하니까 케빈이 아주 난처해 보이죠. 케빈은 과연 먹고 나서 등산을 갈지 안 갈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바쁘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이요. 세상 모르고 잤지 뭐야. I slept like a dog. I slept like a dog.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dog를요. log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log는 통나무잖아요. 이것도 마음에 와 닿으시죠? 통나무처럼 꼼짝 않고 잤다? 나 완전히 골아 떨어졌어. I slept like a log.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운동을 결심한 첫날, 좀 무리해서 운동을 했는지 머리가 침대에 닿자마자 잠들었어요. 와, 나 완전히 골아 떨어졌어. 어떡해요? I slept like a log. I slept like a log. 그런 거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진짜 깊이 잠들었었어. I was fast asleep. Asleep이 잠든 상태를 말하죠. Fast를 붙여서 I was fast asleep. 나 곤히 잠들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잠든 사이 친구가 전화를 수십 통을 했네요. 너무 깊이 잠들어서 듣지도 못했어요. 미안. 나 진짜 깊이 잠들었었어. 어떡해요? I was fast asleep. I was fast asleep. Excellent. So, how did you like it? 오늘은요, 우리 등산 후에 맛집을 가는 아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에피소드로 재미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오늘의 한 문장인 세상 모르고 잠들었다, 골아 떨어졌다 하는 거겠죠? 이때 쓰는 표현이 sleep like a dog 또는 이 발음이 비슷한 sleep like a log 이런 걸 쓸 수 있고요. 아주 곤히 잠들어 있었어. 상태에 조금 더 집중할 때는 I was fast asleep. Fast asleep 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적절한 상황이 닿았을 때 멋있게 영어로 한마디 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4: AI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5: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톡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쏙쏙쏙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Welcome to Daisy's Desserts. What would you like to have today?
2: Hi, I'd like to have a waffle and two apple pies. Oh, and one donut, please.
1: What flavor?
2: I'd like to have a chocolate donut.
1: Coming right up.
0: 대화 잘 들었나요, 친구들? 대화 속에 숨어있는 오늘의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오늘은 desserts, I like to, waffle, flavor, chocolate 이렇게 단어 함께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단어라기보다 단어의 모음이죠. I'd like to예요. I'd like to는 본 적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친구들이 알고 있는 I want to와 비슷하죠. I'd like to 다음에는 동작이 나와서 뭐뭐 어떤 동작을 뭐뭐 하는 것을 하고 싶다 이렇게 우리 표현할 수 있고요. I'd는 그냥 참고로 얘기해 주자면 I would를 줄여서 붙인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무엇이 줄여졌나 보다는 I'd like to를 통째로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자, 다음은 dessert. dessert예요. 우리 알고 있는 디저트. 근데 우리는 디저트라고 얘기하지만 강세가, 강조점이 dessert에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후식이라고도 하죠. 우리 식사하고 나서 뭔가 달콤한 거 먹을 때 디저트 먹는다고 하죠. 이번에는 waffle.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영어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그쵸? Waffle는 친구들 알고 있는 그 waffle 이런 모양으로, 그죠?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먹는 디저트, 구워서 먹는 디저트를 waffle이라고 하고요. Flavor예요. Flavor는 맛. 근데 맛있다 하는 맛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얘기하면 친구들 나는 초콜릿 맛, 나는 바닐라 맛, 나는 딸기 맛, 나는 쿠키 맛 이런 맛 종류 있죠? 이런 거 얘기할 때는 flavor이라고 불러요. 이번에는

0: chocolate. chocolate. 예요. 우리말로는 초콜릿, 하지만 영어는 앞에 강조줘서 chocolate. chocolate. 이렇게 발음해요. 자, 이제 대화 볼게요. 아마 디저트 가게에 간것 같고요. 여자가 디저트 가게 주인이에요. Welcome to Daisy's Desserts 라고 한거 보니까 아마 주인 이름이 Daisy인 것 같죠? 이렇게 이 가게 이름이 Daisy's Desserts이기 때문에 쓸 때는 각각 글자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줬어요. 누군가의 이름, 장소의 이름, 이름이 될 때는 첫 글자, 대문자. Welcome to Daisy's Desserts. 데이지의 디저트 가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즉, 어서 오세요가 되겠죠? What would you like to have today? 이것도 I'd like to를 풀어 쓴 거랑 비슷한 거예요. What would you like to? What do you want? 랑 똑같은 말. 뭐 드시겠어요, 오늘은? Hi, 안녕하세요. I'd like to have a waffle and two apple pies. 와플 하나랑 애플파이 두개 먹고 싶네요. And one donut, please. 도넛도 하나 주세요. 디저트를 많이 사가요. 근데 도넛이 맛이 여러 개인가 봐요. What flavor?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 I'd like to have a chocolate donut. 저는 초콜릿 도넛으로 주세요. Coming right up. 요 표현은 통째로 알아두세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할때 쓰는 말, coming right up. 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디저트 가게 대화 알아봤네요. 그럼 배운 단어랑 문장들 우리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오키도키. 자, 오늘은요, Topic World 8, 그리고 Topic 147. 147 들어가서 1319 눌러볼게요. 오늘은 좀 뒤로 많이 가봤어요. 자, 오늘도 잘 듣고 단어 눌러서 문장 완성하기.
1: What would you like to have?
0: 아, what would you like to have? 좀 빨랐지만 들을 수는 있었죠. 무엇을 드시겠어요?
1: I'd like to have some cheese.
0: I'd like to 들렸나요? I'd like to have의 have는 먹다 또는 음료면 마시다가 되겠죠. Have some cheese. I'd like to have some cheese. 저는 치즈 좀 먹고 싶어요.
1: I'd like to have pudding.
0: I'd like to have pudding. 저는 푸딩 먹고 싶어요.
1: I'd like to have a waffle.
0: Waffle 나왔네요. I'd like to have a waffle. 저는 와플 먹고 싶어요.
1: I'd like to have a donut.
0: I'd like to have a donut. 저는 도넛을 먹고 싶어요.
1: I'd like to have an apple pie.
0: 아하, I'd like to have an apple pie. 저는 애플파이, 사과파이를 먹고 싶어요. 이렇게 완성. 어렵지 않죠? 이제는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그래요. 저는 초콜릿 도넛을 원해요. 저는 다섯 개를 원해요. 자, 우리는 이제 Let's Talk을 켜고 오늘은 Step 2, Episode 51, 물건 사기 4 들어가 볼게요. 한번 시작해봐요. 도넛 가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Hi.
2: Welcome to Peng Peng Donut.
0: 팽팽 도넛.
2: Do you want some donuts?
0: 아하, Do you want some donuts? 그렇지, 그럴 때는 Yes, I do. 또는 Yes, please. 친구들 원하는 대답해봐요. Yes, please. 너무 신난다.
2: Great.
0: 무슨 맛, 무슨 맛?
2: Which donut do you want?

0: 또는 five please 이렇게
1: Here you
0: 대답할 수도
1: are.
0: 있겠죠.
1: Bye.
0: Bye. 좋아요. 이렇게 해서 펜스바이 대화 미션 오늘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디저트 얘기가 나오니까 디저트의 종류를 한번 물어보면 어때요? Hi, AI 니콜. 디저트의 종류 영어로 알려줄래? Dessert, cheesecake, 치즈케이크, pie, 파이, brownie, 브라우니, pudding, 푸딩, churros, 추로스, sundae, 토핑 아이스크림. 아, 너무 맛있겠다. 자, 종류 봐요. cheesecake는 우리 알고 있는 치즈케이크 그대로 말하면 되겠고요. pie, 알고 있죠? brownie, brownie는 약간 꾸덕꾸덕한 초코케이크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pudding, 푸딩이라고 부르는 탱글탱글. 그리고 churros, 추로스 있죠? 이렇게 튀겨서 시나몬 설탕 같은 거 뿌려서 먹는 거. 그리고 sundae가 있네요. sundae는 아이스크림 sundae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시럽이나 뭐 과일이나 이런 토핑 올려 먹는 아이스크림을 sundae라고 해요. 발음은 일요일 할 때 sundae랑 똑같은데 쓸 때는 이렇게 쓴다는 것도 친구들 잘 알아둬요. 오늘은 디저트 가게에서 대화 함께 살펴봤죠. 뭐 물어볼 때는 What would you like to have? 물어볼 수 있고 또 저 뭐뭐 주세요 할 때 I want도 좋지만 I'd like to have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말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디저트 이름도 배웠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는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도 꼭 찾아보고 연습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Is this a
3: good one?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킬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숫자를 복습해 볼게요. 숫자를 복습하고 또 숫자를 응용해서 한번 글쓰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그럼 먼저 들어볼까요?
1: Week 23 Friday Numbers I can write numbers.
0: 자, 그러면 숫자부터 우리 복습을 해볼까요? First, looking at the picture. 자, 그림을 먼저 보면 Oh, the little boy is shopping. 쇼핑을 간 것 같은데 우리나라

0: 사과가 아닌 것 같아요. 저 뒤에 보니까 이렇게 등불 같은 것들이 있죠. 베트남인 것 같네요. 그렇죠? 자, 모자하고 셔츠 같은 거를 이렇게 파는 것 같은데, 뭘 살까요? Well, looking at the calculator, 계산기를 보니까 there are numbers, 숫자가 있네요. 그렇죠? 자, 베트남에서는 어떤 화폐를 쓰는지, 또 어떻게 이걸 읽을지, 어떻게 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일단 우리는 리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부터 20까지 이거 여러분 외우셨나요? 저와 함께 쭉 읽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 여기까지 잘 기억나죠? 요 다음에 이제 20, 30, 40, 50, 60, 70, 요것만 알면 돼요.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리고 1000은 1000이었죠. 숫자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그리고 go 어디 어디, go ing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뭐 하러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러 갔었어라고 말할 때는 과거의 얘기를 할 때는 go가 went로 변하죠. 그래서 나는 부산에 뛰러 갔었어. I went running 어디에? In 부산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어떤 도시나 장소를 얘기할 때는 in 다음에 그 장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보통은 뭐 구나 동, 그 이상 큰 장소를 얘기할 때 도시, 국가, 요럴 때 보통 in을 씁니다. 자, 그러면 have는 had로 바뀌죠. 과거를 얘기할 때요. 그래서 나는 네 개의 연필이 있어가 아니라 있었어라고 할 때는 I had four pencils라고 해야 되겠죠? 자, four가 나왔잖아요, 숫자. 근데 네 개는 한개 이상이니까 영어는 물건들에 s를 붙여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pencil이 아니고 s를 붙여서 pencils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잘 기억나죠? 자, 그러면 퀴즈 내게 낼게요. 자, 숫자를 보고 영어로 말하면 돼요. 자, 요 숫자 영어로 하면 오, 잘했어요. 56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번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일단 100 단위가 나오네요. 그렇죠? 300. 그다음에 90은 90였죠. 8은 8. 398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요? 이 숫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000은 1000. 근데 100단위, 10단위가 없네요. 8은 영어로 뭐예요? 8. 그래서 1008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숫자를 보고 영어로 말하는 연습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very good.
1: Culture time.
2: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부터 다섯까지 손으로 숫자를 세어보세요. 참 재미있는 것이 숫자를 세는 법도 나라마다 달라요. Today, we will look at how to count numbers around the world. 오늘은 여러 나라의 숫자 세는 법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Let's look at the first one. 어느 나라일까요? That's right. 맞아요. 미국이에요. 먼저 미국에서는 숫자를 어떻게 세는지 살펴볼까요? First, you make a fist.

0: Then you start to count with your index finger. 미국에서는 먼저 주먹을 쥐고 0을 만든 후 검지부터 펴요. Next, you add your middle finger. Then you add your ring finger. And then your pinky finger. Finally, for 5, you add your thumb. 검지 다음에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엄지 차례로 손가락을 펴서 5가지 세요. Now, you repeat the same order with the other hand for numbers 6 to 10. 그 후에는 다른 손을 사용해 6부터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요. 한번 미국 방법대로 세어볼까요? 1, 2, 3, 4, 5, 6. This is how they count numbers in the USA. Let's look at the next one. Yes. 이것은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중국이에요. 중국에서는 숫자를 어떻게 세는지 살펴볼까요? 중국에서도 주먹을 쥐고 0을 만든 후 검지부터 펴요.
1: In China, counting to 5 is the same as in the States.
0: 5까지는 미국과 같은 방법이에요. 검지 다음에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엄지 차례로 손가락 펴서 5까지 세요.
1: However, counting from 6 is different in China. Now pay attention, look at me. For 6, spread your thumb and your pinky like this.
0: 6부터 10까지 세는 법이 매우 독특해요. 6은 엄지와 새끼손가락만 펴요. 한번 중국 방법대로 세어볼까요? 1, 2, 3, 4, 5, 6.
1: This is how they count numbers in China. Let's look at one more way.
0: 어느 나라일까요?
1: That's right.
0: 맞아요. 프랑스예요. 프랑스에서는 1부터 5까지는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부터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자리로 펴서 숫자를 세요.
1: First, you make a fist. Then, you start counting with your thumb. Next, you add your index finger, then your middle finger, then your ring finger, and 5 is your pinky finger.
0: 그리고 다른 손을 사용해서 6부터 10까지 세요.
1: Now, you repeat the same order with the other hand for numbers 6 to 10.
0: 한번 프랑스 방법대로 세어볼까요? 1, 2, 3, 4, 5, 6.
1: Now you know how to count in different languages.
0: 이제 여러분 다른 언어로 숫자를 셀 수 있네요.
1: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자,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인데요. 라이팅할 준비됐죠? 자, 그럼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친구가 쇼핑을 하러 갔어요. 가다는 go인데 went가 되겠죠? 과거를 얘기할 땐 I went shopping. 근데 어디에? 베트남에. In 베트남이 아니고 영어로는 Vietnam이라고 해요. In Vietnam.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하나의 가게에는 일단 둘 다 보니까 셔츠도 팔고 모자도 파는데 두 개의 셔츠와 자, 두 개의 셔츠는 거 왼쪽 가게죠? 모자 몇 개예요? 하나. One hat. 자, 이 숫자 쓰는 거 앞에 옵니다. 우리는 셔츠 두 개라고 하지만 영어는 two shirts 앞에 오죠? 그리고 셔츠

0: 2만이에요. 2만. 2만은 20,000이라고 하죠. 요 컴마 앞에 숫자를 읽고 컴마 하나는 thousand라고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동이라는 화폐를 써요. 그래서 the hat was 20,000 dong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another store, 다른 가게는 자, 몇 개가 있죠? 일단 셔츠는 네 개니까 four shirts, 그리고 모자는 세 개니까 three hats. Another store had four shirts and three hat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의 모자는 얼마일까요? 계산기를 보면, 그쵸. 15,000동. 15,000 dong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buy는 bought가 과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나는 두 개의 모자를 샀어요. I bought two hats 라고 하면 되겠죠? 자, buy가 bought 된다는 거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써본 거 한번 쭉 연습해 볼까요? I went shopping in Vietnam. One store had two shirts and one hat. The hat was 20,000 dong. Another store had four shirts and three hats. The hat was 15,000 dong. I bought two hats.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numbers. 숫자 쓰기였는데요. 여러분 영어로 쓸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이렇게 뭐 여행을 간거 아니면 숫자가 나오는 어떤 상황에서 한번 영어로 많이 써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1: "북한호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4: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5: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영어 공부할 생각에 기분이 막 좋아졌지?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3 Friday Hobbies I can talk about my hobby.
0: 우리의 첫 코너는 Look and Talk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그치? 쌤이랑 얼른 보러 갈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 여자친구 두 명이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쵸? I see two girls. 왠지 둘이 친구 같아.

0: 같아요. I think they're friends, right? 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예상해 볼까요? Let's guess. I think they're talking about their hobbies. Hobby가 뭘까, 얘들아? Hobby, 쌤이랑 배웠어요. Hobby, hobby, hobby. 바로 취미입니다. 그래서 쌤이랑 예전에 너의 취미는 뭐야? 라고 하는 거 배웠죠. 오늘도 그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일단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보겠습니다. 빠밤. 일단, baseball 나왔어요. baseball. 자, 이 생각풍선, bubble 안에 보면은 여자아이가 야구 배트를 들고, 하!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쵸? 자, baseball. 야구예요. 우리 한번 발음 연습해 볼까요? baseball. baseball. 베이스볼. 조금 단어가 베이스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발음한다고? 베이스볼. 베이스볼. 좋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볼까? 짜잔. Let's play baseball. 자, let's 하면은 우리 뭐뭐 하자라는 뜻이 된다는 거 쌤이랑 배운 거 기억나나요? Let's 자, 근데 여기서는 Let's play baseball이니까 우리 야구 하자라는 뜻이 되겠죠? Let's play baseball. Let's play baseball. 기억나? 자, 또 볼게요. 빠밤. Do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Do. 우리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죠. Do, do, do. 자, do. 하다란 뜻입니다. 어떻게 문장에서 쓰이나 볼게요. 빠밤. What are you doing? 이거 많이 들어봤지, 그치?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거 무슨 뜻이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죠. 자, do 뒤에 ing, ing이 붙었으니까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란 뜻이 되겠죠. 자,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해? 너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해볼게요. What are you doing? 이거 쌤이랑 배웠지? 그치? 자, 또 보겠습니다. 짜잔. Ride a bike. Ride a bike. 이것도 했어요. 자, 자전거를 타다. 영어로 ride a bike. Ride가 얘들아, 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Bike는 자전거고. 그래서 ride a bike 하면은 자전거를 타다. 기억나지요? 자, 그러면 또 문장에서 활용해 볼게요. 짜잔. Can you ride a bike? Can you ride a bike? Can you? 하면은 너 뭐뭐 할수 있어라는 거 쌤이랑 배웠었지, 그치? 자, Can you ride a bike? 하면은 너 자전거 탈수 있니라는 뜻이 됐죠, 그쵸? 자, Can you ride a bike? 해볼까요? Can you ride a bike?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또 볼게요. 허비 드디어 나왔습니다. 허비, 허비, 허비. 이건 발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해볼게요. 하비가 아니라 얘들아, 하비가 아니라 턱을 아래로 내려야 돼요. 허비, 허비. 오케이? 자, 허비는 취미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한번 문장에서 쓰였나 볼게요. 뽀뽀. 오, what's your hobby? What's your hobby? 뜻은 내 취미는 뭐니? 너 취미가 뭐야? 라고 하는 거죠. 해볼게요. What's your hobby? 한번 해볼래, 얘들아? 해볼게요. 시작. What's your hobby? What's your hobby? 우리 친구들은 로봇이 아닙니다. 다시 해볼게요. What's your hobby? 시작. What's your hobby? 잘했어, 얘들아.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타임 가져볼게요. Number one. What's your? 방금 한 거네, 그치, 얘들아?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볼게요. What's your? 자, food, B, hobby, 뭐가 들어갈까요? 3 seconds. 3, 2, 1. 정답은 그쵸, hobby 되겠죠. 자, 너 취미는 뭐니?라고 할때 What's your hobby 되겠습니다. What's your food 하면은 너 음식은 뭐야?라는 거예요. 여기랑 완전 어울리지 않죠? What's your hobby? 너 취미는 뭐야?라고 하는 거죠. 또 볼게요. Number two, 빠밤. What's her hobby? What's her hobby? 그녀의 취미는 뭔가요? 자, 그림을 잘 봐봐, 얘들아. 저 버블 안에 이 여자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죠? 그쵸? Baseball 하고 있지요? Playing baseball or drawing pictures? 선생님이 힌트를 너무 많이 줬네요. 자, 3 seconds 줄게요. 3, 2, 1. 정답은 playing baseball 되겠습니다. Baseball가 우리 야구란 뜻이었죠?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퀴즈 타임이었어요.
1: Singing time.

기다리고 기다리던 롤플레이 타임. 롤플레이가 뭐였지? 역할극이죠? 우리가 그 그림 속에 있는 캐릭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볼게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Here we go!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일단 두 여자아이가 보였죠? Two girls, they're talking about their hobbies. 자,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A 대보고 우리 친구들이 B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어? Okay. 자,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쌤이 아까 do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뭐뭐 하다라는 뜻이었지.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하면 무슨 뜻이야? 너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다시 해볼게.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쟤뭐 하고 있어요? 짜잔! 지금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림 그리다. draw죠. 근데 그림 그리고 있는 중이야. 뭐뭐 하고 있는 중일 때는 단어 뒤에 뭘 붙여? ing를 붙이죠. 그래서 I am drawing 하면 되겠죠? I'm drawing.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시작! I'm drawing. I'm drawing. 좋습니다.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자, 또 볼게요. 쌤 차례야. Can you ride a bike? Can you ride a bike? Ride a bike. 무슨 뜻이지? Ride는 타다라는 뜻이고요. Bike는 자전거란 뜻이죠. 그래서 Can you ride a bike? 하면 무슨 뜻이 돼? Can you 하면은 너뭐할수 있니? 라는 뜻이니까 너 자전거 탈수 있니? 라는 뜻이 되겠죠. 쌤이 해볼게. Can you ride a bike? Can you ride a bike? 근데 지금 저기 친구 보니까는 왠지 자전거를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러면은, 나탈수 있어! 라고 해볼까요? Yes, I, 자, 할수 있다. 뭐예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 뭐예요? C-A-N. Can이 들어가면 되겠죠? 나할수 있어! 해볼게요. Yes, I can.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Yes, I can. Yes, I can. 좋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자전거 못 타는데요. 저못 타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말해요? 쌤이 알려줄까? 빠밤. 자, no, I can't.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쌤이랑 배웠었어. 자, can 다음에 t를 붙여주면 돼요. can't. can't. 끝에 t 발음을 넣어주면 돼. 이거 해볼게요. no, I can't. 해볼게요. 시작. no, I can't. No, I can't. 라고 하면 되겠죠?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또 볼게요. What's your hobby? 나왔어요. hobby가 뭐였지? hobby는 취미라는 뜻이었죠? 얘들아, 다시 말하지만, hobby 아닙니다. hobby, what's your hobby? 아니에요. 턱을 떨어뜨려서, hobby, hobby. Okay? 해볼게요. What's your hobby? What's your hobby? 이건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볼래요? 시작. What's your hobby? 좋아요. What's your hobby?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 취미가 뭐야? 라는 뜻이 되겠죠? 너 취미가 뭐야? What's your hobby? What's your hobby? 라고 물어볼게. 그러면은 이 친구가 뭐라고 할것 같아요? My hobby is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에 뭐가 들어갈까요? 지금 그림에 보니까 이 여자친구가 뭘 좋아하는 것 같아? 그쵸. 베이스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베이스볼은 뜻이 야구죠. 그래서 My hobby is playing baseball 하면은 나 야구하는 것이 내 취미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도 해볼게요. 시작. My hobby is playing baseball. 좋아요. 따라한 거 맞죠? 자,

0: 그럼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쌤이 해볼게. Let's play baseball. Let's play baseball. 우리 야구하자라고 하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짜잔! Sounds fun. 재밌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해볼게요. 시작. Sounds fun.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따라해보세요.
1: Baseball. Let's play baseball. Do. What are you doing? Ride. Can you ride a bike? Hobby. What's your hobby?
0: Tomca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my hobby. 나는 내 취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출력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너무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다음 수업에서 또 재밌게 만나요. Bye bye, butterfly!

0: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Song Cho.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1. Media and Online Activities. Friday. Hi from Tom. I can share news by email.
0: Memory match. 이번 주 배운 표현들이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Hi from

처음이 보내는 안부 인사가 오늘의 주제예요. 친구들, 이번 주에 우리 이메일 관련된 표현들도 배워봤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이제 톰이라는 친구가 다른 친구 샘이에게 이메일을 쓰는 내용을 가정하고 우리 한번 글쓰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톰이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계획도 공유하고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본 뉴스도 공유를 한대요. 그러면 우리 어떤 내용으로 우리 글쓰기를 할지 그림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을 보니까 아, 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친구가 Tom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to Sammy라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핸드폰에 뉴스 헤드라인도 보이네요. 헤드라인에는 Baby Panda Born at the Zoo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판다 동영상도 보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럼 우리 어떤 내용으로 오늘 글쓰기를 할지 이제 시작해 봅시다. 그럼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제목. 톰이 보내는 인사라고 먼저 써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메일 쓸때 이메일 제목을 subject라고 말한다고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subject, hi from Tom 이렇게 썼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ubject, hi from Tom. subject, hi from Tom. subject, hi from Tom. Very good.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시작할 거예요. 이메일 처음 시작할 때는 인사로 시작해야 되겠죠? 안녕, 쌤이. 이렇게. Hi, Sammy. Hi, Sammy. Hi, Sammy. Good.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써볼까요? 뉴스 봤어?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봅시다. 뉴스 봤어? 뉴스 봤어는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할까요? 우리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땡땡, the news. 뭘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3, 2, 1. Did you see the news? 네. 바로 이렇게 우리 질문을 시작해야 되겠죠? 뉴스 봤어? 니까 see라는 그런 단어를 썼고, 이제 질문이니까 did you see?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Did you see the news? Did you see the news? Did you see the news? Very good. 뉴스 봤니? 이렇게 과거 있는 거를 물어볼 때는 질문을 Did you?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먼저 했으니까, 자, 그럼 뉴스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동물원에서 아기 판다가 태어났어 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A baby panda, 땡땡, at the zoo. 그러면은 빈칸에 태어났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Yes, was born at the zoo. was born 하면은 태어났다라는 뜻이죠? 자, 따라해 보세요.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Very good. 근데 우리 굉장히 유용한 표현을 요번에 또 배웠었죠? 자, 이렇게 뉴스 같은 스토리를 소식을 접했을 때, 아, 뉴스에서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했대. 라고 뭔가 이 소식을 전달할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라는 내용은 똑같은데, 앞에 뭐뭐 했었대. 라고 이렇게 전달할 때 유용한 표현을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It says 였죠? 네. 그래서 이 소식, 이 인터넷 기사가 말하기를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이런 의미예요. 기억나시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Excellent. 자, 그럼 우리 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글쓰기를 더 해봅시다. 자, 나는 인터넷에서 그 뉴스를 읽었어. 그래서 I read it 아니라 read it 이라고 우리 배웠었죠? 과거형이니까. 그래서 I read it 이렇게

0: 그 발음을 해주시고, 이제 빈칸, 땡땡이 있는데, 그럼 이 땡땡 안에 인터넷에서 라는 뭐 그런 의미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죠? 기억해 보세요. 3, 2, 1. Online. 네, 인터넷에서라는 말이지만 그래도 이제 온라인상에서와 같은 그런 의미니까 그냥 I read it online 하면은 온라인에서 그 뉴스를 읽었어. 그것을 읽었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Repeat after me. I read it online. I read it online. I read it online. Good. 근데 만약에 이 인터넷 뉴스에서 읽은 게 아니라 신문 기사에서 접했다. 그러면 나는 신문에서 그 뉴스를 읽었어. 라고 어떻게 말을 할까요? 3, 2, 1. 네. I read it in the newspaper. 신문에서, newspaper에서 읽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 read it in the newspaper. I read it in the newspaper. I read it in the newspaper. Very good. 우리 온라인 인터넷으로 보든, 신문 기사로 접하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신문 기사 소식뿐만 아니라, 아, 그 아기 판다의 귀여운 영상도 찾았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I found, 찾았어.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I found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a cute, 땡땡, The panda, to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이 빈칸 아래 영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a cute, 이제 귀여운 영상, 그 판다의 영상이니까 이 영상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3, 2, 1. 네, video. video가 영상이었죠? 근데 이제 판다의 영상이니까 video of를 붙여서 a cute video of the panda. 판다의 귀여운 영상.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 found a cute video of the panda too. I found a cute video of the panda too. I found a cute video of the panda too. 아, 그 귀여운 영상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나중에 보여줄게. Let me show you later. Later가 나중에라는 뜻이죠. Later. Let me show you later. 자, 따라해 보세요. Let me show you later. Let me show you later. Let me show you later. Good. 그런데 있잖아. By the way. By the way, 셀리한테서 이메일을 받았어. 자,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I 땡땡 from Sally. 그러면 이메일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이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I got an email from Sally. 이렇게 가야 되겠죠? get는 받다. 근데 이제 과거형이니까 I got an email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By the way. I got an email from Sally. By the way, I got an email from Sally. By the way, I got an email from Sally. 네, 셀리가 이번 주말에 놀러 온대. She 땡땡 this weekend. 그러면 놀러 온대. 이제 나를 방문한대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미래형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 2, 1. She will visit this weekend. Very good. 자, repeat after me. She will visit this weekend. She will visit this weekend. She will visit this weekend. 정말 기대돼. I can't wait. 따라해보세요. I can't wait. I can't wait. 정말 기다릴 수 없어. 정말 기대돼. I can't wait. 자, 빨리 답장해줘. Write back soon. Write back soon. Write back soon. Tommy. 자, 이렇게 이메일을 마무리합니다. From Tom. From Tom. From Tom. Very good. 자, 우리 이렇게 멋진 글을 써봤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Subject. Hi from Tom. Hi, Sammy. Did you see the new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I read it online. I found a cute video of the panda too. Let me show you later. By the way, I got an email from Sally. She will visit this weekend. I can't wait. Write back soon. From Tom. 네, 정말 멋진 이메일이 완성이 됐네요. 그럼 이번에는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1: Subject. Hi from Tom. Hi, Sammy. Did you see the new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I read it online. I found a cute video of the panda, too. Let me show you later. By the way, I got an email from Sally. She will visit this weekend. I can't wait. Write back soon. From Tom.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0: enough.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how was your week so far? 이번 한 주 잘 보내고 왔나요? Can you remember this week's topic? 이번 한 주 주제 무엇이었죠? 맞아요. It was types of interviews. 우리 인터뷰의 종류들에 대한 패턴을 배워봤는데요. 자, I want you to remember those patterns. 그 패턴들을 한번 잘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학습 목표를 듣고 만나도록 해요.
1: Week 21. Types of interviews. Friday. Write an interview script. I can write an interview script.
0: Welcome back, everyone. 우리 친구들 오늘의 학습 목표 잘 듣고 왔나요? It's pattern to story time. 자, 선생님이 앞서서 types of interviews, 우리 인터뷰의 종류들 잘 기억하는지 물어봤죠? It's time for you to tell me those. 자, 어떤 종류의 인터뷰를 배웠는지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맞아, 우리는 invention interview, 발명품 인터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는 part-time job interview, 우리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도 배워봤고요. 그리고 우리는 movie star interview, 우리 배우를 인터뷰할 때 쓰는 표현. And lastly, it was witness interview, 우리 목격자 인터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왜 이것을 질문할까요? 맞아요. Today is writing day. 우리 글을 써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topic, 글 topic이라는 뜻입니다. 자, script가 도대체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자, 인터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인터뷰이죠. 그 인터뷰를 우리가 글로, 문장으로 작성해보는 게 인터뷰 스크립트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어떤 인터뷰 스크립트를 쓰게 될지도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Now, let's take a look at closer.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건데요. Where are we?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장소 어딘가요? 아, 지금 보니까 it looks like a talk show. 지금 토크쇼의 이제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흰색 소파에 앉아있는 분을 인터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멋있게 정장을 입은 이 분은 What does he do?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 look at the background. 우리 배경이 힌트인 것 같은데요. 아, he looks like he's flying. 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면서 he's fighting with aliens. 외계인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I think he's a superhero. Superhero를 우리가 인터뷰를 해보는 script writing을 오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터뷰를 할 때 무엇으로 시작을 하나요? 맞아. We start with a question. 우리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당신은 왜 무엇 무엇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a superhero라는 단어가 나오죠. 즉, 당신은 왜 슈퍼히어로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빈칸을 만들어줘야겠죠. 당신은 왜 뭐뭐가 되었습니까? 우리 why.

말로 시작하고요. 무엇이 되다라는 동사가 들어갑니다. 맞아요. 바로 become인데요. Why? 그리고 무엇이 되었습니까?는 과거형이죠. 그래서 did you become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문장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은 왜 슈퍼히어로가 되었습니까? Why did you become a superhero? Why did you become a superhero? 자, 대답까지도 봐야겠죠? Because I wanted to protect my city. 자, 답변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나의 도시를 protect, 우리 protect는 보호하다라는 뜻이죠. 보호하고 싶었습니다라는 문장이에요. 한번더 읽어볼까요? Because I wanted to protect my city. Good. 자, 다음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악당들이라는 단어가 이제 빈칸에 들어가는데요. 뒷부분은요, do you fight인데요. 자, 우리 fight는 어떤 뜻이죠? 맞아요, 싸우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주로 어떤 종류의 악당들을 싸웁니까? 라는 게 질문이죠. 앞부분을 채워볼 거예요. 어떤 종류의 라고 시작하는 단어들이 먼저 시작할 텐데요. 맞아요, 바로 What kind of로 시작을 하고요. 우리 악당들은 villains라는 단어입니다. 자, 문장 읽어볼까요? 당신은 어떤 종류의 악당들을 싸웁니까? What kind of villains do you fight? 한번 더. What kind of villains do you fight? 자, 어떤 악당들인가요? I fight bad aliens. 자, 나는 누구랑 싸워요? Bad aliens. 나쁜 외계인들을 싸웁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Let's read one more time. I fight bad aliens. Great. 세 번째 질문인데요. What skills do you have?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skills인데요. 우리 skill은 어떤 뜻이죠? 맞아요. 기술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의 뜻은 어떤 뜻인가요? 당신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Let's read one more time. What skills do you have? 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하늘을 나는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기술 설명 들어갑니다. 저는 하늘을 나는 능력이 있다. 무엇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어떤 문장일까요? I have 나는 flying. 그리고 기술은 skills죠. 그래서 I have flying skills. 뒷부분도 읽어볼까요? And super strength. 자, super strength라고 하면 초인적인 힘, 아주 강력한 힘을 뜻해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기술과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Let's read one more time. I have flying skills and super strength. Good. 다음 질문입니다. 뭐뭐에 어려운 점이 있나요? 입니다. 자, 어떤 거에 어려운 점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 건데 뒷부분을 보시면 나옵니다. Being a superhero. 아, 이 뜻은 슈퍼히어로로 사는 부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 혹은 사는 부분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 거예요.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가 우리 나올까요? 맞아요. difficult라는 단어를 써야겠죠? 그래서 what is difficult about까지 써야지 무엇에 대해라는 뜻이겠죠? 우리 전체 문장 읽어볼게요. What is difficult about being a superhero? What is difficult about being a superhero? 궁금한데요. 답변을 볼까요? 저는 피곤한 편입니다. 아, 어려운 부분이 이제 피곤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뒤에 after fights라고 나와 있는데요. 맞아요. 싸운 후에 피곤한 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운 패턴이 나오죠? 뭐뭐한 편이다라는 표현은 우리 tend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어볼 거예요. 저는 싸움 후에 피곤한 편입니다. I tend to get tired after fights. One more time. I tend to get tired after fights. Very good, everyone. Here is our writing script.
자, 여기서 이렇게 스크립트가 완성이 됐는데요. 선생님하고 한번더 자세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Because I wanted to protect my city. 두 번째 질문이죠. What kind of villains do you fight? 자, 이 질문의 뜻은 무엇이었죠? 당신은 어떤 악당들 혹은 어떤 종류의 악당들과 싸웁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hat kind of villains do you fight? 자, 대답해 봅니다. I fight bad aliens.

0: difficult about being a superhero? 대답입니다. I tend to get tired after fights. 저는요, 싸움 후에 피곤한 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tend to get tired after fights. Very good, everyone.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원어민 음서 함께 듣고 만나요.
1: Why did you become a superhero?
2: Because I wanted to protect my city.
1: What kind of villains do you fight?
2: I fight bad aliens.
1: What skills do you have?
2: I have flying skills and super strength.
1: What is difficult about being a superhero?
2: I tend to get tired after fights.
0: (웃음)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해줘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Well done, everyone. 우리는 다음 시간에 new topic으로 만나도록 해요.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짜증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랑 수업할 생각에 아주 기다리고 행복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1: 오늘 무슨 일이지?
0: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1: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Friday, 금요일이잖아요, 얘들아. 그쵸?
0: So today is Friday. Woohoo! 자, Friday 쌤이랑 뭐 하는 날이죠? 그쵸? 쓰기 하는 날이죠. 쓰기가 영어로 writing. 그래서 Friday is for writing. 오늘 쌤이랑 재밌게 한번 쓰기 해보자, 오케이? 자, 이번 주 주제가 뭐였나요? 빠밤. Week 23. Ice cream flavors. One more time. Ice cream flavors. 무슨 뜻이었어요? Ice cream. 우리가 다 사랑하는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알 거고요. Flavors는 무슨 뜻이었지? 맛들이었지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맛들이 이번 주의 주제였습니다. 선생님이랑 다양한 맛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었는데, 그쵸? 자, 오늘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글쓰기를 해볼 거예요. 어떤 주제일지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2: Today's topic. Write about the way you eat ice cream.

0: today's topic, right about the way you eat ice cream 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글쓰기 주제는 the way you eat ice cream이에요. The way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란 뜻입니다. 방법,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긴 유니까 너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쓰래. 이거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먹어요? 뭐 콘에다가 먹어요? 그릇에다가 넣어서 먹어요? 언제 먹어요? 뭐 다양한 거 쓸 수 있겠죠? 뭐 사실 아이스크림은 어떤 상황에서도 먹어도 행복하지만 그쵸? 자 선생님이랑 The way you eat ice cream 글쓰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슉슉슉슉 떠 이렇게 올려봐야겠죠? 자 The way you eat ice cream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떠오를까? 아, 일단 처음에는 바로 happy가 나와야겠죠. 선생님은 기분이 좋을 때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happy라고 써볼게요. 뭐 그리 기분이 안 좋을 때 먹어도 참 맛있는 아이스크림이기도 하지만 기분이 좋을 때 먹으면 더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써볼게. 아, 또 뭘 쓰면 좋을까? best flavor 무슨 뜻일까요? best는 최고라는 뜻이지 너네처럼 최고. 자, flavor는 무슨 뜻이에요? 맛이잖아요. 그래서 best flavor, 최고의 맛.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맛에 대해서도 쓰면 좋을 것 같아. 어떤 맛이 내 생각에는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라는 문장 하나 넣으면 좋겠지? 자, 그 다음 또 뭘 쓰면 좋을까? 그렇지요. 자, scoops 나왔어요. 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주문하면은 크게 동그랗게 이렇게 덩어리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scoops 써볼게요. 선생님은 아이스크림을 너무 사랑해요. 자, 3 scoops를 나는 시킵니다. 라고 해볼게. 자, 그 다음은요. cone. 선생님은 콘에다가 먹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그, 이렇게 부드럽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랑 그 과자랑 만났을 때 맛있지 않나요? 암냠냠. 그래서 cone이라고도 써볼게요. 아이스크림 cone에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써도 좋겠지? 자, 마지막은 또 뭘 쓰면 좋을까? 이것이 빠지면 안 되지. Chocolate syrup 뭡니까? 초콜릿 시럽이잖아. 근데 아이스크림 위에 이제 초콜릿 시럽 쫙 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지 않나요? 근데 선생님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처럼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알겠죠? 별로 건강에 좋진 않지만 뭐 상상은 해도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초콜릿 시럽을 뿌려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도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멋지게 우리 글을 완성시켜줄 빠밤 매직 패턴스 한번 만나보고 올게요.
1: Magic patterns. I eat ice cream when I think is the best flavor. I order scoops of ice cream. I like it in a I top it with
0: Magic pattern number 1부터 우리 한번 만나보죠. 쇼로로롱. I eat ice cream when 나왔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뭐뭐 할 때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라고 써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아이스크림을 어떨 때 먹나요? 선생님은 기분이 좋을 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I eat ice cream when I'm happy. 나는 행복할 때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I eat

시작. I eat ice cream when? 잘했습니다. 그때 먹는다고? 잘 들었습니다. 잘했어요. 자, 우리 그럼 그 다음 매직 패턴 만나볼까? 빠밤. Magic pattern number 2. I think is the best flavor. 자, I think 하면 일단 무슨 뜻일까? Think는 생각하다. 그래서 I think, 내 생각에는 뭐뭐뭐가 best flavor, 가장 최고의 맛이에요 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flavor, 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면 아주 멋있는 패턴이겠죠? I think is the best flavor.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이번 주에 내내 말해준 게 있어요. 선생님 모든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만 이번 주는 특히 이 맛이 맛있었던 것 같아요. 호불호감 많이 갈리고 치약 맛이 난다는 민트 초콜릿 칩입니다.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맛있는 걸 어떡해,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I think mint chocolate chip is the best flavor 하면 제 생각에는 민트 초코칩이 최고의 맛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 I think mint chocolate chip is the best flavor.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 think mint chocolate chip is the best flavor. 좋아요. 자, 근데 저는요 그거 치약 맛나서 진짜 싫어해요 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러면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맛을 넣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맛 많잖아요, 그쵸? 뭐 초콜릿, 바닐라, 스트로베리 아니면은 되게 재밌는 아이스크림 이름도 있지 않나요, 그쵸? 그거 넣어서 해봐도 돼요. I think is the best flavor. 넣어봤어요? 무슨 맛이 좋아하는 건지 내가 좋아하는 맛 넣어봤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뭐뭐가 최고의 맛입니다. 문장 만들어봤지요? 잘했습니다. 뭐 아이스크림은 뭐 모든 맛이든 다 맛있는 것 같아. 캐러멜 맛이라는 걸 넣어도 좋겠어요. 캐러멜 맛은 뭐였지? 캐러멜.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Magic Pattern number 3 가볼게요. I order scoops of ice cream 나왔어요. 자, order가 무슨 뜻일까? order. 좀 발음 어렵지? 세 번 해보자. order, order, order. order는 주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order. 나는 주문해요. scoops of ice cream. 몇 개의 아이스크림 스쿱을. 나는 몇 개의 아이스크림 스쿱을 주문합니다예요. 선생님은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three scoops, 세 개의 덩어리를 주문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처럼 주문하면 큰일 나요. 배탈 날 수 있어, 우리 친구들. 자, I order three scoops of ice cream. 자, 우리 친구들 내볼게요. 시작! I order three scoops of ice cream.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몇 개의 아이스크림 덩어리, 스쿱을 order, 주문한다고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뭐 이건 상상은 자유니까 선생님 저는 100개 스쿱을 해보겠어요. 주문하겠어요 하면 100 scoops of ice cream이라고 해도 됩니다. 해볼게요. 시작! I order scoops of ice cream. 잘했습니다. 뭐 100개라고 한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자, 그 다음 가볼게요. Magic pattern number 4. I like it in a... 이건 무슨 뜻일까? in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울산은 이것을 뭐뭐에 담아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보통 어디에 담아서 먹는 걸 좋아해요? 뭐 콘도 있고 몰도 있고 아니면 컵도 있어, 그쵸? 자, 선생님은 cone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I like it in a cone. 자,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시작! I like it in a cone. 잘했어. 근데 선생님 저는요 콘에다가 먹으면 너무 흐르고요 손 지저분해져서 싫어요 하는 친구들은 컵이라고 말해도 되고 아니면 그릇 bowl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I like it in a 나는 뭐뭐에 담아서 먹는 것을 좋아해요. 자, 해봤어요?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가볼게요. 빠밤. Magic pattern number 5. I top it with
하면은 무슨 뜻일까? 토프는 위에란 뜻이야. 나는 위에 뭐뭐를 얹어서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은 아이스크림 위에 이것을 얹어서 먹는 걸 좋아해요. 초콜릿 시럽을 얹어서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선생님 따라하면 안 돼요. 너무 달아요. 자, I top it with chocolate syrup 하면은

나는 초콜릿 시럽을 위에 얹어서 먹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해볼까요? I top it with chocolate syrup. 잘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초콜릿 시럽 하면 너무 달아요. 이러면은 위에 이렇게 코코넛 가루나 뭐 아니면 젤리 올려서 먹는 친구들도 본것 같아. 그렇다면 I top it with jelly or coconut 이런 거 넣어도 되겠죠? 해볼까요? 시작. I top it with 잘했습니다. 아니면 견과류 nuts라고 해도 되겠고요. 자, 그럼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줄게. 잘 들어보세요. I eat ice cream when I'm happy. I think mint chocolate chip is the best flavor. I order 3 scoops of ice cream. I like it in a cone. I top it with chocolate syrup. 좋아요.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친구들이 쓴 글을 게시판에

0: 전에 올려줘보세요. 선생님 읽으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I eat ice cream when I'm happy. I think mint chocolate chip is the best flavor. I order 3 scoops of ice cream. I like it in a cone. I top it with chocolate syrup.
0: 끝난 줄 알았지. 자,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줄게. 잘 들어보세요. I eat ice cream when I'm happy. I think mint chocolate chip is the best flavor. I order 3 scoops of ice cream. I like it in a cone. I top it with chocolate syrup. 어때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달달한 이번 주였지, 얘들아. 자,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기쁜 한 주가 되었길 바래요. 그럼 얘들아, 주말 행복하게 보내고 쌤이랑 월요일 날 봐요.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2: Robocop 안전 스쿨.
3: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4: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얘들아, 난 여행과 영어를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나 어제 운동했거든? 무슨 운동해? 할게. 헛둘, 헛둘. 나 이렇게 공원 산책했다. 우리 집 앞에 아주 멋진 공원이 생겼거든. 거기 나무가 엄청 많아서 공기가 정말 깨끗한 것 같아. 얘들아, 나무는 정말 좋은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바라만 봐도 파릇파릇하지. 그리고 깨끗한 공기도 주고. 그런데 공원에만 나무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신기한 걸 찾았어. 짜잔! 얘들아, 이거 봐봐. 여기 이 빌딩 안에 이렇게 초록초록초록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멋지지 않아? 빌딩이랑 나무랑 이 완벽한 팀워크인 거지. 어때? 이 빌딩은 나무에게 집을 주고, 그 다음에 나무는 우리에게 뭘 줄까? 깨끗한 공기를 주잖아. 너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길지만 이렇게 한번 써봤어. 건물은 나무에게 집을 주고, 나무들은 우리에게 깨끗한 공기를 줘요. 자, 그럼. 건물, 이 건물. This building gives to trees a home. 여기까지 일단 나 쓰고, 그 다음에 나무들은 and they give to us clean air. 뭔가 길어서 틀릴 것 같긴 했거든? 너무 오늘 좀 길긴 했어. 많이 틀렸나 보다. 에이, 얘들아, 너희들은 어디 틀렸는지 아니? 선생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구문 독해의 힘 레벨 1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바로 5형식 문장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우리 친구들, 1형식부터 몇 형식까지 있다 그랬죠? 바로 5형식. 이제 마지막입니다. 문장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꽤 길게 지금 강의의 앞부분을 할애하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만큼 문장 형식의 구조

집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장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의 집을 만드는 거와 같다. 집을 만들 때 우리가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벽도 필요하고, 지붕도 필요하고, 문도 필요하고, 이렇게 문장도요. 꼭 필요한 성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앞에 두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무엇이다? 바로 주어와 동사다.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것들이 다양했다. 자, 그럼 오늘 핵심 포인트 무엇? 바로 오형식 문장 만나볼 건데요. 자, 오형식 문장은 어떠한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항상 보는 문장 형식 개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형식부터 어디까지 5형식 이 끝이 나왔어요. 오, 그런데 조금 생소한 단어가 보입니다. 바로 뭐냐면 주어 알고 동사 알고 그래, 동사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게 다양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5형식도 여기 보니까 목적어. 목적어 알아요, 우리. 이 동사가 뭔가 행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격 보어? 자, 목적격 보어라는 생소한 말이 나왔는데, 목적격 보어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아야 우리가 여기에, 아, 어떠한 것들이 올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목적격 보어에 따라서, 여기 동사에 따라서 목적격 보어가 올수 있는 게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어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서? 바로 여기 2형식에서 보어라는 거 들어봤거든요. 보어가 무엇이냐?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2형식 문장에서의 보어는 누구를 보충 설명했냐면, 쪼쪼쪼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줬어요. I am a student 라고 하면 I, 그 다음에 am, a student. 그러면은 나는 누구야? 나는 학생이다. 그렇죠. 여기 있는 나를 보충 설명해주는 a student가 보어였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보어는 누구를 보충 설명해주냐면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어의 상태, 이 목적어가 도대체 뭔데? 이 목적어의 정체, 이러한 것들을 보충 설명해주는 게 바로 목적격 보어다라는 거죠. 내가 강아지가 있어요. 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이름이 뭐냐면 코코예요. 아, 그러면 강아지 이름이 뭐다? 코코다. 그럼 이 강아지와 코코는 뭐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코코에 해당하는 게 목적격 보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목적격 보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강아지가 나왔어요. She named. 그녀는 이름 지어 주었어요. 주어 동사 나왔죠. 이름 지어 줬는데. 아니, 그럼 이름을 지어 줄 대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바로 목적어. Her puppy. 그녀의 강아지를 뭐라고? 코코라고 이름 지어 줬다. 그럼 she named her puppy 코코. 코코는 누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녀의 강아지. 지금 그녀의 강아지의 이름이 뭐다? 코코다. 둘이 지금 같다라는 거죠. Her puppy가 이름이 뭐다? 코코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올수 있는 게 뭐다? 코코라는 이름을 나타내는 것처럼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투부정사. 동사, 그리고 현재, 분사 등 다양하게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아유, 그러면 또 이렇게 다양하게 올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또 동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맞아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명사나 형용사가 올수 있다. 명사나 형용사가 오는 이 목적격 보어. 봤을 때 우리가 동사 주의해야겠죠? He always, 그는 항상 make에 S부터 써요. makes, 만들어요. 누구를 만들어요? His parents, 그의 부모님을 하고 뭐가 왔다? 지금 목적어가 일단 왔어요. 근데 이 목적어가 뭐 하도록? 바로 여기 있는 형용사, 행복하게. 목적어를 뭐 하게 만든다?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 여기 있는 주어가 여기 있는 동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
목적어가 목적격

부어하게. 그래서 무엇을 무엇하게 만든다. 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목적격 보어로 명사나 형용사가 올수 있는 동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name, 이름 짓다. 그리고 call, 부르다라는 거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make라는 거 앞에서 예문으로 봤죠.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할 때, 이 make라는 만들어주다라는, 만든다라는 거, 무엇무엇을 하게 하다라고 여기서는 뜻해요. name과 call 한번 공통점을 보면은, 목적어를 우리가 무엇으로 부른다라는 거죠. We named, 이름 짓는 거예요. 목적어, our baby, 우리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로 엠마로 여기 있는 목적격 보어가 our baby, 목적어를 지금 보충 설명해 주고 있어요. They call, 그들은 불러요. 무엇을? 목적어를 무엇으로 부르는 거예요? A genius, 천재라고. 그래서 a genius가 앞에 있는 him, 그를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또 어떠한 동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바로 leave, 그리고 keep, find. 이러한 동사, 놔두다, 놓아두다, 그리고 keep, 유지하다, find, 알게 되다. 이러한 동사들은요, 목적격 보어가 바로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She left him alone 이라고 하면 그녀는 남겨두는데요. 누구를? 바로 목적어를 어떻게? 홀로, 홀로인 상태로 남겨두는 거죠. alone, 목적격 보어. 바로 형용사로 쓰인 목적격 보어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you should keep your room clean. 그러면 유지하는데요. 어떻게? 너의 방을 어떻게 깨끗하게, 그런 목적으로 나오는 your room 하고 clean, 이 형용사, 이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find라는 동사 어떻게 썼는지 볼까요? I found, 나는 발견했어요. 알게 되었어요. The book, 그 책이 interesting,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The book이라는 이 목적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interesting,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겠죠. 이번에는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동사 찾아서 일단 밑줄 긋고요.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라고 해요. 자, 첫 번째 볼게요. They call, 그들은 불러요. Their daughter, 그들의 딸을. 그러면 밑줄 일단 어디에 쳐야 될까요? 부른다라는 동사에 밑줄 쳐볼까요? call, 그 다음에 their daughter. 가 바로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목적격 보어 뭐예요? Sweetie. 자, 그러면은 그들의 딸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Sweetie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적격 보어가 누구를 설명한다? Their daughter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그들은 그들의 딸을 목적어를 뭐라고? Sweetie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on't leave her alone입니다. 그러면 don't leave. Don't leave. 남겨두지 마세요. 그녀를. 목적어 나오고요. 자, 그럼 여기서 목적어는 여러분 밑줄이 아니니까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목적어는 다른 걸로 쳐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사의 밑줄 don't leave 밑줄 긋고요. 여기 있는 목적어 그녀를 어떻게, 어떤 상태로 남기지 말아라. 형용사 나오죠. 홀로 있는 상태로 만들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아라. 그녀를 혼자 놔두지 마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혼자, 누구를? 바로 여기 있는 목적어를 홀로, 홀로인 상태로 놔두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5형식 문장 함께 봤고요. 이번에는 목적격 보어로 투부 정사가 오는 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면요. He is expecting. expecting이라는 건 뭐냐면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하고 있어요. 그는 기대하고 있어요. 목적어 누구? 그녀가 뭐 하는 거예요? To call him. 그에게 전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목적어가 어떠한 행위를 하기를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마치 그녀가가 붙으니까 여기 있는 게 주어인 양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는 기대하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 있는 her, 그녀가 뭐 하기를 이렇게 그에게 전화하기를. 목적격 보어에 나타난 이 투부정사의 행위를 누가 한다? 목적어가. 그래서 목적어가 어떻게 투부정사 들어있는 그 행위를 어떻게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줄 건데 자세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투부정사가 가지는 느낌은 여러분 어떤 거다? 바로 미래지향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미리 일어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행동들을 아, 목격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는 어떤 동사가 쓰이냐면 명령하고 요청하고 기대하는 이러한 뜻을 가진 것들, 원하는 것들 이런 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쓸수 있는 동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하다, 요청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want, ask, allow.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목적어가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해주길 원해요. 나는 해주길 요청해요. 그리고 뭔가를 하기를 허락해요라는 거죠. 아직 뭔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곧 닥칠 일, 예정된 일, 뭔가 이렇게 앞으로 올 미래적인,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바로 투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 I want, 나는 원해. 목적어, 너가 뭐 하기를, 나를 도와주기를 원해. 라는 뜻이고. 자, 여기서는 그녀는 요청했어요. 뭘 요청했는데? 그에게 요청했어요. 뭐 하기를. 그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어달라고. 그에게 창문 열어. 그 사람이 창문 열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녀는 요청했어요. 그에게 창문 열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다음에 the teacher. 그 선생님은요. allowed. 허락했어요. 뭘 허락했냐면 우리한테 우리가 뭐 하는 거. to leave early. 뭐 하고 일찍 떠나도 된다고. 일찍 떠나도 되는 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일찍 떠나도 돼. 허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대하고 또 시키고 말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기대는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올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에게 we expect. 우리는 기대해요. 목적어에게. 그가 뭐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냐면 to finish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끝내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아, 목적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 주기를 바란다. 또는 이런 걸 원한다. 이렇게 하기를 명령한다.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get은요, 시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She got. 여기는 그녀는, 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녀의 오빠에게. Her brother. 선생님이 여기는 색깔을 칠해놓지 않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여기 있는 목적어에게 시키는 거예요. 뭐 하도록. 바로 여기 to 뒤에 오는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뭐 하도록. Fix her bike. 그녀의 자전거를 고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도록 했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tell은 뭔가 말하다지만 명령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He told me. 그는 나에게 말했는데요. To stay quiet. 뭐 하라고? To 뒤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Stay quiet. 조용히 quiet. 있으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나오려면 앞에 있는 동사, 오형식에 쓸수 있는 동사는 무엇이다? 바로 무언가를 기대하게 하고, 무언가를 시키는 거고, 요청하고, 목적어가 이러한 행위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문제 볼게요. 여기 보면 she told her children to wash their hands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냥 그녀는 말했어요. 동사는 told가 되고, 누구에게, 그녀의 아이들에게 뭐 하라고, to 뒤에 있는 거 하라고, wash their hands, 손 씻으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녀의 아이들에게 손 씻으라고 말했다. 두 번째, the librarian은 도서관에 있는 사설을 말해요. The librarian is asking. 뭐 하고 있는 거?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밑줄 쫙 긋고 누구에게, 목적어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Student. 학생들에게 to 밑에 거 하라고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 나와요. Return books. 뭐 하라고? 책 반납하라고. 그래서 그 도서관 사서는 학생들에게 책을 반납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여기까지 함께 봤는데요. 목적격 보어로 명사나 형용사 그리고 to 부정사까지 올수 있는 거 뭐가 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오형식 문장을 독해 지문에서 함께 찾아서 자세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함께 읽을 글은요. 이 나무와 그리고 이 나무가 도시에 있는 건물과 어떠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는 글이거든요. 자, 어떠한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기 전에 이 글과 관련된 단어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burn 뭐예요? 타오르는 거예요. 불타는 거죠. burn. 그 다음 better. 더 좋은 굿의 비교급, 더 좋은. 그래서 good, better. 그 다음에 최상급은 뭐예요? 바로 best. 그쵸? place, 장소가 되고요. reduce, 줄이다라는 동사입니다. heat, 열기죠. 그 다음에 plant, 식물을 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어려운 단어는 많지 않아요. shade, 그늘. 나무가 여러분, shade, 그늘을 또 제공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rooftop, top이라는 건맨 꼭대기를 말하고 roof는 뭐예요? 지붕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옥상이라는 뜻입니다. rooftop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rooftop입니다. garden, 정원이고요. cool down, 이거 식히는 거예요. 가라앉히다. cool down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봤고요. lower, 낮추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temperature. 그러면 lower temperature 하면은 온도를 낮추는 걸 말하겠죠. at least는 적어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egree는 몇도 할때 우리가 이 온도의 단위를 말합니다. clean, 깨끗한 이거 알죠? 자, 그럼 함께 우리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Cities are burning hot 하고 in summer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도시는요, 어떻게? 뜨겁게 지금 타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엄청나게 열을 많이 발산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가 아주 뜨겁게 타들어가고 있어요. 언제? In summer, 여름에. We all want. want 나왔네. 우리는 모두 원해요. 뭘 원하냐면 our cities, 우리의 도시들이 뭐 하기를 목적격 보어 어떻게 해석하는지 볼게요. To be better places. 뭐 할? 더? 나은 장소가 되도록 원해요. To live in, 살기에 더 나은 장소가 되도록 원해요. 오형식이죠. 목적어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to 부정사의 목적격 보어. So, 그래서 now cities are working hard. 뭐 하고 있어요? 도시들은요. are working hard.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to reduce. 줄이다. 무엇을 줄이다? 열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They try to plant many trees. 그들은요, 시도해요. 무엇을 시도해요? to 이하의 것을 시도합니다. to plant. 심는 거예요. 무엇을 심는데? many trees. 많은 나무들을 심으려고 노력해요. 라는 거죠. trees. 나무들은요, can give us. 이거 한번 볼게요. tree. 나무. 주어는요, can give. 우리에게 줍니다. give라는 동사 나왔네. 우리에게 사람 목적어 나오고, more shade.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형식. 더 많은 뭘 준다? 그늘을 줍니다. Many cities, 많은 도시들은 also 또한 create, 창조한다,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Rooftop은 옥상인데요. Rooftop gardens.
옥상에 있는

있는 정원, 옥상 정원을 만든대요. These gardens, 이러한 정원은 help, 도와줘요. 무엇을? The building. 목적어가, 이러한 목적어가 cool down. 이거 목적격 보어. 뭐 하게 도와준다? 이 빌딩들을 cool down 시키는데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cool down은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 The building. 이 빌딩의 열기가 식히도록 뭐 한다?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cientist는 say, 말해요. 자, 그러면 말하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자, 여기에 대시 생략됐어요. 자, 대시라는 게 생략, 무엇에 대한 대절 목적어를 지금 말할 건데요. Trees and garden, 나무와 그 다음에 이러한 정원들이요. Can lower, 내린대요. 낮춘대요. 무엇을? 바로 temperature를 낮춘대요. 그런데 by at least 2 to 3 degrees, 2에서 3도, 적어도 2에서 3도가량을 낮춘다. 그 정도의 온도를 낮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나무하고 정원이 많으면 뭐 한다? 온도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Trees and gardens. 나무와 정원은요, 주어 나왔고, can also make, 만들어요. 어떻게 해주는데요? The air. 여기 있는 목적어. 공기를 어떻게 해준다? Cleaner. 더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People call, 사람들은 불러요. 여기도 마찬가지 오형식. 사람들은요, 불러요. 이러한 도시를, 목적어 나왔고요. 목적격 보어 나옵니다. 뭐, Green City. 뭐라고 부른다? 녹색 도시로 부른다. 그래서 이 Green City가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 여기 지금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데 명사 또는 형용사도 나온다라는 거 우리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투부정사 맨 앞에서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나왔을 때는 여기는 목적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석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거. 지금 도시가 매우 뜨거운데 이 도시를 열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 나무도 심고 옥상 정원도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것들이 과학자가 말하길 2도에서 3도 정도 온도를 낮춰줄 수 있대요. 도시의 온도 상승 원인에 대한 건안 나왔고요. 도시의 에너지 절감 방안도 아니고 도시의 무엇을 낮추는 방법이다? 바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두 가지와 그 효과에 대한 다음표를 완성하라고 했죠. 자, 이런 거는요, 우리가 어디에서 바로 독해 지문에서 보면서 찾아 쓸수 있어요. 정책 두 가지가 1번, 2번, 자, 효과까지 있죠. 그럼 먼저 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뭘 시도하냐면, 많은 트리들을 심는다 그랬어요. Planting more, 뭐가 돼요? Trees, 나무들을, 좀더 많은 나무들을 심어요. 자, 이거는요, more shade를 가져온대요. 그래서 it can make more 그늘을, 좀더 많은 그늘을 가져온다. 맞죠? 나무가 많으면 그늘이 많아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many cities also create rooftop gardens.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Creating rooftop 뭘 만든다? 옥상 정원들을 만든다. 그래서 rooftop gardens. 까지 적고, 그 다음에 이 루프탑 가든이 주는 효과는 무엇이냐? 바로 빌딩의 열을 cool down, 빌딩을 식혀주는 거죠. It can 뭐라고 한다? cool down building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대로 표안에 적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plant라는 동사가 보이잖아요? 이 동사 근처에서 어떻게 문장이 해석되고 있는지 보시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옥상을 녹색으로 칠하면 도시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자, 칠하면 이런 이야기 나온 적 없죠. 두 번째,
나무와 정원은 도시 온도를 2도 이상 낮출 수 있다. 그렇죠. 이러한 얘기 나왔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at least 2 to 3 degrees 이렇게

낮춘다. Lower temperature라고 나왔죠. 세 번째, 나무와 정원이 많은 도시를 우리는 녹색 도시라고 부른다. 여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자, 그들은 call, 불러요. 이 도시들을 green cities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으니까 2번과 3번은 맞는 이야기,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봤고요. 지문 속에서 5형식 문장 우리가 함께 찾아봤는데, 자, 그럼 5형식 문장에 유의하면서 우리가 함께 요거를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은 나무들에게 집을 주고, 나무들은 우리에게 깨끗한 공기를 줘요. 자, 그런데 이거는 5형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문장 형식 중에서 배웠던 것들을 좀더 반영하고 있죠? 이 building은요, gives. 4형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여동사니까 4형식도 생각해 보세요. 4형식에서, 이거 다음에 목적어 나온다라고 했어요. trees, a home. 자, 그럼 and 앞으로 끊어서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를 빼줘야 돼요. 그냥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They give. 똑같이 give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5형식을 배웠지만 앞에서 우리가 4형식 했기 때문에 이 문제 풀수 있어야 돼요. Give 다음에 to us clean air라고 했는데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만 나와야 되는데 또뭐 이상한 게 하나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에 있는 데서 뭐 하나 빼고 뒤에 있는 데서 뭐 하나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한 문장 만들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5형식 처음으로 배웠는데요. 자, 목적격 보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조금 헷갈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앞에 있는 동사, 어떤 동사 사용하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복습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5형식 문장에 대해서 좀더 배워보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예.
0: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1: 그쵸.
0: 여행 영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또 한번 떠나봐야죠.
0: 그렇죠. 지난번에 해변 같은 데 갔다가 무슨 통닭 됐죠?
1: Roast chicken.
0: 아, roast chicken.
1: 어, 기억합니다.
0: 아, 좋아요. 구운 통닭이 되었는데요.
1: 네.
0: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그르고
1: 맞아요. 뭐,
0: 피부 벗겨지고 이랬는데
1: It burns도 생각나요.
0: 아, it burns.
1: 예.
0: 자, 그것의 part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이 많이 탄 situation. 그럼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넌내 경고 무시하지 말았어야 됐어.
1: 맞아. 이게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야, 비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 가져가라. 라든가,
1: 네.
0: 뭐, 강력한 햇살이 있으니까 뭐 이걸 발라라. 이런 거 보통 무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됐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자, 알로에 좀 발라. 보통 알로에로 관련된 뭐 로션이든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좀 수딩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거.
1: 진정돼요.
0: 맞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좋습니다.
0: 자, 영어로 바꿔볼게요.
1: 걱정에 탈을 쓴 친구의 잔소리를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Sunburn?
2: My sunburn is peeling
1: Peeling?
2: already.
1: Your skin? Oh, so poor.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2: What?
1: I said before.
2: What?
1: This is so dangerous. So you have to, okay?
2: Have
1: 이거
2: to, okay? Oh,
1: sunblock.
2: you
1: I
2: warned
1: said
2: me.
1: before.
2: 아, I know.
1: 자자자자자. 요요요 알로에 좀 발라 이거. 알로에 발라. 이거 알로에. 알로에.
2: 알로에.
1: 예, 알로에. 알로에. 알로에 수딩 진정 굿. Your 피부, your skin is so 따끔따끔.
2: Oh,
1: So
2: aloe.
1: 예. 알로?
2: 아.
1: 알로. 그거. 예.
2: Gosh, I'm really turning into a roast chicken.
1: 치킨? 오, I want chicken. 뭐라?
2: No,
1: Let's eat.
2: I'm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로스트 치킨? 로스트
2: Oh.
1: 치킨 is so tasty.
2: No, my skin.
1: 응? 오케이.
0: 네. 자, 오늘은요.
1: 예.
0: 저번에 했었던 패턴을요.
1: 응.
0: 제가 살짝 소개한 것도 있기는 한데,
1: 네.
0: 그것을 활용해서 오히려 여러분들 더 힘들게 만든 게 있어요.
1: 아.
0: 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사과는 드리지
1: 아,
0: 않습니다.
1: 진짜. 여러분들
0: 왜냐하면
1: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한번 총대를 메고서는요.
0: 아니요,
1: 예.
0: 아니 다
1: 우리 말씀하고요.
0: 잘
1: 그럼요.
0: 되라고 하는
1: 뭔지
0: 거기
1: 알죠?
0: 때문에 여러분들
1: 네.
0: 오늘 좀 어려운 게 살짝 있더라도 여러분
1: 네.
0: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Alright.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쓰세요.
3: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4: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3: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오늘은 패턴도 패턴이지만 단어도 굉장히 당연한데 여태껏 몰랐던 거 많이 가져갈 겁니다. 자,
1: 네.
0: 지금 이런 거예요. 너무나 따가운데
1: 응.
0: 뭔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1: 아.
0: 이런 햇볕에 탄 피부가 벌써 벗겨지네.
1: 벗겨진다.
0: 네.
1: 잠깐만. Oh no, my sunburn is already.
0: 네.
1: 잠깐만, sunburn이 뭐예요?
0: 처음 들어봤죠?
1: 예.
0: Alright.
1: 아, 이게 햇볕에 탄 피부를 sunburn이라고 하나 보네요.
0: 오, 오케이.
1: 예, 탄 피부가 벌써

0: 벗겨진다라는 얘기인데,
1: 그게 중요합니다.
0: 벗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ing 써야겠네요. 근데 이게 벗겨지는 거 우리 껍질 아시죠? 바나나 껍질 필이라
1: 껍질이요?
0: 그러잖아요. 필.
1: 오,
0: 응용을 우리가. 예.
1: 크리에이티브하네요.
0: 그래서 그 껍질이 필인데, 필링. 예.
1: 아, 오케이. 뭔가 필링은
0: 네.
1: 들어보면은 어떤 스킨케어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0: 맞아요.
1: 해요.
0: 필링 젤 이런 거 있어요.
1: Right?
0: 예.
1: 오케이. 자, 그런데 솔직히 그런 생각 보통 안 해봤을 거잖아요. 내가 이거 탄 부분은 뭐라고 하는지,
0: 그렇죠.
1: 피부가 진짜 너무 그래가지고 허옇게 이렇게 벗겨지는 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0: 진짜.
1: 이런 게 진짜 생활 영어잖아요.
0: 맞아요.
1: 가보겠습니다.
0: 오.
1: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정답입니다.
0: 저 이거 근데 진짜 지어낸 거예요.
1: 아, 진짜로.
0: 정말로.
1: 이 우리가 과일 껍질 같은 것을 벗기는 것도 peel 한다라고 얘기를
0: 그래서
1: 하죠.
0: 저는 필이
1: Bananas,
0: 그냥
1: right?
0: 껍질 명사일 수도 있겠다.
1: 어, 맞아요.
0: 뭐 명사도 돼요?
1: Banana peel. 야야야야.
0: 아,
1: 가능한데.
0: 그 동사도 되고.
1: That's right.
0: 아.
1: So peel이라고 하면은 껍질이 벗겨지다. 혹은 스킨 같은 게 얇게 벗겨지다 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어, 너무
0: 이거 진짜
1: 잘했어요.
0: 지어낸 거예요.
1: 오케이.
0: 우와.
1: 자, 발음할 때 PI가 아니라 PEEL이죠.
0: 네.
1: So 입모양을 살짝만 옆으로 벌려주면 좋겠습니다. So PEL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0: 네.
1: 그렇게 하면 알약이란 뜻이잖아요.
0: Cho.
1: PILL. So PEEL, PEEL. 그것만 좀
0: 아.
1: 해서 가볼게요.
0: 네.
1: PEEL, PEEL.
0: Peel.
1: 좋아요. 자, 그리고 PEEL도 오늘 뭔가 획득한 느낌인데 그
0: 네.
1: 앞에
0: Sunburn.
1: Yes, 우리가 그렇죠. 햇볕에 타서 여기가 이렇게 그을은 부분. 딱 봐도
0: 맞아요.
1: 아, 이거 벗겨지겠다 하는 부분
0: 왜
1: 있잖아요.
0: 우리가 반팔 입으면은 그 아래로는 까맣고 그 위로는
1: 맞아.
0: 하얗잖아요.
1: 특히 그 중에서도 정말 얼겋게 되는 데 있어요.
0: 그쵸.
1: 막 쓰리고. 근데
0: 초반에는,
1: 그게
0: 예.
1: 결국에는 나중에 벗겨져요. Right?
0: 그쵸.
1: 그래서 그 부분을
0: Burn.
1: sunbur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심하게 탄 부분 살짝 그을은 건 그렇게는 안 하고요.
0: 네.
1: 그냥 sunburn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것이 peeling하고 있다 이미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여기는 패턴이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냥
0: 그죠?
1: 단어들을 몰랐을 뿐이고요.
0: 네.
1: 그래서 여기서의 패턴은 굉장히 단순한 심플한 겁니다. 시제예요. 바로 my sunburn is peeling.
0: Peeling
1: 그게 뭐예요?
0: already.
1: already. So 진행형이죠.
0: 예.
1: So 여기서는 비동사 ing 한참 뭐뭐 하고 있다. 지금 막 하얗게 벌써 이러고 있는 겁니다.
0: 네.
1: 이런 경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쭉쭉쭉 되는 거?
0: 정말 좀
1: 네.
0: 창피해요. 때 밀리는 것처럼.
1: 맞아요, 맞아요.
0: 조금 그럴 때 있어요.
1: 그렇습니다. 네.
0: 예.
1: 자, 진행형, 비동사 ing. 한번 가볼게요.
0: 네.
1: 아, 내 피부가 벌써 벗겨지고 있어.
0: My skin is peeling
1: 벌써?
0: already.
1: 그렇죠. My skin is peeling already.
0: 응?
1: 자, how about this? 오, 뭔가가 있잖아요.
0: 네.
1: 노래 같은 게.
0: 예.
1: 이렇게 연주가 되고 있거나 흘러나오고 있을 때는요, 플레이 한다라고 그냥 쓰면 돼요.
0: 그쵸?
1: 플레이 자체를 쓰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좋은 노래가
0: 응?
1: 플레이 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요?
0: 어.
1: 그러니까 흘러나오고 있다.
0: Good music?
1: 좋은 노래.
0: good song. good song is playing.
1: That's it.
0: Yeah.
1: Alright. So I'm playing something도 가능하지만,
0: 네.
1: a song is playing도 가능해요.
0: 노래가
1: Yes.
0: 흘러나오는 거니까.
1: Okay. Good music도 좋아요. Okay. 그
0: 네.
1: 음악이란 느낌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비동사 ing.
0: 예.
1: 비동사 ing. 한참 뭐 하고 있다.
0: 네.
1: 읽어볼게요. My skin is peeling already.
0: My skin is peeling already.
1: A good song is playing.
0: A good song is playing.
1: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0: 네.
1: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0: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자, 두 번째 문장인데요.
0: 네.
1: 여기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발을 했잖아. 이런 느낌인데.
0: 네.
1: 자, 저번에 나왔던 것이랑 비슷한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0: 그래요? You shouldn't have ignored. 오! Should have pp군요.
1: Exactly.
0: 예. 하지만 여기에 not이 들어가서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결국 무시했다라는 말.
1: 오.
0: 네, 경고. 그때는 경고하다. 그쵸?
1: 맞아요.
0: 동사로 썼던 기억이 나고. 그때 warning은 명사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선생님 말씀을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1: 저 누가 들으면
0: 항상
1: 굉장히 잘 들은.
0: 저는
1: 오케이.
0: 경청을 해요.
1: 자, warning. 뭔가 스토리가 이어지는 느낌인데요.

0: 네.
1: So, oh,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0: Yeah.
1: 정답입니다. 우리가 warn 하는 것 자체가 경고하다, 동사고요. ing 붙으면서 경고라는 명사가 됐어요. 자, 이거 나온 김에 참고로 경고처럼 강한 건 아니지만 충고라고 조금 낮추면은 우리 뭐라고 하죠? 충고.
0: 충고는 그쪽 아닌가요? Advice
1: Or,
0: 아닌가요?
1: okay.
0: Yes, advice.
1: 정답. Advice.
0: Yeah.
1: 이거는 충고죠.
0: 네.
1: Right? 그렇지만 warning은 더 강력한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드디어 패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못 보신 분들도 알수 있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패턴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하도록
0: 역시
1: 할게요.
0: 복습 정말 중요하죠.
1: 중요합니다.
0: 네.
1: 자, 지난번에 이게 이미 왕초보 영어를 그 수준을 넘어가야지만 알아야 된다 하고 한게 있어요.
0: 네.
1: 바로 should have PP.
0: PP.
1: 줄여서 should have PP.
0: PP.
1: 그러면 뭐뭐 했어야 했다. 아, 뭐 했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아,
0: 못했어요.
1: 못했어요. 아, 나뭐 했어야 됐는데. 나한테 그 티켓 샀어야 됐는데. 아, 아니면은 뭐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0: 네.
1: 실제로 못한 거.
0: 네.
1: 아쉬움, 원망, 후회. 이런 걸 했었죠.
0: 네.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처음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요. You should have gone there. You should have gone there. 이거
0: 아,
1: 뭐예요?
0: 너 거기
1: 갔어요,
0: 갔어야지.
1: 못 갔어요?
0: 못간
1: 못
0: 거예요.
1: 간 거예요.
0: 아하.
1: 그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Right, you
0: 그렇죠.
1: should have gone there. 그런데 그때 이거의 부정형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아주 살짝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0: 아,
1: Should have PP가 아니라
0: shouldn't
1: shouldn't have
0: have PP.
1: PP. 바로 오늘의 할 것입니다.
0: 네.
1: Shouldn't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근데
0: 맞아요.
1: 실제로는
0: 했어요.
1: 해버렸어.
0: 아이고야.
1: 반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0: 네네.
1: 너는 내 경고를 무시했어야 됐어가 아니라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근데 너
0: 말았어야지.
1: 무시했잖아. 이게 된
0: 예.
1: 거예요. 자,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 틀려도 돼요. 이거
0: 네.
1: 한번 해보세요.
0: 좋아요.
1: 방금, you should have gone there. 이러면 너 거기 갔었어야 됐어. 이거였죠?
0: 네.
1: 그러면 너 거기 가지 말았어야
0: 아,
1: 됐어. 너왜
0: 꼭
1: 갔니?
0: 가지
1: 여기.
0: 말아야 될 때를 꼭 가더라고.
1: 맞아.
0: 아우, 정말.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1: 그렇죠.
0: 응?
1: You shouldn't have
0: Have
1: gone
0: gone
1: there.
0: there.
1: go의 PP형이 gone이니까요.
0: 그죠?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하,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 나 약간 후회되네.
0: 그봐,
1: 이러면서
0: 그봐.
1: 마음을 뭔가 들킨 것 같고,
0: 그렇죠.
1: 내가 그녀에게 전화하지 말았어야 됐다.
0: You
1: 아,
0: should,
1: 내가.
0: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I shouldn't have called her.
0: 아우,
1: 가르치고, but I did.
0: 손가락이
1: 손가락이 문제야.
0: 문제야.
1: 이런 느낌이 되겠죠.
0: 그죠?
1: 느낌 와요?
0: 네.
1: Okay, so shouldn't have PP. 하지 말았어야 됐다. But 했다, 실제로는.
0: 그쵸.
1: 자, shouldn't, 발음 부드럽게 해서 연기를 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0: 네.
1: 아, 약간 후회하는 느낌으로 갈게요. 아,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0: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1: 아, I shouldn't have called her.
0: Oh,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Right?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1: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0: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But you did. 이런
0: Yes.
1: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 한 거보단 좀 이해가 더
0: 좀
1: 되지 않나요? 조금
0: 수월해요.
1: 낫죠? 제가
0: 예.
1: 조금씩 더 넣어주도록
0: 아유,
1: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자, 이랬을 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알로에 좀 발라.
0: 네.
1: 알로에 딱 던져줬어요.
0: 알로에는 진짜 진정에 엄청 효과가 좋거든요.
1: 근데 그거
0: 예.
1: 진짜 알로에를 막 이렇게 막
0: 긁어내가지고 만든 거라고
1: 그죠?
0: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수분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1: 그 식물로 돼 있는 거 그대로로
0: 그쵸. 거기에 뭐 이제 뭐 정제수 이런 거 들어가겠죠. 죄송해요. 제가 코스메틱 사장은 아니라서. 예, 제가.
1: 궁금한 게 약간
0: 저도.
1: 먹어도 될까요, 그거?
0: 아이,
1: 안
0: 근데.
1: 되죠?
0: 예. 화장품으로 나온 거니까.
1: 알겠습니다.
0: 예, 그럼
1: 네.
0: 바르는데 피부에 안 보하세요.
1: 저 식물 얘기한 거였어.
0: 어디까지 드실라 그래요?
1: 죄송합니다.
0: 예. Here, put on some 알로에겠네요. 네. 알로에는
1: 와, 이거
0: 왠지.
1: 스펠링 해보셨을까요?
0: 잠깐만요. 알로에는
1: 느낌대로.
0: 왠지 대명사잖아요. 얘는 그러면은 대문자로
1: 알로에가
0: 가요.
1: 대명사인가요?
0: 대명사죠. 예, 이름이잖아요.
1: 그건 him, her 이런 걸 대는

0: 명사라고 하죠?
1: 아, 그쵸. 고유 명사.
0: 이거 고유 명사인가요?
1: 고유 명사 아니에요?
2: 아, 난 나 진짜.
1: 마요 슬기처럼. 알로에. 알로하 이건 아니에요. 알로에. 이렇게.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스펠링은 맞는데 고유 명사는 아니고요. 그냥
1: 아,
0: 알로에는 알로에 식물 이름일 뿐입니다. 근데 그건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네. 오. 자, put on some.
1: 아우.
0: A. L.
1: 그냥 편하게 갈 걸 그랬네.
0: 그래도 스펠링을 맞췄다는 거 엄청 잘한 거예요,
1: 아,
0: 이번은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1: 뭐요?
0: Aloe가 아니라 발음은 Aloe입니다.
1: 뭐요?
0: N은 아예 발음이 없고요. Aloe.
1: Aloe.
0: 이게 보통 어떤 충격이냐면 코코아를 여태껏 코코아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Coco잖아요.
1: 그래요?
0: 코코아는?
1: 코코아.
0: 코코아. 코코아 아니라 그것도 코코이거든요.
1: 아,
0: 그래서 얘도 알로에 아니라 엘로. 이제부터는.
1: 아 그러면 A가 강세예요?
0: 네. Yeah, that's right. Okay. So 이제는 some aloe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알로에가 좀 이상해요.
1: 우와 이거 근데 진짜 다른 저희가 알고 있는 알로에랑 다르다.
0: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 잘못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건너오면서 살짝 엉뚱한 발음이 붙은 게 은근히 많아요.
1: 그죠? 이게 파닉스대로 근데 읽으면 알로에 느낌이 나긴 해요.
0: 알로에. 네. 하지만 엘로우라고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예예.
0: 네.
1: 예, 예.
0: 자, 알로에 아니라 엘로우. 그리고 아, 여기 저번에 나왔던 거 또 나왔습니다.
1: 네.
0: 뭔가를 바른다라는 동작.
1: 아.
0: 뭐예요?
1: Put on.
0: That's right. Put on something. 뭔가를 바르다. 실제로 옷 입는 동작 얘기할 때도 또 put on something이라고도 했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선스크린을 좀 발라라고 얘기하면 어떡하고 약간의 선스크린 발라라.
1: 아, put on some sunscreen.
0: That's it. Put on some sunscreen. 자, 이번에는 이것이라고 해볼게요.
1: 네.
0: 이걸 지금 당장 발라라. 이걸 발라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1: Put on this right now.
0: 아주 가까웠어요. 네. 그런데 걔는 put this on.
1: 네.
0: 이 put on이라고 하는 거는요. this, that, 뭐 those 이렇게 대명사 올 때는요. 걔는 네. 무조건 가운데 넣어야 됩니다. But that was very close.
1: Yes.
0: You know? So put this on right now.
1: Mm-hmm.
0: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1: 네.
0: 자, 읽어볼게요. Put on some sunscreen.
1: Put on some sunscreen.
0: Put this on right now.
1: Put this on right now.
0: There you go.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그러니까
1: 네.
0: put on 말고 바르다라고 할 때 A로 시작하는 거가 뭐가 있습니다.
1: Apply.
0: 맞습니다.
1: 네.
0: Apply. 그때 아마 제공하다 뭐 이렇게
1: 맞아요.
0: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적용하다라는 뜻이죠.
1: 아 그런 게 있어요.
0: 그거는 돼요.
1: 네네.
0: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 예예. 예.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Here, put on some aloe.
1: Here, put on some aloe.
0: There you go. 오, 발음 좋아요.
1: 네.
0: 마지막입니다. 아휴, 나 진짜로 구운 치킨이 되고 있네. 이제 진정한 구운 치킨이 되고 있는 겁니다.
1: 그렇죠. 진짜 구운 치킨 진짜 껍질 잘 벗겨지거든요.
0: 그렇군요.
1: 에. Gosh, I'm really turning into 뭐로 변하고 있다. 진짜로 구운 치킨. 여기 그러면 로스트 치킨 들어가면 되겠네요.
0: 네.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스펠링 꼭 한번 써보세요.
1: 로스트 이거였던 것 같아요. 치킨. Yeah.
0: 오케이.
1: 네.
0: 중간에 A를 넣었죠. 보니까.
1: Roast.
0: Alright. So, roast.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정답. 맞습니다.
1: 와 오늘 다 맞았어요.
0: 오,
1: 아 정말
0: 이런 날도 있어야죠.
1: 처음인 것 같은데.
0: 네.
1: 아니,
0: 그래도
1: 있었나요?
0: 요즘에는 네. 좀
1: 컨디션
0: 단어,
1: 나쁘지 않죠. 네,
0: 단어가
1: 예.
0: 꽤 잘 맞더라고요. 예전엔 뭐 아주 그냥 눈물이 제가 나가지고
1: 엉망진창이었죠.
0: 아, 네. 예. 그만하세요 할 뻔했어요. 자, roast chicken, R-O-A-S-T.
1: Yes.
0: 이게 roast 자체가 구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1: 네.
0: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roast chicken 음식으로서의 치킨은 원래 관사를 안 붙여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1: 예.
0: 하지만 그때는 어가 붙었는데 그럴 경우는 뭐 1회분, 뭐 1인분
1: 아~
0: 네, 그렇게 하나 컨테이너에 들어서 나오는 음식은 또 가능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1: 그때 그럼 좀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roast chicken이라고 그랬어요?
0: Yes, yes. Alright. 자, 여기 지금 turn이 나왔어요. Turn.
1: 예, 예.
0: Turn은 어느 쪽으로?
1: 돌리는 건데.
0: 도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A 쪽에서 B 쪽으로 turn을 하면
1: 아~
0: 변하는 게 되는 겁니다.
1: 네.
0: Okay? So 나는 지금 roast chicken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1: 아하.
0: 인간에서 chicken.
1: Yes.
0: 이렇게 되는 건데 so 이 표현을 알면 좋습니다. turn into 무언.

0: 야.
1: 자, 이거 나중에 알아두세요.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into가 여러 쓰임이 있는데,
0: 네.
1: into 뒤에 보통 결과물이 나올 때가 많아요.
0: 오.
1: 이게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결과물이 이거다.
0: Yeah.
1: So, 변해서 결과물이 roast chicken이다.
0: 네.
1: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0: 아하.
1: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 이런 거 있잖아요. 좀비 영화예요. 그는 좀비로 변했어. 그러면
0: 예.
1: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선 거죠.
0: 네.
1: 어떻게 해요?
0: 과거인가요?
1: 그는 좀비로 변했다. 좀비는 하나로 셀수 있기 때문에 어 써야 돼요.
0: 네. He turned into a zombie.
1: 그렇죠. He turned into a zombie. 이런 식으로
0: Yeah.
1: 쓴다든가. 욕심 많은 거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욕심 많은 거. Selfish 말고 걔는 이기적인
0: 이기적인
1: 거고
0: 거고, 욕심 많은
1: G로
0: 거,
1: 시작하는데요.
0: 그죠? Greedy.
1: Greedy.
0: 아, yeah.
1: 네.
0: Greedy.
1: 그녀는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했어. 원래 굉장히 털털한 사람이었는데 막
0: 네.
1: 드라마 이런 데 보면
0: 네.
1: 그래서 그녀는 변했는데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했다. 욕심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0: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1: 오,
0: 예.
1: nice. So she turned into a greedy
0: person.
1: person.
0: 네.
1: You see?
0: People로 할 뻔했어요. 예.
1: 갑자기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So into 뒤에는 결과물인 거예요.
0: Yeah.
1: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것도 좀비 아니라 zombie 좀 이따
0: Zombie.
1: 읽어 주시고요.
0: 네.
1: 낭독해 볼게요. He turned into a zombie.
0: He turned into a zombie.
1: She turned into a greedy
0: She
1: person.
0: turned into a greedy person.
1: Right. 자, 마무리 하나만 더 볼게요.
0: 네.
1: 와, 나 정말 로스트 치킨으로 변하고 있어. 앞부분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뭐
0: Oh,
1: 어떻게 한숨을 쉬었어요?
0: gosh.
1: Gosh. Right? 이거는 감탄사 같은 거, 약간. 그래서,
0: 네.
1: 어휴,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이거 제가 저번에 했음에도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 최근에 새로운 버전을 하나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바로
0: 네.
1: 그게,
0: Oh
1: Oh
0: dear.
1: dear. Do you guys remember this?
0: Yeah.
1: Right? Oh dear. 이거가 Oh yeah야. 이런 뜻도 되지만,
0: 네.
1: 실제로 그냥 한숨 섞인 약간, Oh dear. 어휴,
0: 아하.
1: 이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같이 또 이렇게 교재에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느낌으로, 이거 살려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There you go.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빗도어 트레이닝 할게요.
2: Here, put on some aloe. Here, put on some aloe.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0: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Alright. 자, 알로에 좀 발라.
0: Here, put on some aloe.
1: 그렇죠. 아직은 약간 알로에 나올
0: 네,
1: 뻔하죠.
0: 나올 뻔했어요.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2: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Here, put on some aloe.
1: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Yeah,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자, 첫 번째 좀 어려울 수 있지만
0: 네.
1: 도전해볼게요.
0: 네, 오케이.
1: Oh, shouldn't have done something. 후회한다는 느낌 살려주시고 막 멈춰도 괜찮습니다.
0: 네.
1: 해보세요. 내가 걔한테, 그녀한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우, 내가 그녀에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어.
0: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오, 좋아요. 이렇게
0: Yes.
1: 연기를 해야 더잘 들어옵니다.
0: 에헤이.
1: 자, 너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어.
0: Oh,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1: 그쵸? Oh,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자, 세 번째. 아휴, 내 경고를, 너는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0: have ignored my warning.
1: 어,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2: I shouldn't have called her.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자, 다음은요.
2: Put on something.
0: Yeah.
1: 뭔가를 바르다. 동작 강조입니다. Mm-hmm. 어, 알로에 좀 발라. 약간의 mm-hmm. 알로에를 발라라.
0: Put on some aloe.
1: 그렇죠. Put on some aloe. 자, 선스크림을 좀 발라. 아, 선크림을 좀 발라. 근데 선스크린으로 가주세요.
0: 네. Put on some sunscreen.
1: 좋아요. Mm-hmm. 하나 더. 이거 지금 발라. 지금 당장 발라, 이거.
0: Put this on right now.
1: 오, 좋아요. Put on this 아니라?
0: Put this on.
1: Put this on right now. 읽어볼게요.
2: Put on some aloe. Put on some sunscreen. Put this on right now.
1: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4: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3: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0: 아구, 아구, 아구.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here, put on some aloe.
5: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Ooh, yeah.
5: Ouch.
1: Yes. 오, 깔끔하게 마무리해봅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한국에 사는 건 멋져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iving in Korea is awesome.
1: Alright. Awesome 말고도요. 원하시는 멋진이라는 형용사 넣으시면 됩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패턴이었지만 put on something
0: 네.
1: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선크림 발랐니? 너 선크림 발랐어?
0: 오.
1: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0: 네.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쉬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영어 공부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0: See you every day.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Hello everyone! Step by step! 초등영 구문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영어를 함께할 든든한 지인, 유지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14강이고요. 명사절 목적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명사절 목적어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자, 복습 잘 해봤나요? 좋아요. 우리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레벨 업 퀴즈는요,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서 빈칸을 완성하는 문제였어요. He asked. 그는 물었다까지 나와 있죠. 자, 그럼 빈칸에 그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한번 채워봅시다. 어떻게 라는 의문사 가장 먼저 나옵니다. How. 그 다음에요, 빈칸에 보니까 to가 있는 걸 봐서 우리가 to 부정사를 활용해야 할것 같아요. 자, 그럼 채워보면 how to solve 무엇을 the math problem 그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문장은 he asked how to solve the math problem 자, 이렇게 채워주셨으면 정답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키포인트들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명사절 목적어 배우고 있어요. 목적어에 올수 있는 품사는 오로지 명사만 가능한데 우리가 절, 즉그 안에 주어와 동사가 들어간 절을 목적어로 쓰고 싶다면 그 절을 명사의 형태로 바꿔서 써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이 명사절이었고요. 그 방법으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절이죠. 절 앞에 that을 붙여서 그 절을 무엇무엇 하는 것 이렇게 명사로 바꿔줬어요. 예문을 보시면 she thinks that the job is too difficult 이렇게요. 그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 일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절이 목적어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that을 생략도 할수 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의문사절입니다. 의문사절은요, that 대신에 절 앞에 의문사를 적어서 그 절을 명사의 형태로 바꿔주는 절이었어요. 그 의문사로 대표적인 것이 who, 누구, what, 무엇, when, 언제, where, 어디서, how, 어떻게, why, 왜 이런 의문사들이 있었고요. 그 뒤에 순서는 주어, 동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예문 보시면요. They don't know. 그들은 모릅니다. 무엇을 모르나요? 그 뒤에, 그렇죠. 의문사 절이 목적으로 왔어요. 그들이 무엇을 모르냐면, when she will come. 그녀가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마지막은 의문사 절을 절 대신에 to 부정사를 적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형태는 이렇게 돼요. How to solve. 이런 식으로 의문사 그 뒤에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의 형태를 써주시면 됩니다. He asked how to solve the math problem. 자, 우리 레벨업 퀴즈에서 봤던 문장이죠. 그는 그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물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의문사의 종류는 위에와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요. 오늘의 수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유닛 5 명사절 목적어요. 오늘은 우리 step in이 아니라 그 다음에 step up에서요. 지문 두 가지 해석해 보고 문제 풀이하는 시간까지 가져볼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좋아요. Let's start! 네, 스텝 업! 첫 번째 질문 함께 봅시다. 아래 사진을 보니까요. 자, 여러분, 아래에 있는 것이 거북이고요. 위에가 토끼예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네, 그런 토끼와 거북이

0: 이야기와 같은 것을 우리가 오늘 지문에서 자세히 다뤄본다고 하는데요. 바로 살펴볼게요.
1: We know what fables are. 우리는 압니다. 자, 무엇을 아는지 그 뒤에 what으로 시작하는 의문사 절이 목적어로 왔어요. What 하면 무엇이죠? 그 뒤에 주어, 동사. Fables 하면 우리 친구들 우화예요, 우화. 방금 아까 사진에서 나왔던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죠. 그게 바로 우화의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우화는 동화의 종류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주로 동물이 등장인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화라고 하고 영어로는 fables라고 부릅니다. 자, 해석하면요. 우리는 우화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what fables are 의문사절을 우화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We read them in our childhood. 우리는 읽습니다. them 여기서 그것들은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그렇죠. 앞에 있는 이 우화들을요. 우리는 그 우화들을 읽습니다. 언제? In our childhood. 우리의 childhood 하면 어린 시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어린 시절에 그 우화들을 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토끼와 거북이, 그 다음에 여우와 포도, 개미와 배짱이 그런 우화들을 많이 봤었잖아요. 네, usually there are stories with animal characters in them. Usually 하면 보통 they are 여기서 말하는 they도 계속해서 이 우화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그 뒤에 있는 전치사 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Animal characters, 동물 character 하면 등장인물이죠. 선생님이 앞서 이야기했듯이요. 보통 동물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 대신에 토끼나 거북이, 여우와 같은 이런 동물들이 등장인물로 나와요. And they teach us a moral lesson. 그리고 그것들은 teach 하면요. 가르쳐 줍니다. us, 우리에게요. 무엇을? A moral lesson. moral 하면 도덕적인이란 뜻이죠. 도덕적인 lesson,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So we learn that good wins over bad. 따라서 우리는 배웁니다. 자, 무엇을 배우는지 그 뒤에 대절이 목적으로 나와 있네요. 자, 무엇을 배운대요? Good 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선이에요, 선. 좋은 거 있죠? 착한 거, 선. 선이 wins over, 무언가를 넘어서 이깁니다. 자, 무엇을 이기냐면요. bad. 여기 bad 하면 악, 나쁨이란 뜻이에요. 즉, 그래서 우리는 그 우화들을 통해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Perhaps the most famous fable writer is Aesop. Perhaps 하면요. 여기 나와 있죠. 아마도라는 뜻이에요. Perhaps, 아마도, the most, 최상급인데요. 가장 뭐뭐한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뒤에 famous, 유명한이니까요. 가장 유명한 fable, 우화 writer, 작가는요. 누구냐면,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솝이 이 우화의 작가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화를 부를 때 이솝 우화라고 부르는 거 많이 들어봤죠? 이솝이라는 작가가 써서 이솝 우화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르기도 해요. He wrote stories like the tortoise and the hare. 그는요, 자, 그는 앞에 있는 이솝이겠죠? 이솝은 wrote, 썼습니다. 이야기 들을요. 어떤 이야기인지 뒤에 like부터 꾸며주고 있어요. 뭐뭐와 같은. Tortoise 하면요, 우리 친구들 거북이에요. 그리고요, 그 뒤에 hare은 토끼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그는 썼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Can you believe he lives?

ancient Greece around 600 BC? Can you believe? 자, 의문사네요. 당신은 믿을 수 있나요? 무엇을? Believe에 대한 목적어가 뒤에 절로 나왔는데요. 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대절 중에서도 목적어로 쓰인 경우에는 that을 생략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여기 있는 that이 생략된 거예요. 원래는 이 가운데에 that을 써줘야 합니다. 그가 lived, 살았다는 것을요. 어디에? In ancient Greece, 고대 그리스예요. 언제? Around 600 BC. 자, BC라고 하면 기원전이고요. 기원전 600년 around 정도에 기원전 600년 경에 고대 그리스에 그가 살았다는 것을 당신은 믿을 수가 있나요? 아주 오래전이라는 뜻이죠. 저 기원전이라고 하면요. 우리 친구들, 우리 현재가 몇 년도예요? 그렇죠? 2025년이라고 하면 기원전은 0년으로부터 반대로 600년을 거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라는 뜻이겠죠. 그가 이렇게 오래전에 고대 그리스에 살았다는 것을 당신은 믿을 수가 있나요? This means Aesop's fables. 그것은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솝의 우화가 빈칸하다는 것을요. 자, 우리 빈칸은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nd people today still love them. 그리고 사람들은요. 오늘날 still, 여전히 love, 아주 좋아합니다. 그것들을요. 그것들은 앞에 있는 이솝의 우화들을 뜻하겠죠. 이렇게 오래전에 쓴 우화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이요.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첫 번째, 우화의 특징. 자, 여기 지문을 보면 우화는 이런 특징이 있고 저런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뤘나요? 주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2번, 우화와 이솝이요. 이솝은, 그렇죠, 가장 유명한 우화의 작가 이름이었죠. 따라서 우화와 이솝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요. 주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우화의 창시자. 자,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창시자는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인데요. 이솝이 맨 처음 만든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the most famous fable writer,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헷갈리지 마세요. 우화의 창시자도 주제로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1번의 정답, 2번에 체크해 줄게요. 두 번째 문제, 우화에 대한 설명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지문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등장인물이 주로 동물들이다. 맞나요? 맞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They are stories with animal characters. 그쵸? 동물 등장인물이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했어요. 언급되었고요. 두 번째, 도덕적 교훈을 알려준다. 맞나요?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They teach us a moral lesson.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맞았고요. 세 번째, 고대 로마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로마에서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나왔나요? 아니에요. 이 우화가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었는지는 그 내용이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언급되지 않았어요. 2번에 3번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입니다. 우리 드디어 여기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This means Aesop's fables. 이것은 의미합니다. 이솝 우화들이 어떠어떠하다는 것을요.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당신은 믿을 수 있나요? 그가 기원전 600년경에 고대 그리스에 살았다는 것을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are more than 2,600 years old.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빈칸에 그것은 2,600년보다 더 오래됐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될까요? 맞아요.

여기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었죠. 기원전 600년이라는 것은 현재 0년, 현재는 2025년인데 0년으로부터 거꾸로 600년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2025 거기에 거꾸로 600년을 더 가면요. 계산하면 우리 친구들 할수 있죠. 2625년 정도가 된 거니까 more than 이렇게 2600년보다 더 오래되었다라고 하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알맞다고 볼수 있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볼게요. were not very famous at the time. were not 아니었어요. 매우 유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at the time.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울리지 않겠죠? 자, 세 번째. are about ancient people in Greece. 그것들은 무엇에 대한 거였어요? 무엇에 대한 거? 고대 사람들에 대한 거요. 그리스에 있는. 고대 그리스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알맞지 않네요. 자, 3번에 1번 정답 체크해 주세요. 자, 우리 이 지문의 하이라이트 부분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이요. We know what fables are. 우리는 주어, 압니다. 동사, 무엇을, 그쵸? 우화가 무엇인지를 목적어가 되겠네요. 두 번째, we learn that good wins over bad. 우리는 주어, learn, 배웁니다. 동사, 그 다음에요. 무엇을 배우나요? learn에 대한 뒤에 목적어가 나왔죠.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요. 그쵸? 자, 그 다음. Can you believe he lived in ancient Greece around 600 BC? 당신은 믿을 수 있나요? 인데요. 자, 의문문이니까요. 맨 앞에 조동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따라서 can은 동사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you는 여기서 you가 바로 문장의 주어죠.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그쵸. 동사 원형. 따라서 believe. 동사고요. 그 뒤에는 이제 believe에 대한 목적어가 길게 나왔죠. 그가, 기원전 600년경에 고대 그리스에 살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하나의 목적어다라고 여러분이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 스텝 업두 번째 질문 살펴볼게요. 자, 아래 사진을 보니까요. FACT. 자, 뭐라고 읽을 수 있나요? Fact고요. 그 밑에는 FAKE, Fake예요. Fact는 사실이고 Fake는 거짓인데요. 사실과 거짓에 대한 내용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often read, watch, and chat online. 우리는 종종 읽고 보고, 그리고 chat, 대화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우리 채팅하다라고 하죠. 채팅을 합니다. 어디에서? 온라인에서요. There we get a lot of information. 그곳에서, 즉 앞에 있는 온라인이죠. 온라인에서 우리는 얻습니다. 무엇을요? 많은 information, 정보들을요. 여기 나와 있죠? information 하면 정보라는 뜻입니다. But, 그러나, 자, 우리 문제를 보면요. 여기 들어갈 내용이 우리는 그것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이따가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 채워볼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지만 그것들이 다 사실이라고는 믿지 않아요. 그렇죠? We know there is fake information online. 우리는 압니다. 자, 아는 것, 무엇을 아나요? 그 뒤에 절이 목적어로 나왔죠. There is라고 하면 무엇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 있는 fake information이 문장의 주어예요. 즉, 거짓 정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온라인 상에요. 그쵸?
우리가 온라인을 서칭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믿을 수 없는 거짓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So we check in on several sites. 따라서 우리는 check, 확인합니다. 그것을요, 어디에서? On several. Several 하면 몇몇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몇몇의 사이트들을 찾아봅니다. Or 혹은 we find out what the source of the information is. 혹은 우리는 find out, 찾습니다. 알아냅니다. 무엇을요? 그 무엇을 목적어로 의문사 절이 나왔네요. The source 하면요, 출처예요. Source of the information이니까 그 정보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냅니다. This is called fact checking.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왔던 그 내용들, 사이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정보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그런 것들은 is called 불립니다. 뭐라고요? Fact checking. 사실 확인이라고 불립니다. Fact checking takes time, but it is important. 그 사실 확인은요, takes time 하면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자, 여기 fact checking이 3인칭 단수주어니까 뒤에 s 붙었죠. 사실 확인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합니다. You may not know where to look or ask. 당신은, 자, may는 조동사인데요. 뜻은 무엇 무엇일지도 모른다. 혹은 일 수도 있다. 라는 약한 추측을 나타내요. 자, 근데 not이 있으니까 부정이죠. 당신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당신은 모를 수도 있어요. 무엇을? 그 뒤에 의문사절, 목적어가 나왔네요. Where to입니다. 의문사 to 부정사 해석하면요. 어디에서 찾거나 물어야 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어디서 찾거나 물어야 할지 당신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정보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 확인해야 될지 혹은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당신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In that case, some fact-checking websites can be helpful. In that case는요,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알아둘게요. 뜻은 그런 경우에는 이란 뜻이에요. case가 경우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해석하면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디서 찾아야 될지,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에는요, 몇몇의 사실 확인 웹사이트들이 can 하면 조동사 무엇 뭐할수 있다, helpful,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바로 풀어 볼게요. 필자의 주장 찾는 문제예요. 주장으로 가장 알맞은 거 한번 골라 봅시다. 1번. 사실 확인을 도와주는 사이트를 믿지 마라. 믿지 말라는 내용이 나왔나요? 팩트 체킹 웹사이트를 믿지 마세요. 아닙니다. 주장이 아니고요. 두 번째. 온라인의 정보는 사실 확인을 하는 게 좋다. 온라인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사실이라고 믿지 말고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우리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에요. 세 번째, 온라인에 거짓이나 틀린 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네, 이것도 필자의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번에 2번 체크해 줄게요. 자, 두 번째. 사실 확인 방법에 대한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쓰세요. 그래서 찾아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Look on other. 자, 무엇을 찾아보라고 했었죠? 자, 한번 볼까요? 그쵸? So, 따라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것을요. 어디에서? On several sites. 몇몇의 사이트들에서요. 자, 그럼 여기 우리 사이트 적어주면 되겠죠. 복수니까 사이트까지 적어주세요. 자,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바로 뒤에 나왔죠. 우리는 알아냅니다. 그 정보의
출처가 무엇인지를요. 자, 그래서 check the source. 그 출처 source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이 그래도 정 어디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어딜 한번 방문해 보라고 했었죠? 맞아요. 여기 Fact Checking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라고 했으니까요. 뒤에 사이트가 있으니까 Fact 그다음에 Checking까지 적어줄게요. Fact Checking 이렇게요. 네. 3번 문제 봅시다. 사실 확인에 대한 내용으로 언급된 것은이에요. 첫 번째, 완벽하게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런 내용 언급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사실 확인 사이트의 정보를 믿으면 안 된다. 자, 이것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실 확인은 시간이 걸리지만 중요한 일이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어요. Fact checking takes time, but it is important. 시간이 걸리지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3번에 3번이고요. 마지막 4번 문제.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해서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써봅시다. 우리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예요. 자, 믿지 않는다니까요. 여기 있는 believe를 부정의 형태로 써줘야겠죠. 자, 먼저 우리는 we don't 부정이니까요. believe.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무엇을?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자, 여기 채워볼까요? everything. 모든 것이. everything. 그 다음에요. 사실이라고. everything is true. 자, 그리고 여기에 we don't believe that을 써도 되고 생략해줘도 되지요. 여기까지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지문의 하이라이트 부분 분석해 볼게요. We, 우리는 압니다. 주어, 동사, 무엇을? 자, 뒤에 있는 내용이 목적어로 등장을 하지요. 두 번째, We, 우리는 주어, find out, 알아냅니다. 동사, 무엇을 알아내나요?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목적어입니다.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를요. 그 다음 세 번째, you, 당신은 may not know,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동사, 무엇을, 그쵸? 어디에서 찾거나 물어야 할지를 목적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step up 두 번째 지문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level up 퀴즈는요. 단어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하는 문제예요. 해석이요. 우리는 우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입니다. 자, 빈칸이 know or what we fables 인데요. 여러분, 너무 헷갈린다면 오늘의 지문 속에 있었던 문장입니다. 여러분, 꼭 복습해 보세요. 네, 초등영 구문 독해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퀴즈 잘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시간에 나갔던 Next Step Challenge 정답을 확인해 볼 거고요. 다음으로 교재로 가서 Get Ready 현재 완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오늘의 학습 목표도 알아봅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독해에 필요한 문법 공부를 Step In에서 진행합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재 완료 Have 또는 Has 과거분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리뷰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갔던 Next Step Challenge 같이 확인해 볼까요? 당신은 당신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어요. 자,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뭐가 떠오르죠? 지난 시간에 배운 진행형이 떠올라야 합니다. 향상시키고 있다. 진행형 중에서도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나타내나요? 비동사의 현재형과 동사의 ing를 붙여서 나타낸다. 기억하시고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부터 찾아야겠죠? 당신은 you로 시작합니다. 다음 현재 진행형이 되도록 비동사의 현재형과 동사의 ing를 붙인 형태. 자, 향상시키다라는 뜻으로 improve라는 동사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진행형으로 바꾸면 are improving이 되겠죠? You are improving. 다음으로 improve의 목적으로 당신의 영어 실력이 나와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당신의 영어 실력이지만 영어로 하면 복수 형태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연스러워요. Your English skills까지 쓰면 완성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You are improving your English skills. 당신은 당신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입니다. 지금 유닛 5까지 오면서 많은 공부를 했거든요. 점점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에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는 자신감이다. 자, 이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배울 현재 완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유닛 5 현재 완료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가 무엇일까요? 이름을 보니까 현재란 말도 있고 완료란 말도 있어요. 현재란 말을 통해서 현재와 관련돼 있겠구나라는 거 짐작할 수 있고요. 완료는 무엇을 뜻하죠? 완료는 뭔가를 해와서 마치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무언가를 해왔다라는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현재 완료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도 영향이 과거의 영향을 받는 현재까지의 일을 나타낼 때 쓰는 시제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뭐지? 잘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완료는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우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말 학습자를 위해서 현재 완료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해를 하면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과거가 이렇게 있다고 할때 현재까지 내가 어떤 일을 한 적이 있다, 뭐뭐 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할 때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을 쓴다는 거죠. 다음으로 계속의 의미도 있어요. 과거에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을 쭉 현재까지 해왔다라는 의미로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현재 완료 시제, 그럼 어떻게 나타낼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다음과 같아요. have 또는 has를 쓰고 뒤에 과거분사라는 걸 써요. 자, have, has는 주어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3인칭 단수일 때는 has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have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have는 가지다란 뜻의 일반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완료에 쓰인 have는 가지다란 일반 동사가 아니라 마치 조동사처럼 동사의 의미를 더해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한 의미가 없고 문법적인 기능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단, 다른 조동사와는 달리 뒤에 과거분사라는 것이 따라와요. 아, 과거분사는 또 뭔가요? 자, 배울 게 많죠? 괜찮아요? 차근차근히 해봐요. 과거분사는요, 동사가 변화된 하나의 형태예요. 우리 동사를 변신한 적이 있었나요? 동사를 변신시킨 적이 있었죠? 언제? 과거 시제 배울 때 동사의 원래 형태의 원형을 과거형으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형은 동사 뒤에 이나 이디나 디를 붙이거나 아니면 규칙이 없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그런 과거형들을 배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분사도 이 동사의 원형이 과거형과 비슷하게 변화됩니다. 그런 한 형태라고 일단은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 예문을 보면서 잠깐 감을 잡아볼게요. I have read the book before. 나는
읽어본 적이 있다. 그 책을

예전에 동사 부분이 have 과거분사 read로 쓰였어요. 자, 여러분, read의 과거형 기억나시나요? read는 원형이 read인데요. 과거형도 read로 쓰지만 읽을 때는 read라고 읽죠? 과거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기는 read지만 읽을 때는 read이고요. 과거형, 과거분사 형태가 같고 발음도 같아요. 여기 쓰인 read는 과거분사입니다. have와 과거분사가 쓰여서 지금 읽어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과거 어느 때쯤에 내가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로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걸음을 떼어 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텝 인에서 공부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첫 만남은 늘 어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져 보면 여러분들 현재 완료도 다 마스터할 수 있어요. 선생님 도와줄게요. 자,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오늘 하면요. 경험을 의미하는 또 계속을 의미하는 현재 완료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텝 2입니다. 파트 A에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란 제목이 쓰여 있죠?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를 비교해 볼 거예요. 앞에 선생님이 현재 완료란 과거에 했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을 나타낼 때 쓴다고 했어요. 그럼 과거에 어쨌든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 시제와 뭐가 다르지? 하고 혼동이 될수 있습니다. 과거 시제와는 구분해서 써야 돼요. 그럼 과거 시제가 뭐였는지 유닛 2에서 배운 내용 잠시 복습을 해볼게요. 과거 시제는 과거에 그때 했던 일을 나타내는 시제죠. 그때 했고 끝난 일이에요. 현재에 그 일이 이어졌는지 어쨌는지는 알수 없고 그냥 과거에 한 거예요. 이런 일을 쓸때 과거 시제를 쓰고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뉘어서 과거형이란 걸 배웠습니다. 비동사의 과거형 was가 있고 were가 있다라고 배웠고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규칙형으로는 뒤에 ed나 d가 붙는 형태를 배웠고 또 불규칙도 있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배울 현재 완료는 뭐냐면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해당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자, 그 의미는 이따가 파트 C와 뒤에서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현재 완료의 형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have 또는 has 다음에 과거 분사를 써요. 그럼 과거 시제 문장과 현재 완료 시장의 현재 완료 시제 문장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We moved here in 2020. 우리는 이곳에 이사했다. 2020년에. And we have lived here since then. 그리고 우리는 살아왔다. 여기에서 그때 이후로 쭉. 네. 먼저 앞에 부분은 moved라고 해서 모부의 과거형이 쓰였어요. 과거 시제죠. 이사를 했다는 그것은, 자, 이렇게 표를 그려보면, 이사를 했다는 건 과거에 딱한 행동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요, 이사를? 아니죠. 과거에 끝난 행동이에요. 이렇게 과거로 끝난 일을 나타낼 때는 과거 시제를 쓰고요. 다음 뒤에 나온 have lived는 have 다음에 live에 과거 분사를 써서 현재 완료 시제로 나타낸 거죠. 살아왔다라고 해석을 해요. 즉, 이때 이사를 해서 쭉 현재까지 살아온 거예요.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해당하는 일이죠. 이런 일을 나타낼 때 have 과거 분사 현재 완료로 씁니다. 네, 그러면 더 많은 예문 살펴볼게요. They came 5 days ago. They have stayed here since then. 그들은 5일 전에 왔다. 그들은 머물러 왔다. 이곳에서 그때 이후로 쭉. 이런 표현이에요. 자, came은 come의 과거형이죠? 왔다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말로 그들은 5일 전에 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때 왔다는 것은 5일 전에 왔고 끝난 거죠? 지금도 계속 오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have stayed. stayed는 stay의 과거 분사입니다. ed를 붙여서 규칙형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물러 왔다. 즉, 5일 전에 딱 이때 와서 쭉 현재까지 머물러 온 겁니다.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죠. 현재 완료. have 과거 분사로 나타냅니다. 자, 두 개의 문장 잘 비교가 되시죠? 다음으로 2번도 볼게요. She started studying 2 hours ago. She has studied for 2 hours. 그는 시작했다. 무엇을? 2시간 전에 공부하는 것을. 그녀는 공부해 왔다. 2시간 동안. 네, she started 하면 시작했다 해서 과거형이 쓰였네요. 2시간 전에 그 행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걸로 끝났죠. 그쵸? 그리고 나서 쭉 2시간 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계속 해온 일을 has, 왜 has를 썼죠? she가 3인칭 단수니까 has를 쓰고 study의 과거 분사인 studied를 써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과거에 딱 시작을 해서 2시간 동안 현재까지 이어져 온 일을 이렇게 has studied, 현재의 완료 시제로 표현한 겁니다. 자,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 이렇게 구별을 해 봤고요.
다음으로 우리 현재 완료의 형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어떻게 쓴다고 했죠? 앞에서 have 또는 has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have, has는 가지다란 일반 동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고 선생님이 말했죠? 다음으로 과거 분사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과거 분사는 영어로 past participle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PP라고 해요. 앞으로 선생님이 have PP 하면 아, 현재 완료를 말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PP 과거 분사는요. 앞에 설명한 것처럼 동사의 형태를 변화시킨 겁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규칙을 따르는 것이 있고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규칙을 따르는 것은 과거형 만들 때와 똑같아요. ED를 붙이거나 D를 붙이면 되고요. 불규칙형은 규칙이 없기 때문에 동사마다 익혀두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동사를 배울 때마다 원래 형태 익히고 과거형이 어떻게 생겼나 보셔야 되고요. 과거 분사까지 어떻게 생겼나. 이세 개의 변화를 3단 세트로, 하나의 세트로 익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규칙 변화 한번 볼게요. live는 살다란 뜻의 원형이죠. 그럼 과거형은 뭐였죠? 규칙 변화로 D만 붙이면 돼요. lived 되고요. 과거 분사도 과거형과 같습니다. lived가 돼요. 대부분의 동사는 과거형과 과거 분사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여러분 동사들 살펴보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는 불규칙 변화입니다. 불규칙 변화는 하나하나 익혀두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자, 우리 비동사 볼게요. 비동사의 원형은 be고요. 현재형은 am, are, is죠. 자, 과거형은 뭐였나요? was, were였어요. 비동사의 과거 분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been입니다. 네, been. 처음 본 친구도 있을까요? 과거 분사 been 기억하시고요. 다음 하다란 뜻을 가지는 일반 동사 do의 과거형은 did. 다음 과거 분사는 done이란 표현이에요. done 과거 분사예요. 자, 이두 개는 과거형과 과거 분사의 모양이 다르죠? 이런 것들이 몇개 있으니까 같이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We have been best friends for 3 years. 우리는 가장 좋은 친구였다. 3년 동안 이란 뜻이에요. 자, have been, have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분사 been이 쓰였네요. 비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일 때는 무엇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현재 완료로 쓰이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뭐뭐였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뭐뭐였다라는 의미로 쓰였죠. 과거형이 아니라 3년 동안,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 왔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네,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 쓰인 경우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형태를 가지고 부정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부정문은 not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보셔야 되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have PP는 have has가 마치 조동사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조동사들과 마찬가지로 not이 have, has 다음에 옵니다. cannot, will not처럼 have not, has not으로 쓰고요. 뒤에는 과거 분사가 따라와요. have not의 줄임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haven't. has not의 줄임 표현은 hasn't입니다. 자, 그럼 부정 표현, 부정문 읽어볼게요. I haven't done my homework yet. 나는 하지 않았다. 내 숙제를 아직까지. 자, haven't done은 하지 않아왔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하지 않았고 지금도 안한 상태인 거예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죠. 자, 그래서 do의 과거분사인 done을 썼고요. 그리고 yet과 같은 아직이란 뜻을 가지는 부사와 현재 완료가 잘 어울립니다. 뭐뭐 하지 않아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의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문도 다른 조동사들과 비슷하게 같게 주어 앞으로 have, has가 나와요. 그래서 의문문은 have you pp 또는 has she pp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주어 다음에 과거분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문 볼까요? Have you lived in Seoul before? 당신은 살아본 적이 있는가? 서울에서 예전에 란 뜻이에요. 자, 주어가 you이기 때문에 앞에 have를 써서 의문문을 나타냈죠. lived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가 되죠? live의 과거 분사가 됩니다. Have you lived? 살아본 적이 있는가?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렇게 경험을 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다음으로 셉 체크해서 더 많은 예문들을 살펴볼 텐데요. 동사를 찾아 밑줄 치고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1번, He has driven the car for 12 years. 그는

0: 운전해왔다. 그 차를 몇년 동안? 12년 동안. 네, 여기 동사 부분이 has driven. has 다음에 과거분사가 쓰였어요.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운전해 오고 있다. 12년 동안이라는 과거의 현재까지 이르는 시간을 말하면서 현재 완료 시제를 썼죠. 자, 여기 쓰인 driven은 drive의 과거분사입니다. 운전하다죠. 자, drive는 과거형은 drove고요.
1: 과거분사 형태가 또 바뀌어요?
0: driven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외울 때 drive, drove, driven 이렇게 한 회세트로 익혀두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drive, drove, driven. 잘했어요. 다음으로 2번 문장 볼게요. Has she tried the food before? 그녀는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음식을 예전에. 자, 동사 부분이 뭐죠? has 다음에 tried입니다. 주어가 she예요. 그래서 have가 아니라 has를 썼고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has가 주어 앞으로 나왔어요. tried는 try, 시도하다의 과거분사입니다. 규칙 변화죠? try는 자음 y로 끝나기 때문에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입니다. 과거형과 과거분사 형태 같고요. 우리말로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경험을 물을 때 has she tried와 같이 물을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의 형태 같이 공부했어요. 다음으로 이제 의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죠? 첫 번째 현재 완료의 의미는 경험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네,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험의 의미일 때는 같이 따라다니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before, 전에 해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로 before라는 표현, 또 경험의 횟수를 의미하기 위해서 한 번, once란 표현도 따라 붙을 때가 있고요. 두 번이면 뭐예요, 여러분? twice가 되겠죠. 세 번이면 three times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부사 등과 자주 함께 쓰여요. 자, 그럼 예문 볼게요. Have you heard their songs before? 의문문이네요. Have가 you 앞으로 왔어요. 당신은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노래를 예전에. 네, 현재 완료 시제죠. Have가 왔고요. Heard라는 과거분사가 왔습니다. 자, heard는 hear, 듣다의 과거분사예요. 과거형도 heard고요. 과거분사도 heard예요. ed가 안 붙고 바로 d가 붙었죠? 이거는 불규칙 변화입니다. d만 붙는 경우는 규칙 변화에서 e가 이미 원형에 있을 때거든요. 이 단어는 e가 없기 때문에 네, d만 바로 붙여서 불규칙 변화구나라고 정리합니다. 네요. 그래서 발음할 땐 heard라고 하고요.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하고 경험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before, 전에라는 의미의 부사가 함께 쓰인 거 확인되시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의 의미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그런 표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have been to와 have gone to입니다. 자, 내가 어떤 나라나 어떤 장소에 가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갔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말 학습자들은 왠지 gone, go는 go의 과거분사입니다. gone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gone을 쓰면 안 되고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라고 말할 때 비동사의 과거분사 been을 쓰셔야 돼요. been은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이죠. 이때 쓰인 been은 어디에 있어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 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반면에 gone을 써버리면 그쪽으로 아예 가버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예문 보면 I have been to Canada라고 하면 나는 캐나다에 가본 적이 있어.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he has gone to Canada. 그는 캐나다에 간 적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뭐라고 해야 돼요? 캐나다로 가버렸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has gone을 쓰면 아예 가버렸고 지금 여기에 돌아오지 않고 지금도 캐나다에 있다란 의미가 됩니다. 둘의 의미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봤어? 이렇게 경험을, 여행한 경험을 말하고 싶을 때 I have been to라는 표현을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더 많은 예문 살펴볼게요. My brother has been to Europe before. 나의 오빠는 유럽에 전에 가본 적이 있다. 네, 앞에서 살펴본 has been to라는 표현이 나왔죠? 유럽에 가본 적이 있고 지금은 유럽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돌아왔어요.

다음 2번. Kevin hasn't told us a lie. Kevin은 has not의 줄임이죠. 말한 적이 없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Kevin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부정문으로 해석해야겠죠. Told는 tell의 과거분사입니다. 역시 불규칙 변화예요. Tell, told, told 이렇게 변화하고요. 네, 그러면 말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경험한 적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네, 좋나요? 이렇게 해서 경험의 의미 정리해봤고요. 다음으로는 계속의 의미 가볼까요? 계속은 말 그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해온 일을 말합니다. 뭐 하고 있다? 이때 하고 있다는 진행형, 단순한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라는 의미고요. 뭐뭐 해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계속의 의미와 같이 쓰이는 표현들은 for, 동안이라는 의미의 표현과 since, 뭐뭐한 이후로라는 표현입니다. 자, 예문 볼게요. He has practiced the guitar for 2 years. 그는 연습해왔다, 그 기타를 2년 동안. 네, practiced는 practice, 연습하다의 과거 분사입니다. 규칙 변화죠? 네, 그래서 2년 동안이라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 동안 기타라는 것을 연습해왔다, 계속되는 사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has, pp를 쓴 현재 완료 문장입니다. 자, 더 예문 볼까요? 1번, the dog has waited since this morning. 그 개는 기다려왔다, 언제부터? 오늘 아침부터 쭉. 그 개는 오늘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waited라는 표현이 쓰였죠? wait의 과거 분사고요. 기다려왔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뒤에 since, 뭐뭐부터, 뭐뭐 이래로라는 표현과 함께 쓰인 거 보이시죠? 계속을 의미합니다. 다음 2번. They have fought for many years. 그들은 싸워왔다, 많은 해 동안에. 그들은 수년간 싸워왔다. 예전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fought라는 fight의 과거분사를 써서 나타냈죠. fight, fought, fought. 불규칙 변화입니다. 네, 이처럼 현재 완료에서 계속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for나 since와 같은 표현과 자주 쓰입니다. 자, 계속의 의미 잘 정리되었나요? 현재 완료 오늘 처음 배웠는데요. 어때요?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많이 연습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이지 가이드로 정리하고 또 독해도 해보고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가이드로 정리해볼까요? 네, 여러분 오늘 현재 완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현재 완료를 과거 시제와 구별해보았죠. 과거 시제는 과거에 했던 일로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만 했던 일을 나타낼 때 쓰는 시제다. 반면에 현재 완료는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해당하는 일을 나타낼 때 씁니다. 현재 완료의 형태 어떻게 쓰나요? have 또는 has, 다음에 과거분사, pp라고도 부르죠. 과거분사를 써서 나타냅니다. 다음 현재 완료의 의미로 경험에 대해서 배웠어요. 과거에, 예전에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로 before, once, twice와 같은 표현과 같이 쓰입니다. 다음 계속의 의미는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라는 의미로 for, since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우리 차근차근 해볼까요? 1번. 괄호 안에 단어와 현재 완료형을 사용해 경험을 뜻하는 문장을 써봅시다.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도록요. 그녀는 한번 스키를 타본 적이 있다입니다. 경험이죠. 주어 she부터 써야 돼요. she. 다음, 타본 적이 있다. 스키를 타보다라는 뜻으로 스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스키를 쓰면 스키를 타다라는 동사고요. 얘를 그대로 쓸수 없죠. 현재 완료형으로 써야 돼요. she가 주어니까 has 쓴 후에 스키의 과거분사 skied를 써주면 됩니다. 자, skied. 규칙 변화죠? 그 다음, 한번 타봤다라는 의미로 once를 쓰면, 네, 이렇게 경험을 나타내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She has skied once. 그녀는 한번 스키를 타본 적이 있다. 잘했어요. 다음 2번이에요. 당신은 이제까지 외국 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가? 자, 이런 질문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죠? 자, 이 말을 영어로 한번 이제 물어볼 거예요. 의문문입니다. 해본 적이 있는가?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주어는 당신이에요. have나 has로 시작해야 되는데, you가 주어니까 have you가 되겠죠. 다음, 이제까지란 의미로 ever라는 부사를 쓸 거거든요. 경험을 물을 때 이렇게 have you ever를 써서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많이 쓰거든요. ever도 기억해 두세요. have you ever? 그 다음 과거분사 PP를 쓰셔야 돼요. 여행하다라는 동사 travel의 과거분사는 규칙 변화로서 ed, 즉 ed를 붙여 써주시면 됩니다. travelled. 다음 외국을 뜻하는 abroad 쓰고 마지막에 물음표까지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Have you ever traveled abroad? 당신은 이제까지 외국 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가? 다음. 네, 이번에는 계속을 뜻하는 문장을 써볼까요? 나는 3년 동안 이 학교에 쭉 다니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일, 현재 완료로 쓸수 있습니다. 주어 I 쓰고요. 다음, 현재 완료 have로 시작해야겠죠. 다음, 학교를 다니다 할때 쓰는 동사가 attend입니다. attend의 과거분사는 ed를 붙여주면 돼요. 규칙이에요. 규칙 변화예요. 그러면 attended 하고 attend의 목적어 this school, 이 학교를 쓰고 school. 그 다음 3년 동안 for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가 되는 표현을 쓰면 for 3 years 완성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I have attended the school for 3 years. 다음, 그는 지난달부터 운동을 하지 않아왔다. 지난달부터 쭉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계속의 의미죠. 주어 he 쓰고요. 그 다음 부정문으로 쓰기 위해서 has, not인데 줄여볼까요? hasn't. 다음 exercise의 과거분사 exercised. 다음 since last month 하면 계속의 의미와 어울리는 네, since를 써서 지난달부터란 의미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He hasn't exercised since last month.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 첫 번째 시간 공부를 했는데요. 조금은 어려웠지만 자, 끝에 가니까 아, 이제 뭔가 알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독해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중등 과정에서 지문 안에 등장하는 동물들, 주로 명사들이 되겠죠. 자, 그럼 좀 살펴보실 텐데요. 자, 공부하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가 단어 다섯 개 여러분들께 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한 단어들 가지고 퀴즈 한 후에, 그 다음에 배우셨던 문장들 다시 한번 쭉 들으심으로써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자, 그다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동물이 이제 turtl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제시한 단어를 설명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또 좋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동물과 관련된, 오늘 주제가 이제 동물이니까요. 자, 첫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repti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어는요, A라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라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원래 표준 발음은 어죠, 그죠? 그래서 자, a reptile, reptile이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파충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어도 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겠죠? 중등용 단어는 아직은 아닙니다. 파충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절이 연결이 돼가지고 어디 살아요? Mostly in water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 안에서 대부분 사는 그런 파충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 안에서 사는 파충류가 꽤 많죠. 악어도 있고 뭐 등등등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 and 다음에 또 대절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A하고 B하는 파충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단서가 결정적입니다. Has a hard shell. 또 관계대명사의 주격, 대시 사용됐는데요. Hard shell이라고 하면 shell은 여러분들 조개껍데기 같은 그런 딱딱한 껍데기를 shell이라고 하죠. 그 딱딱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데 또 관계대명사절이 뒤쪽에서 수식을 합니다. 자, which covers its bo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통을 어떻게 합니까? 덮고 있는 딱딱한 그런 껍질을 가지고 있는 물 속에서 대부분 서식하는 파충류다. 이러면 대충 답이 나왔겠죠? 자, 그래서 보통 자, 거북이를 우리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바닷거북이를 우리가 turtle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이제 예문으로 한번 가보시면 되겠죠? 자, the green turt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green turtle이라고 하는 건 다 대문자로 써 있는 걸로 봐서 어떤 종의 이름인가 봐요. 자, 그래서 자, 녹색 거북이가 is the only sea turt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ea turtle 이라고 하면 바다 거북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바다 거북이가 어때요? 또 관계대명사절로부터 수식받고 있습니다. 해석 어렵지 않습니다. That eats plan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풀을 갖다가 뜯어먹고 사는, 그러니까 초식성의 유일한 바다 거북이가 바로 the green turtle 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예문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문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자, 거북이는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두 번째 동물은 뭘까요? he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hen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아시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의미가. adult female chick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성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emale, 암컷의 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암탉을 우리가 he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암탉을 배웠으니까 이제 연동돼서 생각나는 단어들이 몇 있죠. 예. 수탉은 뭐라고 할까요? 병아리는 뭐라고 할까요? 등등등.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알쓸 연관 어휘로 여러분께 좀 드리고자 합니다. chick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신 단어인데요. 요거는 암수의 구분이 없이 닭을 우리가 chicke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한 발만 좀 더 나가보면요.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가 소를 cow 혹은 뭐 수소는 이제 bull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고기는 뭐라고 하죠? beef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ef. 자, 돼지는 pig라고 하죠. 자, 그리고 돼지고기는 뭐라 그래요? pork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chick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아있는 생명체 닭도 chicken이라고 하고요. 닭고기도 뭐라고 해요? chicke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재미삼아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병아리는 뭐라고 하나요? 자, 병아리는 그냥 chick.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종합 영어. 자, 오늘은 245강 금요일 순서가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휘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날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뭘까요? 자, 오늘은 제가 동물로 한번 정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도 암수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탉은 뭐라고 하나요? Rooster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탉을 부르는 다른 명칭도 있지만 자, 중등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쓸 연관 어휘까지 마무리 지었으니까요. 이제 예문으로 가보실게요. 자, 예문 보니까 the hen. 자, 그 암탉은 어떻게 합니까? lai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목하시고 별표를 3개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3단 변화가 lay, laid, laid 이렇게 되고요. 자, 또한 가지 중요한 거. 항상 타동사로만 사용합니다. 자동사로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누구를 눕히다예요. 자, 사람의 경우 사람이 목적으로 오게 되면 사람을 눕히다. 그런데 자, lay라고 하는 단어는 사물이 목적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눕혔던 얘기는 한 자리에 고정시켰다는 얘기죠. 두다, 놓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눕히다, 2번에 두다, 놓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뭐냐면 뒤쪽에 알이 오게 되면 알을 두고 놓는 건 뭐예요? 나타의 뜻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 3번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자, golden egg라고 하니까 자, 황금 알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Every morn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그 암탉이 황금 알을 낳았어요라고 하는 그 동화 속의 내용을 예문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낙타의 엄마가 누구죠? 늑대 맞죠? 늑대가 낙타 낳았다. 그래가지고 늑대가 낙타를 낳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crow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row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익숙하신가요? 자, 요거 새예요. Large blackbird. 근데 커다란 까만 새가 세상에 뭐 어디 한두 마리겠습니까? 바로 관계대명사절로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추가 설명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새를 또 한정 제한해 주세요. 자, 뭘 가지고 있나요? 바로 loud. 자, 목소리가 커요. 그 다음에 harsh. harsh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가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인데요. 자, 목소리를 나타낼 때는 거칠거나 듣기 거북한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도 크고, 그 다음에 듣기가 거북한 그런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는 까만 새다. 뭐가 연상되시나요? 네.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crow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문으로 이제 가보시겠습니다. It's An unlucky sign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sign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번에 우리가 표지판, 간판의 뜻으로도 이제 봤는데요. 자, 이것은 상징 혹은 징후의 뜻도 있죠. 그래서 unlucky가 앞에 붙었으니까 자, 운이 좀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징후가 되겠습니다. 자, it는 가짜 주어고요. 뒤쪽에 진짜 주어가 또 나와 있어요. 뭐가요? See a crow in Korea.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때요? 그 까마귀를 보는 것이 좀 운이 좀안 좋은 거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까치를 보면 이제 손님이 온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까마귀를 보면 운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 속담을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까마귀 보는 것이 운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과 징후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투부정사가 이제 진짜 주어고 it's가 가짜 주어인데요. 자, 그럼 이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 의미상의 주어는 어디 갔나요? 없어요, 지금. 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는 여러분 일반인이기 때문에 생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for people 정도의 일반인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깔끔하죠? 자, 이러시면 자, 3번도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자, 네 번째 단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hale 이렇게 발음해요. whale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자, whale은 뭘까요? large animal이에요. 자, 이것도 커다란 동물인데요. lives in the ocean. 자, 요거는 지금 바닷속에 산다네요. 자, 그다음에 and 다음에 또 대절로 와 있어요. 자, 바닷속에 살면서 또 조건이 하나가 뭡니까? is a mammal. 오.
바닷속에 사는데

0: mammal이랍니다. 자, 요 단어도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괜찮은 단어들이 설명 안에 꽤 많이 등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물과 관련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포유류를 저희가 이제 mammal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중등용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mammal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rather than은 이제 수거로 많이 쓰이죠.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물고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포유류인 그런 바닷속에 사는 동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물고기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물고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웨일은 고래가 되겠습니다. 자, 고래는 우리가 이제 어류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이제 어류는 보통 이제 알을 낳지 않아요. 예, 그런데 자, 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새끼를 낳고요. 그다음에 젖을 먹이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whale이라고 하는 단어. 자, 오늘 네 번째 단어로 여러분께 드렸으니까 잘 익혀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New whale fossil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새로운 고래 fossils. 이 단어는 앞쪽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단어죠. 무엇입니까? 화석이 되겠습니다. Fossil fuel 이런 단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에너지 편에서. 그래서 화석 연료라고 그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fossils는 화석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고래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helped 도와주었습니다. 자, 누구를 도와줬죠? 과학자들을 도와줬는데요. 과학자들이 뭘 하도록 도와줬나요? 목적어가 뭐뭐 한다의 개념이므로, 자, solve는 목적 보호로 보셔야 되겠고, help는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를 두개다 동시에 취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깔끔하죠? 과학자들이 뭐할수 있도록 어떤 그 미스테리래요. 그 신비한 일, 그 미스테리를 갖다가 풀어낼 수 있도록 화석이 도와줬어요.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whale의 예문까지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마지막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onke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이제 어디선가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자, 동화책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그런 동물이죠. 자, an animal. 동물입니다. 자, 어떤 동물이에요? is like a small horse. 작은 말처럼, 자, 그죠? 예, 말과 같은, 자, like는 이제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죠. 작은 말과 같은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뭘 가진 말이에요? 바로 large ears. 말보다는 그 귀가 굉장히 큰가 봐요. 자, 상상이 되시나요? 예, 그래서 donkey는 여러분들 당나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나귀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자,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A mul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mule이라고 하는 단어도 좋죠? 이것도 중등용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ule이라고 하면 노새예요, 노새. 자, 노새라고 하는 게 비슷하게 말하고 비슷하게 생겼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정의를 정확하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hybrid. 요즘에 이제 자동차에도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용어죠, hybrid. 뭐 기름 넣고도 가고 전기류도 가고 이렇게 짬뽕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잡종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mule이라고 하는 것은 잡종인데요. 자, 뭐의 잡종입니까? A와 그리고 B의 잡종입니다. 자, 그래서 male이라고 하면 요거는 암컷이 되겠죠? 암컷 당나귀와 자, 그다음에 female 수컷 말이 되겠습니다. 아, 수컷 죄송해요. 암컷입니다. 암컷 말과 자, 수컷 당나귀의 잡종이 바로 노새가 되겠습니다. 이제 노새의 정의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donkey라고 하는 단어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러시면 자, 두 번째 마무리 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donkey부터 한번 해보죠. donkey 뭐죠? 당나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whale은 뭐였어요? whale은 고래죠? 자, 그 다음에 hen이라고 하면 암탉이었습니다. turtle, 거북이고요. 그 다음에 crow라고 하면 까마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마무리 퀴즈 1번 마무리 해보고요.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암탉은 매일 아침 한 개의 황금알을 낳았다. 앞쪽에서 보셨던 그런 예문인데요. 자, 그 암탉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방금 전에도 해보셨잖아요. 바로 hen 되겠습니다. hen lay the golden egg every morning.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 새로운 고래 화석은 과학자들이 그 미스터리를 풀도록 도와주었다는데, 뉴 다음에 뭘까요? 자, 고래 화석? 그, whale fossil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whale fossils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잘 쓰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하의 내용은 helped scientists solve the mystery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그 미스터리를 풀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다의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3번까지 자, 퀴즈를 다 마무리했어요. 자,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단어와 예문들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정리하시고 돌아와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1: Turtle, turtle. The green turtle is the only sea turtle that eats plants. Hen, hen. The hen laid a golden egg every morning. Crow, crow. It is an unlucky sign to see a crow in Korea. Whale, whale. The new whale fossils helped scientists solve the mystery. Donkey, donkey. A mule is a hybrid of a male donkey and a female horse.
0: 자, 오늘 여러분들과 자, 동물과 관련된 자, 5개 단어들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동물, 특히 이제 물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단어를 뽑으면서도 굉장히 즐거웠고요. 여러분들께 하나 한 단어 한 단어 설명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공부가 즐거울 수 있다면 좀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자, 필요한 복습들 깔끔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0: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책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근데 영어 원서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만한 책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들은 제가 도와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 책을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끝내볼 책은 Aesop's Fables의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또 끝내게 되었네요. 오늘 시골쥐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죠. 현재 완료의 경험과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책 안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I've never had food like this before, mumbled the country mouse. The town mouse laughed. This is how you could eat all the time, he replied. Yummy! Suddenly, the mice heard growling and scratching at the door. Two dogs burst in, sniffing the air. The dogs began to bark, jumping up at the table. The mice scampered away in fear. Enough was enough. The country mouse said goodbye and left the town at once.
2: Goodbye! Better to live poorly in peace than richly in fear, she said.
0: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도시쥐와 시골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결말이 나올까요? I've never had food like this before, mumbled the country mouse라고 돼 있죠. 자, 지금 이 쥐들은 어디 있습니까? 도시쥐와 시골쥐들은 현재 dining room, 식사하는 방, 즉 식당이 되겠죠. 거기에서 와, 테이블 위를 보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Delicious looking feast라고 나왔었죠. 우리 직전 이야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껏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골쥐가 이야기하죠. 매일 그 치즈랑 빵 먹었었는데 우리 처음에 나왔잖아요. 이 책의 초반부에 나왔었잖아요. 빵이랑 치즈 먹었었는데 그거를 대접했는데 도시쥐한테. 근데 와, 케이크도 있고 비스킷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 I've never had food like this before. 이런 것과 같은 음식을 나는 이전에 먹어본 적이 있다 없다. Never이니까 없다. 너무 좋은 것이죠. Mumbled the country mouse. 약간 부럽기도 하겠죠. 나는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도시쥐야. 언니는 참 좋겠다. 너는 참 좋겠다는 용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왠지 그랬지 않을까요? Mumbled the country mouse. 시골쥐가 중얼거렸습니다. 중얼중얼중얼중얼. 그 다음은요. The town mouse laughed. 자, 그런데 도시쥐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게 너무 뿌듯하겠죠? 아, 시골쥐가 와서 좀 뭐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서로의 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시쥐가 웃었습니다. This is how you could eat all the time. 이게 항상 네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야. 즉, 이렇게 자기는 항상 먹는다라는 것이죠. He replied.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reply라는 것이 대답하다라는 것입니다. Yummy. How 맛있어. 자, 여기까지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자, 그 다음은요. 오늘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더 읽기 전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 시제에 보면 have PP라는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 들었었죠. 바로 현재 완료라는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가 있는데 현재 완료는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거든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는 게 있는데 이 말 몰라도 됩니다. 아, 몰라도 돼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아, 꿈에 나올까 봐 무서워. 아, 몰라도 돼요. 자, 근데 무엇을 알면 되냐 하면 그 용어들은 아직까지 모르더라도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정확하게 의미 파악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네 개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나오면은 나머지 두 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현재 완료의 경험과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아, 어떻게 경험으로 해석이 되고 어떻게 결과로 해석이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태는 have 혹은 has PP가 됩니다. 이게 현재 완료 시제의 형태입니다. 자, 현재 완료는 우리나라에는 정확하게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는 현재 완료의 어떤 그 시제 해석 방법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어떻게 이 개념은 있습니다. 개념. 정확하게 현재 완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지만 have PP 혹은 has PP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개념은 뭐냐 하면 지금 혹은 과거 이렇게 한 순간이 아니고요. 어떻다고요? 과거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게 현재 완료예요. 이 한 구간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한 순간이 아니고 이렇게 한 구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걸쳐져 있는 것. 이게 바로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개념을 활용해서 오늘은 경험과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보겠다는 거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I've been to Japan twice. 나는 어디에 갔습니까? 두 번 일본에 간 적이 있다. 이게 경험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나는 일본에 두 번 갔다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난 일본에 두 번 갔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섬세하게 이 의미를 해석해보자라는 것이죠. 나는 일본에 두 번 갔다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니에요. 그 중에 이 기간은 이렇게 있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있는 이 중에 두 번 언젠가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나는 뭐뭐를 한 적이 있다. 나는 뭔가를 한 적이 없다. 나는 뭔가를 몇 번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게 바로 경험이에요. 경험. 내가 나는 이걸 몇 번 경험해봤다. 몇 번 가봤다. 그래서 경험이라고 붙여주는 거라고요. 해석하는 방법을 아 현재 완료의 경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또 다른 예문 보여드릴게요. They have never seen snow in their lives. 자, 예를 들어서 열대지방에 사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 A라는 사람 열대지방에 뭐 사막에 눈이 안 와요.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다고 치고요. 뭐 특이하게 눈이 올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아직까지 눈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They have never seen snow in their lives. 그들은 이 A라는 사람과 그들 또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럼 그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언제까지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가 되겠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어땠다고요? 뭐가 없다? 눈을 본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눈을 본 적이 없다. 경험이 이렇다라는 것이 경험이 없다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뭐 한 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 경험으로 해석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번에는 결과라는 거예요. 자,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경험과 그 다음에 결과. 결과라는 것은 이게 결과라는 것은 그냥 있는 대로 해석하면은 결과가 좀 덜 드러나는데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He has gone to Europe 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유럽에 갔다. 이렇게 해도 돼요. 해석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그는 유럽에 갔죠? 유럽에 언제 갔습니까? 언제 갔어요? 뭐 한 며칠 전에 가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결과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또한 이 현재 완료가 어떤 의미냐 하면 단순히 과거에 갔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재에도 연관성이 있어요. 즉 과거에 갔고 현재에도 유럽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없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나 앞에 없고 he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 친구 he가 있는데 이 he는 며칠 전에 유럽에 갔고 그 다음에 지금도 어디에 있다? 지금도 여전히 유럽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have gone to Europe. 자,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옳지만 이게 중학교 내신 시험에 보기의 하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I have gone to Europe 이라고

그러면 나는 유럽에 갔다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EBS 이 건물에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을 우리 친구들한테 한다면 이거는 의미상 말이 안 맞아요. 왜안 맞냐 하면은 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EBS 건물에 있어요. 촬영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유럽에 가버렸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저는 유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유럽에 갔다. 그냥 단순히 갔다라고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를 쓴다면 I have gone to Europe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를 들어 며칠 전에 유럽에 갔고 혹은 어제 갔고 지금도 어디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유럽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I have gone을 쓸 때는 약간 이 의미상 go라는 거 어딘가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앞에서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가 의미적으로 없다라는 거죠. 모순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의미상 틀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이상 좀 어색하죠. 문법적으로는 옳지만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약간 헷갈리는 그런 보기로 나온 경험이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올까 봐또 주의하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현재 완료 오늘 한번 살펴보았고요.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Suddenly. 근데 갑자기 the mice heard growling and scratching at the door.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the mice 이 도시지와 시골지는 mice라는 것은 마우스가 있죠. 마우스는 그냥 쥐예요. 자, 그런데 mice도 그냥 쥐예요. 뭐가 다르냐? 마우스는 mouses라고 하지 않고 mice라고 합니다. 즉 복수형이 그냥 s나 es를 붙이지 않고 불규칙, 즉좀 특이한 복수예요. 아, 그래서 mice는 마우스의 복수형이다. 두 마리 혹은 그 이상 있으면은 mice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The mice heard growling. 쥐들은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냐면 growl이라는 것은 으르렁, 맞죠? 으르렁거리고 그 다음에 scratching at the door 문을 막 긁는 소리를 들었어요. Two dogs burst in, sniffing the air. 두 마리의 개가 확 들어왔습니다. Sniffing the air 공기에 맞죠? 공기 중을 막 어떻게 하면서

0: Suddenly, the mice heard growling and scratching at the door. Two dogs burst in, sniffing the air.
1: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ogs began to bark, jumping up at the table. 이라고 돼 있죠. 그 개 두 마리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왈왈 짖기 시작했습니다. Jumping up at the table. 그리고 테이블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The mice scampered away in fear. 쥐 두 마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Scamper away라고 하면은 scamper. 바로 날쌔기 움직이다. 지금 막 음식 먹고 기분 좋은데 어떻다고요? 개 두 마리가 막 왔어요. 그러면 혹시나 해칠 수도 있잖아요. 쥐가 있으니까 물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In fear, 두려움 속에서 즉 겁에 질려서 날쌔게 도망갔습니다. 막 빠르게, 재빠르게 도망가는 것이죠. Enough was enough. Enough was enough라고 할 때 처음 나오는 저기 앞에 있는 enough는 충분함이에요. 충분함이라는 것은 한계점이 되겠죠. 시골쥐가 참고 있는 것이죠. 아, 여기 가니까 고양이가 있었고 여기 가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좀 긴장이 되고 또 여기 가니까 또 막 블럭들이 있고 근데 또 소리 나고 또 누가 올까 봐 두렵고 음식도 먹었는데 또 누가 올까 봐 또 막 개들이 들어오고 이 참는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한계점이 enough입니다. 그래서 충분함, 한계점이 꽉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충분했다. 이제 한계점이 충분했다라는 것은 꽉 찼다. 즉,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The country mouse said goodbye and left the town mouse at once. 맞죠? Left the town이네요. 그래서 도시를 즉시 at once 떠났습니다. 시골쥐는 said goodbye. 이제 안녕. 잘 가. 작별 인사를 했고요. And left the town. 그리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At once. 즉시 도시를 떠났습니다. 마음은 편하겠죠. 그 다음은요. Goodbye. 잘 가. Better to live poorly in peace than richly in fear, she said. 그녀가 말하기를, 아, 어떻게 말했다고요? 공포 속에서 in fear, 겁에 질려서 부유하게, 맞죠? 겁에 질려서 음식도 많고 막 부유하게 이런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것보다는 better to live poorly in peace. peace라는 것은 평화가 되겠죠. 평화 속에서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습니까? 읽어보니까 참 재밌죠. 제가 알던 그 이서부화가 맞네요. 그 도시지와 시골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도 이 책 읽는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한 가지 빠질 수가 없겠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The dogs began to bark, jumping up at the table. The mice scampered away in fear. Enough was enough. The country mouse said goodbye and left the town at once.
2: Goodbye! Better to live poorly in peace than richly in fear, she said.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3: Mumble. Mumble.

0: Reply. This is how you could eat all the time, he replied. Growl. Growl. Suddenly, the mice heard growling and scratching at the door. Mice. Mice. The mice ran away when the cat came. Scamper. Scamper. The mice scampered away in fear. Peace. Peace. Better to live poorly in peace than richly in fear, she said.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어휘 확장 country라는 단어입니다. country라는 거 두 가지 큰 의미로 쓰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알고 쓰면 좋겠죠. 이제 하나만 알지 말고요. 둘 다 한번 알아보자고요. Korea is my country and I'm proud of it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is my country, 나의 시골이다? 아니에요. 나의 나라다. 맞죠? 그래서 한국, 대한민국은 바로 어떻다고요? 나의 나라 혹은 국가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My grandparents live in the country far from the city 라고 되어 있죠. 나의 조부모님, 조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살고 계신다. 어디에서? 나라에서 살고 계신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말이 안 되죠. 도시와 나라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아, 여기서 country는 우리가 이야기에서 계속 나왔던 country mouse, 그 마우스 맞네요. 그래서 바로 시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ountry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고 앞뒤 어떤 문맥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스포츠가 한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참 지대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월드컵, 올림픽 이런 시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스포츠에 매달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가 그런데요. 유로 2020 결과로 인해서 인종차별 문제가 나오고 나라가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굶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참 드문데, 전 세계적으로 1분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사한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을 준비했는데요. 자, 두 가지 토픽, 어떤 내용인지 Today's Topics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첫 번째 토픽이 되겠죠? UK leader condemns racism directed at play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UK leader, 영국의 리더니까 보리스 존슨 총리가 되겠는데요. condemn이란 단어는 요거는 비난하다가 아니죠. 규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는 거죠. 자, 보리스 존슨 총리가 규탄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선수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racism, 인종차별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UK leader condemns racism directed at players. British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condemned the online racist abuse of England players following the team's penalty shootout loss to

0: Johnson condemned the online racist abuse of England players following the team's penalty shootout loss to Italy in the Euro 2020 final on Sunday. The sides drew 1-1 after extra time, and Italy won the shootout 3-2, with three England players, who are all black, missing their kicks.
1: 아무래도 축구 얘기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겐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단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2: To condemn.
0: To condemn.
2: Racism.
0: Racism.
2: Abuse.
0: Abuse.
2: Penalty shootout.
0: Penalty shootout.
1: 첫 번째 단어는 condemn이란 단어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잘못을 규탄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성서에 나온 말로 따지면 정죄하다라는 느낌이에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라든가 이런 성경시대 때 보면은 죄인이다라는 얘기는 거의 뭐 죽는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condemned prisoners라고 해서 ed를 붙이고 prisoners가 붙으면 사형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racism, 인종차별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abuse, 명사니까 z가 아니고 스 발음인데요. 학대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축구 용어인데요. penalty shootout입니다. 승부차기라고 얘기하죠. 점수가 경기와 연장전에서 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승부차기, penalty shootout. 자, 요런 표현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인물이 나오게 되죠. British Prime Minister, 보리스 존슨이에요. 보리스 존슨.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condemn the online racist abuse of England players 라고 되어있군요. 이때 of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abuse의 목적에 해당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잉글랜드 선수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racist abuse, 인종차별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Following the team's penalty shootout loss to Italy. 아, 요게 문제가 되는군요. 자, 누구에게 패배하다 할 때 전치사 to를 쓰는데요. penalty shootout입니다. 잉글랜드 팀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해서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한 사건 이후에 선수들에 대한 인터넷상에서 racism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In the Euro 2020 final on Sunday, 일요일에 열렸던 유로 2020 final, 결승전에서 말이죠. 실제로 이제 유로 대회는 유럽 국가들의 국가대항전이에요. 거의 축구를 국기로 생각하는 여러 유럽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거의 한 60년 만인가요? 잉글랜드가 결승 올라갔는데 이탈리아에게 패배했고요. 그것도 승부차기에서 졌습니다. The sides drew 1-1 after extra time. 이게 이제 연장전이 되겠군요. 양측이 연장전 끝마치고 동점 1-1이었습니다. 이때 drew라고 하는 draw는 동점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군데요. And Italy won the shootout 3-2. 이탈리아가 3-2로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했고요. With three England players who are all black missing their kicks.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With니까 부대 상황을 얘기하는데 영국 잉글랜드 선수 가운데 3명이 또 우연히 3명 다 흑인인데 말입니다. 승부차기에서 실축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린 친구는 이제 20살도 채 안 된 친구인데 이 3명을 상대로 이제 원숭이 그림부터 해서 소위 쌍욕이라고 하잖아요. 육두문자 이런 것들이 막 SNS에서 달려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2: UK leader condemns racism directed at players. British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condemned the online racist abuse of England players following the team's penalty shootout loss to Italy in the Euro 2020 final on Sunday. The sides drew 1-1 after extra time, and Italy won the shootout 3-2, with three England players, who are all black, missing their kicks.
0: UK leader condemns racism directed at players. British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condemned the online racist abuse of England players following the team's penalty shootout loss to Italy in the Euro 2020 final on Sunday. The sides drew 1-1 after extra time, and Italy won the shootout 3-2, with three England players, who are all black, missing their kicks.
1: 자, 오늘 두 번째

0: 토픽입니다. 일단 Oxfam이라고 하는 단체가 나오는데요. 헤드라인을 이렇게 콜론이 나오면 says 혹은 according to 누가 한 말이냐, 어디서 비롯되었느냐를 따지는 건데요. Oxfam이라고 하는 자선단체가 말한 바에 따르면 every minute 1분마다 11 people die of hunger 11명이 기아로 굶주림으로 인해서 사망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Oxfam, every minute, 11 people die of hunger. Anti-poverty organization Oxfam said 11 people die of hunger every minute. The international charity also said that the number of those facing famine-like conditions around the world has increased by 6 times over the past year.
2: Oxfam, every minute, 11 people die of hunger. Anti-poverty organization Oxfam said 11 people die of hunger every minute. The international charity also said that the number of those facing famine-like conditions around the world has increased by 6 times over the past year.
0: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용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예 단어가 없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정도는 확인하겠습니다. New keywords 확인합니다.
1: Charity,
2: charity,
1: famine,
2: famine.
0: 첫 번째 단어는 charity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charity란 단어는 자선이라고 하는 추상 명사의 의미도 있고요. 또 자선 단체라고 하는 가산 명사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영어 단어는 한 가지 단어가 품사가 다양하게 쓰이죠. 뭐 동사로도 쓰였다가 형용사로도 쓰였다가 명사로도 쓰이는데 명사끼리도 사실은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famine. famine이라는 단어는 기아라고 알려진 표현이죠.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아닌 건 아실 겁니다. hunger, famine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 하나씩 볼까요? Anti-poverty organization Oxfam said 이렇게 돼 있네요. 자, Oxfam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로는 옥스팜이라고 하는데요. 이 옥스팜이라는 회사를 단체를 얘기하면서 쓰는 말이 anti-poverty organization이라고 돼 있군요. anti는 이제 반대하고 퇴치하는 거니까요. 부패 퇴치를 위한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 아, 빈곤 퇴치를 위한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빈곤 퇴치 기관인 옥스팸에 따르면 11 people die of hunger every minute. 전 세계적으로 11명이 아사한다는 거죠. 문제는 뒷부분이죠. 매 1분마다 아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1명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International Charity also said tha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덜을 써야 되죠. 여기서 덜을 썼기 때문에 이 단체가 바로 옥스팸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고요. 당연히 어가 나오면 해석이 안 돼야 된다 그랬죠. 자, 옥스팸을 얘기하면서 International Charity라고 했습니다. 이때 Charity는 자선일까요? 자선단체일까요? 그렇죠. 자선단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자선단체인 옥스팸에 따르면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that the number of those facing famine-like conditions around the world.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face는 당면하고 있는 거죠.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famine-like conditions, 기아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수가 has increased by 6 times over the past year.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장마치 6배나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감의 동사가 나오고 뭐 올라가다 내려가다, increase, decrease, rise, fall, drop, slide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만큼 올라갔다, 얼마만큼 떨어졌다. 변동폭을 얘기할 땐 전치사 by를 쓴다 그랬고요. 이 by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has increased 6 times over the past year.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장마치 6배나 늘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낮지만 아프리카 쪽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는 기아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니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Oxfam, every minute, 11 people die of hunger. Anti-poverty organization Oxfam said 11 people die of hunger every minute. The international charity also said that the number of those facing famine-like conditions around the world has increased by 6 times over the past year.
2: Oxfam, every minute, 11 people die of hunger. Anti-poverty organization Oxfam said 11 people die of hunger every minute. The international charity also said that the number of those facing famine-like conditions around the world has increased by 6 times over the past year.
0: Today's parents. 자,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관사의 용무에 따라 달라지는 명사를, 뭐 대표적으로는 조금 전에 보셨던 charity라는 단어도 있을 거고요. 또 utility라는 단어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보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아, 기부금은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기부금, 소득세, 공제. 마치 그 세 단어만 있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렇진 않고요. 자, 일단 뭐 기부금은 어떻게 써야 될지, 소득세는 어떻게 써야 될지, 공제는 어떻게 써야 될지 좀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income tax라고 하죠. 아, income이 내 소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소득에 붙는 세금이니까 income tax 아니면 the tax on income 뭐 이렇게 되겠죠. The money you donate to blank is deducted on your income taxes. 일단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the money you donate 여기까지만 써도 괜찮겠어요. 그죠? 이게 기부금이잖아요. The money you donate. 근데 기부하다라고 할 때 donate money란 말도 씁니다만 donate money to something 이렇게 쓰기도 하죠. 보편적으로. 자,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 잠시 후에 볼 거고요. 이 금액이 is deducted on your income taxes. 여러분들의 소득세에 있어서 deduction 하면 빼주는 거잖아요. 이게 공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여기 charity를 써야 될까요? a charity를 써야 될까요? 둘 다 될까요? 둘 다 되면 의미는 같을까요? 완전 혼동스럽죠. 예. 네. 일단 정답이라기보다는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은 charity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donate money to charity. 일종의 수고처럼 쓰이는데요. 이때는 to charity가 자선 활동을 위해서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선이라고 하는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donate money to charity 하면 기부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The money you donate to a charity라고 한다면 이때는 자선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선단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자선단체에 너가 내는 돈 전혀 의미가 좀 문맥에 맞지 않죠. 억지로 쓰려면 쓸 수는 있겠지만 이 한 자선단체 그럼 두 개는 안 되고 그 한 자선단체는 정해진 것도 아니고 뭔가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선 charity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관사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utility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효용성이라고 할 때 추상명사로 씁니다만 utility service라고 하면 그거는 수도라든가 전기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얘기하거든요. 이때 utility는 추상명사처럼 쓰이지만 a utility 혹은 a utility company라고 하면 이때는 전력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는 관사에 따라서 의미나 쓰임새가 순간순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장은 당연히 charity를 써서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The money you donate to charity is deducted on your income taxes.
2: The money you donate to charity is deducted on your income.
0: 식품 가격이 40% 올랐어요. 그 원인이 요 두 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구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요게 가격이 올라서 수천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자, 뭐뭐하는 요인이 되다 라고 할 때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To be a main factor for, to be a main cause for, main을 빼도 돼요. To be a factor, to be a cause for, 아니면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something. 역시 significant 빼면 이제 중요한이라는 의미가 빠지게 되지만 어디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
3: 이런 분위기를 깨다. To break the ice, he talked about the weather. 자, 우리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려고 그는 날씨 얘기를 꺼냈다 보시면 되겠죠. As for, 이건 외워주세요, 여러분.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As for me, 나에 대해서 말하자면, I'm interested in magic. 나는 마술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은, I'm interested in teaching English. 이렇게 가면 되겠죠. 좋습니다. 20개 단어, show me the word.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Arrange. 배열하다, occasion, 일 경우, pretend, 인척하다, prevent, 예방하다, heritage, 유산 전통, realistic, 사실적인, elementary, 기초의, purpose, 목적이죠, relate, 관련지다, borrow, 빌리다, government, 정부 정권, address, 주소 연설, quarter, 4분의 1, survey, 설문조사, territory,

영통지야 suffer from 뭐로 고생하다 end up 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 come wait 함께 나오다 break the ice from summer 분위기 깨다 as full 때 말하자면 knowledge 약간의 knowledge society의 기본 단위 particular 종류 pile 책 pile subtle한 방법 dig 하기 위해 occur 나에게 occur 했다 heal 사람들을 heal 하다 decade 동안 살다 attitude 그의 attitude를 참을 수 없어 statue 그 statue는 오스카상이야 forgive 나를 forgive 할 텐데 dizzy 너무 dizzy 했어 mercury는 중금속이야 record 최고 record be about to 물어보려고 했어 be eager to 보기를 be eager to 한다 live by 그들은 좌우망에 live by 한다 get married to 난 셀리와 곧 get married to 한다 be addicted to 컴퓨터 게임에 be addicted to 되어 있어 네, 여러분 우리 또 단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knowledge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우리 쉬운 동사죠? know, 알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이 단어랑 관련이 있는데요. 알고 있는 명사 형태니까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것 바로 지식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지식은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 자, 우리나라 말 속담으로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그런 속담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편이에요. Society, 명사인데요. 요거 되게 쉽죠, 여러분? 가족은 society의 기본 단위이다. 자, 여기서는 바로, 그렇죠. 사회, 학회, 협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로 제일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The family is the basic unit of society. 자, 그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다. 가족이 그렇죠. 사회의 기본 단위겠죠. 다음 편 볼게요. Particular 형용사인데요. 그녀는 particular 종류의 음악을 선호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자, part라는 단어가 이제 일부분, 부분이라는 단어고요. 자, cooler에서 여러분 cool 하게 되면요. 입자 이런 뜻인데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렇죠? 입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특정한 부분, 정말 작은 입자같이 특정한 부분이라는 것은요. 전체에서의 어떤 특정 부분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particular 하게 되면 특별한 특정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oes she prefer a particular certain music? 그녀는 특정한 종류의 음악을 선호하니?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pile 여러분 이거 pile 헷갈리시면 안 돼요. file이 아니고요. pile인데요. 명사로 여러분들 덤이 쌓아올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팔에 책 파일을 안고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막 프린트물 꽂는 그 파일이 아니라요. 책 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e had a pile of books in his arms.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subtle 여러분 형용사인데요. subtle 하게 되면요. 만약 내가 너라면 난 subtle한 방법으로 그것을 할 텐데 If I were you, I would do it in a subtle way. 조금 되게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미묘한, 감지하기 힘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입니다. 이제 dig라는 단어인데요. 동사 여러분들. 자, 개들은 그들의 먹이를 dig하기 위해 땅 파는 것을 좋아한다. 자, dig하면 동사인데 여러분들. 그렇죠. 자, 뭔가를 땅을 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요. 보물다리를 발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를 찾기 위해서 땅을 파는 느낌 보시면 됩니다. Dogs like to dig holes to bury their food.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이에요. occur 동사인데 여러분들 자 같은 표현으로 happen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기발한 생각이 나에게 occur 했다. occur
커다란 일이 나한테 발생했네. 그쵸? occur 하게 되면 여러분들, 떠오르다, 발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A bright idea occurred to me. 기발한 생각이 나한테 떠올랐어. 나한테, 생각이 났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이에요. heal. 우리 막 힐링한다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동사인데요. 자연은 아픈 사람들을 힐할 수 있다. 여러분, 힐링하는 거 뭔가 이렇게 치료되고 이런 거죠. 그쵸? heal. 뭔가를 낫게 하다, 치유하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표현. 자, 869번인데요. decad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시간 개념 중에서 decade 하게 되면은 10년이란 뜻이 됩니다. 그들은 10년 동안 그곳에 살았다. They have lived there for a decade.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For a decade가 10년 동안이에요. 다음 표현, 자, attitude, 명사인데요. 나는 그의 이기적인 attitude를 참을 수가 없었어. attitude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가 보인 어떤 행동 양식, 태도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태도. I cannot stand. 참을 수 없어요. His selfish attitude. 이기적인 태도를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 자, statue. 명사고요. 여러분. 자, statu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 statue는 오스카상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분. statue 하게 되면 조각상이고요. 우리 자유의 여신상의 영어로 여러분 뭡니까? 그렇죠. Statue of Liberty잖아요. 그렇죠? 여신상에서 상이요. 조각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statue 하게 되면 작은 조각, 조금 작은 거야. 그렇죠? The statue is known as an Oscar. 그렇죠? 그 조각상은 오스카상으로 알려져 있다. 자, forgive 동사고요. Forgiveness는 이제 명사형어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forgive 외워주셔야 돼요. 용서하다고요. 명사 형태는 용사가 되겠죠. If you knew the truth, you would forgive me. 네가 그 사실을 알면 나를 용서해 줄 텐데, 이런 느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 these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뭔가 지금 뭐 이렇게 피곤하고 뭔가 이렇게 빈혈이 있을 때 these한 느낌 나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어지러운 현기증이 나는이고요. 역시 NES부터 명사형이 된다라고 그랬죠. 현기증, 아치형 가시면 되겠습니다. I felt very dizzy. All of a sudden. 자, all of a sudden 하면 갑자기 이런 뜻이야. 나는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졌어. 되게 현기증이 났어.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mercury. 그다음에 똑같이 또 mercury인데 우리 앞에 글자가 하나는 소문자는 대문자죠. 여러분 의미 차이가 발생을 해요. mercury인데 자, 소문자 m으로 할 때는 수은이고요. 중금속이죠. 그다음에 대문자 m이 됐을 때는 태양계에 있는 수성이 되겠습니다. 자, mercury is a toxic heavy matter. 자, mercury는 독성이 있는 중금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수은이란 의미인데요. 대문자가 된 이유가 여기서는 바로 앞에 첫 번째 단어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음 표현이고요. 여러분, record 하게 되면 명사고요. record 하게 되면 동사인데요. record는 기록, 경력. 그렇죠? record. 뒤에 강세가 있으면 동사가 돼요. 기록하다. 그렇죠? record, record. 자, a marathon runner tries to break his own record. 마라톤 선수는 자신의 최고 기록을 깨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be about to. 요거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외워주시면 쉬워요. 한번 외워주세요, 여러분.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going to는 아시죠? 그쵸?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I was about to. 나막뭐 하려고 했어? ask you. 너한테 물어보려고 했어. The same thing. 그 똑같은 거 물어보려고 했어.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be eager to. 여러분, eager이 뭔가를 갈망하는, 진짜 막 하고 싶어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be eager to 하면 무엇을 간절히 원하다. be anxious to라는 표현으로도 같이 쓸수 있어요. I'm eager to. 나는 정말 뭐 하고 싶어요? meet and talk with the actor. 나는 그 배우랑 진짜 만나가지고 한번 꼭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진짜 그 배우의 팬인가 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live by. 여러분, live가 살다잖아요. by 하게 되면요, 어떤 가치관이나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신념 원칙에 따라 살다. 그쵸? Many great people live by their mottos. 그쵸?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그들의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mottos 하게 되면 여러분들 좌우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get married to. 자, 여러분. 자, get married to 하게 되면 누구누구랑 결혼하다야. 여러분들 여기서 누구누구 와라 그래서 with가 아니라 to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뭐 누구누구가 막 함께하면 with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to입니다, 여러분. marriage는 결혼이고요. I want to get married to Sally. 나는 Sally와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be addicted to. 요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많은 어린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be addicted to 되어 있
너무 컴퓨터 게임 많이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중독되겠죠. Addiction 하면 명사로 중독이고요. Many children are addicted to computer games. 자, 많은 어린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20개 단어 공부해 봤으니까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노래로 또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죠. Show me the world. 지금 바로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Knowledge, 지식. Society, 사회. Particular, 특정한. Pile, 정리. Subtle, 미묘한. Dig, 땅파다. Occur, 발생하다. Heal, 낫게 하다. Decade, 10년. Attitude, 자세, 태도. Statue, 조각상. Forgive, 용서하다. Dizzy, 어지러운. Mercury, 수인. Record, 기록 경력. Be about, 막 하려 하다. Be eager to, 간절히 원하다. Live by, 따라 살다. Get married to, 누구와 결혼하다. Be addicted to, 뭐뭐에 중독되다. 억셉, 초대를 억셉하다.

Reject. 아이스크림이라면 reject 할 수 없어. Article. Article 있기. Harsh. 그 처벌은 너무 harsh해. Appetizer. Appetizer를 드실래요? Audience. Audience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어. Insert. 동전들을 insert 하세요. Drown. 물에 drown 했어. Preserve. Preserve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 Charcoal. Charcoal은 여러모로 쓸 수 있지. Ingredients. Ingredient로 시작이 된다. Expulse. 너무 많이 expulse 시키지 마. Mainland. 섬과 mainland를 연결시킨다. Vertical. 거의 vertical 하다. Strict. Strict한 다이어트. Let alone. 그는 음식은 let alone. Imbalanced. 곧 다시 imbalanced 될 거야. Regard as. 중대한 문제라고 regard as 한다. But against. But against 하는 사람도 있어. Cut in half. 사과를 cut in half 했어. 네, 여러분 또 다시 단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ept라는 단어 나와 있네요. 여러분 동사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어랑 set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는요. 바로 한 방향이라는 뜻이고요. set가 뭔가를 받아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수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cceptance 하게 되면 명사로 이제 수락이 되겠죠. I'd love to accept your invitation. 난 너의 초대, invitation을 accept하고 싶다. 받아들이고 싶다, 수락하고 싶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에 resist. 여러분 V랑 resist로 나눠볼게요. V는요 뭐뭐에 대항해서 against의 어원이 가지고 있고요. resist 하게 되면 stand, 서 있는 거야. 뭐뭐에 대항해서 서 있는 거니까 저항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항하다, 견디다, 참다. 그 다음에 그거의 명사 형태요. ASE로 끝났죠. resistance 하게 되면 저항, 반항이고요. I can't resist ice cream. 나는 아이스크림이라면 저항할 수가 없다. 진짜 좋아하는 거죠. 그쵸? 다음에 article, 명사인데요. 여러분 우리 그와 같은 article 읽는 것은 내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신문에 있는 article이 될 수도 있고요. 잡지에 있는 article이 될 수도 있겠죠. 바로 신문, 잡지, 기사 또는 동종물품의 한 품목이라는 뜻이 돼요. 뭔가 article은요. 작은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t warms my heart to read an article like that. 자, 그와 같은 기사를 읽는 것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훈훈하게 한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harsh. 자, harsh는 여러분들 phrase로 외워주세요. A harsh reality. 자, reality는 현실, 사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harsh reality 하게 되면 자, 가혹한 현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친, 혹독한, 냉혹한, 가혹한. The punishment was harsh and unfair. 그 처벌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appetizer. 우리 막 레스토랑에 갔는데 메인 음식 먹기 전에, 메인 드시 먹기 전에 우리가 식욕을 돋구라고요. appetizer 먹잖아요. 그쵸? appetizer 하게 되면요. 식욕 촉진제. 식욕 촉진제와 함께 뭔가 식욕을 돋구는 음식을 우리가 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would you like to have an appetizer? 전체를 드시겠습니까? appetizer 드실래요? 이런 느낌이죠. 다음에 audience. 여러분 명사인데요. audience. 자, 앞에 청중이 너무 많은 거야. 어디에 앉아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 앉수? 청중들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네. 어디 앉아야 될까? 어디 앉수? 청중 관계. 라디오, 텔레비전의 청취자, 시청자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The audience was clapping for 10 minutes. 그렇죠. The audience들이 10분 동안 박수갈채를 보냈다. 너무나 감동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nsert. 자, 선생님 옛날에 막 이렇게 오락실 갔을 때요. insert 하는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insert 동전을 insert 해야 돼요, 여러분. 뭡니까? 끼워 넣다, 삽입하다. 그렇죠? 동전 넣어야 되겠죠. insert coins into the slot. 그렇죠? slot이 여러분 투입구. 그렇죠? 투입구에 동전들을 투입하세요, 넣으세요. 이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drown 하게 되면 동사인데요. 근데 거친 바다에서 30분을 버티다 drown 했다. 여러분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물에 빠뜨리다. 여기서 빠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익사시키다, 익사하다. He drowned after 30 minutes in the rough seas.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다 가시면. 그다음에 preserve. 자, preservative 동사. 그다음에 preservative 명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존하다, 유지하다, 방부제. 요거는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자, we should try to preserve Korean culture. 우리는 한국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charcoal입니다, 여러분. charcoal 명사죠, 그렇죠? 우리 coal은 아시죠, 여러분? coal은요, 뭡니까? 석탄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보면 coal이 들어가 있어. 탄, 석탄이라는 의미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나무로 만들어진 탄을 우리가 숯, 목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Charcoal can be used in many ways. 자, 차콜은 여러모로 쓰일 수 있다. 숯은 여러모로 쓰일 수가 있겠죠. 다음에요. 자, ingredient. 명사인데, 여러분들, 우리 뭔가 음식 만들 때, ingredient가 필요해요. 여러분, 뭡니까? 성분 원료. 식재료, 재료란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자, great food starts with great ingredients. 좋은 음식은 좋은 재료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export, 동사인데 여러분, x가 바깥에라는 뜻이 있죠. 포즈는요, 위치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밖에다가 위치시켜 놓으면은 노출이 되겠죠. 그쵸? expose 하면은 햇볕 등에 노출시키다. 비밀 등을 폭로하다 보시면 되겠죠? Don't expose your body to the sun too much. 그쵸? 몸을 햇볕에 너무 많이 노출시키지 마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main land. 요 main이랑 land가 합쳐졌네. main은 이제 본래의 주된, 그 다음에 land는 땅이죠. 그쵸? 그러니까 main land 하면은 본토가 되는 겁니다. 그쵸? The ferryboat leaves the island to the mainland. Links the island to the mainland 하게 되면요. 그 나룻배는 섬과 본토를 연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vertical, 형용사. 이거 좀 어렵죠, 여러분? 외워주세요, 여러분. horizontal은 알것 같아요. horizontal은 수평의란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vertical 하게 되면 이렇게 꽂히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수직을. The cliff was almost vertical. 그쵸? 그 절벽은 거의 vertical, 수직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trict.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합시다. strict rules. strict 규칙. 그쵸? 규칙인데 너무 막 빡빡하고, 막 너무 strict 하면 어떤 느낌이요? 엄한 엄격한, 엄밀한. 그녀는 strict한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다. She's on a very strict diet. 그쵸? 매우 진짜 열심히 하는 다이어트를 의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let alone, 이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알아두면은 플러스 되는 지식으로 같이 가져갈게요. 무엇은커녕, 무엇은 고사하고. He didn't even serve a drink. Let alone food. 자, 근데 음식은커녕, 뭐도 주지 않았어. 마실 것도 주지 않았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너무했네. 그쵸? 다음 표현이에요. imbalance. balance가 균형이잖아요. in이 뭐뭐 안에, 그 균형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균형이 잡힌 거죠. It will be back in balance. 그것은 곧 다시 균형이 잡히게 될 것이다. 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898번 여러분, regard가 뭐야? 여기다죠. ASB, A를 B로 여기 다 나왔네. 뜻이 그쵸? A를 B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I regard this. 자, 이것을 as a serious matter. 정말 심각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what이란 뭡니까? what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뜻이 있죠? 그쵸? 투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against가 뭐예요, 여러분? 뭐뭐에 대항해서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구누구와 대항해서 투표하는 거는 누구누구에게 반대표를 던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뭐에 반대 투표하다. 그다음에 vote for 하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거라서요. 누구누구에 찬성 투표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against or for인 차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some vote for it and others vote against it. 그쵸? 몇몇 사람들은요, 그것에 찬성표를 던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반대표를 던지나,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여러분, 자, cut 쉽죠?

half, 반으로 잘랐습니다. With a knife, 무엇으로요? 칼을 가지고요. 그래서 cut A in half의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 A를 반으로 자르다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0개 단어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지금 20개 단어 공부한 거, 선생님과 신나게 또 Show Me the World 하고 오도록 할까요? 지금 바로 가볼게요. Accept, 수락하다, resist, 저항하다, article, 기사, harsh, 혹독한, appetizer, 전체, audience, 청중, insert, 기원했다, drone, 받들이다, preserve, 보존하다, charcoal, 수목탄, ingredient, 재료, expose, 누출시키다, main range, 본토, vertical, 수직의, streak, 엄격한, let all in, monotonia, imbalance, 균형 잡힌, regard, AFB, L, B로, 여기다, vote against, 반대 투표하자, cut A, in half, L 반으로 자르다. 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학습한 단어를 한번더 확인해 보는 시간이죠.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카드에 당신의 주소를 쓰세요라는 문장 나와 있네요. 자, write your 땡땡 on this card. 그렇죠. write은 쓰세요. 당신의 무엇을 어디다가요? 이 카드에다가요. 자, 당신의 주소를 쓰세요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주소라는 표현, 우리 어떤 표현이 있었죠? 그렇죠. address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앞에 강세가 있었어요. address 하게 되면 주소고요. address 하게 되면 뭔가를 연설하다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두 번째, 도서관은 지식의 창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The library, 도서관은요, is입니다. A storehouse, 자, 창고인데요. 무엇의 창고입니까? 지식의 창고이다. 지식이라는 단어 들어가야 되겠네요. 우리 뭔가를 알다, know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뭡니까? 맞아요. 바로 knowledge 들어가면 되겠죠. 잘하셨어요. 다음 문제요. 나는 오늘 오후에 특별히 할 일이 없다. I have nothing 할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할게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특별한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Particular. 자, to do this afternoon. I have nothing particular to do this afternoon. 가시면 되겠죠. 자, 소금은 음식물을 보존하는 데 사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 Salt, 소금은 is used, 사용이 돼요. To, 보존하는데, 여러분. 보존하다라는 동사 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Preserve, food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Preserve 하게 되면 뭔가를 보존하다. 이렇게 느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역 문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To put things in order. 자, put. Something in order. 자, 뭔가를 질서에 맞게끔 놓는 거는 여러분 뭔가 정리하고 배열하는 거니까 arrange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요. A period of 10 years. 자, 10년의 시기 기간이니까 10년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외워둬야 된다 그랬죠? Decade. 좋죠? 그렇죠. 다음에 to take place. 여러분, take place 외워두세요. 뭔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발생하다라는 의미 동사 뭐 배웠죠? occur. 커다란 일이 발생했네. occur. 발생하다. 그다음에 the group of people. 자, 한 그룹의 어떤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watching or listening. 보거나 듣고 있어요. to something. 무언가를 보거나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관중, 청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디 앉아야 되지? audience. 그렇죠? audience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또 영역 문제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와 보셨나요?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코너죠. 도전, 나도 워킹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아이는 그 장난감을 몹시 갖고 싶어 한다라는 문제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데요. 빈칸 두 개를 채워보시면 됩니다.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잘 정답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땠습니까? 정말 유용하고요. 아주 좋은 표현들, 단어들. 꼭 외워야 되는 표현들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단어는요, 반복이 생명입니다. 꼭 복습하셔야 되겠죠? 어딥니까? 아래 보이는 EBS 중학교로 오시고요. My Word Coach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복습해주시는 센스 발휘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0: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기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2: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3: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4: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5: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6: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4: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7: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3: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7: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확인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벌써 7강에 오셨어요. 7강,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무엇을 진행하고 있었어? 동사의 활용 단원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 보고 있었습니다. 즉, 동사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기출 문제로 한번 떠나볼 겁니다. 5번 문제 되겠고요. 2018학년도 경찰대 6번 문제입니다. 자, 경찰대 문제라서 조금 지문이 짧은 거 아마 여러분들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자면요. I was greeted immediately by a member of a White House legislative staff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첫 번째부터 어떤 표현이 등장했냐면요. I was greeted 라고 했어. 그러면 나는 맞이를 당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아, 환영되어졌다 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즉각적으로 환영이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한테 환영이 되어졌냐면요. White House 하면 얘들아 청와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백악관, 그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미국으로 치면 백악관이 되겠는데 그 백악관의 입법보좌관으로부터 즉각적으로 환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it led into 어디로 이끌어졌냐면요, the golden room, gold ro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gold room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gold room이라고 하는 그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은요, where most of the incoming House and Senate members had already gather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공간은 대부분의 새로 뽑힌 상원, 하원 의원들이 이미 다 모여있는 공간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우리가 볼 거는 뭐야? 문법이잖아. where이라고 하는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 말인 즉슨 예? 관계 부사라는 말 아닐까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고 보자면 앞에 나오는 gold room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선행사야. 선행사인데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라서 where가 오는 거 너무 괜찮다, 그치? 자,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앞에 있고 뒤에 문장을 한번 볼까? Most of the incoming House and Senate members had already gathered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그러면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 오는 관계 부사로 쓰인 거 너무 적절하게 잘 쓰였다 라고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랬을 때 두 번째 문장이요. At 1600 hours on the do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표현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1600 하면 얘들아 지금 어떻게 쓰여져 있는 거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건데 on the dot 딱 1600 제 시간에 라고 했을 때 딱 16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즉 4시죠. 딱 4시 정각에 President Bush announc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시 대통령이요. 얘들아 announce 이라고 하면 발표하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도착을 알리다 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등장을 알렸다 라고 하는 거죠. 부시 대통령이 직접 도착을 알렸고요. And walk to the podiu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단으로 걸어오신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였냐면 걸어오는 모습이요. Vigorous and f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활기차 보였고 그리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걸어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The jaunty determined wal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아주 단호한 걸음걸이는 어떻게 보이기까지 했냐면 that suggests he's on a schedu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지금 업무 중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까지 했고요. And wants to keep the tours to a minimu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detour 하면 우회로거든요. 뭔가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는 wants to keep detour 이러한 우회로를 가능한 한 적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걸음걸이로 들어왔대. 즉, 우회로를 적게 만들고 싶다는 거는 바로 직선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오는 그 대통령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 이번에 나오는 announce부터 한번 살펴볼까? 얘들아, announce가 쌤이 도착을 알리다라고 했잖아. 그 President Bush, 부시 대통령이 스스로 도착을 알려? 아니지. 그 입법 보좌관들이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주요 스태프들이 아, 대통령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어나운서는 스스로 밝히는 게 아니라 President Bush was
announced라고 하는 도착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수동태로 쓰는 게 맞겠지. 자, 그랬을 때 부시 대통령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오는 그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었다? That suggests he's on a schedule. 그는 지금 업무 수행 중이고, 그는 가장 단거리로 걸어오고 싶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된 거죠. 자,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앞에 한번 봐야겠지. Determine walk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선행사는 있는 거네. 오케이.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suggest라고 해서 동사로 시작하고 있어. 즉, 불완전한 문장이네. 자,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오는 얘는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볼수 있겠네. 자, 오케이.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은 잘 쓰여졌어. 자, 그럼 벌써 마지막 문장이죠. For 10 or so minut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10여 분 동안에요. He spoke to the room. 그는 이제 방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뭐 하면서 연설을 하셨냐면요. Making a few jok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농담을 이제 몇번 던지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얘들아, 콤마 찍고 나와 있는 이 ing 표현. 그리고 조금만 더 읽어봤을 때, calling for the country to come together. 이 ing 두개 표현이 뭔지 한번 맞춰볼래? Making a few jokes. 아, 농담을 하시면서, 뭐뭐 하면서 라고 했었겠죠? 그럼 이때 등장하는 ing는 분사 구문이라고 할수 있겠네. 자, 그래서 한 10여 분 동안 그는 연설을 했는데, 뭐 하시면서 연설을 했냐면요. Making a few jokes, 농담을 몇번 하시면서, calling for the country to come together, 그 국민들에게 좀 화합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서 10여 분 동안 말씀을 하신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뭐 하면서 해석이 되는 이 친구는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분사구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분사구문이 지금 두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before inviting us to the other end of the White Hou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기 이전에 이런 행동들을 하셨냐면요. 우리를 그 백악관의 반대편으로 초대하기 이전에 연설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반대편으로는 왜 초대를 하셨냐면요. For refreshment and picture with him and the first la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과를 위해서. 그리고 사진 같이 찍자고 그 프레지던트 부시와 그 프레지던트 부시의 영부인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백악관의 다른 쪽으로 초대하기 전에 뭘 하셨다? 간단하게 연설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랬을 때 5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졌어? The oth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대편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백악관 한 곳에 있다가 그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방향 중에 한 곳에 원래 머물러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맥락이니까 the other 이 쓰인 표현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그래서 경찰태 문제 조금 짧았지만 굉장히 핵심이 되는 문법 사항들이 많았으니까 꼼꼼하게, 아, 이 문법은 분사구문이구나. 아, 여기는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구나. 라고 하는 거 포인트 꼭꼭 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그랬을 때 6번 문제로 같이 한번 넘어가 봐요. 2016학년도 4월 학력평가 28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봤을 때 We all want to believe that. 우리는 모두 원한대요. 믿는 것을 원하는데 뭐라고 믿는 걸 원한대? Our brains sort through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뇌가 정보들을 잘 분류해낸다라고 믿고 싶어 한대. In the most rational way possibl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능한 논리적인 방식으로, 가능한 이성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잘 분류해내겠지라고 믿고 싶어 한대. 근데 실제로 그럴까?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볼 건데, 얘들아, possible이라고 하는 거는 품사가 뭐예요? 품사가 형용사다, 그치? 자, 형용사인데 앞에 나오는 명사인 rational way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쓴 표현이네. 그래서 사람

Reaso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추론에는 굉장히 많은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어떤 약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Common weaknesses in reasoning exist across people of all ages and educational backgroun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흔한 약점들 어디에 있어서 인간이 추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그런 약점들은 여기가 진짜 주어네 얘들아. 약점들은 exist, 존재한다. 어디에 걸쳐서 존재하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모든 나이, 그리고 모든 그런 지적인 배경들에 상관없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동사가 exist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죠. 앞에 주어를 봤더니 오케이, witnesses라고 하는 복수형 주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수일치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한테서 나타나고 있는, 추론할 때 인간에서 나타나는 흔한 약점들은 존재하는데 모든 사람들한테서 나타난다라고 볼수 있죠. 그랬을 때, for example, 예를 들어봅시다. Confirmation bias is ubiquit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onfirmation bias라고 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몰라도 돼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아주 흔한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확증 편향이 뭔지 한번 살펴보러 갑시다. People pay attention to information that supports their viewpoints. 얘들아, 이 내용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여러 번 나온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은 어디에 주의 집중을 하냐면 정보에 주의 집중을 하는데 that supports our viewpoi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관점을 지지해주는 정보에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A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A와 관련된 정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아,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요. While ignoring evidence to the contrar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면에 그내 관점과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면서 라고 우리 해석할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얘들아, 콤마 찍고 나오는 ing 얘 뭘까? 반면에 나의 관점과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면서 라고 해석했거든. 얘 우리 바로 저번 지문에서 본 분사 구문이네. 자, 분사 구문인데 특이하게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viewpoint, 관점을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정보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우리는 집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나 봐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the same as being stubbor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지는 않냐면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센 것과 같지는 않은 거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and is not constrained to issu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에 가둬져 있는 것, 즉 어떤 문제에 제한되지는 않냐면 About which people have strong opin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강력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얘들아, 역시나 뭐에 밑줄 그어져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밑줄 쳐져 있습니다.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몇 번이고 등장했었거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앞에 나오는 선행사 뒤에 한번 붙여보라고. 자, 그랬을 때 People have strong opinion about the issues 라고 붙였을 때 문장이 매끄럽게 잘 이어지나요? 사람들은 강력한 의견을 뭐에 대해 갖는다? 어떤 문제에 대해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완전한 문장이 형성되잖아요. 그랬을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아, 잘 쓰인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instead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뭔가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어떤 특정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it acts at a subconscious leve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활동하게 되냐면 얘들아 subconscious level 이라고 하면 subconscious는 무의식이 아니죠. 무의식 아니고 잠재의식입니다. sub 더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확증 편향은 잠재의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control the way we gather and filter information. 우리가 정보를 모으고, 우리가 정보를 분류하는 그 방법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디서 활동하게 된다? 잠재의식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네.
Okay. 그랬을 때, most of us are not aware of these types of flaw in our reasoning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들은요, 무엇을

우리의 추론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결함들은 흔히 이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만, 하지만 professionals이라고 하면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어떤 전문가냐면 who work to convince us of certain viewpoints to study the research on human decision making to determine how to explore our weakness to make it more susceptible to their messages. 얘들아, 내가 문장을 끝까지 한번 일부러 읽어봤거든요. 여기 문장을 끝까지 읽어봤을 때 동사 찾으신 분 있나요? Who라고 일단 묻기는 했어. 그치? 관계대명사로 묻기는 했는데 얘들아, 이 관계대명사가 안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왜? 동사가 없으니까. 여기 주어가 누군데? Professional, 전문가들이잖아. 그러면 동사가 있어야 될 텐데 동사가 안 보여. 그러면 이 친구가 바뀌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 앞가지가 후절로 묶이게 되는 거고 to study가 아니라 그럼 얘 동사 뭐로 바꿔야겠어? study로 바뀌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who work to convince us of certain viewpoi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정 관점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study the research on human decision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있는 중이래. 자, 뭐 하기 위해서?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How to exploit our weakness to make us more susceptible to their mess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탐색하면 좋을까? 우리의 약점들을 뭐 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rational thinking,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러한 약점들을 이용하면 좋을까? 를 결정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심지어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약점들을 탐색하냐면요. To make us more susceptible to their messages.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더 취약하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야? 동사가 어디 있었어?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도 솔직히 쌤은 별표 치고 싶어요. 별표 치고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 있는지 찾는 연습을 굉장히 잘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제로 우리는 넘어갈 건데요. 7번 문제죠.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The term objective is important in measur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객관성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하대. 어디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measurement,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왜 중요해? Because of the scientific dema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학적인 요구 때문에 중요하대. 자, 근데 과학적인 요구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보자면 that 이하를 요구하는데 Observation, 관찰한 것은요, 무조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public verifi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대중의 검증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요구 때문에, objectivity,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런데 얘들아, 문법 하나만 짚어볼까? 지금 여기 1, 2, 3, 4, 5번, 뭔가 문법을 물어보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잘 파악하고 있는지 볼게. 얘들아, demand 보니까 뭔가 생각나는 문법 포인트 없습니까? 우리가 아마도 저저번 강의에서 한번 짚었었던 것 같아. 혹시 이 내용 기억날까? 주절의 동사가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충고, 즉 여기 나오는 동사들이 쓰이고 대절이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질 때 대절에서 뭐가 생략될 수 있다고 했어? should를 생략될 수 있다고 했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 보자. 이 문장에서 봤을 때 scientific demand, 어떤 과학적인 요구라고 했어. 근데 얘들아, 여기서는 동사로 쓰이지는 않았지만 명사로 요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과학적인 요구 때문에 객관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 근데 그 과학적인 요구가 뭔지 알아? 라고 했을 때 동격으로 받고 있지. 아,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public verification. 대중의 검증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하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demand 어디서 보여지고 있어요? 요구에서 보여지고 있잖아. 그러면 대절어 있는 뭐가 생략될 수 있다고?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이 문장에서도 보면
여기서 should가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That observation should be subject to public verification. 원래 이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아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대중의 검증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지식 아니죠? 저저번 시간에 우리 같이 한 거니까 옆에다가 잠깐 메모만 해놓으세요. demand라고 하는 표현이 명사로 쓰여도 대절 안에서 should가 생략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A measurement system is obje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측정의 시스템은요 객관적이래요. 어떤 범위까지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부르냐면 Two observers, 두 명의 관찰자가 있는데 evaluate 혹은 evaluating 둘 중 하나를 고르래 얘들아 이 말인즉슨 여기 동사 올 자리야?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 자, 두 명의 관찰자들은요 evaluate 혹은 evaluating the same performance arrive at the same or very similar measurement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대절 이하의 동사 한번 찾아볼래? 지금 우리 동사의 활용 단원이니까 동사를 찾아보자면 arrive라고는 여기 동사가 이미 떡하니 있어. 동사가 떡하니 있는데 여기 또 동사를 써서는 안 되겠지. 여기서는 evaluating이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관찰자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명의 관찰자가 있는데 평가를 한대요. The same performance. 같은 수행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 평가자는요. arrive at the same measur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똑같거나 혹은 거의 유사한 결과에 도달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그치. 그래서 measurement system, 어떤 측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관찰자가 봤을 때 똑같거나 아주 매우 유사한 결과값으로 도출되는 게 뭐다? objectivity,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using a tape measure to determine the distance a javelin threw 혹은 was thrown yields a very similar result regardless of who reads the tap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예를 한번 들어봤을 때 줄자를 사용하는 거 뭐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그 javelin 하면 투창이라고 되어 있죠. 투창이 던져진 거리가 얼마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줄자를 사용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잖아. 얘들아, 이 문장에서 주어가 그럼 어디예요? 줄자를 사용하는 것은 이 부분까지가 주어지. 그럼 동사 어디 있을까? 동사까지 찾을 수 있을까? 뒤에서 왔을 때 yield라고 하는 여기가 동사로 보인다. 그치? 그래서 줄자를 사용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 투창이 얼마나 던져졌는지 그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줄자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냐면 very similar resul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내게 되는 거죠. 뭐하는 관계없이 누가 도대체 그 줄자를 측정했는지 읽었는지 간에 상관없이 비슷한 결과를 항상 내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그럼 내용 파악은 됐고 얘들아 거리는 거리인데 어떤 거리냐면 투창이 던져진 거리를 측정하는 거지. 그러면 투창이 얘들아 던져? 아니지. 투창 입장에서는 던져진 거죠. 그러면 아 수동태 표현을 넣어주는 게 좋겠구나. 그러면 투창이 던져진 그 거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 줄자를 사용하는 것은 누가 측정을 하든지 간에 비슷한 결과를 도출해내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evaluation on performan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수행에 대해서 평가해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diving, gymnastic, and figure skating 같은 거. 예를 들어서 diving이나 아니면 체조나 figure skating과 같은 그런 수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얘들아 이 문장에서 주어는 평가지 평가. 자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is more su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주관적이라 이거죠. 객관적인 척도가 있다기보다는 약간은 더 주관적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자, 비록 elaborative scoring rules help make it 혹은 them more obje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섬세한 elaborate 이라고 하면 정교한이잖아요. 아주 정교한 scoring rules, 점수를 매기는 규칙이 물론 도와줄 거야. 그것을 더 objective, 객관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줄자로 측정한 것보다는 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얘들아 여기 it이 들어갈까 them이 들어갈까를 본다는 거는 여기 어떤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기 어떤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야?

아주 정교한 scoring rules, 측정 규칙은요, 뭘할수 있도록 도와줘? 평가가 객관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럼 여기서 평가는 지금 단수형으로 나왔으니까 it이라고 하는 단수 표현으로 들어가주면 좋겠네. 그래서 평가가 더 객관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From the point of view of research in motor behavio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운동 행동의 연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It is important to use performances. 행동,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대. 어디서 수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In the laboratory,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주장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실험실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For which the scoring can be as objective as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측정하는 점수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 객관적일 수 있는 그 실험실에서 수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까지 말한다고 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실험에 있어서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8번 201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A형 2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문장 굉장히 짧으니까 바로 읽어볼까? Don't be afraid to move around and try different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뭐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래?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그리고 뭔가 다른 것들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However old you are.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너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던지 간에 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문장이 굉장히 짧은데, 얘들아. However 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지.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However, 하지만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걔는 접속사 however, 하지만이라고 하는 뜻인데, 얘들아, 여기서 however은 한번 지금 정리할 거거든? 노트 같은 거 한번 꺼내볼까? 복합관계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복합관계부사인데요. 얘가 뭐냐면, 여러분, 관계부사는 알 거야. 그치? 관계부사, when, where, how라고 하는 표현은 알 거야. why는 여기 못 들어가요. 그랬을 때, when, where, how 다음에 ever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복합관계부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whenever, wherever, However, 이세 가지 표현이 있어. 근데 이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세 가지 표현이 특히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보의 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보냐면요. Whenever 할때 언제든지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어. 그러면 You can come visit me whenever you want 이라고 했을 때 너가 원하는 한 언제든지 나를 방문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We can go wherever you want 이라고 했을 때 너가 원하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갈수 있어 라고 했을 때는 이 시간 부사절, 장소 부사절로 쓰인 건데 얘들아,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 뭐야? However, 얘잖아요. 얘를 한번 봤을 때 양보 부사절이라고 써 있어. 자, 그러면 얘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냐면,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라고 해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 However old you are, 너가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되어 있지. 자, 그러면 복합관계부사로서 지금 여기서 잘 매끄럽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관계부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oh, you are 지금 문장 구성이 다 있어요. 보어가 앞으로 끌고 나와진 형태고요. you라고 하는 주어, are이라고 하는 동사가 다 갖춰진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관계부사 however이라고 하는 것이 잘 쓰여졌구나. 혹시 복합관계부사를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해 두시는 거 좋겠네요. 그쵸? 그랬을 때 너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든지 간에 조금 다양한 시도를 해봐 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want to find out i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너가 찾고자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어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어가 될 거고 is가 동사가 될 겁니다. 자, 너가 찾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is who you are. 너가 누구고, what capabilities you have. 너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찾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give yourself a time limit to dig into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가 너 스스로한테 좀 시간을 주래요. 뭐 하기 위한? 너 스스로를 좀 탐색하기 위한 시간을 좀 줘라. And 그리고 find out what you need. 너가 필요한 것을 찾아봐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지금 명령문 두 개가 연결되어지고 있네요. 너한테 스스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줘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find out 무엇을 찾아라? 너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라. 라고 해서 명령문 두 개가 이어진 문장 구조였어. 그치?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2번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어, 쌤이. 그치? 너가 원하는 것을 한번 찾아봐라. 얘들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저 what은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어.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라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니까 앞에 선행사는 없어야겠네. 자, 그럼 그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으니까 이때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네 번째 문장 보면요. In this period, 이 시기에, 즉, 너가 너 스스로를 탐색하는 이러한 시기에 there is no way around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뾰족한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so you have to be a risk tak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좀 모험가적인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스스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방도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위험을 감수해 보는 사람이 되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If you don't take any ris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어떠한 도전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You don't get any sweetness out of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인생에서 어떤 단맛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And the truth of the matter is 그리고 중요한 점은 뭔지 알아? That the sweetness in life 인생에 있어서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comes with the ris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도전할 때 모험을 저지를 때 발생하게 된다.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문법이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게.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that 이하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여기서의 that은 접속사 that. 그치? 자,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요.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sweetness in life, 인생에 있어서의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이때 comes가 동사인 것 같아. 그치? 그럼 여기서 주어 어딨어? 주어는 sweetness. 얘가 바로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의 달콤함은 comes with the risk. 아, 모험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수일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네. 그래서, 아, 대절 안에서의 동사인 comes.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I've lived my life taking ris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뭐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냐면 taking risks 했대요. 뭔가 모험을 취하면서, 모험을 하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럼 이때 등장하는 taking은 뭘까, 얘들아? 분사 구문입니다. 자, 분사구문 외쳤으면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taking risk, 모험을 감수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살아왔다. And I wish I could tell you they were all successful.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they were all successful.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뭐예요, 그러면? risks지. 그치? 아, 내가 취한 모든 모험들이 말이야, 다 성공적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but they weren't. 하지만 다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But, 하지만, 내가 저지른 모험들이 다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you want to know something? 너가 무언가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I learned more from my fail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 내 실패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 뭐 하는 것보다 내가 나의 성공으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 되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는 was라고 하는 비동사가 등장할 게 아니라 learned, 앞에 등장하는 learned를 대신할 대동사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learned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대신해 줄수 있는 표현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심지어 과거형이면 did가 들어가면 좋겠네. 자, 그래서 나는 내 실패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뭐보다 내가 성공해서 배우는 것보다라고 해서 아, 여기 대동사가 들어갈 타이밍이구나. 심지어 대동사인데 learned라고 해서 과거형이니까 do, does, did 중에 did라고 하는 대동사를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그쵸? 아무도 눈으로 듣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sometimes it also seems as if we d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때때로는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뭐야 얘들아? 우리가 마치 눈으로 듣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대. 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 An Environment Agency Offic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청 공무원은요 tells a surprising incident about some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몇몇 사람에 대한 아주 놀라운 사건을 말해준다 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사건이 도시의 고속도로의 근처에 있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치? 자, 이때 등장하는 who 누군지 한번 볼까? 뒤에 문장을 봤더니 얘들아 어떤 문장이야? 동사로 시작하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야. 앞에를 봤더니 누가 있어? people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어. 그러면 이때 who는 관계대명사 who로 오케이 잘 쓰이고 있네. 즉 주격 관계대명사로 볼 수 있겠죠. 즉격 관계대명사로 잘 쓰이고 있고 어떤 굉장히 복잡한 고속도로 주변에 사는 아파트 살고 있는 이제 주민들에 관한 이야기인가 봐요. The family were made miserably by the nois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가족들은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어졌대. 뭐 때문에? 소음 때문에. 왜? 굉장히 복잡한 고속도로 근처에 살면 소음이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여기 miserably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런데 지금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서 문장 구조를 보기가 조금 어려워. 그러면 우리 무슨 문장으로 돌려볼까?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볼까? 그러면 지금 by the noise라고 나와 있으니 저 by the noise의 noise가 주어 자리로 가면 되겠다. 그러면 the noise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될 거고요. made라고 하는 동사가 나올 거고 the family라고 하는 목적어 부분이 나올 거고 지금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miserably 라고 하는 부사가 오고 있어. 얘들아, 원래 문장은 이거거든? 그랬을 때 그 소음은 만들었다,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쓰여질 수 있을 거야. 근데 얘들아, make라고 하는 동사 우리 오형식 동사로 알고 있잖아. 즉,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올 자리인데 지금 얘들아,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있어? 부사가 있어. 부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 보어 자리에. 뭐로 바꿔야 돼? miserable로 바꾸면 좋겠죠. 그래서 그 가족들은 소음에 의해서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miser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And they complained to the city government. 그리고 시청에다가 계속 이제 항의를 한 거죠. 너무 시끄러워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complain을 걸었다고 해요. City official went to state capital again and again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공무원들, 시청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그 도시에 방문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요청하기 위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어? 얘들아, 요청하다, 요구하다, 동사 뭐 생각나지 않아? 아, 대절 뒤에 당위를 나타내는 의미만 나오면 뭐 생각할 수 있다? should 생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우리 바로 직전에 봤어요. 그쵸? 그랬을 때 요청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거야. 무엇을 요청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냐면 something be done about quieting the highway nois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속도로의 소음을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행해져야만 한다. 즉,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대절 안에 등장하고 있지. 자, 무언가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의 소음이 너무 높아서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당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아,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be 앞에 should가 생략된 것 같아. 그래서 something should be done. 무언가 행해져야만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의 소음을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 should가 생략된 후에 그냥 일반 비동사 온 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치? 그래서 쌤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be에만 덜렁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 왜냐하면 That something be done 이라고 하면 뭔가 어색하거든. 근데 앞에 나오는 동사를 한번 봐라. 봤을 때

지금 여기처럼 요구, 요청의 의미를 담으면 대절 안에서 should가 생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they were put off repeated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시 시청에 공무원들은요, put off 하면 지연되다, 연기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반복적으로 자꾸 미뤄진 거죠. 아,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계속 미뤄져서, at last, 마침내, the city official had an idea. 그 공무원들이 한 생각이 떠오른 거죠. They planted a single row of trees in front of the apartment hou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나무 한 줄을 그 아파트 앞쪽에다가 심은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고 나무 한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가 쫙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The trees made hardly any difference in the amount of nois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나무들은요 거의 차이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해석되는 게 맞지. 얘들아, hardly는 거의 뭐뭐 안타라고 해석되잖아요. 얘들아, hardly 해석 잘하셔야 돼요. 거의 뭐뭐 안타라고 해석이 되거든? 그러면 그 나무들은요, 거의 소음의 양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치? 뭔가 소음의 데시벨을 낮춰주지는 못했지만, they did block the view of the high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고속도로의 그 모습은 가려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did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이때 did는 왜 나온 걸까? 를 한번 보자면, 뒤에 block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did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쓴다? 얘는 뒤따라 나오는 동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나무들이 실제로 그 고속도로의 모습을 막아주기는 했다라고 해서 이 did가 뒤따라 나오는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다. 그랬는데 여기 시제를 봤는데 made로 과거 시제니까 did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뒤따라 나오는 동사 강조해 준거 너무 괜찮죠? 그쵸? 그랬을 때 4번도 오케이, 괜찮고요. After that, 그 이후에 there were very few complaints from the people in the build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나무를 한줄 심은 직후에는요, there were very few complai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few도 해석 잘해야지. 얘 어떻게 해석해요? 거의 없다고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은 이후에는요, 거의 불평불만, 즉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부터? 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거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해석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few를 얘들아, 문법적으로 봤을 때 few 다음에는 무슨 명사가 올수 있을까? 셀수 있는 명사가 올까? 셀수 없는 명사가 올까? few는 셀수 있는 명사를 수반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셀수 없는 명사를 앞에선 뭐로 수식해 주죠? little이라고 하는 표현이 수식해 줄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few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잘 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나무 한 줄로 뭔가 고속도로의 모습을 막음으로써 사람들이 불평불만, 즉 민원이 줄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10번 문제 2011학년도 6월 모의 평가 2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There is an old Japanese legend about a man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한 일본의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남성에 대한 전설이 있었는데요. 이 남자는요, renowned for his flawless mann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아주 결함이 없는 예의범절로 유명한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얘들아. Renowned for 하면 무엇 무엇으로 유명한 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잖아요. 자, 그런데 얘들아, 이때 유명한 게 능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수동으로 받은 거지. 그래서 그의 정말 결점이 없는 그 예의범절로 유명해진, 유명한 그 남성에 대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남성이요, visiting a remote vill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지역을 방문했냐면 굉장히 외딴 지역의 마을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ing가 등장하고 있어. 왜? 방문은 이 남자가 직접 능동적으로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분사가 man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 무엇으로 알려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과거 분사가 man을 꾸며주고 있고, 자, 또 반대로 방문한 것은 능동적으로 방문을 하니까 ing 현재 분사로 man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wanting to honor as well as observe hi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를 관찰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게 뭔가 존경을 표현을 하고 싶어서 the villagers prepared a banque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뭐를 준비했대요? 연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As they sat to e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이 앉아서 먹는 동안에 All eyes were on the novel gu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의 모든 눈은 누구를 향해 있었다? 그 아주 고귀한 손님에게 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손님한테 가 있었을까? Everyone looked at what the man held. 혹은 how the man held his chopstic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모든 사람들은 지켜봤는데 어떻게 그 남자가 그의 젓가락을 집는지를 지켜본 거죠. 자, 어떻게 집는지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how가 오는 게 맞겠죠. 그치? 그래서 그가 그의 젓가락을 어떻게 집는지, 왜? 예의범절이 너무 바르다고 하니까 어떻게 집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었어. So that they could imitate hi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떠난 후에 좀 따라해 보려고, 모방해 보려고 어떻게 젓가락을 집으시지? 라고 하는 거를 다 같이 지켜보고 있었대. 자, 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대? By an unfortunate accident이라고 나오고 있어. 뭔가 불행한 사건이 하나에 발생했나 봐요. As the mannered man raised a slippery slice of tofu to his lips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 아주 매너가 좋은 그 남성이 raise a slippery slice of tofu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미끌거리는 두부를 들었을 때 어디로 들었냐면 그의 입가에 가까이 들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대? He placed 그는 놓았을까? 혹은 놓임을 당했을까? 능동일까? 수동일까? 역시나 그거 물어보고 있어. 자, 그는 he placed 혹은 was placed the tiniest bit of excess pressure on his chopstick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두부를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어서 그의 입 가까이 갔을 때 그는 그의 젓가락에 약간의 아주 더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된 거지, 그가 스스로. 그래서 두부를 먹으려면 사실 굉장히 살짝 집어야 되는데 조금 더 많은 압력을 그가 가하게 된 거지,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place the tiniest bits of excessive pressure라고 나오는 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두부에 조금만 더 압력을 주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두부가 뭐 으스러지거나 떨어지거나 날아가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겠죠. 그랬을 때 propelling his tofu through the ai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두부가 어디로 날아갔대요? 공중으로 훅 하고 날아가서 and onto his neighbor's la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웃 주민의 무릎에 안착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완벽한 매너를 갖췄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After a brief moment of surprise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순간 다들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순간 너무 놀란 이후에 In order to preserve the myth of their guest's perfe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방문객, 즉 여기서 말하는 nobleman이겠죠. 그 손님의 완벽한 신화를 preserve 하면 보존하다잖아요. 그 손님의 완벽한 그 신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and keep him 혹은 keep himself from any environments 그가 굉장히 창피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굉장히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뭐 젓가락질을 하다가 그가 먹던 두부가 다른 사람의 무릎에 안착하게 돼버렸어.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래서 그러한 창피함으로부터 그를 방어해주기 위해서 all the villagers at the banquet 그 연회에 모인 모든 주민들은 어떻게 했대요? Began fleeing tofu into each other's lap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이 집었던 그 두부를 각자 서로 서로의 무릎에 날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하면 민망함이 좀 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민망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재밌는 상황이었네요. 자, 그럼 문법을 한번 보자면요, keep him 혹은 keep himself from any embarrassment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이 나올까? 혹은 제귀대명사가 나올까라고 하는 거 우리 이거 되게 많이 봤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목적어라고 쳤을 때이 문장의 주어가 누군지 봐야 되잖아. 민망함으로부터 그를 지켜준 건 누구야, 얘들아? 민망하지 않도록 해준 거는 all the villagers at the banquet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어란 말이야. 그 연회에 모였던 그 주민들이 그들이 아, 그가 민망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거니까 여기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인물이 다르네.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어? Himself가 아니라 힘으로 써줘야겠다. 그치?
자, 그래서 그가 민망하지 않도록 도와준 그 연회에 모인 마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 문제 한번 볼 건데요.

11번입니다. 201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1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은요. Democracies require more equality if they are to grow stronger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Democracy 하면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더 많은 평등함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대. If they are to grow strong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들이 뭐 하고 싶다면, 그들이 더 강해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민주주의는 더 많은 equality 라고 하는 동등함,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1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봤더니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그들이 더 강해지고 싶다면, 뭐뭐하고 싶다면이라고 하는 의도를 도려내는 표현에서는 비동사 플러스 PP를 우리 같이 쓰거든. 그럼 오케이. 아,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네.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가 더 강력해지고 싶다면 뭐가 필요하다? 동등함, 평등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The problem is that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globalization,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pushes in the opposite dire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밀어버린대.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즉 equality, 평등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 같아.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By placing a premium on high skil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도의 기술에 얘들아 프리미엄을 붙여준다는 거는 이거에다가 더 방점을 두고 싶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고도의 기술에 더 프리미엄을 붙여준대. 즉, 뭔가 더 이점을 준대요. 근데 그 고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Make workers more competitively 라고 나오고 있어. 자, 만들어주는데 그 노동자를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 고도의 기술을 더 중시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얘들아, make라고 하는 동사 한번 보자. make라고 하는 동사 무슨 동사예요? 오형식 동사예요. 오형식 동사인데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떡하니 누가 와 있어? competitively라고 해서 부사가 와 있잖아. 보어 자리엔 부사 못 오고 뭐만 올수 있다? 형용사가 올수 있다. 즉, competitive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바꿔주면 되겠네. 저 그럼 이미 정답은 나와 버렸고요.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어딜, 무엇을 더 중시하게 돼? 이런 고도의 기술을 더 중시하게 되는데, 그런 현상은요, increases income inequ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득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높여버리는 거죠. 자, 누구와 누구 사이의 소득 불평등을 넓히냐면요, the highly skilled minority and the r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도의 기술을 갖춘 그 소수와 나머지 사람들의

한 경제적인 인시큐리티 하면 뭐예요, 얘들아? 뭔가 안전하지 않은 거, 즉 불안전이잖아요. 즉 경제적 불안정성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대. 더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By expanding the social safety ne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 안전망을 확장시키면서 이런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불안정하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주고 있지. 자, 그럼 문법에서 봤을 때 얘들아, 이때 to는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게? 앞에 봤더니 가주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얘는 얘 이후부터가 진짜 주어, 진주어가 되겠네. 그래서 아 뭔가 사회적인 안전망을 넓힘으로써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Instead, a country must begin to make transition from A to B. 국가는 뭐 하기 시작해야 되냐면 전환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A로부터 B까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welfare state이라고 하면 복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복지 국가에서 이제는 노동 국가로 전환을 해야 된대요. With an emphasis on 그리고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되냐면 creating a more highly skilled labor for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고도의 노동력을 만들 수 있는데 방점을 찍어야 된대. 만들어주자, 이거야, 국가가. 그래서, 고도의 기술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어줘야만 하고요. And improving access to labor marke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노동시장의 접근법을 높여줘야 돼. 누구한테 노동시장의 접근법을 높여주어야만 하냐면요. For women and low income yout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득이 적은 청년층들이나 아니면 여성들이 이러한 노동시장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증진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아, 오케이. 그런데 이 and로 연결이 되어서 creating, improv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지고 있고 앞에 보니까 o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하고 있는 거 보니 아, 동명사로 잘 연결이 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 볼수 있네요. 자, 그랬을 때 to expand job creation 이러한 직업 형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new social policies must also provide better incentive. 새로운 그런 사회 정책들은 무엇을 제공해줘야 되냐면, 장려책을 제공해줘야만 한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장려책을 제공해줘야만 하냐면요, 창업 의욕이나 혹은 혁신을 위해서 장려책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only then, 오직 그때만이, 즉, 아, 이렇게, job creation,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장려책을 제공한 그때만이 can social policy, 사회적 정책이 뭐로서 고려되어질 수 있대? Key factors of produ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산에 있어서 핵심 요소로서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얘들아, 문장 구조가 조금 이상하네? Only then이라고 하는 부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빠지면서 우리 어떤 문장 지금 발생하고 있어? 도치가 된 문장을 볼수 있겠네. 그래서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앞에 나가 있고 실제 주어는 이 social policie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때만이 사회적인 정책이 뭐로 고려되어질 수 있다? Key factors of production, 생산에 있어서의 핵심 요소라고 고려되어질 수

지니까, 오케이.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동사 플러스 PP 너무 잘 쓰이고 있네.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볼 점은 도치구문이 쓰이고 있는구나까지도 한번 같이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beyond their role as instrument of social prote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회 보호를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는 생산에 있어서의 핵심 요소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된다. 어떻게 해야만이? 뭔가 직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창업 의혹이나 혁신의 장려책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번 시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거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드시 복습하시고 앞으로 다음 시간에 어떤 문제 풀 건지 미리 한번 예습해 오는 연습도 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예이.
0: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1: 그쵸.
0: 여행 영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또 한번 떠나봐야죠.
0: 그렇죠. 지난번에 해변 같은 데 갔다가 무슨 통닭 됐죠?
1: Roast chicken.
0: 아, roast chicken.
1: 어, 기억합니다.
0: 어, 좋아요. 구운 통닭이 되었는데요.
1: 네.
0: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그르고
1: 맞아요. 뭐,
0: 피부 벗겨지고 이랬는데
1: It burns도 생각나요.
0: 아, it burns.
1: 예.
0: 자, 그것의 part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이 많이 탄 situation.
1: 어허.
0: 그럼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넌내 경고 무시하지 말았어야 됐어.
1: 맞아. 이게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야, 비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 가져가라. 라든가,
1: 네.
0: 뭐, 강력한 햇살이 있으니까 뭐, 이걸 발라라. 이런 거 보통 무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됐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자, 알로에 좀 발라. 보통
1: 오.
0: 알로에로 관련된 뭐 로션이든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좀 수딩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거.
1: 진정돼요.
0: 맞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좋습니다.
0: 자, 영어로 바꿔볼게요.
1: 걱정에 탈을 쓴 친구의 잔소리를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Sunburn?
2: My sunburn is peeling
1: Peeling?
2: already.
1: Your skin! Oh, so poor!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2: What?
1: I said before.
2: What?
1: This is so dangerous. So you have to, okay?
2: Have
1: 이거
2: to, okay?
1: sunblock.
2: Oh, you
1: I
2: warned
1: said
2: me.
1: before.
2: 아, I know.
1: 자자자자자. 요요요 알로에 좀 발라 이거. 알로에 발라. 이거 알로에. 알로에.
2: Aloe.
1: 예, 알로에. 알로에. 알로에 수딩 진정 굿. Your 피부, your skin is so 따끔따끔.
2: Oh,
1: So
2: aloe.
1: 예. 알로? 알로.
2: 아.
1: 그거. 예.
2: Gosh, I'm really turning into a roast chicken.
1: 치킨? 오, I want chicken. 먹으라.
2: No,
1: Let's eat.
2: I'm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로스트 치킨? 로스트
2: Oh.
1: 치킨 is so tasty.
2: No, my skin.
1: 오케이.
0: 네. 자, 오늘은요.
1: 예.
0: 저번에 했었던 패턴을요. 제가 살짝 소개한 것도 있기는 한데,
1: 네.
0: 그것을 활용해서 오히려 여러분들 더 힘들게 만든 게 있어요.
1: 아.
0: 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사과는 드리지
1: 아,
0: 않습니다.
1: 진짜. 여러분들
0: 왜냐하면
1: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한번 총대를 메고서는요.
0: 아니요,
1: 예.
0: 아니 다
1: 우리 말씀하고요.
0: 잘 되라고
1: 그럼요.
0: 하는
1: 이제
0: 거기
1: 알죠.
0: 때문에 여러분들
1: 네.
0: 오늘 좀 어려운 게 살짝 있더라도 여러분
1: 네.
0: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Alright.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쓰세요.
3: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4: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3: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오늘은 패턴도 패턴이지만 단어도 굉장히 당연한데 여태껏 몰랐던 거 많이 가져갈 겁니다.
1: 네.
0: 자, 지금 이런 거예요. 너무나 따가운데 뭔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아,
0: 이런 햇볼에 탄 피부가 벌써 벗겨지네.
1: 벗겨진다.
0: 네.
1: 잠깐만. Oh no, my sunburn is already.
0: 네.
1: 잠깐만, sunburn이 뭐예요?
0: 처음 들어봤죠?
1: 예.
0: Right.
1: 아, 이게, 아. 햇볕에 탄 피부를 sunburn이라고 하나 보네요.
0: 오, 오케이.
1: 예. 탄 피부가 벌써 벗겨진다라는 얘기인데.
0: 그게 중요합니다.
1: 벗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ing 써야겠네요. 음흠. 근데 이게 벗겨지는 거 우리 껍질 아시죠? 바나나 껍질 필이라고 그러잖아요, 필.
0: 오! 아,
1: 응용을 우리가.
0: 크리에이티브하네요.
1: 예. 그래서 그 껍질이 필인데, 필링. 예. Yeah.
0: 아, 오케이. 뭔가 필링은
1: 네.
0: 들어보면은 어떤 스킨케어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1: 맞아요.
0: 해요.
1: 맞아요. 필링 젤 이런 거 있어요.
0: Right?
1: 예. Yeah.
0: 오케이. 자, 그런데 솔직히 그런 생각 보통 안 해봤을 거잖아요. 내가 이거 탄 부분은 뭐라고 하는지.
1: 그렇죠.
0: 피부가 진짜 너무 그래가지고 허옇게 이렇게 벗겨지는 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1: 진짜.
0: 이런 게 진짜 생활 영어잖아요.
1: 맞아요.
0: 가보겠습니다.
1: 오.
0: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정답입니다.
1: 저 이거 근데 진짜 지어낸 거예요.
0: 아, 진짜로?
1: 정말로.
0: 이 우리가 과일 껍질 같은 것을 벗기는 것도 peel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1: 그래서 저는 Bananas. 필이 그냥 껍질 right? 명사일 수도 있겠다.
0: 어, 맞아요.
1: 어, 뭐 명사도 돼요?
0: Banana peel. 야야야야. 가능한데.
1: 그 동사도 되고.
0: That's right. 아. So P-E-E-L 이라고 하면은 껍질이 벗겨지다. 혹은 스킨 같은 게 얇게 벗겨지다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어, 너무
1: 이거
0: 잘했어요.
1: 진짜 지어낸 거예요.
0: 오케이.
1: Okay. 우와.
0: 자. 발음할 때 P-I가 아니라 P-E-E-L이죠.
1: 네.
0: So 입모양을 살짝만 옆으로 벌려주면 좋겠습니다. So peel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 네.
0: 그렇게 하면 알약이라는 뜻이잖아요. P-I-L-L.
1: 그렇죠.
0: So peel, peel.
1: 아.
0: 조금만 좀 해서 가볼게요.
1: 네.
0: Peel, peel.
1: Peel.
0: 음흠.
1: Peel.
0: 좋아요. 자, 그리고 peel도 오늘 뭔가 획득한 느낌인데
1: 네.
0: 그 앞에
1: sunburn.
0: Yes. 우리가 그렇죠. 햇볕에 타서 여기가 이렇게 그을은 부분. 딱 봐도 아, 이거 벗겨지겠다 하는 부분 있잖아요.
1: 왜 우리가 반팔 입으면은 그 아래로는 까맣고 그 위로는 하얗잖아요.
0: 맞아. 특히 그 중에서도 정말 벌겋게 되는 데 있어요.
1: 그렇죠.
0: 막 쓰리고. 근데 그게 네. 결국에는 나중에 벗겨져요.
1: 그렇죠.
0: Right? 그래서 그 부분을 sunbur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심하게 탄 부분 살짝 그을은 건 그렇게는 안 하고요.
1: 네.
0: 그냥 sunburn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것이 peeling 하고 있다 이미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여기는 패턴이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1: 그죠?
0: 그냥 단어들을 몰랐을 뿐이고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의 패턴은 굉장히 단순한 심플한 겁니다. 시제예요. 바로 my sunburn is peeling. 그게 뭐예요?
1: Already.
0: Already. So 진행형이죠.
1: 예.
0: So 여기서는 비동사 ing 한참 뭐뭐 하고 있다. 지금 막 하얗게 벌써 이러고. 있는 겁니다.
1: 네.
0: 어, 이런 경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쭉쭉쭉 되는 거?
1: 정말 좀 네. 창피해요. 때밀리는 것처럼.
0: 맞아요, 맞아요.
1: 조금 그럴 때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네. 자, 진행형 비동사 ing 한번 가볼게요.
1: 네.
0: 아, 내 피부가 벌써 벗겨지고 있어.
1: My skin is peeling.
0: 벌써?
1: Already.
0: 그렇죠. My skin is peeling already.
1: 음?
0: 자, how about this? 오, 뭔가가 있잖아요.
1: 네.
0: 노래 같은 게.
1: 예.
0: 이렇게 연주가 되고 있거나 흘러나오고 있을 때는요. 플레이한다라고 그냥 쓰면 돼요.
1: 그렇죠.
0: 플레이 자체를 쓰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좋은 노래가
1: 음?
0: 플레이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흘러나오고 있다.
1: Good music?
0: 좋은 노래.
1: Good song.
0: Uh-huh.
1: A good song is playing.
0: That's it.
1: Yeah.
0: Alright. So I'm playing something도 가능하지만
1: 네.
0: a song is playing도 가능해요.
1: 노래가
0: yes.
1: 흘러나오는 거니까.
0: Okay. Good music도 좋아요.
1: 네,
0: okay.
1: 네,
0: 그
1: 네.
0: 음악이란 느낌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비동사 ing.
1: 예.
0: 비동사 ing. 음흠. 한참 뭐 하고 있다.
1: 네.
0: 읽어볼게요. My skin is peeling already.
1: My skin is peeling already.
0: A good song is playing.
1: A good song is playing.
0: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1: 네.
0: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0: 자, 두 번째 문장인데요.
1: 네.
0: 여기서 집중 하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1: 음.
0: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발을 했

0: 했잖아 이런 느낌인데,
1: 네네네.
0: 자, 저번에 나왔던 것이랑 비슷한 패턴이 하나
1: 어, 그래요? You shouldn't have ignored. 오!
0: 나옵니다.
1: Should have PP군요.
0: Exactly.
1: 예. 하지만 여기에 not이 들어가서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결국 무시했다라는 말.
0: 오.
1: 네, 경고. 그때는 경고하다.
0: 어허,
1: 그쵸?
0: 맞아요.
1: 동사로 썼던 기억이 나고, 그때 warning은 명사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선생님 말씀을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0: 저 누가 들으면
1: 항상.
0: 굉장히 잘 들은.
1: 저는
0: 오케이.
1: 경청을 해요.
0: 자, warning. 뭔가 스토리가 이어지는 느낌인데요.
1: 네.
0: So, oh,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Yeah.
0: 정답입니다. 우리가 warn 하는 것 자체가 경고하다 동사고요. ing 붙으면서 경고라는 명사가 됐어요. 자, 이거 나온 김에 참고로 경고처럼 강한 건 아니지만 충고라고 조금 낮추면은 우리 뭐라고 하죠? 충고.
1: 충고는 그쪽 아닌가요? Advice
0: Or,
1: 아닌가요?
0: okay.
1: Yes, advice.
0: 정답. Advice.
1: Yeah.
0: 이거는 충고죠.
1: 네.
0: 그렇지만 warning은 더 강력한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드디어 패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못 보신 분들도 알수 있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패턴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하도록
1: 역시
0: 할게요.
1: 복습 정말 중요하죠.
0: 중요합니다.
1: 네.
0: 자, 지난번에 이게 이미 왕초보 영어를 그 수준을 넘어가야지만 알아야 된다 하고 한게 있어요.
1: 네.
0: 바로 should have PP.
1: PP.
0: 줄여서 should have PP.
1: PP.
0: 그러면 뭐뭐 했어야 했다. 아, 뭐 했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아,
1: 못했어요.
0: 못했어요. 아, 나뭐 했어야 됐는데, 나한테 그 티켓 샀어야 됐는데, 아, 아니면은 뭐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1: 네.
0: 실제로 못한 거.
1: 네.
0: 아쉬움, 원망, 후회, 이런 걸 했었죠.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처음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요. You should have gone there. You should have gone there. 이거
1: 아,
0: 뭐예요?
1: 너 거기
0: 갔어요,
1: 갔어야지.
0: 못 갔어요?
1: 못간
0: 못
1: 거예요.
0: 간 거예요.
1: 아하.
0: 그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Right, you
1: 그렇죠.
0: should go there. 그런데 그때 이거의 부정형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아주 살짝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1: 아,
0: Should have PP가 아니라 shouldn't have
1: shouldn't have PP.
0: PP. 바로 오늘의 할 것입니다.
1: 네.
0: Shouldn't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근데
1: 맞아요.
0: 실제로는
1: 했어요.
0: 해버렸어.
1: 아이고야.
0: 반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1: 네네.
0: 너는 내 경고를 무시했어야 됐어가 아니라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근데 너
1: 말았어야지.
0: 무시했잖아. 이게 된
1: 예.
0: 거예요. 자,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 틀려도 돼요. 이거
1: 네.
0: 한번 해보세요.
1: 좋아요.
0: 방금, you should have gone there. 이러면 너 거기 갔었어야 됐어. 이거였죠?
1: 네.
0: 그러면 너 거기 가지 말았어야
1: 아,
0: 됐어. 너왜
1: 꼭
0: 갔니?
1: 가지
0: 여기.
1: 말아야 될 때를 꼭 가더라고.
0: 맞아.
1: 아우, 정말.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0: 그렇죠.
1: 응?
0: You shouldn't have
1: Have
0: gone
1: gone
0: there.
1: there.
0: Go의 PP형이 gone이니까요.
1: 그죠?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 나 약간 후회되네.
1: 그봐,
0: 이러면서
1: 그봐.
0: 마음을 뭔가 들킨 것 같고,
1: 그렇죠.
0: 내가 그녀에게 전화하지 말았어야 됐다.
1: You
0: 내가.
1: I shouldn't have called her.
0: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아우.
0: 가르치고, but I did.
1: 손가락이 문제야,
0: 손가락이
1: 문제야.
0: 문제야. 이런 느낌이 되겠죠.
1: 그죠?
0: 느낌 와요?
1: 네.
0: Okay, so shouldn't have PP. 하지 말았어야 됐다. But 했다, 실제로는.
1: 그쵸.
0: 자, shouldn't. 발음 부드럽게 해서 연기를 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1: 네.
0: 아, 약간 후회하는 느낌으로 갈게요. 아,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1: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0: 아,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Oh, I shouldn't have called her.
0: Alright?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아,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0: But you did. 이런
1: Yes.
0: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 한 거보단 좀 이해가 더
1: 좀
0: 되지 않나요? 조금
1: 수월해요.
0: 낫죠? 제가
1: 예.
0: 조금씩 조금씩 더 넣어주도록
1: 아유,
0: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0: 자, 이랬을 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알로에 좀 발라.
1: 네.
0: 알로에 딱 던져줬어요.
1: 알로에는 진짜 진정에 엄청 효과가 좋거든요.
0: 근데 그거 예. 진짜 알로에를 막 이렇게 막

0: 긁어내가지고 만든 거라고 그죠? 들었어요. 근데 그, 거기에 수분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1: 그 식물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0: 그렇죠. 거기에 뭐 이제 뭐 정제수 이런 거 들어가겠죠. 죄송해요. 제가 어. 코스메틱 사장은 아니라서.
1: 예, 궁금한 제가, 게 약간 저도. 먹어도 될까요, 그거?
0: 아이, 근데. 예, 예, 예. 화장품으로 나온 거니까.
1: 알겠습니다.
0: 예, 그럼 네. 바르는데 피부에 양보하세요.
1: 아, 저 식물 얘기한 거였어.
0: 어디까지 드실라 그래요?
1: 죄송합니다.
0: 예, 예. Here, put on some 알로에겠네요. 네, 알로에는
1: 와 왠지... 이거 스펠링 해 보셨을까요?
0: 잠깐만요, 알로에는 왠지 느낌대로 대명사잖아요. 얘는 그러면은 대문자로
1: 알로에가
0: 가요.
1: 대명사인가요?
0: 대명사죠. 얘 이름이잖아요.
1: 그건 him, her 이런 걸 대명사라고 하죠.
0: 아 그렇죠. 고유명사.
1: 고유명사인가요?
0: 고유명사 아니에요?
1: 아, 난 나
0: 마요슬기처럼 어. 알로에, 알로하 이건 아니에요. 알로에.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예.
1: 자, 스펠링은 맞는데 고유명사는 아니고요. 그냥
0: 아,
1: 알로에는 알로에 식물 이름일 뿐입니다. 근데 그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네. 오. 자, put on some.
0: 아우!
1: A, L.
0: 그냥 편하게 갈 걸 그랬네요. 예.
1: 그래도 스펠링을 맞췄다는 거 엄청 잘한 거예요,
0: 아,
1: 이거는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0: 뭐요?
1: 알로에.
0: 알로에.
1: 아니라 발음은 엘로입니다.
0: 뭐요?
1: N은 아예 발음이 없고요. 엘로.
0: 헬로.
1: 이게 보통 어떤 충격이냐면 코코아를 여태껏 코코아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코코잖아요.
0: 그래요?
1: 코코아는?
0: 코코아.
1: 코코아. 코코아 아니라 그것도 코코.
0: 아, 그거거든요.
1: 그래서 얘도 알로에 아니라 헬로. 이제부터는.
0: 아, 그러면 A가 강세예요?
1: 예. Yeah, that's right. Okay. So 이제는 some aloe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Aloe가 좀 이상해요.
0: 우와, 이거 근데 진짜 다른 저희가 알고 있는 알로에랑 다르다.
1: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 잘못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쵸 건너오면서 살짝 엉뚱한 발음이 붙은 게 은근히 많아요.
0: 근데 이게 파닉스대로 근데 읽으면 알로에 느낌이 나긴 해요.
1: 알로에. 네. 하지만 엘로우라고 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예예.
1: 네.
0: 예, 예.
1: 자, 알로에 아니라 엘로우. 그리고 아, 여기. 저번에 나왔던 거 또 나왔습니다.
0: 네.
1: 뭔가를 바른다라는 동작.
0: 아.
1: 뭐예요?
0: Put on.
1: That's right. Put on something. 뭔가를 바르다. 실제로 옷 입는 동작 얘기할 때도 또 put on something이라고도 했죠.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sunscreen을 좀 발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고 약간의 sunscreen 발라라.
0: 아, put on some sunscreen.
1: That's it. Put on some sunscreen. 자, 이번에는 이것이라고 해볼게요.
0: 네.
1: 이걸 지금 당장 발라라. 이걸 발라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0: Put on this right now.
1: 아주 가까웠어요. 네. 그런데 걔는 put this on.
0: 네.
1: 이 put on이라고 하는 거는요. This, that, 뭐 those 이렇게 대명사 올 때는요. 네. 걔는 무조건 가운데 넣어야 됩니다. But that was very close.
0: Yes.
1: You know? So put this on right now.
0: Mm-hmm.
1: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0: 네.
1: 자. 읽어볼게요. Put on some sunscreen.
0: Put on some sunscreen.
1: Put this on right now.
0: Put this on right now.
1: There you go.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그러니까
0: 네?
1: put on 말고 바르다라고 할 때 A로 시작하는 거가 뭐가 있습니다.
0: Apply.
1: 맞습니다.
0: 네.
1: Apply. 그때 아마 제공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적용하다라는 뜻이죠.
0: 아, 그런 게 있었어요?
1: 그거는 돼요.
0: 어플레,
1: 네, 네. 어플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0: 예, 예.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Here, put on some aloe.
0: Here, put on some aloe.
1: There you go. 오, 발음 좋아요.
0: 네.
1: 마지막입니다. 아휴, 나 진짜로 구운 치킨이 되고 있네. 이제 진정한 구운 치킨이 되고 있는 겁니다.
0: 그쵸. 진짜 구운 치킨 진짜 껍질 잘 벗겨지거든요.
1: 그렇군요. 에.
0: Gosh, I'm really turning into 뭐로 변하고 있다. 진짜로 구운 치킨. 여기 그러면 roast chicken 들어가면 되겠네요.
1: 네,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스펠링 꼭 한번 써보세요.
0: roast 이거였던 것 같아요. chicken. Yeah.
1: Okay.
0: 네.
1: 중간에 A를 넣었죠, 보니까.
0: roast.
1: Alright, so, roast.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정답, 맞습니다.
0: 와, 오늘 다 맞았어요.
1: 오,
0: 아, 정말.
1: 이런 날도 있어야죠.
0: 처음인 것 같은데?
1: 예. 네,
0: 아니,
1: 그래도
0: 있었나요?
1: 요즘에는 네. 좀.
0: 컨디션
1: 단어,
0: 나쁘지 않죠. 네,
1: 단어가
0: 예.
1: 꽤 잘 맞더라고요. 예전엔
0: 나왔어요.
1: 뭐 아주 그냥 눈물이 제가 나가지고.
0: 엉망진창이었죠.
1: 아, 네, 네. 그만하세요. 할 뻔했어요. 자, roast chicken. R-O-A-S-T.
0: Yes.
1: 이게 roast 자체가 구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0: 네.
1: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roast chicken. 음식으로서의 chicken은 원래 관사를 안 붙여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0: 맞아요.
1: 예.
0: 하지만 그때는 어가 붙었는데 그럴 경우는 뭐 1회분, 뭐 1인분. 네, 그렇게 하나 컨테이너에 들어서 나오는 음식은 또 가능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1: 그때 그럼 좀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roast chicken이라 그랬어요.
0: Yes. Alright. 자, 여기 지금 turn이 나왔어요. Turn.
1: 예. 예.
0: turn은 어느 쪽으로
1: 돌리는 건데.
0: 도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A 쪽에서 B 쪽으로 turn을 하면 변하는 게 되는 겁니다.
1: 네.
0: Okay? So 나는 지금 roast chicken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1: 아하.
0: 인간에서 chicken.
1: Yes.
0: 이렇게 되는 건데. So 이 표현을 알면 좋습니다. Turn into 무언.
1: Yeah.
0: 자, 이거 나중에 알아두세요.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into가 여러 쓰임이 있는데
1: 네.
0: into 뒤에 보통 결과물이 나올 때가 많아요. 이게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결과물이 이거다.
1: Yeah.
0: So 변해서 결과물이 roast chicken이다.
1: 네.
0: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1: 아하.
0: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좀비 영화예요. 그는 좀비로 변했어. 그러면 에이.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선 거죠.
1: 네.
0: 어떻게 해요?
1: 과거인가요?
0: 어허, 그는 네. 좀비로 변했다. 좀비는 하나로 셀 수 있기 때문에 어 써야 돼요.
1: 네. He turned into a zombie.
0: 그렇죠. He turned into a zombie.
1: Yeah.
0: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욕심 많은 거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욕심 많은 거. Selfish 말고 걔는 이기적인 거고.
1: 거고 욕심 많은
0: G로
1: 거.
0: G로 시작하는데요.
1: 그죠.
0: Greedy.
1: Greedy. 아, 예.
0: Yeah. 네. 그녀는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했어. 원래 굉장히 털털한 사람이었는데
1: 네.
0: 막 드라마 이런 데 보면
1: 네.
0: 그래서 그녀는 변했는데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했다. 욕심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1: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0: Oh, 네. nice. So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1: 네.
0: You see?
1: People로 할 뻔했어요.
0: 아,
1: 예.
0: 갑자기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So into 뒤에는 결과물인 거예요. 결국에는
1: yeah.
0: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것도 좀비 아니라 zombie 좀 이따 읽어주시고요.
1: 네.
0: 낭독해 볼게요. He turned into a zombie.
1: He turned into a zombie.
0: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1: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0: Right. 자, 마무리 하나만 줘볼게요.
1: 네.
0: 와, 나 정말 roast chicken으로 변하고 있어. 앞부분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한숨 쉬셨어요?
1: Gosh.
0: Gosh. Right? 이거는 감탄사 같은 거 약간.
1: 네.
0: 그래서 아휴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1: mm-hmm.
0: 이거 제가 저번에 했음에도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 최근에 새로운 버전을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바로
1: 네.
0: 그게
1: Oh dear.
0: Oh dear. Do you guys remember this?
1: Yeah.
0: Right? Oh dear. 이거가 Oh yeah. 이런 뜻도 되지만
1: 네.
0: 실제로 그냥 한숨 섞인 약간 Oh dear.
1: 아하.
0: 어휴, 이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같이 또 이렇게 교재에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음?
0: 자, 그러면 그 느낌으로 이거 살려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ere, put on some aloe. Here, put on some aloe.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1: Oh,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0: Alright. 자, 알로에 좀 발라.
1: Here, put on some aloe.
0: 그렇죠. 아직은 약간 알로에 나올
1: 네,
0: 뻔하죠.
1: 나올 뻔했어요.
0: Alright. Oh.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2: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Here, put on some aloe.
3: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네, 직접 참여해보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자, 첫 번째 좀 어려울 수 있지만
1: 네.
0: 도전해 볼게요.
1: 네, 오케이, 오케이.
0: Oh, shouldn't have done something. 후회한다는 느낌 살려주시고 막 멈춰도 괜찮습니다.
1: 네.
0: 해보세요. 내가 걔한테, 그녀한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우, 내가 그녀에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어.
1: 아, I shouldn't have called her.
0: 오, 좋아요.
1: Yes.
0: 이렇게 연기를 해야 더 잘 들어옵니다.
1: 에헤이.
0: 자, 너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어.
1: Oh,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0: 그렇죠. Oh,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자, 세 번째. 아휴, 내 경고를, 너는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1: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0: 오,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I shouldn't have called her.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Alright, 자 다음은요. Put on something.
1: Yeah.
0: 뭔가를 바르다. 동작 강조입니다.
1: Mm-hmm.
0: 알로에 좀 발라. 약간의 알로에를 발라라.
1: Put on some aloe.
0: 그렇죠. Put on some aloe. 자, sunscreen을 좀 발라. 아, sun크림을 좀 발라. 근데 sunscreen으로 가주세요.
1: 네. Put on some sunscreen.
0: 좋아요.
1: Mm-hmm.
0: 하나 더. 이거 지금 발라. 지금 당장 발라, 이거.
1: Put this on right now.
0: 오, 좋아요. Put on this 아니라?
1: Put this on.
0: Put this on right now. 읽어볼게요. Put on some aloe. Put on some sunscreen. Put this on right now.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4: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2: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5: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아구, 아구, 아구.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here, put on some aloe.
5: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Ooh,
5: oh,
1: yeah.
5: Ouch.
0: Yes. 깔끔하게 마무리해봅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한국에 사는 건 멋져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iving in Korea is awesome.
0: Alright. Awesome 말고도요. 원하시는 멋진이라는 형용사 넣으시면 됩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패턴이었지만 put on something
1: 네.
0: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너 선크림 발랐니? 너 선크림 발랐어?
1: 오.
0: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1: 네.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쉬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영어 공부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 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 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결정 내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 Yes, we're talking about decision making.
0: Decision making or making decisions.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1: Alright.
0: 오늘 이야기해 볼 핵심 내용부터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made a big decision about my studies.
0: Studies라는 것은 학업을 가리켜요. Mm-hmm. 그래서 저는 제 학업과 관련된 큰 결정을 내렸어요 mm-hmm. 라는 내용입니다. I made a big decision about my studies. Mm-hmm. 이와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Serena입니다.
0: 네, 그럼 Serena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 시작해 보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erena 씨, 나와주세요.
2: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y favorite expression lately.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y favorite expression lately.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y favorite expression lately.
0: 네,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소개하면서 요즘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현이 뭔지 다시 한번 볼게요.
1: So Serena said,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y favorite expression lately.
0: 인생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라는 표현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Mm-hmm. 원래 이제 그냥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하면 감흥이 없어요. Mm-hmm. 근데 레몬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뜻을 한번 알면 mm-hmm.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요. Mm-hmm. 보통 what's a lemon?
1: So a lemon is a fruit, but it's very sour.
0: I know
1: right?
0: it's a fruit.
1: It's not one that people 네. really want. Mm-hmm. So it's a problem. In this case, metaphorically
0: 맞아요.
1: speaking, it's a problem.
0: 그래서 레몬 하면은 신맛이 강하잖아요. Mm-hmm. 그래서 단 거 뭐 더 맛있는 것들보다는 덜 선호하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문제 mm-hmm. 아니면 if you're talking about a machine or a device that's a lemon
1: 그러면 it doesn't work.
0: 고무를 가리켜요. 완전
1: yeah. 네. Especially cars. We 네. call them lemons. Mm-hmm. And there's even laws to protect you from buying a lemon car. The lemon 네. law in America.
0: 레몬 법이라고 한국에서도 요즘에 많이 oh. 나오고 있는데요. Oh. 그래서 이 레몬이라는 것은 안 좋은 상황 시고 맛없고 yeah. 피하고 싶은 상황인데 그것을 인생이 당신에게 던지면 그걸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맛있게 해 먹어라 mm-hmm. 이런 이야기죠.
1: Yeah. Turn it into something good or positive.
0: Yeah.
1: Right.
0: Okay.
1: All right. Grea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y favorite expression lately.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y favorite expression lately.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y favorite expression lately.
1: �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인데 변장한 축복이라는 것은 지금은 안 좋은 일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있어요. It's a terrible thing.
1: Yeah, it's bad right now, but later on it could turn out to be good.
0: 네, 알고 보니 잘된 일이었다라는 것이 항상 it was a blessing in disguise. 이런 굳어진 표현으로 쓰이는데 이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어떨지를 사실은 아직 모르겠다라는 말이죠.
1: Next she says, "So, let me tell you what has turned my life upside down lately."
0: 그래서 let me tell you what has turned my life upside down lately. Lately 최근에 무엇이 제 인생을 뒤집어 놓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Upside down 거꾸로를 가리켜요. So when somebody is upside down 거꾸로 서 있는 거죠.
1: Yeah, 그런데 literally upside down.
0: Yeah, upside down. upside가 위쪽이 아래로 내려온 거니까요. 이제 거꾸로를 가리키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upside down은 위아래로 뒤집힌 거고요. inside out 하면은 옷을 뒤집어 입은 거예요.
1: Right. In that case it's your shirt. It's inside out. Or something that's folded like this. Inside out.
0: Turn it inside out.
1: Yeah.
0: 아니면 옷을 앞뒤로 바꿔 입은 경우에는 your t-shirt is backwards. 네, 이렇게.
1: Yeah.
0: 그래서 그걸 upside down 못 입죠. 셔츠 같은 경우에는 inside out인지 backwards인지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 yes.
0: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She says, "I've been minding my own business abroad while I was attending my study program."
0: 이 부분에 business를 좀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I've been minding my own business abroad. 사실 minding 빼고 my own business abroad 하면 그냥 거기만 딱 덩어리로 떼서 생각을 하면은 해외에 있는 내 사업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Right.
0: My own company abroad.
1: No.
0: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minding my own business yeah. 이것 때문에.
1: When you mind your own business, it means you're kind of just doing your own thing, 그렇죠. not really focused on anything else.
0: 그래서 it's none of your business.
1: It's none of your business. 네. Don't ask me that. It's none of your business.
0: 그렇죠.
1: It's only for me to know.
0: 내 일이지 네가 알 바 아니야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 business가 사실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ve been minding my own business abroad. 그냥 혼자 잘 해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뜻이고 while I was attending my study program. 해외에서 유학 생활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 yes.
2: When certain German laws regarding my future study plans have had been changed for the worse. And that has led me to the decision to willingly drop out of my university abroad and to try my luck at reapplying at a German university at home.
1: When certain German laws regarding my future study plans had been changed for the worse.
0: 중간에 이제 have하고 had가 동시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had been이라서
1: yes.
0: 빠르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When 그러니까 minding my own business
1: When?
0: 잘 그냥 알아서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1: We use that a lot. I was minding my own business when a cat came.
0: 네.
1: I don't know.
0: 그냥 나 할 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막 뭐, a cat came and something happened.
1: Stole my purse.
0: 네, 그래서 더 재미있는 예가 생각이 안 나니까 이 문장을 보면
1: yes.
0: Certain German laws regarding my future study plans. 제 장래의 공부 계획, 학업 계획과 관련된 특정 독일 법률이 바뀌었어요. Had been changed. 바뀌었던 거예요. 그런데 for the worse. 더 안 좋은 쪽으로 바뀐 거예요.
1: Okay. So she says, and that has led me to the decision to willingly drop out of my university abroad.
0: My university abroad. 해외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제 대학에서 자진해서 drop out.
1: Willingly
0: decided to drop out of her university abroad. 그래서 that has led me, lead의 과거 분사로 여기 led가 나왔는데 그것이 저를 어떻게 이끌었냐면 어디로 이끌었냐면 to the decision, 결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진해서 직접 그냥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한 거죠.
1: And what is she going to do since she dropped out? And to try my luck at reapplying at a German university at home.
0: At home, 네, 귀국해서,
1: at home.
0: 네, in my country.
1: In her country, right.
0: 네, 그래서 a German university at home.

0: 귀국해서 독일의 대학교에 다시 reapply 하는 나의 luck를 테스트해본다. Try my luck at reapplying. 이건 그냥 하나로 붙여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 재지원해보려고 해요. 라는 뜻이에요. Try your luck at doing something.
1: Doing something.
0: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1: Yeah, we use it a lot. You don't know if it's going to be good or bad or if you'll pass or do well or not, but you just want to try your luck. Maybe it'll happen.
0: 그래서 이걸 줄여서 그냥 표현한다면 to try reapplying.
1: Yeah.
0: 이렇게 해도 거의 같은 뜻이에요.
1: For sure.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s you can imagine, bureaucracy and paperwork pose difficulties because I have to juggle many things in many places at the same time. But I can handle it. Even though it feels like my future is hanging by a thread right now.
1: As you can imagine, bureaucracy and paperwork pose difficulties.
0: As you can imagine, 여러분도 상상하실 수 있듯이 관료 체계.
1: Bureaucracy. Bureaucracy.
0: 원래 이제 bureau라는 게 책상에서 온 말인데 책상에만 앉아서 뭔가를 처리하는 관료 체계라든지 이거 상상해 볼 수 있죠.
1: Like 그래서, office.
0: Yeah, office people are working in offices. You have to go through many people.
1: Yes.
0: 네, 여러 사람 통과해서 또,
1: right.
0: 네, 승인 받아야 되고 그것과 서류 작업.
1: Paperwork. Paperwork.
0: Paperwork. 관료 체계 여러 단계가 있는 거, 서류 작업 이것 때문에 이것들이 pose difficulties, pose a question, 질문을 하다, pose a difficulty, 어려운 상황을 만들다.
1: Yeah, it makes a difficult situation.
0: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어요.
1: And she says, because I have to juggle many things in many places at the same time, but I can handle it.
0: Juggle 하면 이렇게 juggling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many things, 여러 가지 사항을 in many places, 여러 곳에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difficulties, 어려운 점이 있어요. But I can handle it. 저는 이거 해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1: That's right. I know you can, girl. So she says, even though it feels like my future is hanging by a thread right now.
0: 지금 제 future, 제 미래가 hanging by a
1: thread. Hanging by a thread.
0: 실 하나에 매달려 있는 그런 기분이기는 하지만요. Hang by 하면 이걸로 잡고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태위태하는 것 같지만
2: I'm very confident that it will turn out for the better. Usually I make very well-planned and well-thought-out decisions, but sometimes life, just like now, forces you to take a chance.
1: I am very confident that it will turn out for the better.
0: 그렇긴 하지만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Very confident that it will turn out for the better.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Turn out 하면은 일이 진행되는 걸 말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거.
1: Yeah. She says, usually I make very well-planned and well-thought-out decisions.
0: 평소에는 보통은 저는 very well planned 계획도 잘 짜고 well thought out 잘 생각해 본 곰곰이 생각한 결정들을 내리는데
1: But she says but sometimes life just like now forces you to take a chance. Sometimes life gives you lemons.
0: 네. Take a chance 하면 운에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짜 레몬 원치 않는 상황을 주는 거죠. 지금처럼 인생은 forces you, 억지로 하게 만듭니다. Take a chance 하게, 운에 맡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도 해요.
1: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2: And for all of you guys who are in a similar life-changing situation right now,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that it will work out.
1: And for all of you guys who are in a similar life-changing situation right now,
0: 그리고 for all of you guys, 여러분 모두, 그런데 who, 뭐뭐 하신 모든 분들에게 who are in a similar situation, 비슷한 상황인데 life-changing situation,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모든 분들께 이런 말을 하고 싶대요.
1: Then she says,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that they will work out.
0: 이 부분에 이제 they will work out인지 it'll work out인지 좀 애매하게 들렸지만 둘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뭐 일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일 하나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잘 되기를 work out 잘 해결되다 이것을 기원하고 있을게요. Keep one's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먼저 let me tell you를 이용해서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고 싶으면 let me tell you what happened.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Let me tell you what happened. Let me tell you what happened.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one.
0: 두 번째, 무엇이 저에게 영감을 줬는지 말씀드릴게요. Let me tell you what inspired me. 같이 읽어주세요.
1: Let me tell you what inspired me. One more time. Let me tell you what inspired me.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네, 그 다음 패턴은 try one's luck at doing something인데요. 이거 이용해서 그는 되든 안 되든 연기에 도전해보고 싶어 해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he wants to try his luck at acting. 이렇게 문장 만드시면 됩니다. 발음 연습 같이 해볼까요?
1: He wants to try his luck at acting.

0: 네, 오늘은 큰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Today, I made a big decision. I told my parents that I wish to temporarily stop my studies. After a whole month of traveling and interviewing, I've made a big decision to continue my education at this university for my master's program.
0: 먼저 M 씨는 이렇게 말했네요. 오늘 나는 큰 결정을 내렸다. 부모님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I told my parents that I wish to temporarily stop my studies. 학업을 잠정적으로 멈추고 싶다고 부모님에게 말을 했대요. 그 자체가 큰 결정이었고요. 그다음에
1: sure. Nicholas says
0: after a whole month of traveling and interviewing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 여행이라는 것이 진짜로 여행을
1: no.
0: 위한 여행인지
1: just means going around
0: 그렇죠.
1: to different places for interviewing
0: 맞아요.
1: right not for fun
0: 지금 뒤에 나오는 master's program 석사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터뷰를 한 결과 I've made a big decision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To continue my education. Continue my education은 학업을 그러니까 진학하는 거예요. 지금 대학 마치고 석사로
1: right.
0: at this university for my master's program.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알아본 결과 저는 석사를 여기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All right. 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Nicholas. Perfect.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0: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부사절을 만드는 다양한 접속사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접속사들을 만나보게 될지 기대가 되시죠? 자, 오늘의 문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시작! If the shirt doesn't fit, you can return it. 보이세요? 여기서 사용된 부사절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두 개의 접속사 중 하나 바로 if가 되겠습니다. 워낙 유용하고 또 많이 쓰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과 함께 어떤 접속사를 또 우리가 보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뭐 여러 번 반복한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필요한 내용들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부사절이라는 거 무엇인지 한 번만 더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인데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 바로 부사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부사는 또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 많이 헷갈리신단 말이에요. 부사는 기본적으로 뭐다? 수식어다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 수식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정말로 문장에서의 중요한 내용, 어떤 그런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뼈대가 되는 내용들 앞뒤에 해서 부가적으로 덧붙여지는 게 바로 이 수식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자면 조금 문장이 길다. 와,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이해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수식어 부분은 먼저 좀 지워놓고 뼈대가 되는 내용에만 집중한 후에 그리고 나서 수식어 부분들을 거꾸로 하나씩 하나씩 또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아무리 긴 문장도 이해가 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수식어라는 친구가 뼈대의 어떤 준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까지 잘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리면서 그럼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될 접속사들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앞에서 우리가 봤죠. 만약 뭐뭐 이면이라는 뜻의 if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떤 얘기 할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if라는 친구 맞습니다. 부사로 활용이 되면 즉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활용이 되면 만약 뭐뭐 이면이라는 뜻이 되지만 이 친구가 명사절을 이끌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뭐뭐 인지 아닌지의 뜻으로도 활용이 된다는 거. 예전에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사절을 이끄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접속사는 바로 although가 되겠습니다. 많이 쓰이죠. 정말 많이 쓰이고 우리가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접속사로서 그 뜻은 비록 뭐뭐 이지만 정도가 되니까 아, 요 두 개의 접속사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구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예문들 살펴볼게요. 각각의 예문들 살펴보고 해석해보면서 그 접속사들과 조금 더 친해져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읽어보죠. We'll take the subway if traffic is bad. 자, if 여기서는 부사절로 활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 뭐뭐이면이라고 해석된다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문장 어떻게 읽히냐 해석되냐 보면 We'll take the subway. 우리는 지하철을 탈 거예요 라는 거죠. 그리고는 조건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면 어떠면 우리가 지하철을 탈 거냐면요. If traffic is bad. Traffic이라는 게 그 교통량을 말하는 거고 Traffic이 bad, 나쁘다는 거는 교통량이 많아서 즉 차가 막힌다는 게 되죠. 그래서 차가 막히면 딱 보면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죠. 내비 같은 거 찍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차가 막히면 그럼 우리 지하철 탈 거예요 라고 문장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동작을 하기 전에 조건을 좀 표현하고 싶다. 이러면 이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조건이 충족되면 저렇게 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if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장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Although she is clever, she got a bad grade. 자,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뜻이죠. Although she is clever. Clever 하면 영리한 이라는 뜻이니까 비록 그녀는 영리하지만 즉
그녀는 똑똑하기는 하지만 정도의 뜻으로서 자 하지만 근데 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She got a bad grade. 그녀는 나쁜 성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리한데 똑똑한데 아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영리해도 공부 안 하면 성적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서 이렇게 if와 although가 쓰인 두 개의 예문 살펴봤어요. 자 그럼 영장 연습 두 문장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말을 보고 어떤 접속사가 필요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볼게요. 필요하면 편하게 전화하세요. 이런 말 우리가 평소에 좀 합니다. 그렇죠?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러면 아무 때나 저한테 전화 주세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이제 영어 문장으로 바꾸기 전에 우리말 자체를 살짝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전화하다라는 거. 편하게 전화하다. 우리가 우리말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래서 뭐 누워서 편하게 전화하라는 건가? 무슨 뜻이지? 이런 고민을 조금 하다 보면요. 아, 차라리 말을 이렇게 바꿔주는 게 더 간단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하면 그냥 고민 말고 그냥 전화하세요. 이 문장을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just 그냥 call me 저에게 전화하세요. 뭐 하면 제가 필요하면요. 이렇게 이제 말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접속사가 쓰이는 게 맞다? 맞아요. if가 쓰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just call me if you need me. 만약 당신이 저를 필요로 하시면요. 그냥 전화하세요. 이렇게 문장 완성된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Just call me if you need me.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문장은 외워버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의 표현과 같은 거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읽어보죠. 추웠지만 우리는 밖에서 산책했어요. 여기는 어떤 접속사가 쓰이는 게 또 맞을지 판단이 되셨나요? 자,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이렇게 해볼게요. We had a walk. Have a walk라는 게 산책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산책을 했어요. 과거니까 we had a walk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그냥 산책한 거 아니고 조금만 더 설명 붙여볼게요. 해서 we had a walk outside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산책 밖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 밖에서 산책했어요. outside까지 붙여줬죠. 그래 놓고 나서 부사절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 어떤 게 추가되어야 됩니까? 비록 추웠지만 이라는 의미가 추가돼야 되죠. 이때 쓰일 수 있는 접속사 바로 although가 되겠어요. 해서 although it was cold까지 붙여주면 문장 완성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We had a walk outside although it was cold. 좋아요. 이렇게 해서 두 문장 영작까지 해봤고요.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If the shirt doesn't fit, you can return it. 적혀 있죠. If, 여기서는 맞아요. 부사절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라고 해석해 줘야 되겠죠. If the shirt doesn't fit. 만약에 그 셔츠가 맞지 않으면요. fit 하지 않으면요. You can return it. 그거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즉, 환불하시면 돼요. 라는 문장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사절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접속사 if와 although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꼼꼼히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What's up, guys? Guess what? Today is the last day of doing some workouts to warm up our bodies. But we have better exercises next week, so stay tuned.
1: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역시 몸을 따뜻하게 짧은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운동 해볼 건데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운동들이 오니까 stay tuned 하시고요. 우리 영어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Let's go.
0: All I'm doing is asking you for space. Why do you need space? I just do. Everybody does. Okay, fine.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To ask for space. 정말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To ask for space. 제가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요. 상당히 길고 복잡한 번역이 나와요. 뭐냐면 사생활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다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To ask for space.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All I'm doing is asking you for space. 내가 하는 건 뭐냐면은 I'm just asking you for space.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좀 부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생활을 지켜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나한테 좀 시간을 좀 줘. 이런 의미도 되고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Why do you need space? 이러죠. 아니 그 스페이스라는 게 왜 필요한 건데? 너만의 시간이 왜 필요한 건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 just do 이러죠. 아 그냥 필요한 거야. Everybody does 이러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Okay, fine 이러죠. Okay, fine 여기서 Okay, fine 기분 좋게 Okay, fine 이게 아니에요. 알았어 이제 됐어 이런 뜻의 Okay, fine 이런 조금 angry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asking you for space 조금 민감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ask for space 했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좀 시간을 좀 줘 이런 의미도 있고 아 좀 너무 이렇게 달라붙지 마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asking someone for space 알아두시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대화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0: Did Peter and Janet fight? Yes, they did. Big time. Why? Janet asked Peter for some space.
1: 네, 역시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화문입니다.
0: Did Peter and Janet fight?
1: 이러죠. 피터하고 자넷하고 혹시 싸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Yes, they did. 이러죠. 아, 싸웠대. Big time. 아주 큰 시간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크게 싸웠대요. 그래서 big time. 그랬더니 Why? 이러죠. 왜 싸웠는데? 그랬더니 Janet asked Peter for some space. 자넷이 피터에게 조금 ask for space, 나 좀 스페이스를 줘, 이렇게 얘기를 했대. 시간을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할 수도 있지만, 연인끼리 이렇게 asking for space라면 훨씬 더 조금 문제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청 크게 싸웠다죠. 그래서 to ask for space 표현이었습니다. 운동하러 갈게요.
2: All right, it's the last day of these workout series, right? Today's workout is going to be the inchworms. It's going to be so fun. So you might want to ask for space for this workout or ask people to join. I'll say that one more time. Now you might want to ask for space for this workout or ask people to join, okay? All right. Stand tall at the edge of the mat. See tha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tand tall at the edge of the mat. Good. Go to your forward fold, but put both of your hands on the mat. See tha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go to your forward fold, but put both of your hands on the mat. Good. Slowly walk out with your hands and go to your plank. See that? I'll show it to you one more time. So, slowly walk out with your hands and go to your plank. Like that. Good. Now, without bending your knees, walk in very slowly with your feet towards your hands. You see that? I'll show it to you one more time. So, without bending your knees, walk in very slowly with your feet towards your hands. Good. Now, if you have more space in front of you, continue to repeat the movement and walk out with your hands,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f you have more space in front of you, continue to repeat the movement, this movement, and walk out with your hands, okay? Good. Now, if you do not have more space, like me, however, turn around and crawl out towards the opposite direction, okay? I'll say it to you one more time. So if you do not have more space, like me, however, turn around and crawl out towards the opposite direction, okay? Good. Now walk in with your feet again, but don't forget not to bend your legs, okay? This is no. I'll say it one more time. So walk in with your feet again, but don't forget not to bend your legs, okay? Good. Are you sweating? You better be sweating,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Are you sweating? You better be sweating, okay? Good. Do this with your family in your living room when you don't have time to work out,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do this with your family in your living room when you don't have time to work out, okay? I hope that was fun for you guys. It is so fun for me, and it warms up my body. So good job, guys.

Inchworms. It's one of the best ways you can warm up your body in a very, very short time. So keep on doing it, okay? 네, inchworm 자세. 동물 벌레, 벌레 자세가 아니고요. inchworm 여러분의 예쁜 발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영어 표현은 우리 to ask for space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사생활 좀 지켜달라라는 뜻도 되지만 나한테 좀 시간을 좀 줘, 나좀 내버려둬 이런 뜻도 되니까 잘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운동들로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Have the best weekend ever, like ever. Bye.

0: welcome back to Beige Espanol. Gina Kim and Google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Gina Kim.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그 농사 짓는 그분께서, 네, 등장인물이죠. 그분이 나무를 빠르게 올라타는지 어쩐지, 자,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한번 캐쳐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He says he will get one. Unlike my worry, he's quite fast climbing the tree with a basket in one hand. It must be the biggest joy for the farmer to pick the crops he raised.
0: Well, did you catch this part? He's quite fast climbing. 이 부분이었죠. 꽤 빠르게 나무를 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배 또한 따기에 충분히 익었어요.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climbing the tree with the basket. 바구니를 가지고 나무에 오르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앞뒤에 내용들이 있겠죠? 자,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 한 번 더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Let's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2: 2.
3: Unlike my worry, he's quite fast climbing the tree with a basket in one hand. Unlike my worry, he's quite fast climbing the tree with a basket in one hand.
0: 잘 들리셨죠? 자, 그럼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했어요. 배 또한 따기에 충분히 익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Alright.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Unlike my worry, he's quite fast. Climb the tree with the basket in one hand. 자, 제 염려와는 달리 그는 한 손에 바구니를 들고 나무를 꽤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말 잽싸게 다람쥐처럼 확 올라갔잖아요. 자, 정확히 들린 부분들 또는 놓친 부분들, 잘못 들은 부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눈으로 보면서 자막과 함께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볼게요. Let's give it a shot.
1: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He says he will get one. Unlike my worry, he's quite fast climbing the tree with a basket in one hand. It must be the biggest joy for the farmer to pick the crops he raised.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Why don't we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자, 눈으로 확 스캔하시면서 기능어와 내용어 구분하시고요. Pears, 발음 조심하셔야 되겠죠. Pears 아니에요. Pears are also ripe. 그리고 enough를 붙여서 발음하면 ripe enough. Put 사운드가 거의 안 들리죠. 약하게 발음합니다. I 부분에 강조 주시면 되고요. To pick. 자, pears also ripe enough pick. 여기에 강조 주시면 됩니다.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이렇게. 자, Google Listening 1.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따라 하실만 하죠? Alright, Google Listening 2.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Good job. Google Listening 3.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One more time.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climbing the tree with the basket. climb, 여기서 부 사운드 묵음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climbing. Climbing the tree with a 하지 마시고 with a the라는 자음의 소리와 어의 어라는 모음의 소리 연결해서 리어전이 일어나죠. 연음 현상입니다. 그래서 소리 내실 때 with a 라기보다는 with a 입을 혀끝에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살짝 긁히는 정도 with a basket 강세는 basket 여겨주셔야 되고요. 자, 그대로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1 climbing the tree with the basket. 그렇죠. Google listening 2 climbing the tree with the basket. 하실 수 있죠?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climbing the tree with the basket. Good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Unlike my worry, he's quite fast climbing the tree with the basket in one hand. One more time. Unlike my worry, he's quite fast climbing the tree with the basket in one hand. Excellent.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보시면서 북미권 발음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2: 2.
3: Unlike my worry, he's quite fast climbing the tree with a basket in one hand. Unlike my worry, he's quite fast climbing the tree with a basket in one hand.
0: 네, 지금 들었을 때 꽤 다른 발음이 바로 fast가 아니었나 싶은데 우리 북미권에서는 fast, 근데 영국식 발음은 fast 이렇게 아예 가깝게 발음이 들리네요. Alrighty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Pears are also ripe blankets입니다. 앞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ripe enough to pick 요거 네, 외우셔서도 채울 수 있는데요. 들으면서 딕테이션 하셔야 되겠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enough to pick 했습니다. 이게 따기에 충분히 또한 잘 익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충분히 익었어요. 따기에 충분히 익었습니다. 뭐가? 배 또한 따기에 충분히 익었네요.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He says he will get one. 그가 말하기를 그가 하나 가져다 줄 것이다. 즉 따서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Unlike my worry, 제 걱정과는 달리, 즉 제 염려와는 달리 He's quite fast climbing the tree with the basket in one hand라고 했습니다. 꽤 빨리 나무를 타는 거죠. 한 손으로 바구니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Alright, move along. It blank the biggest joy for the farmer 했는데 여기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바로 must be. must be가 아니라 여기서는요 여러분 자음이 세 개가 st, b. 세 개의 자음의 소리가 쭈르륵 연속적으로 이어지면 두 번째 자음의 소리 탈락. must be가 아니라 must be라고 들리시면 되고요. 그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뜻으로 가장 큰 기쁨임에 틀림이 없다. 누구에게? For the farmer, 농부에게 말입니다. 뭐 하는 것이? To pick the crops he raised. 그가 재배한, 그가 기른 그 농산물들을 수확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기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미 파악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살짝 길었던 문장이었을까요? 그래도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He says he will get one. Unlike my worry, he's quite fast climbing the tree with a basket in one hand. It must be the biggest joy for the farmer to pick the crops he raised.
0: 네, 오늘은 한 95% 정도 잘 들리셨다고요? 잘하시네요. 자, 혹시라도 5% 저는 더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www.edesme.co.kr 오셔서 지난길 고고리 스윙을 통해서 청취실력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Personality versus character. Personality versus character.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personality 그리고 character입니다. 사실 이거는 원어민들한테도 되게 어렵고 좀 헷갈려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어는 personality. 이 단어는 정말 일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걔는 성격이 이래. 너는 성격이 어때? 요새 그런 personality 테스트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personality. 이거는 성격이고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Personality. Personality. 네, 강세가 어디 들어가죠? 네, nal에 들어가요. Personality. Okay, personality. 네, 이거는 강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발음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강세에 집중하셔서 연습 많이 하시는 걸 좋아요. 강세 같은 거는 좀 안 좋게 좀 체계적인 거는 없고 그냥 감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Okay? 그래서 여기서는 personality 반복을 많이 해서 이 감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성격, personality,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개성과 품성입니다. Okay, so personality usually refers to the traits that you are born with. These are traits that are intrinsic, okay? 그리고 타인에게 주는 인상으로서의 성격입니다. Okay, so personality refers to what people see or what people feel when they're talking to you or when they see you and you know, have a conversation with you. 그래서 그런 인상을 주는 거죠. Personality 통해서.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has a friendly personality. He has a strong personality. My personality has changed. Personality, 성격, 품성, personality.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다정한 성격이야. She has a friendly personality. Okay, 그래서 여기서는 타인이 볼 때는 되게 다정하고 친절하다. She has a friendly personality.

She has a friendly personality. 네, 두 번째 문장이요. 그는 개성이 강해. 자, 오, 걔 성격이 좀 쎄.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말하잖아요. 영어로도 strong이라는 단어 써도 돼요. He has a strong personality. He has a strong personality. He has a strong personality.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 성격이 변했어. My personality has changed. 뭐 어렸을 때는 되게 내성적인데 커서 외향적으로 변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My personality has changed.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My personality has changed. My personality has changed. 네, personality 잘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는 이제 character. Okay, character는 인격 혹은 기질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음절이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따라해 볼게요. Character, character, character. Very good.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사람의 도덕적, 윤리적인 인격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격 같은 거는 뭔가 친절함, 내성적인, 외향적인 이런 거가 아니고 character 같은 경우는 ethics, how ethical is this person? Okay?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character를 뜻합니다. 그리고 기질 혹은 인성도 다 character라고 표현합니다. Okay? When we talk about someone's temperament, okay? Someone's values, someone, how well they follow certain rules, and how good they treat others. 이런 거를 다 character라고 합니다. Okay,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Your actions show your character. I admire his character. I'm a good judge of character. Character, 인격, 기질, charact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너의 행동은 너의 인성을 보여주지. Your actions show your character, okay?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성격 통해서 뭐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행동 통해서 인성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 인성을 보여준다 이런 말이죠. Your actions show your character. Okay,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그의 성품을 존경해. I admire his character. 오, 여기서는 확실하게 personality하고 character가 구별되는 것 같아요. 누가 되게 성격이 좋아요. 그럴 때는 아, 그 사람의 성격을 존경해는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냥 아, 성격이 되게 좋아. 되게 성격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근데 누구를 존경할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을 뜻하는 거죠. I admire his character. I admire his character.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사람들의 기질을 잘 판단해. I'm a good judge of character. I'm a good judge of character.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m a good judge of character. I'm a good judge of character. 정리해 드릴게요. 자, personality, 성격 혹은 품성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지, 내성적인지, 조용한지, 외향적인지 이런 거 다 personality라고 합니다. 근데 character는 인격 혹은 기질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얼마나 배려하거나 아니면 그런 윤리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거나 그런 거 다 character라고 합니다. 오케이, 앞으로 운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She has a friendly personality. She has a friendly personality. She has a friendly personality. Your actions show your character. Your actions show your character. Your actions show your character. Great job, everyone. Well d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건강한 식습관에 관련된 주제를 집중해서 좀 다뤄보고 있습니다. 자, 식단부터 시작해서 소식습관, 식습관. 지난 시간에는 간헐적 금식에 대한 트렌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더 최신 트렌드인 것 같아요. 간헐적 채식습관. 자, 요거는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채식주의라고 하는 vegetarianism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veganism 해서 비건 요즘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동물성 음식과 이런 걸 아예 먹지 않는 건 veganism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채식주의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살다 보면 말이죠. 채식주의를 계속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챙겨 먹는다 하더라도 많은 회식 자리에 고깃집에 갔는데 아, 전 채식주의입니다. 저는 상추만 먹을게요. 이게 가능합니까? 힘들죠?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채식을 거의 채식주의처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혹은 정말 일주일에 한번 정해놓고 정도는 고기를 먹는다. 또 고기를 아예 안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게 간헐적 채식 습관이라 하네요. 심지어 flexitarianism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flexible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vegetarianism이라는 단어를 합친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채식 식단을 따르다. 건강에 좋다. 간헐적 채식주의. 그럼 이 단어를 오늘 키프레이즈로 잡아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intermittent fasting이라고 해가지고 간헐적 금식을 다뤄봤다면 트렌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vegetarian이라는 말이 형용사이긴 한데 go를 붙이잖아요. 어디 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채식 식단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채식주의자가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Go vegetarian. Go vegetarian. 이렇게 합니다. 들어보세요.
1: Go vegetarian. Go vegetarian.
0: I'm going to go vegetarian. 그럼 나 이제 지금부터 채식주의 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건강에 더 좋다. Be better for one's health. 이게 이제 채식을 이제 메인으로 삼으면 아무래도 건강에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뭐 단백질 원은 나름대로 또 섭취를 해야겠죠. 단백질 아예 섭취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be better for one's health.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이거 간단한 표현이죠. 들어볼게요.
1: Be better for one's health. Be better for one's health.
0: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여러분. 좀 길죠? 근데 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vegetarian이라는 단어 앞에 뭘 붙인 거냐면 flexible 있죠? 유연한. flexible. 우리 flex

0: 플렉스 할때 그단어는 아니에요. 그막뭐 이렇게 비싼 물건 살때 플렉스 한다. 그거 절대 아니고요. 플렉시블, 유연한이라고 하는 그 앞에 플렉스를 따다가 베지테리언 그 앞에 치우고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플렉시테리언, 이거 읽어보세요. 플렉시테리언 다이어트. 그러면 간헐적 채식주의 식단을 말합니다. 요런 걸 하는 사람을 뭐뭐주의라고 하잖아요. 채식주의, 주의 이게 뭐예요? ism. flexitarianism. 간헐적 채식주의. 아, 선생님, 저 단어 너무 어려운데. 네. 뭐, 못 외우겠으면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트렌드니까 누가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보세요.
1: Flexitarianism, flexitarian diet, flexitarianism, flexitarian diet.
0: 좋습니다. 요즘 채식주의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flexitarianism이 아니라 그냥 vegetarian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요. 채식주의로 그냥 전향하는 사람이 많다. Many people are going vegetarian these days. 원래는 고기를 먹다가 요즘 고기를 좀 아예 안 먹는 그런 사람도 많아. Many people are going vegetarian these days. 간단하죠? 들어볼게요.
1: Many people are going vegetarian these days. Many people are going vegetarian these days.
0: 오케이. 그런데 말이죠. 채식을 이제 좀 늘리고 정말 채식주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 같이 먹을 땐.

0: 보니까 너무 우울해. 뭐 어쨌든 건강은 알겠는데 우울해. 이게 이제 육류 섭취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워낙 익숙하게 여태까지 고기를 먹어오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그냥 고기를 딱 끊어버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육류 섭취 버리기 어려운 습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히나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다들 먹는데 나 혼자 안 먹겠대. 자, 그러면 쉬워요. 육류 섭취는 그냥 eating meat. eating meat.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육류 섭취를 저렇게 ing 붙여서 동명사를 만든 겁니다. 들어보세요.
1: Eating meat. Eating meat.
0: 이게 tough habit to kick. kick. 이게 뭐예요? 차는 게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습관 자체가 한꺼번에 그냥 팍 그냥 없애기가 어려운,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습관이다. A tough habit. 만만치 않은 습관이다. To kick. 버리기 어려운 습관이다. 요거 그대로 갈게요. 좋은 표현입니다. 들어볼게요.
1: A tough habit to kick. A tough habit to kick.
0: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간단한 또 관용구가 있는데, 곤란한 상황에 처하다. 나 지금 채식주의 가려고. 나 이제 채소만 먹고 살아. 나 이제 초식 공룡이야. 이러고 살고 있는데, 이게 가끔씩 아나 혼자 또 채식하겠다 이렇게 막 계속 하니까 그래요. Be in a spot. 간단하죠? Be in a spot가 뭐냐면, 이 앞에 형용사 필요 없어요. 이 자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매일 나 혼자 점심 먹지 않는 한, 회사에서 맨날 나 혼자 점심 먹어. 왜? 나는 샐러드만 먹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요즘 구내식당에 채식만 할수 있게끔 샐러드 많이 갖다 놨죠.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면 동료들하고 맨날 밖에 나와 먹는데 난 맨날 채식이니까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Be in a spot. 그런 뜻이에요. 들어볼게요.
1: Be in a spot. Be in a spot.
0: 육류 섭취는 버리기 어려운 습관이다. 이거 그냥 붙입시다. Eating meat 자체가 tough habit to kick 이다라고 붙인대요. Eating meat is a tough habit to kick. 채식주의 얘기하다가 이런 거 곁들여서 얘기하면 돼요. 근데 고기라는 게 어느 한순간부터 안 먹기가 되게 힘들다. 그죠? 들어볼게요.
1: Eating meat is a tough habit to kick. Eating meat is a tough habit to kick.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비거니즘이란 게 아마 가장 환경보호에 일단 앞장서는 그런 어떤 철학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채식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성 재료가 들어간 모든 음식, 그죠? 치즈나 우유 이런 거다 아예 안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로 만든, 무슨 모피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안 입고, 예?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 안 써. 왜? 동물 건드렸잖아. 그럼 안 써. 그게 비그니즘이잖아요. 자, 어쨌든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식주의 몇 명보다 이렇게 간헐적 채식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채식주의 여러 명, 한 명, 채식주의 자체가 끝까지 짓기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간헐적 채식주의를 하는 게더 도움이 된다. 뭐에? 환경에 도움이 되겠죠. 예. 뭐 육류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소를 기르고 돼지 기르고 이런 것들이 환경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Protect the environment. 그래서 환경 얘기까지 가는 겁니다. Protect the environment. 간단하죠? 들어볼게요.
1: Protect the environment. Protect the environment.
0: 그 다음에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아까 우리 건강에도 좋지만 환경에도 좋아요. 지구 건강에도 좋다는 얘기지.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들어볼게요.
1: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0: 육류를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건강에도 좋고 우리 환경에도 좋지만 동물들도, 네? 동물들도 권리가 있잖아요. Animal rights. Animal rights. 여기까지 가면 정말 더 넓게 확대시키는 겁니다. 들어볼게요.
1: Animal rights. Animal rights.
0: 그렇죠. 자, 그러면 간헐적 채식주의라는 것은 환경에도 좋다. 아까 나왔죠? Following a flexitarian diet. 요거. 간헐적 채식주의를 하는 것. 이건 follow, 따르다. 무슨 다이어트를 따라요? Flexitarian diet을 따르는 건 is better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 더 좋다. is better for the environment. 그죠? 아무래도 육류 섭취를 덜 하다 보니까 환경에 부담도 덜 주는 그런 생활 습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멋진 트렌디한 얘기예요. 자, 요 문장 한번 도전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1: Following a flexitarian diet is better for the environment. Following a flexitarian diet is better for the environment.
0: 잘하셨습니다. 정리합니다. 간헐적 채식주의,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Flexitarianism or flexitarian diet. 둘 다 들어볼게요.
1: Flexitarianism. Flexitarian diet. Flexitarianism. Flexitarian diet.
0: 뭐 하기 어려워요? 버리기 어려워. A tough habit to kick. 자, 요거 그대로 기억합니다. 갈게요.
1: A tough habit to kick. A tough habit to kick.
0: 환경이 더 좋아? is better for the environment.

0: 형사는 그때그때 바꾼다고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들어볼게요.
1: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0: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건강한 식단 관련된 얘기 혹은 우리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런 식습관 관련된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10분 영어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십니다. 홈페이지 잘 찾아오시고요. 교환도 모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단톡방도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여러분이 매일 10분 영어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질문들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다른 잉글리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과거에 무언가를 했었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나 그때 뭘 해야 됐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 나 오늘 일찍 출근해야 됐었거든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실 겁니다. 그렇게 과거에 무언가를 해야 했었다라는 그 당위를 얘기를 할 때는요, I had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have가 바로 had거든요. 그래서 I had to 동사를 가지고 뭘 해야 됐었습니다 라는 과거에 해야 됐었다 이 표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거 살펴보기 앞서서 문장 구조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have to 혹은 need to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 have to 동사, 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과거의 시점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have가 그쵸, 바로 had로 바뀝니다. 그래서 I had to 동사, I had to 동사를 가지고 제가 과거에 무언가를 해야 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시점으로 얘기를 해서 아, 제가 그때 무언가를 해야 됐었거든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아, 저요 그때 야근을 해야 됐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야근을 하다 라는 거를요, work overtime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 야근해야 돼요 라고 현재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바로 I have to 동사가 되니까 I have to work overtime이 될 거고, 오늘 문장처럼 그쵸, 저 과거에 야근을 해야 됐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처럼 I had to work overtime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과거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had to work overtime. 한 번만 더. 시작. I had to work overtime.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had to 라고 발음하지 않고 그쵸, had to 이렇게 하는 이유는 D와 T 소리가 연결이 되면요, D 소리가 살짝 사라지면서 had to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요 병가를 냈어야 됐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병가를 내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병가를 내는 걸 제가 전화로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call and sick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제가 그때 아파가지고요 병가를 냈어야 됐어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I had to call and sick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had to call and sick. 한 번만 더. 시작. I had to call and sick. 아, 제가 그때 아파가지고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I had to call and sick.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저요 그때 일이 바빠가지고 일찍 출근을 해야 됐었어요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출근하는 거는

0: 요 go to work입니다. 그런데 일찍 출근할 때는요 뒤에 early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had to go to work earl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제가 그때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일찍 출근해야 됐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had to go to work early. 한 번만 더. 시작. I had to go to work early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일찍 출근을 해야 됐었어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제가 그때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됐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선의의 거짓말을 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거짓말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lie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lie는요 거짓말을 하다 라는 동사도 되고 거짓말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우리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tell a white lie 이것이 바로 선의의 거짓말을 하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아 나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선의의 거짓말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 I had to tell a white lie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had to tell a white lie. 한 번만 더. 시작. I had to tell a white lie. 라고 얘기를 해서 white보다는 wh 사운드는 와 소리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과거에 뭐를 할 수밖에 없어서 뭘 해야 됐어요.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때 그렇죠. I had to 동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 had to work overtime. I had to work overtime. I had to call in sick. I had to call in sick. I had to go to work early. I had to go to work early. I had to tell a white lie. I had to tell a white li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요, 일찍 출근해야 됐었어요. I had to go to work early 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이거를 거꾸로 얘기를 해서 어? 저 그때 일찍 출근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뭐뭘 할 필요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할 땐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현재로 얘기를 할 때는 don't have to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don't를 그렇죠. didn't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didn't have to 동사 이것이 바로 뭘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는 과거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I didn't have to go to work early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저 일찍 출근할 필요가 없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didn't have to go to work early. 한 번만 더. 시작. I didn't have to go to work early.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뭘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는 거.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웠었던 거 뭘 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로 얘기를 할 때 그쵸? Don't need to, 동사, 요 표현을 과거로 얘기를 하면은 그쵸? Didn't have to 혹은 didn't need to 동사로 된다라는 거를 같이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은 현재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과거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럼 한 문장만 더 볼게요.

저 야근해야 됐었습니다. I had to work overtime로 배웠었거든요. 그럼 이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왜 야근을 하셨어야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유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Why를 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Why did you have to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요. 왜 그 행동을 했어야만 했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왜 야근을 해야 됐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y did you have to work overtime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y did you have to work overtim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Why did you have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왜 그 행동을 해야 됐었나요? 라는 질문도 여러분이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과거에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꼭 해야 됐었던 내용들을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had to 동사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Welcome back to your 10-Minute Happiness.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자, 여러분과 함께 매일 10분 동안 한 문장을 가지고 행복감과 함께 자신감도 늘려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쭉 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즐겁게 한번 대화로 연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The Weekly Review is coming up. Don't go anywhere, I'll be right back. 빰빰빠람빰빰빰. 자, Mission Possible Monday.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거, 너희 둘이 동업하는 걸 보게 되다니 정말 놀랄 일인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B가, 야, 원래 그 길이 끌리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자, 놀랄이다, what a surpris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What a surprise to see you two, 너희 둘이. 물론 이때 you two 대신에 both of you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런데 동업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working together. 그렇죠. What a surprise to see you two working together. 이때 물론 지각동사니까 이거를 공시처럼 뒤에 원형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원형이 나오면 감시하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업 시작해서 끝난 데까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ing를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What a surprise to see you two working together. 됐죠? 그랬더니 둘이 끌리는 거잖아. 그 길이. Opposites attract. Opposites attrac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없죠? 발음만 주의하세요. 이거 opposite 이렇게 안 들리고 opposite. 거기다 s 붙었으니까 그 길이. 그래서 opposites attract. 그 다음에 화요일 표현. 내가 너를 모함했다는 생각을 도대체 어디서 해낸 거야? 나 다 알고 있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Where did you get that idea? 궁금할 때, 그죠? Where did you get that idea? That I set you up. Set은 세팅하다 할 때 무엇인가를 차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너를 완전히 차려놓았다 해서 set someone up 하면은요, frame이란 단어를 쓰셔도 돼요. frame가 모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Where did you get that idea that I framed you?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구어체에서 set you up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했더니 반응은요, Now I know everything. 이렇게 이야기했죠. But I know, I know everything. 됐죠? 다 알고 있으니까 불어. Hey, you better come clean. 다 털어놓는 게 좋을걸? 자, 맨 마지막, Wednesday. 저는 이와 같은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요. 그랬더니 열심히 이런 거 나 알지. 자, 그러면 쭉 해왔다니까 I've been waiting for a chance like this. 그랬더니 나 알아. I know you've been working hard. 열심히 일한 거.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have been waiting.

발음만 리듬 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이어질게요. 목요일. 자, 그 다음에 목요일 가보겠습니다. 아니, 머리칼이 좀더 날려면, 예, 그래서, 예, 이 모발을 더 많이 만들어내려면, 뭐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 라고 했더니, 알다시피 모발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딱 보시면은, 어떤 종류가 하나면 kind 될 테고요. 어떤 종류의 음식들 이렇게 쓴다면은 kinds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걸 살펴볼까요? 네.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for hair growth? As you know, hair is made up of protei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프로틴 됐고요. 자, 이 프로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샴푸에도 무슨 뭐 프로틴 샴푸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게 단백질 샴푸라는 거죠. 포인트는 그런 종류의 음식이 하나면 바로 what kind of food is helpful이고요.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음식들이 여러 가지라면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도 반응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바꿔서 쓰시면 돼요. What kinds of foods do I have to eat? Okay, to stop my hair grow. 아, hair loss. 예를 들면 내 모발을 잃어버리는 거. 내가 모발 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 라고 할 때도 그걸 쓰실 수 있는 거죠. What kinds of foods do I have to eat to stop my hair los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금요일입니다. 이거 전혀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이것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지 보자고 했어요. 전혀 마음에 안 들다. 좋아하는 건 like. 싫어하는 거는 그렇죠. I don't like it. I don't like 이거면 this. 전혀니까 at all. I don't like this at all. 하셔도 되지만, Hey, I don't like this at all. At all. 그 다음에, I don't do, I don't.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Let's see. 한번 보자. If we can get a full. 그렇죠? 예, 만약에 전체를 다 받는 거면은 full이고요. 일부만 받는 거면은 뭐, refund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If we can get a refund for this. 됐죠? 동사인 경우에 회사가 이거를 뭘 refund 해준다 할 때는, 그렇죠? 바로 refund. 이건 환불해 주다는 뜻이고요. refund, 그러면 환불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연결됐고요. 마지막으로 토요일은요, 이런 내용이죠. 탐은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살아. 글로 이민 가서 사나 봐요. 그죠? 그랬더니, 아, 우리 고등학교 때 진짜 단짝이었는데. 그래서, Tom is living. 지금 사는 거죠. 어디에서요? In Croatia, now. 크로아티아의 발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Croatia처럼 들려요. Croatia. 잘못되면 아시아야? 크로에이시아. 예, 그래서 아시아를 아시아 혹은 에이시아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Tom's living in Croatia now. 그랬더니 친한 단짝이었다. We used to be best friends, good friends. 그렇죠? In high school. 연결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어질 바로 어록도 궁금하시죠? 어디 가지 마시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Today's quote.

제가 가장 행복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듣다 보면 나한테 맞는 행복론이 딱딱, 그렇죠? 내 마음을 깊게 그렇게 감동시키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내용은요, 행복은 태도일 따름이다. 우리가 보통은 스스로를 이렇게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거나 약하게도 만들 수 있고, 동시에 행복하거나 강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비참하거나 약하게, 혹은 강하게, 혹은 행복하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력은 똑같아요. 근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자, 영어로 한번 가볼까요? Happiness is just an attitude. 바로 태도일 따름입니다. 그렇죠? We make ourselves, 그렇죠? We either,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다 해서 either A or B고요. We either make ourselves,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Miserable and weak. 힘들게 만들 수 있고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고, or happy and strong, 아니면 strong and happy. 이렇게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바로 the amount of work, 일하는 그 양은 is the same,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분에 집중하고 어떤 기분을 더 많이 내면해서 만들 것인가가 나의 행복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자꾸만 조건을 달아서 1년 후에 뭘 하면 이렇게 나중으로 미룰 것이냐. 행복은 미루지 마세요. Don't put off your happiness, right? 자, 그런 점에서 오늘 꼭 마음에 새겨주시고요. 주의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If you want to watch our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여기 방문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love, and passion. Thanks a lot. Bye.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조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0: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홍대 못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동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워터밖에 매십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자동차들이, 차량들이 정차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아주 많은 차량들이 정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속에서 한번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래요.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Pro driver Adrian starts refueling the car.
2: 오, 끄다, 끄다.
3: 떴어. 떴어.
2: 야. 야?
3: 시,
1: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It's because of one reason. The long journey on this road didn't end yet.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now heading to the end of Altiplano, Chile.
0: 네, 여러분 잘 캐치 하셨어요? 일단은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정차하고 있었고 아직도 여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셨을 겁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re are many cars at stop in the sand wind. 여기 나왔죠? 모래바람에 정차 중인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Alright,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여행의 마지막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의미네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여러분,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봐야 되겠죠?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very carefully.
4: Today's listening point. 1. There are many cars at stop in the sand wind. There are many cars at stop in the sand wind. 2.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0: 잘 들어보셨죠?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here are many cars at stop in the sand wind. 자, 모래바람에 정차 중인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자, 간단한 문장이었고요. 길지 않았어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자,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의 딕테이션 수준으로 캐치를 하셨는데 모두 다 잘 받아 적으셨거나 또는 잘 캐치하셨겠죠.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자막 보면서 여러분이 놓친 부분, 네, 캐치하지 못한 부분, 또 잘못 들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Pro driver Adrian starts refueling the car.
2: 오, 끄다, 끄다.
3: 떴어.

0: Yeah?
1: Sí, joder.
2: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wind. It's because of one reason. The long journey on this road didn't end yet.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now heading to the end of Altiplano, Chile.
3: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art. Let's go for it.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re are many cars at stop in the sand wind. 자, 단어들의 어려움은 없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내용어와 기능어, 이제는 쏙쏙쏙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억양도 느끼면서 연습하셔야 되는데 there are many, 조금 더 강세를 주셔야 되는데 C 사운드, T 사운드 맞물려 있죠? T 사운드 된소리 현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stop보다는 stop. 그리고 in the sand wind 이러지 마시고요. N 사운드랑 D 사운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역시 또 D 사운드가 아주 약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음하실 때도 sand wind가 아니라 sand wind, sand wind 이렇게 앞부분에 강세 주는 부분을 조금 길게 발음하시면 자연스럽게 D 사운드는 약하게 들릴 수가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Google Listening 1.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네,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그렇죠,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One more time.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Great job.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we are right.

0: Running towards the end. 자, 여러분, 여기서 running 할 때 learning이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죠. R 사운드 낼 때는 분명히 입을 이렇게 모으신 다음에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이러면서 시작하시면 돼요. Running, running. Learning은 아시죠? L 사운드는 혀끝이 윗니 뒤에 붙는다는 거.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Towards the end. 앞부분에 강조 주셔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자, Google Listening 1.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그렇죠. Google Listening 2.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해야 되겠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2.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Pro driver Adrian starts blank. 자, 프로 운전자 아드리안이라는 사람이죠. 시작합니다. 뭘 시작해요? 빈칸.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refueling the car. 이게 뭘까요? refuel 하는 거는 연료를 채우는 거죠. 즉 주유하는 거예요. 차에 연료를 채우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유를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방금 연습하셨던 문장이에요. 많은 차들이 정차 중입니다. 어디 속에서? In the sand wind라고 했으니까 모래바람 속에서. It's because of one reason. 이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뭐뭐 때문이에요. One reason. 한 이유. 한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이어지죠. The blank on this road didn't end yet. 자, 이 길, 이 도로 위에서, 이 길 위에서 뭔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는데 빈칸에 네, long journey 했어요. 긴 여정, 긴 여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캐치하셨어요? 바로 빈칸에는 towards the end.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Now heading to blank 했는데 마지막 빈칸에 캐치될 말들은 바로 The end of Altiplano, Chile라고 하죠. 네, 알티플라노의 끝인 칠레로 지금 향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문장의 이야기거리의 내용들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여기서 narration part의 문장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많이 생략되는 주어 동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딱 염두하시면서 캐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오. Pro driver Adrian starts refueling the car.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It's because of one reason. The long journey on this road didn't end yet.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now heading to the end of Altiplano, Chile.
0: 간단하지만 잘 안 들리는 부분들 있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 학습 잊지 말아주세요.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네, 드디어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환영을 하는 거예요. To the new person who's coming into the company. So we have another great dialogue for you. Why don't we check it out? 환영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Welcome aboard. It's great to have you here. 여기 오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I'm very excited to be here. 존이 일을 가르쳐 줄 거예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Okay, so this is how we can welcome someone new to the office or to the company. Okay, so let's take it line by line. Welcome aboard. It's great to have you here. 이거는 정말 다 외우세요. Okay, welcome aboard. It's great to have you here. It's great to have you here. 자, 환영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welcome은 환영하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서는 aboard가 조금, 아, 왜 이게 여기 있을까? 혹시 비행기 탔을 때, 뭐 배를 탔을 때, welcome aboard, welcome aboard. 이렇게 왜 그 flight attendant가 welcome aboard flight 234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왜 이 사무실에서 welcome aboard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팀을 이렇게 어떻게 배를 한 배를 같이 타는 거죠. 네, 그래서 welcome aboard, welcome 할 수도 있겠지만 welcome aboard because you are now part of our team. We are all going to ride in the same boat.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It's great to have you here. It's great to have you here. 정말 좋은 이 문장입니다. It's great to have you here. 여기 와서 너무 반가워요. Oh, it's great. 어디 파티를 가도 Oh, it's great to have you here.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m very excited to be here. 누가 그렇게 말했으면은 아, okay, thank you.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네, 반드시 그 이렇게 리액션을 줘야 되죠. I'm very excited to be here. I'm very excited to be here. 여기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 원어민들이 happy보다는 excited를 많이 쓰죠. 네. I'm very excited. 뭐, it's exciting. Oh, I'm so excited.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Alright, so I'm very excited to be here. 여기에서 존이 일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환영하고 이분이 이제 도와줄 거예요. 이거를 he will help you. 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John will show you the ropes. John will show you the ropes. So there's nothing about helping. All right. So this expression is a very interesting idiomatic expression. To show someone the ropes means that you will teach them new skills or help them, you know, with the job. 그래서 이 그 항해하다, 네, sailing 아시죠? 옛날에는 그 배가 엔진이 없었죠. 그냥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람으로 해가지고 이런 표현에서 여기에서 의뢰가 됐는데 show someone the ropes means to teach them how to do something. All right? So let's look at some of these key points in more detail. So here goes our first expression, welcome aboard. 네,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되게 비행기를 탈 때, welcome aboard, welcome aboard. 네, 우리 flight attendant들이 많이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는 회사에서 어떤 팀이나 어떤 새로운 회사를 같이 이렇게 일하게 되면은 welcome aboard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All right, welcome aboard. Let me introduce you to our team. Welcome aboard. Let me introduce you to our team. 자, 환영합니다.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Okay? I'm going to introduce you. Welcome aboard. 네, 한 팀을 이제 다른 팀에 있었는데 이제 이 팀이랑 같이 일하게 될 때도 welcome aboard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All right. Welcome aboard. We've been waiting for you. Welcome aboard. We've been waiting for you. 자, 환영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Welcome aboard. We've been waiting for you. 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스카우트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We've been waiting for you. So, welcome aboard is not only used on airplanes, boats, and trains, but also when you're joining a new team or a new company. Alrighty,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Show someone the ropes. Show someone the ropes. 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보여주다, 가르쳐주다, 네, 그런 뜻입니다. 자, nobody showed me the ropes in this office. Nobody showed me the ropes in this office. 아, 이 사무실에서 아무도 저에게 일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분한 거예요. Hey, nobody showed me the ropes in this office. 네, 제가 다 터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상황마다 이 사무실 뭐 아니면은 뭐 회사에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sometimes you have someone to help you, sometimes you don't. Nobody showed me the ropes in this office. Okay. Next one. He's been here for 20 years, so he'll show you the ropes. 자, he's been here for 20 years, so he'll show you the ropes. 자, 그는 여기 온 지 20년이 되었으니 그가 일을 가르쳐 줄 겁니다. 당연히 대선배니까 가르쳐 줘야 되죠. So, show someone the ropes. Remember, it comes from sailing. Remember, you gotta like, you know, do the ropes and everything. Yeah, to show someone how to sail. But in this case, to show someone how to do the job. Alrighty, I think we're ready for shadowing. It's time for shadowing, everybody. Are you guys ready? All right, let's speak out loud. All right, repeat after me. Welcome aboard. It's great to have you here. I'm very excited to be here. John will show you the ropes. Great. Shall we try that one more time? All right. Welcome aboard. It's great to have you here. I'm very excited to be here. John will show you the ropes. Okay, so remember, welcome aboard. I'm very excited. 감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All right, welcome aboard.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All right, so let's take a little quiz. 환영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Yogi ogi deoseo nomu gippeumnida. John이 일을 가르쳐 줄 거예요. Alrighty, good job, everyone. Alright, so if you have someone new in your office, or if you go to America to a different office and they say, welcome aboard, now you understand why.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it just means 환영합니다. And we learned a really great expression today, show someone the ropes. It means to teach someone the skill or the work or the job, especially someone who is experienced. All right, great. I hope you enjoyed today's show. Please make sure you join me next time for 출근 영어. Take care, everyone. See you next tim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elieve versus trust. Believe versus trus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believe 그리고 trust입니다. 네,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단어 believe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네, believe 동사

바로 믿다이죠.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 스펠링 보시면 이게 be이지만 발음은 be보다는 be, e, i 발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be,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절에는 leave, e 발음으로 believe, believe, believe, believe. Very good. 강세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네, 첫 번째 음절보다는 두 번째 음절에 들어가죠. Believe, very good. Okay, 어감 차이 한번 볼게요. 네, believe,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믿다 할 때 주로 believe 단어를 많이 씁니다. We often use the word believe when we're talking about having faith in or having confidence in someone's words or someone's behavior. 그리고 보통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난 감정으로 정말 많이 씁니다. We often use the word believe when we are in a particular situation and we want to express to the other person that we believe them.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believe what he said. You don't believe me? He won't believe your story. Believe, 믿다. Believe, believe. Very goo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그가 한 말을 믿어. 자, 그가 한 말을 믿어. 네, believe라는 단어는 사람의 말 혹은 행동을 믿을 때 주로 believe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I believe, 나는 믿다. What he said, 그가 말한 것을 믿다. I believe what he said. I believe what he said. 거짓말 같지 않아, 나는 믿어. I believe what he said.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넌 날 못 믿는 거야? 넌 날 못 믿는 거야? 네, 여기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죠. 그래서 믿지 않은 감정. You don't believe me? You don't believe me? You don't believe me? 그리고 넌 날 못 믿는 거야? 여기서는 주로 내가 했던 말 혹은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믿지 않아? 이런 말투입니다. 이런 어감입니다. Okay? You don't believe me? Okay, very goo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야. He won't believe your story. 네, 여기서도 똑같이 상대방이 했던 말, okay? 말을 믿지 않는 거죠. 한 말의 이야기잖아요. 오케이,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He won't believe your story. He won't believe your story. 네, believe 이해 잘 하셨죠? 자, 이번에는 trust로 넘어갈게요.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trust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영어로는 이름절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trust, trust, trust. 오케이? 여기서 이제 TR로 시작하는데 느낌은 살짝 CH 발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Trust, okay? Trust보다는 CH 발음. Trust, okay,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는요. Believe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말 혹은 사람의 행동에 집중했다면 Trust는 사람 자체를 믿을 때 Tr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신뢰하다에 더 가까워요. 오케이? 그리고 지속적인 경험에서 일어난 감정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elieve 같은 경우는 그 한 상황에서 나는 너를 믿어 믿지 않아 이런 느낌이지만 뭔가 지속적인 경험 통해서 아, 이 사람의 신뢰가 있다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Okay? So trust is usually used when you know someon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n you begin to have faith in them.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rust me. You don't trust me?
I trust.

this website. Trust, 신뢰하다. Trust, ch 발음, ch, ch, trust.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날 믿어봐, 날 믿어. Trust me, trust me, trust me, 날 믿어봐. Trust me.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말 혹은 행동보다는 그냥 나 자체를 믿어줘. Trust me. Trust me. Okay. 그 다음에 넌 날 신뢰하지 않는 거야? You don't trust me? 이것도 뭔가 그 사람이 했던 말 혹은 행동보다는 지속적인 경험 통해서 너 나 믿지 않아? 날 신뢰하지 않아? You don't trust me? You don't trust me?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이 웹사이트를 신뢰해.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해보고 나서 아, 이 사이트 괜찮다. I trust this website. I trust this websit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I trust this website. I trust this website. 좋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believe. 이거는 무엇을 믿을 때 그리고 사람이 했던 말 혹은 행동에 좀 더 집중하고요. 이거는 좀 특정한 그런 한 상황에서 아, 믿어 안 믿어 이런 느낌이고 trust 같은 경우는 사람 자체를 믿을 때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경험 통해서 신뢰가 갈 때 주로 trust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I believe what he said. I believe what he said. I believe what he said. Trust me. Trust me. Trust me.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상당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제를 하나, 테마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식습관,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된 그런 테마인데요. 자, 제가 소주제를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건강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건강한 식단 얘기 많이 하죠? 거기다가 식사 습관 얘기도 합니다. 이제 식습관과 식사 습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런 얘기들을 더 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요즘에 좀 소식을 좀 한다든가, 간헐적 금식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Intermittent fasting이라고 하는데 약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겁니다.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체중 조정 관련해서. 간헐적 채식 습관이라고 그래가지고, vegetarianism이라고 해서는 채식주의를 약간 flexitarianism이라고 해서 flexible과 vegetarianism을 약간 섞은 신조어.

0: 후보가 하나 나왔어요. 그것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죠? 평상시에 채식 위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회식 자리라든가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또 먹는 약간 좀 유연한 채식주의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주제를 왜 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건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여러분이 일반적인 식습관과 건강한 식단 얘기도 할수 있어야 되겠지만 최근 트렌드와 관련된 얘기까지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정말 영어 말하기 소재로서 제대로 갖다 쓰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식습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식사 습관 갑니다. 밥 먹는 습관. 자, 요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규칙적으로 먹다, 골고루 먹다, 그쵸? 식사 거르지 않는다, 그죠? 그다음에 뭐 밤늦게 안 먹는다, 과식하지 않는다, 짜게 덜 먹는다, 요런 거. 이게 다 뭐예요? 식사 습관, 입맛과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정리할게요. 준비되셨나요? Alright, start. 규칙적으로 먹다부터 해봅시다. 규칙적으로 뭐 이제 부사 자체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부사가 있을 겁니다. 뭐예요? Regularly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렇죠? Regularly 요거를 생각 대부분 다 하셨을 것 같아. 아이고 발음 어렵다. 왜 어려워요? 한국 사람한테 제일 힘든 게 R 발음, L 발음이 이게 도대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우리한테 어려운 발음이에요. 맞아요. 자, regularly. 자, 비슷하게 해보세요. 정확하게 못해도 좋아요. 자, regularly. Regularly. 이렇게. Eat regularly. 뭐예요? 규칙적으로 먹는 거죠. 자, 너무 막 공복 상태로 막 10시간씩 가는 게 아니라 한 4시간만, 5시간마다 꾸준하게 뭘 먹는 거. Eat regularly. 끼니 때 뭘 먹답니다. 들어보세요.
1: Eat regularly. Eat regularly.
0: 자, 그 다음에. 이 골고루 먹다라고 하는 표현도 딱 set phrase 돼서 영어권에서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balance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넣어줘야 되냐면 balanced가 돼야 돼요. 균형 잡힌의 뜻으로. meal이라고 하는 건 식사 혹은 밥입니다. 밥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have meals라고 하거든요. have balanced meals. 이렇게. have balanced meals. 이러면 골고루 먹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거는 그대로 여러분이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골고루 먹는다. 다른 어떤 표현을 찾지 마시고 이걸 쓰시기 바랍니다. 들어볼게요.
1: Have balanced meals. Have balanced meals.
0: 여기다 S를 붙여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식사를 거르지 않다. 뭐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먹고 그러고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식사를 거르면 규칙적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점심 먹고 어느 날 갑자기 점심 안 먹고 막 이렇게 되는데 자, 거르다에 해당하는 영어 동사가 skip이에요. skip. 건너뛰다. 그죠? 그러면 not skip meals. 거르지 않다니까. 지금 건강한 식습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ip meals 하면 막 끼니 건너뛰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침도 조금 먹고 점식도 적당히 먹고 저녁도 적당히 먹어. not skip meals. 됐죠? 연습 붙여서 들어볼게요.
1: not skip meals. not skip meals.
0: 영작 타임. 자, 문장 하나 드릴게요. 저는 규칙적으로 먹고요. 골고루 먹으려는 편입니다. 아까 위에 거 두 개 쓰면 되겠네요. 응? Eat regularly. 그 다음에 have balanced meals. 노력이니까. 몸하는 편이다. 노력으로 갈까요? I try to eat regularly and have balanced meals. I try to eat regularly and have balanced meals. And have balanced meals. 여기다 힘 살짝 줄게요. 들어볼게요.
1: I try to eat regularly and have balanced meals. I try to eat regularly and have balanced meals.
0: 안 좋은 습관을 피해야 되니까 다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뭐 자제하다라는 말을 굳이 안 쓸게요. 그냥 부정문으로 할게요. not을 넣어가지고 not eat too much. 이게 뭐예요? 너무 많이 먹지 않다. 쉽죠? 이건 쉽게 갑니다. 과식을 자제하다. 자, not eat too much. 들어볼게요.
1: not eat too much. not eat too much.
0: much를 late로 바꿉니다. 야식을 자제하는 거예요. not eat too late. Not eat too late. I try not to eat too late. I try not to eat too late. 그러면 야식을 좀 자제하는 편이다. 오케이, 들어볼게요.
1: Not eat too late. Not eat too late.
0: 선생님, 이 짜게 먹는 건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짜게, 짜게. 자, eat 다음에 salty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까?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속 시원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Not eat too much salt. 그냥 끝. 이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 원어민 집필진하고도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릴까? 그냥 소금을 덜 먹는다. 너무 좋대요. 원어민 선생님들이 좋대요. 갖다 씁시다, 여러분. Not eat too much salt. 소금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얘기 자체가 나트륨이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다. 즉 짜게 먹지 않는다. 요거 그대로 가면 됩니다. 너

0: eat too much salt. 이렇게 들어보세요.
1: Not eat too much salt. Not eat too much salt.
0: 의도한 건 아닌데 패턴처럼 돼버렸어요. 자, 명작해볼까요? 나는 과식과 야식을 자제합니다. 많이 먹는 거, 밤늦게 먹는 걸 좀 최대한 덜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노력하다, 차지하다 그냥 try를 붙여가지고 부정문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어순 잘 보세요. I try to eat 하면 먹으려고 한다는 거고 자, 이 부정문의 위치를 얻어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 넣고 I try not to eat 이게 맞아요. 어순이 I try not to eat, I try to not eat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좀 가장 일반적인 어순은 여기다 넣어서 주는 겁니다. I try not to eat too much or too late.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늦게 먹지는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I try not to eat too much or too late. 들어볼게요.
1: I try not to eat too much or too late. I try not to eat too much or too late.
0: 자, 요거는 이제 용어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보자는 얘기고 자, 건강식은 쉬워요. Eat healthy foods. 선생님, food에 왜 자꾸 S를 붙입니까? 불가사의 명사로 배웠는데 왜 자꾸 S가 나오죠? 붙일 수 있어요. 언제 붙일 수 있습니까? 경우의 수나 여러 가지 가짓수를 얘기할 때만. Two foods, three foods 이렇게는 안 돼요. 절대 그런 가사 명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이야기할 때 가짓수일 때 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내내 food에다 S 붙일 겁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하셨죠? 가짓수, 여러 가지 가짓수 얘기하는 거니까 Eat healthy foods. 복수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1: Eat healthy foods. Eat healthy foods.
0: 오케이. 채소를 많이 섭취하다. 자, 이건 그냥 eat a lot of vegetables 하면 되는데 vegetables는 다 아는 단어니까 조금 더 귀여운 단어로 갈게요. veggies. 이것도 채소예요. veggies. eat a lot of veggies. 심지어 어떻게 더 하냐면 green에다가 s를 또 붙여요. eat a lot of greens. 채소 색깔이 대부분 뭐예요? 초록빛을 띠고 있죠? 그래서 eat a lot of greens 에서 붙이면 그것도 채소 많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Eat a lot of veggies.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들어보세요.
1: Eat a lot of veggies. Eat a lot of veggies.
0: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단어 말아주세요. 기분 좋아지는 음식. Comfort foods. Comfort foods. 이거는요 꼭 건강에 좋은 음식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먹으면 좀 편해지는 음식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엄마가 만들어주는 어떤 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Comfort foods. 들어보세요.
1: Comfort foods. Comfort foods.
0: 명작이요.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간단합니다. Eating a lot of veggies is good for your health. 이건 어려울 게 없어요. Eating a lot of veggies, 이거를 동명사로 잡아서 주어로 주고 is good for your health. 들어볼게요.
1: Eating a lot of veggies is good for your health. Eating a lot of veggies is good for your health.
0: 좋습니다. 자, 오늘 복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식사 습관 관련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규칙적으로 먹다, regularly, 이 단어만 잘 기억하고 들어볼게요.
1: Eat regularly. Eat regularly.
0: 야식을 자제하다. Not eat too late. 들어볼게요.
1: Not eat too late. Not eat too late.
0: 채소는 영어로 veggies라고 할 수 있겠죠? Eat a lot of veggies. 이렇게 정리합니다.
1: Eat a lot of veggies. Eat a lot of veggies.
0: 자, 오늘 건강한 식습관 관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떠한 결심을 하게 될 때 오늘부터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쵸? 나 내일부터 뭘 꼭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의 결심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일부터 뭘 꼭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하는 결심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나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내일부터 꼭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 내일부터 살 빼기 시작할 거야, 살 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뭘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미래에 대한 얘기 혹은 뭘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할 때 바로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뭐가 붙었죠? 그쵸? 내일부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일부터를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바로 starting tomorrow. 요것이 바로 내일부터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from tomorrow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 혹은 거꾸로 어순을 바꿔서요. I will 동사 starting tomorrow.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 뭘 하겠어 내일부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 will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느낌과 starting tomorrow를 넣어서 얘기를 하는 느낌과 그 어감 차이를 조금 약간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오늘은요, 내일부터 내가 꼭 뭘 하겠어 라는 표현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내일부터 나 살 뺄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러분이 살을 빼다, 다이어트를 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lose weight이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 나 내일부터 꼭 살 뺄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혹은 I will lose weight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starting tomorrow.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커마가 빠진다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요, 나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운동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를 바로 exercise를 씁니다. 그러니까 starting tomorrow I will 하고 나선 exercis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운동하다. 여러분이 헬스장에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go to the gym을 얘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나는 내일부터 살 뺄 거야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내일부터 나 돈을 좀 덜 쓸 거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소비를 할 때는 spend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돈을 좀 적게 쓰겠다, save up money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축을 하겠다 라는 의미니까 돈을 덜 쓰다 라는 얘기는 spend less money. 아, 나 내일부터는 좀 돈을 좀 모아야겠어. I will save up money. 요거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0: Money 해서 돈을 좀 덜 쓰겠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나는 내일부터 자전거로 좀 출근할 거예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출근하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출근할 때는요 commute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 뒤에다가 by 수단을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수단으로 출근하겠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아나 내일부터 이제 돈도 좀 아끼고 어떻게 보면 운동 좀 할 겸 이제 자전거로 좀 출근해야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그럼 차로는 그쵸? by car, 버스로는 by bus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걸어서라고 얘기를 할 때는 by walk보다는요 on foot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부터가 아니고 내일부터는요. 내가 그거를 하겠어. 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 연습 한번 해봤어요. 원음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 배웠어요. 나 내일부터 살 뺄 거야 라는 거를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일부터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시점을 오늘 혹은 지금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 살 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바로 starting 뒤에다가 여러분의 시점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라고 얘기를 할 때는 starting now, 오늘부터는 그렇죠? starting today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from now on, 지금부터 이런 표현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거에 똑같은 표현이 바로 starting now예요. 그래서 나 지금부터 살 뺄 겁니다. Starting now, I will lose weight. 오늘부터, 그렇죠? Starting today, 내일부터, starting tomorrow. 요런 식으로 세 가지의 표현으로 다 의지를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로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tarting now, I will lose weight. 그럼 오늘부터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Starting today, I will lose weight. 요렇게 변형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표현 한번 보죠. 내일부터 운동할 거예요.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라고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일부터는요, 저 꼭 뭐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 나 내일부터는 그거를 꼭 안 할 거야 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내일부터는 운동하지 않을 거예요. 운동 안 할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starting tomorrow 하고 나선 I will not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되니까 내일부터는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땐 starting tomorrow I will not exercise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not exercise.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not exercise 해서 starting tomorrow I will not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 뭘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I will 동사 저 뭐 할 거예요 라는 거에 한번 살을 붙여봤습니다. 어떻게요? 그쵸? 내일부터요 저 뭘 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로 해서 내일부터 꼭 뭘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다시 한번 누구든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Try again.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마음도 남겨주시고 응원도 남겨주시고 가끔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쌤, 문법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하는 게 문법이고요. 회화가 곧 문법입니다. 어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제 중에 하나, 이것도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 아마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도전 들어갑니다. Are you ready?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아, 빨리 영어 문장이나 얘기해봐. 이거는 정말로 나중에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영어 재미없다. 이걸로요. 직접 해보는 게 제일 궁금증을 크게 만들잖아요. 저는 이와 같은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쭉 무엇이 이어져 왔다. 해왔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해왔다라는 얘기였죠. 자,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I have been 뒤에 ing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느낌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실제 요거를 그냥 달랑 외우는 거는 의미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 문맥 속에 집어넣어서 단어를 바꿔보는 거. 이게 더 의미가 큽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어떤 형태인지 보신 적이 없으면 바로 처음 거는 먼저 보시고 나머지 거 쭉 확인해 볼까요? 나는 계속 기다려왔어 라고 할 때는요. 바로 I've been waiting 이라고 합니다. I have been waiting 이에요. I have been waiting. 자, 그래서 ing 이 느낌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기다리는데 중간에 끊김이 없이 계속해서 기다려왔다. 이런 식의 느낌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리는 게 앞으로도 더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문맥상 가능한 거. 그게 바로 I have been waiting. 줄여서 I've been waiting 이에요. 근데 빨리 하면 I've been waiting. I've been 해서 I've been waiting. 이렇게 들립니다. 아시겠죠? 뒤에 것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생각해 왔다? 그렇죠. 생각이 멈춘 적이 없고 계속 그걸 생각해 온 거죠. 그래서 I've been thinking. I've been thinking.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계속해서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장면 떠올리시면서 I've been, 그렇죠. 하는 게 뭐예요? cough죠. 그래서 coughing. C-O-U-G-H-I-N-G예요. coughing 이거 아니에요. coughing입니다. coughing. 다시 한번 I've been coughing. 이렇게 하시면 실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I have been driving. I've been driv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I've been driving. 됐죠? 그래서 바로 이 느낌은 운전을 끊기지 않고 계속 한 거예요. From Seoul to Busan.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운전해 오고 있고 아직 운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강한 거죠. 네 가지예요. 예, 흐름만 파악하시고 저거를 have been, 그 다음에 동사의 ing, 현재 완료 진행형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제일 바보예요. 왜냐하면 그거 의미 하나도 없거든요. 예, 숫자 뭐 278에 535, 37288 이거 저도 몰라요. 그냥 됐는데. 이게 기억나겠습니까? 안 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에만 붙이세요. 아니면은 I've been working도 되고요. 그죠? 자, 가능합니다. 네 가지 한번 도전해 볼까요? 오케이. Your turn. 먼저 첫 번째 건 절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쭉 기다려왔다고. Your turn. 맞습니다. I've been waiting. 됐고요. 자, 두 번째는 계속 생각해 왔다니까 그 문제를 아니면 너에 대해서. 그래서 I've been thinking 됐고요. I've been thinking. 자, 세 번째는요. 내가 계속해서 your turn. 그렇죠. I've been coughing. 빨리 하면 I've been coughing. 그렇죠? 됐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your turn. 맞습니다. I've been driving. 이렇게 쓰시면 끊김이 없이 동작이 계속되고 지금도 더 이어질 가능성 혹은 끝날 가능성 두 가지가 다 있더라.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걸 살짝 늘려보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Where? In the next round. Step 2. 저는 이와 같은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요. 자, 그러면 아까 기다려왔다 끊임없이 I've been waiting. 어떤 누구를 기다리다. Waiting for you, waiting for my love, waiting for my chance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waiting 다음엔 for가 나옵니다. 그래서 for a chance, 기회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like this. 이건 옛날에 원더걸스 노래 중에 like this, like this 예,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흐름만 보세요. I've been waiting for a chance like this.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옛날 그룹 중에 Foreigner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 노래 중에 I've been waiting for a chance like this. 물론 그때는 I've been waiting for a girl like you. 이렇게 원래 노래의 제목은 그거지만 바꿔보실 수 있어요. 같은 느낌인 거죠. 여자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기다려왔어. 옛날에 기다리고 안 기다렸어. 이게 아니고. 그래야 더 상대편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테니까. 그래서 I've been waiting for you. 이렇게 얘기하면 더 사랑이 가득 찬 느낌이겠죠. 자, 나는 계속 자기 생각만 나더라고. 자, 이렇게 약간 닭살 돋는 멘트잖아요. 이때, 그렇죠? 너에 대해서 생각했다. I thought about you. 이건 한 번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I've been thinking. 그렇죠. 그런데 너에 대해서 about you. 그 다음에 뒤에 불러주는 거죠. 자기야. Babe, B-A-B-E 아니면 B-A-B-Y라고 합니다. 그래서 I've been thinking about you, babe. I've been thinking about you, baby.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침이 일주일 동안 멈추질 않네. 요거는 한번 I 말고 he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he's been 뭐 해야겠어요? 이거죠. 그래서 he's been coughing. He's been coughing. 됐죠, 여러분? 예, 그래서 계속해서 he has been의 줄임말입니다. He's been coughing. 그런데 얼마 동안? For a week, 일주일 동안, he should go to the hospital. 네,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자, 나왔던 내용, 핵심 문장만 두 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one last time. 자, 이와 같은 기회를 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요.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왔잖아. 그랬더니 친구가, 맞아. 너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일해왔잖아. 자, 뭐라고 할까요? I've been waiting for a chance like this. 그러면 똑같이 쓸 수 있겠죠, 여기 나오는 거. 열심히 일해온 거 나 안다니까. I know you've been working hard. 같은 구조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했다, 끊임없이 기다렸던 그런 어감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자, 그렇다면 you know where to go. There we go, right? Just right there. www.ebse.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에너지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urage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 절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죠. 이번 시간부터는요, 그 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접속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죠. I don't know why he's late. 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아마 많은 분들 해석 가능하실 거예요. 자, 절 바로 여기에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죠. 과연 이 문장 어떤 뜻일지 이번 시간 쭉 함께 해주시면 확실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는 잘 알고 있지만 절이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기 다지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절이란 거,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룬 것이죠. 근데 추가적인 조건이 있으니 바로 무엇이냐? 그 절이란 것 안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인데 주어와 서술어가 없으면 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배운 내용이니 지금쯤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히 자리 잡아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해서 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절은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또 부사로도 쓰일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절을 만들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접속사잖아요. 접속사가 무엇이 붙냐에 따라서, 즉 어떤 접속사가 사용돼서 절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부사 기능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뜻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이렇게 절을 만드는 접속사들에 대해서 알아가 볼 거예요. 포인트는 이번 시간 우리 명사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명사절이 뭔데요?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입니다. 절인데 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명사가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이 명사절 또한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뭐 많습니다. 아주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바로 that 이고요.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해석되는 방식은 뭐뭐라는 점, 뭐뭐라는 것, 또는 반발짝 정도 나가서 뭐뭐라는 사실 정도로 해석되는 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that이 있겠고요. 그리고 why. why 같은 것도 명사 절을 만드는 접속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에 진짜 좋은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why가 쓰이면 왜 뭐뭐인지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기 쭉 다져봤으니까 이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들을 통해서 명사절이란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냥 하나의 간단한 문장이죠. We are upset. 해석해보자면 우리는 화가 났어요 정도가 됩니다. upset이란 형용사가 화가 난이란 뜻이기도 하고, 조금 이제 기분 좋지 않게 흥분한 거, 흥분이 됐는데 막 좋은 게 아니라 기분 나쁜 그런 상태를 묘사하기도 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문장 우리는 화가 났어요 라고 해석을 해봤는데, 자, 이것을 앞에서 얘기 나눈 그 접속사들과 함께 절로 만들어서 문장 속에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읽어보도록 하죠. She knows that we are upset. 해석을 해보자면 She knows, 그녀는 알고 있다는 거죠.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났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that 절, that we are upset 이란 절이 knows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 명사밖에 없잖아요. 근데 절이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뭐 사실 명사절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쓰인 거긴 하죠. 요렇게 아, 절이 문장 속에서 활용될 수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요렇게 문장 가져가 보겠습니다. She knows why we are upset. 자, 앞에 문장과 똑같은데 접속사만 바뀌었죠. 해석을 해보자면 she knows, 그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왜 우리가 화가 났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why we are upset라는 명사절 똑같이 knows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접속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명사절이지만 똑같이 목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의미가 달라졌죠. 해서 왜 우리가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그녀는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방금 살펴본 세 개의 예문을 통해서 아, 명사절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고 접속사가 바뀌니까 뜻이 또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명사절의 개념 우리가 확인했으니까요. 간단하게 영작해보면서 조금 더 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하시나요?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의문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생각하시나요? 라고 우리가 출발해 보면 될 텐데 생각하다, 그러니까 뭐 think 같은 동사 들어가려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think 써도 됩니다. 근데 은근히 영어에서는요, 요렇게 believe란 동사를 이런 경우 많이 써요. Do you believe?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믿으시나요? 라는 뜻이 되지만 실제로 그래서 뭐 이렇게 믿냐? 라는 맥락보다는 우리나라 말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도의 의미가 되니까 아, 요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문장들 그래서 채워보자면 Do you believe? 믿으시나요? 생각하시나요? 물어보고 뭘 그래서 생각하는지, 뭘 그래서 믿는지 말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접속사 that이에요. 요 대절 이하를 생각하시나요? 라는 거고 문장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That, this is, 이것이 the best option,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당신은 생각하시나요? 문장 완성된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Do you believe that this is the best option?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이렇게 사용되는 명사절의 that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that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되기도 해요. 그냥 그래서 Do you believe this is the best option? 이런 식으로 문장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샘은 내가 왜 그를 좋아하지 않는지 몰라요. 샘이 눈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문장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샘이 주인공이죠? 주어입니다. 제일 앞에다가 넣어주고 문장 시작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쌤이 모르니까 Sam doesn't know 라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나서 뭘 모르는지를 말해주면 되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왜 얘기가 나오니 why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Sam doesn't know why. Sam은 why 그 이유를 몰라. 근데 뭐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I don't like him. Why I don't like him. 내가 왜 그를 좋아하지 않는지 Sam은 모르더라고요. 라고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am doesn't know why I don't like him.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영장 연습까지 두 개 함께 해봤고요.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I don't know why he's late. Why he's late가 명사절로 쓰이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know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몰라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가 왜 늦는지 나는 모릅니다.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접속사 that과 why를 활용해서 한 번 더 명사절의 어떤 그 개념과 함께 영장 연습까지 해봤어요. 요 that과 why가 워낙 많이 쓰이는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기에 좋은 예문들이었다는 거 참고해서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i guys, I am so, so happy to see you. Guess what? It's the 27th week of this show. Isn't it amaz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27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의 5주 동안은요, 조금 더 스페셜하게 전에 했었던 요가와는 약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하는 운동 있죠? 직장에서 약간 몰래 할 수 있는 틈새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조금 고강도의 운동 좀 왔다 갔다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주는 우리 짧은 시간 내에 몸에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운동 해보도록 할게요. 추우니까요. 그럼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고 갈게요. Let's get started, guys. What's that hanging on the wall? A sock? Why would you hang a sock on the wall? My favorite singer gave me that. 네,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요. To hang 그리고 to hang out의 차이점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to hang 보실게요. What's that hanging on the wall? 이럽니다. What's that hanging? 어떤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벽에 걸려있는 거 저거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걸려있다, 어디 매달리다란 뜻도 되고 그리고 걸려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a sock 이렇죠? 양말이 벽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저거 양말인데 왜? 그러니까, Why would you hang a sock on the wall? 아니 도대체 양말을... 왜 벽에다 저렇게 걸어놓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My favorite singer gave me that. 여러분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나한테 준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좋은 마음에 sock. He was hanging the sock on the wall. 벽에다 양말을 걸어놨네요. 그러면 to hang out 보러 우리 두 번째 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Do you want to hang out next Friday?
2: Yes, absolutely.
1: What do you want to do?
2: Just hanging out with you.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To hang out라는 표현 같이 보도록 하기로 했죠. Do you want to hang out next Friday? 이럽니다. Hang out이라는 단어를 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같이 시간을 놀다, 같이 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o you want to hang out next Friday? 이러면 너 혹시 다음 주 금요일에 시간 같이 보낼래? 같이 놀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o you want to hang out? 시간을 같이 우리 보내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Yes, absolutely. 이럽니다. 당연하지.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What do you want to do?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 뭐하고 놀까? 너 뭐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Just hanging out with you. 이럽니다. 난 그냥 너랑 뭐 노는 거?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Just hang out with you. 너랑 그냥 시간 보내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무언 액티비티를 하면서 노는 것도 되지만 그냥 같이 시간 보내다 to hang ou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o hang out 살펴봤고요. 이제 운동하러 갈게요. Let's go!
3: So our first workout of the week is going to be something pretty simple. It's the jumping jacks. Ready? I've prepared something we can do to warm up in a very short time because it's freezing these days, righ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ve prepared something we can do to warm up in a very short time because it's freezing these days, right? Good. Stand tall and proud to start. I'll say that again. So stand tall and proud to start. Good. Now let your arms hang loose next to your body and look towards the front. I will say that again. So, let your arms hang loose next to your body and look towards the front. Good. You all know how to do this. Yes, we'll be jumping tod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 all know how to do this. Yes, we'll be jumping today. Ready? Okay. As you jump, widen your legs to the side and land there.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as you jump, widen your legs to the side and land there. Good. Now, at the same time, open up your arms to the side or make them meet above your head.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at the same time, open up your arms to the side or make them meet above your head. Yeah? Good. Now, some people like to clap their hands during jumping jacks.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ome people like to clap their hands during jumping jacks. Good. Now, right after you land, jump again and put your feet together. Yes?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right after you land, jump again and put your feet together. See that? Good. Now, your arms will come back down as well because your arms and your legs always hang out together.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r arms, they will come back down as well because your arms and your legs always hang out together. Okay? Good. Now, connect these movements and repeat it 15 to 30 times or more.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connect these movements and repeat 15 to 30 times or more. Okay? Good. That was it. Those were some jumping jacks that you already know how to do. Okay? Good job.

Okay, those were some jumping jacks for you. You guys did so well, although I can't see you, unfortunately. 네, 오늘 jumping jack, 팔벌려뛰기였죠.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볼수 없지만 열심히 따라 하셨을 거라 믿고요. 영어 표현 우리 to hang 그리고 to hang out 차이점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to hang 어디 걸고 매달고 이런 뜻이지만 to hang out은 같이 놀거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을 to hang out이라고 한다고 했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내일 또 짧은 시간 내에 따뜻한 몸 만들기 해요.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So we have decided to wear something similar today.
1: Yes, so today we decided to wear the same color top.
0: 네.
1: We just kind of wanted to start the week off, you know, being twinsies.
0: Not really. I think it was more by coincidence.
1: Yes, it 네. was a coincidence. It wasn't a decision. But this week we're actually going to be talking about decisions.
0: 네, 이번 주에는요, 테마를 decision making, 결정을 right. 내리는 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결정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의 이번 주의 첫 번째 이야기 핵심 내용입니다.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0: 저는 결정 내리는 걸 더 잘하게 됐어요 라는 내용이고요. 이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We have Sarah. Who's from Australia?
0: 예, 사라 씨입니다. 사라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사라 씨, 나와주세요.
2: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0: 네, 예전에는 결정을 정말 잘 못 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장 전체를 같이 읽어볼게요.
1: So Sarah said, I'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0: 네, embrace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물론 포옹하다라는 것도 있는데 embrace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결정 내려야 하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네, 그냥 나 좀 결정 안 하고 싶어 미룰 수 있잖아요.
1: 그런데
0: 받아들이는 걸 배웠고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예전에는 결정을 정말 못 내렸었거든요.
1: She really could not make decisions back then.
0: Okay.
1: All right,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I ha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I used to be so bad at it.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conversation together, starting with annoyingly. Annoyingly. Annoyingly. Next, we have indecisive. Indecisive. Indecisive. Revolve. Revolve. Revolve. Perfect. Let's take a look at some more vocabulary words.
1: 그 다음으로는 전념하다, 집중하다라는 뜻의 commit to 뒤에 to가 함께 많이 붙어요. commit to 그리고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다 고민하다를 뜻하는 mull over 나왔습니다. 발음 연습 간단하게 해볼게요.
0: commit to, commit to, commit to. And lastly, we have mull over, mull over, mull over. Perfect. Let's take a look at Sarah'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If I had to talk about decision-making a few years ago, I would have said that I was terrible at it because I could not make a decision. I was annoyingly indecisive. And even when it came down to things like picking what I wanted to eat for lunch, I just couldn't decide. And now that, you know, most of my work revolves around food, you know, you ask me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I know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be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it since yesterday lunch. So that's one thing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on. But not just that, life decisions in general. I've always been like not necessarily, I guess it's indecisive. It's always hard to kind of commit to something. And that's something that I'm working on because I want to be better at not wasting time mulling over decisions so long. I think I wasted a lot of time just worrying about stuff. And sometimes it's better to just try it.
0: Should you start or should I start?
1: I think you should start.
0: Oh. Yeah, I typically am the one who starts after
1: yes.
0: this, right?
1: I'll
0: we didn't
1: decide,
0: really need to decide.
1: Yeah, I'll decide that for you. You should
0: okay,
1: start.
0: Thank you.
1: Yeah.
0: I'm opposite of you, Sarah. Mm-hmm. I've actually become more indecisive as I've aged.
1: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세라 씨는 예전에는 더 indecisive, 우유부단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덜 우유부단해졌다고 하는데 메가 선생님은 반대라고요.
0: Yeah. 네. What about you?
1: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0: Oh, you don't
1: yeah, I haven't figured it out.
0: So you haven't even decided about your level
1: exactly.
0: of decisiveness.
1: 네. 그래서
0: indecisive.
1: decide 또는 decisive 아니면 indecisive에 대해서 오늘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갈까요?
0: Let's do it.
2: If I had to talk about decision making a few years ago, I would have said that I was terrible at it because I could not make a decision. I was annoyingly indecisive.
0: If I had to talk about decision making a few years ago,
1: 네,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if I had to, 여기서는 이제 if I have to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가정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0: yeah.
1: 몇 년 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mm-hmm. if I had to talk about decision making,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년 전에 해야 했다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줄은 이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0: Mm-hmm.
1: 그런 내용이에요.
0: Mm-hmm. Then she would have said this. I would have said that I was terrible at it because I could not make a decision.
1: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주제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해야 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0: Mm-hmm.
1: I would have said mm-hmm. 이렇게 했을 거예요. I would have done something.
0: Done something.
1: I would have said that I was terrible at it. 여기서 말하는 it는
0: making decisions.
1: 네, 그래서 결정을 잘 못 내린다고 말했을 거예요. 몇 년 전이었다면 because mm-hmm. I could not make a decision.
0: Mm-hmm.
1: 결정을 못 내렸거든요. 결정하는 걸 못 했거든요.
0: Mm-hmm. And she goes even further to say this. I was annoyingly indecisive.
1: 네, 먼저 성가시게 귀찮게를 뜻하는
0: annoyingly.
1: annoyingly. 여기서는 이제 그냥 귀찮게 정도가 아니고 짜증 날 정도로.
0: Yeah.
1: To the point where it would annoy other people.
0: Other people, right?
1: 네.
0: And maybe even sometimes herself.
1: 네, 다른 사람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도
0: yeah.
1: indecisive. 여기서 우유부단한.
0: Indecisive.
1: 네.
0: Indecisive.
1: Decide를 하는 거를 이제 decisive, 결단,
0: decisive.
1: 결단력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0: yes.
1: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0: in
1: 붙여서 indecisive 하면은 우유부단한 건데요.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0: mm-hmm.
1: 그냥 뭐 우유부단한 정도가 뭐 가벼운 정도가 아니고 mm-hmm. 짜증날 정도로 우유부단했었거든요.
0: She was very indecisive.
1: 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0: Mm-hmm.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And even when it came down to things like picking what I wanted to eat for lunch, I just couldn't decide. And now that, you know, most of my work revolves around food, you know, you ask me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I know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be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it since yesterday lunch.
0: And even when it came down to things like picking what I wanted to eat for lunch, I just couldn't decide.
1: 먼저 이 문장의 전체 뜻은 점심때 뭘 먹을지 고르는 것도 결정을 못 내렸다는 뜻인데요. Mm-hmm.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I just couldn't decide, 결정을 mm-hmm.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뜻이고 What I wanted to eat for lunch, 점심에 뭘 먹고 싶은지, 뭘 mm-hmm. 먹을지라는 뜻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When it came down to things like picking what I wanted to eat for lunch라고 mm-hmm. 했단 말이죠. 보통 이제 when it comes to 하면 뭐뭐와 관련된, 뭐뭐와 right. 관해서란 뜻인데
0: It's like about something or 네. if a situation happens.
1: 여기에 down이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come down to 하면 it all comes down to this essence.
0: This 약간, one thing, 네. right? There's many things or a bigger scale, but we're talking about the smaller
1: 네.
0: part.
1: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표면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이거다라고 말할 때도 yeah. 쓸 수 있고 방금 전에 이제 메간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down이니까 점점 규모가 작아지잖아요.
0: Yeah.
1: 그래서 큰 decisions, 큰 결정들 말고 이런 작은 것조차도 yeah, 결정을 못 내렸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Mm-hmm. 다음 문장 볼까요?
0: Okay. She says, And now that you know most of my work revolves around food, you know, you asked me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1: 돌다, 회전하다.
0: Revolve. Revolve.
1: Revolve. 차에 보면은 RPM이라고 써 있습니다.
0: Oh yeah.
1: Revolutions per minute.
0: Right.
1: 1분에 몇 회 회전하는가. RPM이 mm-hmm. 이제
0: revolutions.
1: 이, 네, revolutions.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revolution 하면은 혁명이라는
0: oh, yeah.
1: 뜻도 있는데
0: can, yeah. 네,
1: 돌아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revolve가 oh, 여기서는 돌다 회전하다고 mm-hmm. 사실은 중간에 그 앞에 이제 re를 빼고 mm-hmm. evolve 자체가 돌다라는 뜻이에요.
0: Oh yeah, like 네. evolve.
1: 네,
0: right.
1: evolve, involve,
0: involve yeah.
1: evolve로 끝나는 것들은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revolves around foo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음식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말은 음식과 관련이 yeah. 있다는 말이에요.
0: It's about food. Her
1: 네.
0: work is about food.
1: 맞아요. 그래서 now that 이제는 이렇게 되고 나니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음식과 관련이 있다 보니 you know, you ask me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점심 때 뭐 먹고 싶은지 물으시면
0: And then what happens? She says, I know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be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it since yesterday lunch.
1: 네, 과거와 상반되는 이야기인데요. 과거에는 몰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심 뭐 먹을 거예요 하면 바로 안돼요. 이미 알고 있어요. 뭘 먹고 싶은지 알아요. 왜냐하면 be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it since yesterday lunch.
0: Oh.
1: 네, 어제 점심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제 점심 다 먹었으니까 내일은 뭐 먹지? 결정을 해놓은 거 뭔가요?
0: You don't do that?
1: I never do that.
0: Really? Oh, but you're not a big foodie, so
1: no,
0: I guess
1: no.
0: it's different.
1: yeah.
0: Oh, yes. It's important. Good job, Sarah.
1: okay.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that's one thing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on. But not just that, life decisions in general. I've always been, like, not necessarily, I guess it's indecisive.
0: So that's one thing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on, but not just that.
1: 그래서 so that's one thing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on. 이 구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단 better at making decisions 하면은 결정을 더 잘 내리는 거잖아요.
0: Mm-hmm.
1: 그런데 on이 뒤에 붙어서 앞에 that's one thing.
0: One thing.
1: Making decisions on that one thing. Mm-hmm. 그게 뭐냐면 점심 때 뭐 먹을지 결정하는
0: yeah.
1: 거.
0: But she's gonna eat for lunch.
1: 네, 그래서 결정을 더 잘 내리게 된 한 가지가 그건데 but not just that. 그것만 잘하게 된 건 아닙니다.
0: Yeah. She says, life decisions in general. I've always been like not necessarily indecisive. Well, I guess it's indecisive.
1: 스스로에 대해서 indecisive라는 말을 쓰기가 싫었을 수도 있는데
0: mm-hmm.
1: 결과적으로는 그냥 yeah, 맞는 것 같아요 라고 yeah. 말했습니다. Life decisions in general.
0: Mm-hmm.
1: 그냥 전반적으로 인생에 관한, 생활에 관한 결정들 있잖아요.
0: Mm-hmm.
1: 어디에서 살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I've always been like 어떤 단어를 찾다가 not necessarily 이건 아닌 꼭 이것만은 아닌데 하다가 well I guess 맞는 것 같아요. It's indecisive. 그래서 저는 항상 우유보다

0: 우유부단까지는 아니다가, 네, 우유부단했던 거 맞아요. 이렇게 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t's always hard to kind of commit to something, and that's something that I'm working on because I want to be better at not wasting time mulling over decisions so long. I think I wasted a lot of time just worrying about stuff, and sometimes it's better to just try it.
1: It's always hard to kind of commit to something.
0: It's always hard. 항상 힘들어요. To kind of을 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1: To commit to something. Commit to.
0: Commit 하면은 어떤 것을 하다, 실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ommit a crime 하면은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뜻인데요.
1: You did the crime.
0: 네, commit to가 붙어서 이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발 살짝 담그는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하는 걸 말해요.
1: Yeah, I'm gonna do it.
0: 네.
1: I'm committed to going back to school. Right? So that means I'm gonna go back to school for
0: 네,
1: sure.
0: 그렇죠. 고민하고 갈까 말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학교 다닐
1: Yeah.
0: 거다라고 commit
1: Gonna do it.
0: to인데, commit to를 또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냐면요. 이제 commit, you gotta commit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1: Oh,
0: 조언할 때
1: yeah.
0: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트램펄린 위에서든
1: Yeah.
0: 뭘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뭐 그냥 물 웅덩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뛰어넘을까 말까 대충 하다가
1: 이렇게.
0: 보면은 제대로 안 뛰니까 발이 젖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예 확
1: Yes.
0: 정말 제대로 온 힘을 실어서 뛰어넘는 거를
1: Yes.
0: commit라고
1: You gotta
0: 하는 거예요.
1: use all your energy.
0: 그렇죠.
1: Yeah.
0: 온 힘을 다해서,
1: Not like, but
0: 네.
1: like, okay.
0: 맞아요. 전념하는 거. 그런 거 말합니다. 특히 이제 뭐 격파 같은 거 어렸을 때 태권도 할때 보면은 격파도 대충
1: Oh,
0: 하면은
1: yeah.
0: 손만 아픈데
1: Like if you,
0: 빡 끝까지 하면은 힘을 다 실으면 이제 깨지더라고요.
1: Of
0: 그게
1: course.
0: 바로 영어로는 commit예요.
1: You gotta commit.
0: 근데 이게 사전에서는 그냥 전념하다, 집중하다 정도로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느낌이 전달이 안될 때가 많은데 그냥 숨겨진 뜻으로는 힘을 다 실어서 제대로 하다
1: Yes.
0: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That's a good
0: Thank
1: explanation. You're
0: you.
1: really committed to
0: Yes,
1: that.
0: I did. 다음 주 볼까요?
1: And that's something that I'm working on because I want to be better at not wasting time mulling over decisions so long.
0: 그리고 and that's something that I am working on. 그리고 commit 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완전히 힘을 실어서 전념하는 것 자체가 제가 work on, 고치려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Because I want to be better at 이 부분을 더 잘하고 싶거든요. Not wasting time,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거. 뭘 하면서?
1: Mulling over decisions to mull over.
0: 네, mull over라고 하면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고민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1: Think about it for a long time.
0: 네, 오랫동안 고민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걸더 잘하고 싶거든요.
1: And lastly, she tells us this. I think I wasted a lot of time just worrying about stuff, and sometimes it's better to just try it.
0: 네, 예전 이야기를 하면서 I think I wasted a lot of time. 시간을 많이 낭비한 것 같아요. Just worrying about stuff. 이것저것 걱정하면서 stuff라는 것은 그냥 things.
1: Things.
0: 네, in general. And sometimes it's better to just try it. 그냥 시도해 보는 게, 그냥 해 보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1: Yeah. All right.
0: I agree.
1: That was a great clip. How about we review and take a look at it once again?
2: If I had to talk about decision making a few years ago, I would have said that I was terrible at it because I could not make a decision. I was annoyingly indecisive. And even when it came down to things like picking what I wanted to eat for lunch, I just couldn't decide. And now that, most of my work revolves around food, you ask me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I know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be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it since yesterday lunch. So that's one thing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on. But not just that, life decisions in general. I've always been like not necessarily I guess it's indecisive. It's always hard to kind of commit to something, and that's something that I'm working on because I want to be better at not wasting time mulling over decisions so long. I think I wasted a lot of time just worrying about stuff. And sometimes it's better to just try it.
0: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when it comes down to 하면은 뭐뭐 면에 있어서는 뭐뭐에 있어서는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였고요. 두 번째, be better at not doing something, be better at not doing something.

하면은 뭐뭐를 안 하는 걸 더 잘하다. 그냥 안 하는 걸 잘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따 문장 만들어 보면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먼저 영어로 만들어 볼 문장들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morning. Mm-hmm. 아침에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게끔 전날 나 내일 뭐 입어야지라고 결정하는 걸 더 잘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Which I think definitely helps.
1: Yes, it's definitely good practice.
0: Yeah, I try to do this too. And it helps.
1: I fail. But Brent says.
0: 네. Brent 씨는요. Between hurting a little bit at a time, 한 번에 조금씩 여기서 hurting이라고 하는 건 아픈 건데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함.
1: Yeah, just being uncomfortable 네. because you haven't made a decision, right?
0: 네, 네. 그래서
1: or thinking about it too much.
0: Forever. 영원히 한 번에 조금씩 아픈 것과 potentially 어쩌면 hurting a lot for a few days. Mm-hmm. 며칠 동안 많이 아픈 것 사이에서 I've gotten better at making the right decision. Mm-hmm.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더 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마 지금 여기 뉘앙스로는 한 번에 좀 더 괴롭고 말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1: Yeah, 네. just fully do it, fully commit, yeah. so it's over, yeah. right? Instead of, you know, getting a little bit in
0: and
1: there.
0: And experiencing the discomfort forever.
1: True.
0: Okay.
1: All right,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but unfortunately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That's right.
0: 감사합니다. By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and welcome to my kitchenette. 폴라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낫또 행복해 오늘은. 왜냐면 낫또 요리할 거예요. 네, 오늘은 일본, 한국, 인도 갈 거예요. 레시피 두 개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날이요. We will make 낫또 and 된장 cup rice. 네, 낫또 간 된장 컵밥 만들어 볼게요. And we'll make a strawberry lassi. 네, 딸기 라시도 도전해 볼 거예요.

0: 바로 바로 여기 있습니다. First, we are going to make the natto 간된장 컵밥. So we need 간된장, strong fermented bean paste. We need 나토. 혹시 우리 친구들이 나토 알아요? 그 일본에서 오는 청국장 비슷한 거예요. 된장보다 좀 센 맛이 나요. So we have 된장 and 나토. We have onion, 양파. We have rice, 공기밥. We have mustard, 겨자 소스 있어요. We have sesame seeds, 참깨. We have corn salad, 콘 샐러드입니다. And we have sliced dried seed, 네, 파래 김 자반입니다. And for our strawberry lassi, 우리 딸기 라시 재료는 세 개밖에 없어요. We have real strawberry juice, 네, 진짜 딸기 주스요. We have yogurt, 네, 요거트 줄 거예요. And we have a lemon, 레몬도 줄 거예요. So, let's start with the cup back. So, how do we make our kebab? We start with the onion. 우리 양파 먼저 시작할 거예요. We're going to chop the onion. So, we take the onion. We're going to cut just one quarter. 우리 4분의 1 쓸 거예요. So, let's use this much. 이 정도 쓸 거예요. And we're going to cut like this. And then cut like this. 네, 우리 작은 부분 만들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나토 콩처럼 그 사이즈 만들어야 돼요. We have to make it the size of the natto bean. Like that. Yeah, there we go. Small pieces of onion. So, let's fry the onion. 네, 우리 프라이팬에서 양파 볶아요. So, we need a hot pan. 중불 쓸 거예요. And we need oil. We put in some olive oil. And now onion in the pan. And we fry the onion. 네, 양파 볶아요. 혹시 집에서 올리브유 없을 때 다른 유, 뭐 카놀라유, 그레이프 시드 유 써드려요. Can you hear it sizzling? 그 소리 되게 좋아요. 아, 그리고 양파 요리했을 때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양파만 졌을 때, 생양파만 졌을 때 항상 손 씻어야 돼요. If you don't wash your hands, it will hurt your eyes. 진짜 눈이 아플 수 있어요. 너무 매워서. Okay. I think they're ready. So, let's add the 간된장. Oh, 소리. 소리 커요. 오, 냄새도 좋고. 우리 친구들 그 된장 냄새 잘 알아요. 간된장은 영어 번역했을 때 strong fermented bean paste. 어, 좀 어려운 단어예요. 솔직히 된장 얘기했을 때 영어로 그냥 된장 페이스트 얘기해드려요. Okay, it's ready so we can make our kebab. It's time to put the bap in the kebab. Put the rice in the cup. 네. So we put in half our rice. 반 정도 쓸 거예요. Next, we need 나토. 네. 우리 나토 다음에 넣을 거예요. 하지만 나토하고 다른 재료 믹싱 할 거예요. So, we put our natto beans in the bowl. We add our soy sauce, 우리 간장, and our mustard, 우리 겨자 소스도 들어가요. 와, 이거 보세요. 나토 특징이 거미줄처럼 이 줄 이렇게. Wow, look at that. Can see these strings, 이런 줄들이 나오고, 이거 나토의 특징이요. And we put it in the cup. Rice and beans. 이제 밥하고 나토콩 이렇게 됐어요. 신기해요. 이 나토콩 우리 몸에 뭐가 좋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 알아요? 나토 몰라요. 그래서 셰프님 물어볼 거예요. 셰프님!
1: Hello, I'm Chef Robin. 나또는 콩을 삶아서 발효시킨 음식이에요. 나또 is made from beans. 나또는 소화를 도와주고 특히 변비가 있는 친구들은 나또를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So, let's cook together.
0: Next, we need the 간된장. Now let's put our 간된장. 네, 우리 간된장 위에 놓을 거예요. Three layers. Rice, natto beans, and 된장. And then more rice. 이제 남는 밥은 위에 놓을 거예요. So, rice, natto, 된장, rice. 우리 밥 위에 놓을 거예요. Three more ingredients. So we put on the corn salad. 우리 corn salad 위에 넣는 거예요. Now the dried seaweed. 우리 발에 김 자반. 이 김은 제일 맛있는 김이요. We put on some sesame seeds. 마지막은 참깨 위에 불어요. 나토 간 된장 컵밥 완성됐습니다지만. We have another recipe, a strawberry lassi. Ready? We cut the lemon in half. 우리 반으로 잘라요. We slice the lemon like this. Now, we take a cup 하나, and we add our real strawberry juice. 우리 진짜 딸기 주스 넣을 거예요. 반 정도요. Now, we open the yogurt. 우리 요거트 열고. 무설탕 제일 좋아요. Let's put the yogurt in the cup. A little more yogurt. 네. 위 가지 안 돼요. 왜냐면 얼음도 넣어야 돼요. 이 정도 충분해요. And one more thing. Ice. 네. 얼음도 필요해요. 우리 시원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 오늘은 개진 얼음 쓰는 거예요. 하지만 혹시 집에서 저런 얼음 없을 때 괜찮아요. 사각 얼음도 괜찮아요. And now we mix. And you can see the color change. 이거 하면서 색깔이 변합니다. 와. Perfect. A beautiful pink. We can put the lemon on top. One slice of lemon like this. Natto. 간된장 컵밥, our natto strong fermented bean paste rice cup, 그리고 딸기 라시, our strawberry 라시 완성됐습니다. Time to taste 맛보기입니다. I like this a lot. 되게 좋아요. You can taste the 된장. You can taste the natto beans. 진짜 이 강한 맛들 섞여서 되게 맛있어요. 식감 아주 재밌어요. Now, let's try the 딸기 라시. The strawberry 라시. This has a very smooth taste, a very gentle taste. It's the perfect combination. 이 둘이 진짜 아주 좋은 친구예요. 다음엔 달콤한 거, 고소한 거, 모르는 거, I don't know. But come back soon for another recipe. See you next time. Bye-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한 주 영어로 또 시작을 해봐야죠.
1: 좋습니다.
0: 네, 오늘은 가정 영어인데요. 지난번에 했었던 에피소드를 연결을 해볼 건데요.
1: 네.
0: 바로 중학생 아들을 위한 저축 팁 파트 2 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돈 좀 모으고 있냐 이렇게 했더니 아, 나 거의 용돈을 거의 뭐 게임이나 뭐 하고 싶은 걸로 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1: 남 그쵸? 얘기면 참 답답했어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특히나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라면
1: 그쵸.
0: 해본 적이 없으니까 습관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1: 그래서
0: 그

0: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1: 오.
0: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모으는데
1: 네.
0: 너 받는 거다 모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아이도
1: 맞아요.
0: 뭔가 뭐사 먹고 싶을 수도 있고.
1: 개인 지출 비용이 또
0: That's
1: 있으니까.
0: right. 근데
1: 예.
0: 얼만큼을 좀 할당을 해가지고 할애를 해서 좀
1: 저축을
0: 넣어라.
1: 할수
0: 이런
1: 있냐?
0: 얘기가 나온 것
1: 근데
0: 같아요.
1: 10% 정도면 사실 큰 부분은 아닌데.
0: 작지만 또 쌓이면 이게 그죠?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네, 가서 저축 계좌 10개요.
1: 오!
0: 이것까지 영어로 해볼 겁니다.
1: 야, 지금 뭐,
0: 아하.
1: 약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0: 뭔가 살아있어요.
1: 좋아요,
0: 자,
1: 좋아요.
0: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네, 그럼 아들의 용돈 저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2: Ta-da! You need a plan.
1: 응?
2: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10%?
2: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Set aside?
2: Like, save it.
1: Save.
2: Take out 10% of your
1: Ah, save
2: allowance. You need a
1: 10%.
2: plan.
1: 아, 10%요?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
2: Speak English to
1: Yeah,
2: daddy.
1: I know. 10%? Sorry, it's so hard for me.
2: Ah,
1: Okay, bye.
2: Trust me,
1: 응?
2: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10년 후?
2: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네.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2: What?
1: Okay. I'll do it.
2: Oh.
1: Yes. Bank account open.
2: Are you going to
1: I
2: open a bank
1: yes,
2: account?
1: yes, yes.
2: Good idea, son.
1: Okay, thank you.
2: You can do it, just 10%.
1: 10%? Thank you.
2: 뭐 done.
0: 아이고, 이또 아이가 잘 모아가지고 저축 왕이 됐다는
1: 네.
0: 소문이
1: 아우,
0: 있어요.
1: 정말 뭐든지 왕이 되면은 대단한 거예요.
0: 오케이.
1: 예.
0: 자, 이 뭔가 경제 관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그쵸.
0: 그거에다 플러스 영어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면 너무 좋겠죠, 그쵸?
1: 그럼요.
0: Alright. 자, 여러분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드릴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첫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좀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두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그쵸.
0: 자, 계획이 필요해. 이러면서 용돈의 10%를 따로 모아둬.
1: 네.
0: 이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You need a plan.
0: 이게 뭘까요?
1: 너는 계획이 필요해.
0: 음흠.
1: 자, 땡땡. 10% of your allowance. Allowance는 지난번에 용돈. 맞아요.
0: 나왔었죠.
1: 용돈. 너의 용돈의 10%를 모아.
0: 모아둬라.
1: 모아. 명령이니까 동사가 왠지 먼저 나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러면 save.
0: 오케이.
1: 예.
0: 구조적으로 일단 맞아요. 그쵸. 뭐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는
1: 네.
0: 동사 원형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save를 썼네요.
1: 네.
0: save 하는 게 뭐라고요?
1: save는 모으는 거.
0: 모으는 거.
1: 예.
0: 오케이. 저축하는 거. So
1: 저축하다.
0: save 10% of your allowance. Ooh, I like that.
1: 응?
0: 일단은 save 쓰는 거 맞습니다.
1: 오.
0: 맞는데, 오늘은요. 그냥 단순하게 모으다, 저축하다 말고
1: 네.
0: 새로운 표현을 하나 가져왔어요.
1: 따로 모으는 건 또,
0: 덩어리 표현이 따로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거 오늘부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So you need a plan. 그다음에 정답은요. Set aside.
1: 아, aside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0: 네.
1: 뭔가 진짜 따로 모으는 느낌이 확 오네요.
0: aside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1: 뭔가 측면.
0: 맞아요. 옆쪽으로라는
1: 그쵸?
0: 뜻을 가지고 있어요.
1: 예.
0: aside 자체가. 그러니까 이 set aside 뭐냐면 옆으로 세팅을 해둬라.
1: 오!
0: 돈이 딱 있으면 이
1: 예.
0: 중에서 그래. 한 10%가 여기 있구나. 근데 걔는 너가

0: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옆으로 요렇게 요렇게
1: 따로.
0: 느낌 오죠?
1: 네.
0: 그거 세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o set
1: 아.
0: aside라고 하는 거는 회화체에서 너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1: 오.
0: 따로 모아두다, 따로 빼두다, 뭔가 챙겨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1: 네네.
0: 그래서 이 set aside는 사실 시간을 set aside 해놓는다고도 하고요.
1: 네.
0: 시간 좀 이렇게 할애를 해둔다.
1: 아, 나한테 시간 한 시간만
0: 뭐
1: 빼줘.
0: 할, 뭐, 뭔가를 하기 위해서 set
1: 아,
0: aside를 내가 해놨어. 이렇게도 하고
1: 그랬었어.
0: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set
1: 네.
0: aside. 자, 그리고 우리 용돈이란 단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 나왔었죠.
1: 네.
0: So, 뭔가 쓸수 있게 허용한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low 한다는 느낌.
1: 네.
0: So, allowance.
1: Allowance.
0: 그리고 그때 단어 하나가 더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1: 하나 더
0: 조금 더긴
1: 있었어요?
0: 거, 두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뭐뭐, money.
1: 그래요?
0: 무슨 money?
1: 어?
0: 대부분은 그걸 먼저 알고 계시던데요.
1: 용돈?
0: 자, 어디 보죠? 내가 쓸 돈이
1: 아,
0: 여기.
1: 포켓머니. 아, 그거군요.
0: Right.
1: 포켓,
0: Pocket.
1: 아이고, money.
0: Pocket money.
1: Yes.
0: 맞습니다.
1: 아,
0: 이것도 용돈입니다.
1: 네.
0: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계신 이제 보통 학생분들은 이걸 더 먼저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북미권에서는 모르겠어요. 그 얘를 사실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절대적으로 많이 쓰긴 해요.
1: 네.
0: So pocket money allowance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둘다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allowance 저는 개인적으로 allowance만 쓰는 케이스긴 합니다.
1: 네.
0: Alright, so 10%, 너의 allowance의 10%를 어떻게 해둬라?
1: 따로 빼두라.
0: Set aside, 옆으로 이렇게
1: 네.
0: 빼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10% of 무엇이라고 했는데, of가 여러분들 무슨 뜻이야? of.
1: 뭐뭐의.
0: 뭐뭐의,
1: 예.
0: right? So, 당신의 allowance의
1: 10%.
0: 10%를 set aside. So, 얘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심지어
1: 네.
0: 숫자까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So, 10%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이 명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1: 10%.
0: 10%가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percent는 응용이 가능해요. 꼭
1: 오.
0: 10%를 옆으로 이렇게 챙겨도 이게 아니라 $1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렇죠? 너가 용돈을 뭐 예를 들어 30달러를 받으니까 그중에서 $10를 옆으로 해놔라. 그러면 얘를 그냥 $10으로 쓰면 되는 거고,
1: 아.
0: 심지어 10도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5%,
1: 그렇죠?
0: 3%, you know,
1: Twenty
0: that's right, $20.
1: 예.
0: 완전 다양하게 좀 바꿀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전에, 슬기 씨가 그 동사 잘 말해줬어요. 아까 저축한다 할때뭘 썼죠?
1: Save.
0: Save 썼죠. 그러면 너의 용돈에 10%를 저축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것만 바꾸면 될것 같은데요.
1: Save 10% of your allowance.
0: Yes. So save 10% of what? Oh, of your allowance에
1: Yes.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도 save를 한번 써볼게요.
1: 네.
0: 자, 그리고 연봉 같은 걸 얘기할 때 혹시 salary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1: 어,
0: salary?
1: 맞아요.
0: 급여 그런 거 salary?
1: 네.
0: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salary에 오케이. 30%를 저축한다.
1: 아,
0: 30%면
1: 꽤
0: 많은
1: 많은데요?
0: 거죠.
1: 왜냐면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데,
0: 그러니까요. So,
1: 30%는.
0: 그녀는 30%를 저축한다. 일단 거기까지 해보세요. 어때요?
1: She save
0: 자,
1: 30%.
0: 여기서 그녀의 salary에. 그러면?
1: Of her salary.
0: 그렇죠. of를 쓰는 거. 자연스럽게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Just like this.
1: Of를
0: So,
1: 아니까 문장을 만드는 게 이게
0: 네.
1: 어렵지가 않네요.
0: of가 처음에 영어를 시작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1: 맞아요.
0: 이해는 갑니다. 근데 쓰다 보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게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30으로 숫자 또 바꿨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Save 10% of your allowance.
1: Save 10% of your allowance.
0: She saves 30% of her salary.
1: She saves 30% of her salary. 어머머, 제가 아까 she 다음에 save라고 그냥 이야기했네요.
0: Saves, alright. 삼인칭
1: Saves.
0: 단수니까요.
1: 맞습니다.
0: Al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0: 오케이. 옆으로 챙겨두는 거.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1: 오.
0: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아유, 게임하느라 어렵지, 게임하느라.
0: 그거만 하지 말아봐라.
1: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0: 예, 뒤 이어지는 말들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 같은데 네. 10% that sounds 어렵다.
1: 네.
0: That sounds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니까 that sounds like oh, hard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어, 같은데요. 네.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sounds like hard. Check this out.
0: 어? 아.
1: 자, 일단은 hard를 써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Difficult, hard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like를 넣었었죠.
0: Like를 왜 안 들어가요?
1: 넣으면 안 돼요.
0: 왜요?
1: Like는 like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sound like 명사 이렇게 아~ 하면은 명사 같이 들린다 이거는 가능해요.
0: 예예예. 예, 예.
1: 그런데 형용사가 올 거면 그냥 sound 형용사
0: uh-huh.
1: 바로 나와야 됩니다. So difficult, hard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0: 예,
1: you understand?
0: 예, 예.
1: Alright, so 여기서는 that sounds difficult 어렵게 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difficult 대신에
0: 네.
1: 어렵다라는 표현 중에 이렇게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것도 아는 거 없을까요?
0: 하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1: 짜증을 내세요.
0: 네. 아니 왜냐면은 제가 아까 썼는데 또
1: right.
0: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1: right. tough, difficult, hard 이런 것도 있지만
0: 네.
1: 요거 드릴게요. tough라는
0: 아.
1: 게 있습니다.
0: 아.
1: 이게 oh tough guy 이런 뜻도 돼요.
0: 네.
1: 하지만은 원어민들은 뭔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때 oh that's tough.
0: 아.
1: Right, 굉장히 많이 쓰는 케이스.
0: 뭔가 험난하고
1: mm-hmm.
0: 어려울 때.
1: Right, 그래서 뭐 한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거 할 때도 심지어 tough year이라고도 쓸 정도예요. 오케이? Okay? 자, 우리 sound 뒤에 형용사 오는 걸로 패턴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0: 네.
1: 그거 들린다. Difficult 하게 어렵게 들린다. 근데
0: 네.
1: 이거는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딱 했는데 들어보니까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Basically,
0: 네.
1: right? So. 사운드 뒤에 형용사를 바로 넣기. 뭐 넣으면 안 된다고요?
0: 명사 안 돼요.
1: like 넣으면 안 돼요.
0: 아, like 안
1: 돼요. like는 명사 들어갈 때만.
0: 네.
1: Okay? So 형용사하게 들린다. 뭐 혹은 형용사할 것 같다. 들어보니 형용사한 것 같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Okay? 뭔가를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0: 네.
1: 들었는데 아니 이건 아무리 들어도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that으로 해서.
0: that.
1: Uh-huh.
0: That sounds impossible.
1: 그렇죠.
0: 오.
1: Like 아니라 그냥 impossible. 형용사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is로 출발해 볼게요. 그건 쉽게 들리지 않는데 그 얘기는 한국어는 좀 어색하지만 그거 들어보니까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
0: 오.
1: 그러면 보세요.
0: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1: Right. 그러니까 쉬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그럼 not을 넣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1: 뭔가 들어가야 되죠.
0: It's not sound easy.
1: 오케이. 자, 두 번째 게 틀렸습니다.
0: 왜요?
1: 보여드리겠습니다. It doesn't sound easy.
0: 아, doesn't.
1: 왜 isn't가 아니라 doesn't일까요?
0: 왜냐하면 sound가 동사기 때문이에요.
1: That's correct.
0: 와.
1: 네, 이런 실수가 사실 많아요.
0: 네.
1: 왜냐하면 형용사 여기 있으니까
0: 예.
1: 예로 부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it isn't 이렇게 되죠.
0: 그쵸?
1: 그렇게 되면 그거는 it isn't easy 이건 되죠.
0: 아하.
1: 하지만 it doesn't
0: sound가
1: 있으니까.
0: 있어요.
1: 네, 좀 헷갈릴 수 있죠.
0: 네네네.
1: 네,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sound 뒤에 바로 형용사 넣기.
0: 네.
1: That sounds impossible.
0: That sounds impossible.
1: It doesn't sound easy.
0: It doesn't sound easy.
1: 본문 갈게요. 10%. That sounds difficult.
0: 10%. That sounds difficult.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10%? That sounds difficult.
1: 아, 이랬을 때 얘기 나옵니다.
0: 음흠.
1: 아빠를 믿어.
0: 네.
1: 10년 후에 행복할 거다.
0: 아하.
1: 아.
0: 자, 아빠를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자,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You will be부터.
0: You will be happy. 행복하게 될 거야.
1: 어디서 끊어요?
0: 여기서 끊어볼까요?
1: 언제요, 근데?
0: 10 years later.
1: 오케이.
0: 10년 후에.
1: 오케이.
0: 그쵸? 그럼 믿다라는 그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허. 그러면은 believe 아
1: mm-hmm.
0: 그냥 거침없이 가요.
1: 오케이. Okay. 뭔가 스펠링 애매했었죠 지금.
0: 예.
1: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elieve me, you'll be happy.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0: 아.

0: believe도 괜찮습니다.
1: 스펠링 맞았나요?
0: 네, 맞아요. 오. Okay, very nice. So believe or trust, trust 같은 me. 거 하는 건 신뢰하다, 믿다. 근데 trust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믿음이 더 강한 느낌의 강조가 된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trust me. 그런데요, 원어민들은 trust me라는 게 너가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서 날 믿어 이런 느낌보다는 습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말할 때 약간 진짜로 말하는데 진심으로 말하는데 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 네. trust me, you'll be happy 할 거야.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형용사 하다라고 할 때는 비동사 쓰고 그리고 형용사를 쓰죠.
1: 네.
0: 그래서 you are 어쩌고, she is 어쩌고 이렇게 쓰는데 오늘은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할 거다예요.
1: 예.
0: 그래서 오늘은 will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Alright, so will be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형용사 하다 이게 아니고요. 형용사 할 거야.
1: 오.
0: 이렇게 막연히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너는 형용사는 잠깐만요. 뭘 나타내죠? 어떤 뭔가의
1: 상태.
0: 상태. 그렇죠. 그래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막연하게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그런 상태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So she'll be 형용사. 뭐 you will be 형용사, 뭐 I will be 형용사.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상태가 될 거래요?
1: 행복한 상태가 될 거예요.
0: 그렇죠. You'll be 네. happy한 상태가 될 거예요. 10 years
1: later.
0: Later. So for example, 언젠가가 영어로 뭐예요? 언젠가.
1: Someday.
0: Someday.
1: Yeah.
0: 넌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부유해질 거야.
1: You will be rich someday.
0: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 근데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0: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너는 rich 해. 그러면 네. you are rich 이거예요.
1: 네.
0: 근데 넌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느낌은 you will be rich.
1: 어허.
0: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행복할 거야. 행복해질 거야.
1: They will be happy.
0: 그렇죠. They'll be happy.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will 하고 나서 동사원형 쓰는 건 많이 써봤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런데 일반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비동사 원형을 쓴 것뿐입니다.
1: 어허.
0: 뒤에 형용사 같이 오니까요. 그렇죠?
1: 네.
0: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will be rich someday.
1: You will be rich someday.
0: They will be happy.
1: They will be happy.
0: Happy는 행복한 것도 되고요. 만족한다는 뜻도 또 돼요.
1: 아.
0: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뭔가 날 믿어라. 진짜다. 이런 느낌으로 Trust me.
1: Yeah.
0: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Trust me. You will be happy 10 years later.
0: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당장 벌어져야 되는 만족을 미루는 트레이닝을 좀 해주는 느낌?
1: 그쵸.
0: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
1: 하지만 지금 희생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죠. 나중을 위해서.
0: 맞아요.
1: 10%의 돈을 쓸 수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0: 그래서 뭐 지금 사탕 하나 먹을래, 나중에 세 개 먹을래 이런 느낌인 건데.
1: 그쵸, 그쵸, 그쵸.
0: 자, 이랬을 때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1: 그럼요.
0: 그래서 네, 가서 그러면은 저축 계좌를 열겠다.
1: 오,
0: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라요.
1: 왜요?
0: 그러니까 그 계좌를 열 때
1: 예.
0: 아이들이 그 부모님과 꼭 같이 가서 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건지.
1: 요즘에는 상관이 없는 게 온라인 계좌도 다 열리니까.
0: 아, 맞네요.
1: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물론 절차가 있죠. 예.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라는 게 다 절차 확인이 되어야지만
0: okay.
1: 계좌가 열리긴
0: of course,
1: 할 텐데
0: of course.
1: 그럼에도 굉장히 간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0: 아, 맞아요.
1: 직접 가지 않아도.
0: 근데 사실 네. 오늘은 프로세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하려면 뭐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이거가 아니고
1: 그쵸?
0: 지금 마음인 거예요.
1: 근데 나는
0: 나 내가 하겠다.
1: 이 친구가 너무 똑부러지는 게 그 얘기를 알아듣고 네.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0: 지금 당장 오는 만족감을 나 미룰 자신 있어요. 이거잖아요.
1: 그쵸? 피토가 잘 키웠네요. 애를 잘 키웠어요.
0: 오케이, 오케이.
1: 네. Okay, I'll go and open a 계좌.
0: 아하.
1: 계좌는 제가 알거든요.
0: 오케이.
1: 어카운트인데.
0: Alright, go ahead.
1: 어카운트인데 얘가 언이어야 돼요.
0: 근데 거기 보세요. 아무 계좌나 여나요? 이메일 계정 여는 것도 아니고 뭐.
1: 저축 계좌니까 아닌데 뱅크 어카운트 뱅크
0: alright.
1: 세이빙 어카운트 하려고 했는데 은행 거니까 은행 거니까
0: 그냥 설명을 안 하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지금 점점 네.
1: 미국으로 가요.
0: Alright. 자
1: 어카운트 이게
0: 뱅크 어카운트 일단은 맞아요.
1: 맞는데
0: 그 은행 계좌 중에서도 종류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1: 예.
0: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거랑 흡사합니다. 한번 볼게요.
1: 어?
0: Okay, I'll go and open a bank account is okay, but a 아. savings account.
1: 여기 어인데 S가 들어가요?
0: 네, 들어갑니다.
1: 왜요?
0: 자,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너무 헷갈린다.
0: 자, 일단은 은행 계좌라고 하는 거는 bank account입니다. 예.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도 상품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1: 저축인지 아. 적금인지 예금인지.
0: 맞아요. 뭐 당좌인지. 그러니까 그날 뽑아서 쓸 수도 있는데 대신에 뭐 이런 이자가 없다든가.
1: 그쵸.
0: 아니면 얼마 동안 돈을 못 꺼낸다든가. 네. 다양해요. 그렇죠? 네. 자, 그중에서도 이 savings account라고 하는 건 저축 계좌. 일반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자율이 이자가 있지만
1: 네.
0: 뭐 얼마 동안에는 못 쓴다든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savings account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saving이라고 써야 될 것 같지만 얘는 네. 정해져 있습니다.
1: 아.
0: 무조건 savings account S가 들어가야 돼요.
1: 네.
0: 그리고 참고로요. 당좌 계좌. 이게 좀 우리말로 어렵긴 한데 이거는 보통 checking account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자가 특별히 없고
1: 예.
0: 그냥 저장 장소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1: 그쵸.
0: 우리 현금 카드 그냥 갖고 다니면서
1: 예.
0: 그런 것들을 이자가 특별히 없는 것은 보통 checking account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뭐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뭘 상품을 사면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Savings account냐, checking account냐라고 꼭 물어봐요.
1: 오.
0: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쓸 확률이 더 높겠죠.
1: 네.
0: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이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이거를 또 활용을 해봤고요. 우리가 저축 계좌를 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동사 뭘 썼어요?
1: open.
0: 그냥 정말 말 그대로 ope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1: 아.
0: open a savings account, 뭐 당좌 계좌면 open a checking account.
1: 우후.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하고 싶다 할 때 뭐라고 쓰죠, 패턴?
1: I want to.
0: I want to. 그러면 저 저축 계좌 열고 싶은데요.
1: I want to open a saving account.
0: Savings
1: account.
0: 그렇죠. 자, 이번에는 뭐 할 필요가 있다는 want to가 아니라 할 필요가 있다.
1: Need to.
0: Need to. Alright, 그럼 너는 열 필요가 있어. 저축 계좌를 너는 열 필요가 있어.
1: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0: Very nice.
1: Mm-hmm.
0: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1: 네.
0: 그냥 무슨 계좌는 이거래요. 뭔 계좌는 이거래요. 명사만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1: Uh-huh.
0: 그래서 open이란 동사와 무조건 같이 가셔야 됩니다.
1: Yeah.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10% that sounds difficult.
0: 네.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1: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2: That sounds difficult. 10%? That sounds difficult.
3: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2: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Ne,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sound 뒤에 바로 형용사를 넣어서 딱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린다. Something sounds 어쩌구.
1: 네.
0: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 들은 거예요.
1: 그렇죠?
0: 그거 어렵게 들리는데요. 대수로 출발하세요.
1: That sounds difficult.
0: That sounds difficult. 자, 이번에 그건 불가능하게 들려. 들어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
1: That sounds impossible.
0: That sounds impossible.
1: Yes.
0: 자, 이번에는 부정입니다. 주의하셔야죠. 그건 쉬울 것 같지 않네요. 이수로 가볼게요. 그거는 들어.

0: 보니까 쉽게 들리지가 않아요.
1: It doesn't sound easy.
0: 오, 나이스.
1: Yeah.
0: 읽어볼게요. That sounds difficult. That sounds impossible. It doesn't sound easy. 다음은요. Open a savings account. 가보겠습니다.
1: 예.
0: 저 저축계좌 열고 싶은데요.
1: I want to open a savings account.
0: Very nice. 자, 가서 저축계좌 열게요. 제가 갈게요. 일단
1: I'll go
0: and
1: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There you go. 자, 하나 더요. 너 저축계좌 열어야 돼. 이거는 너는 열 필요가 있어, 저축계좌를.
1: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0: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이것도 계속하면 S가 자동으로 익혀집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want to open a savings account.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2: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3: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10%? Oh, this sounds difficult.
3: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3: Well done, son.
1: Yeah.
3: You can do it.
1: Okay, thank
3: 10%.
1: you, Daddy.
0: Yes.
1: Yeah.
0: 수고하셨습니다. Very nice.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마유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lled Mayu like 100 times.
0: There you go. Like가 약간 about 같은 느낌을 준다고 했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Sound 뒤에 형용사를 넣는 거예요. 자. 오, 그거 흥미롭게 들리네요. 뭔가를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을 때, 아, 그게 들었을 때 흥미롭다. 혹은 그거 흥미롭게 들린다. 이걸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되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정말 우리 생활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네.
0: 아,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1: 아, 맞아요.
0: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더위, 그리고 습도의 콜라보.
1: 아.
0: 이거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만들어봤습니다.
1: 진짜 이 네. 더운 날씨에 습도까지 더해지면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0: 장난 아니에요. 네.

0: 손을 뭐 친한 친구가 내 목에 올려놨다. 그래도 벌써 싸움이 날 것 같은.
1: 진짜로. 아, 제발 돈 터치
0: 미. 오케이. 그래서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일단 미션 잘 들어보시고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어허,
0: 머리가
1: 너무
0: 녹는다.
1: 더워서.
0: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이건데요. 일단 습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1: 그쵸?
0: 사실 오늘 핵심은요. 어떤 상황일 때난 너무 싫더라. 라는 것을 만들어 보는
1: 아,
0: 거예요.
1: 매 상황에 쓰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0: 그럼요. 그럼요. 응용 충분히 가능한 패턴들 준비해 놨으니까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날씨가 덥다고 짜증만 내지 말고요. 날씨 덥다는 얘기 영어로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짜잔!
0: 도전!
1: 더워. 오늘 멋부린다고 이런 것도 해가지고 진짜.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진짜.
0: Have you got a headache?
1: 아니. 머리가 아이스 라면은 워터.
0: 아이스 라면?
1: No. 머리가 멜팅. 멜트.
0: Murray?
1: My head melting. So
0: Your head?
1: hot because of hot.
0: Oh, yeah.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1: Sticking?
0: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Oh, tell me about
1: 스티커처럼.
0: it. Oh.
1: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 습할 때 진짜 너무 싫어.
0: In English?
1: English? The weather
0: Yeah.
1: is 막 스티키
0: Sticky.
1: 스티키 어어 스티키 아이 헤이트
0: You hate sticky
1: I
0: weather.
1: hate.
0: I couldn't agree more.
1: Agree more.
0: I couldn't agree more.
1: You too.
0: Me too. Yeah. So it's so
1: Oh,
0: sticky and
1: 너무
0: disgusting.
1: 더워. 이것도 벗어야겠다. 더워. 끄적끄적해.
0: 아이고, 결국 빙수 드시러 가셨어요?
1: 그게 좋죠. 예, 그러니까 뭐라도 뭔가 이 더위를 삭힌다는 것은 참
0: 그렇습니다.
1: 좋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이 더위, 뭐 추위 이렇게 날씨 관련돼 가지고는 할
1: 그쵸.
0: 말이 굉장히 많아요.
1: 아,
0: 생각보다
1: 맞아요.
0: 뻔하게 춥다 덥다를 훨씬 넘어갈 수 있는 게또 우리 왕초보 영어입니다.
1: 네.
0: Alright, 가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3: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3: I couldn't agree mor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너무 더운 거야. 너무너무 더워서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정말 이 머릿속에
0: 네.
1: 있는 모공으로 다 땀이 터져가지고
0: 네.
1: 정말 더울 때막 그렇거든요.
0: 이게
1: 네.
0: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진짜 이런 식으로 실제로 표현을 하게 돼요. 뭔가 머리
1: 맞아요.
0: 안에 그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죠. 너무 더워서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뇌가 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 그렇군요.
0: 네.
1: I feel like my is melting. 머리가 녹는다. 아,
0: 제가
1: 그러면
0: 방금 힌트를 살짝 드렸습니다.
1: 뇌예요? 뇌? 뇌예요? 아, 그러면 헤드가 아니겠네요.
0: 오.
1: So, 그럼 브레인으로 가볼까요? 또
0: 오케이.
1: 뇌면 브레인이죠.
0: 아,
1: 네. 우리
0: 브레인이죠.
1: 왕초보 영어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브레인이시잖아요.
0: 브레인입니다.
1: Yes.
0: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헤드가 녹는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1: 네.
0: brain 뇌가 녹으면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나는 I can't think straight. 똑바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1: 아,
0: 정신이
1: 그렇구나.
0: 없는 거예요. 그만큼 덥다라는 걸 표현을 했고요. 자, brain 뒤에 여기 녹는 거 뭐라고 했어요?
1: melting.
0: 그렇죠. melt라는 동사. 이것도 일반 동사입니다. So
1: 네.
0: melt. So 진행형이니까 당연히 something is melting, right?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어보다도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1: 네.
0: 했는데 여기 중요한 패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브레인이

0: 멜팅 한다. 근데 그게 진짜 멜팅하고 있는 거예요?
1: 아니죠.
0: 아니죠.
1: 네.
0: 그쵸? 근데 앞에 보면 알 수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1: I feel like.
0: I feel like. 이거 무슨 뜻일까요?
1: 나 그런 기분이야, 마치.
0: 맞아요.
1: 예.
0: 이게 진짜는 아니지만 정말 그런 기분이 든다. 어떤 기분이다. So, I feel like 하고 나서 평소문을 쫙 쓰는 거예요.
1: 어허.
0: 평소문, 문장을 쫙 써버리면 그 내용인 것처럼 기분이 든다. 그게 진짜이든 아니든. Right?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Ignore.
0: Ignore 한다고 해요. 근데 왜 이런 기분 있잖아요.
1: 네.
0: 나 있잖아.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그냥 나 기분 탓인가? 이런 거
1: 오.
0: 있죠. 지나가는데 왠지 나를 안 보는 것 같고.
1: 아.
0: Right? 이거 한번
1: 예.
0: 해볼게요. 나는 기분이 들어.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자, 처음이니까 이거 한번
1: 예.
0: 해보세요.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있다. 진행형으로 어떻게 해요? She,
1: She is ignoring me.
0: me.
1: Yeah.
0: 그러면은 걔를 섞어보세요. 난 기분이 들어.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기분이 드네.
1: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0: Really?
1: Oh,
0: 이러면서, right?
1: yeah.
0: I feel like she's ignoring me. 뭔가 화가 났나 보지, 뭐, 이럴 수도 있죠. 자, how about this?
1: Yeah.
0: 실패하다가 뭐예요?
1: 실패하다, fail.
0: Fail. 나는 실패하고 있어. 진행형으로 하면.
1: I am failing.
0: Right?
1: Yeah.
0: 자, 이럴 때 가끔 있어요. 나는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1: Oh.
0: 다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 Yes.
0: 나 있잖아. 뭔가 내가 실패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1: I feel like I am failing.
0: 그죠? I feel like I'm failing. Sometimes we feel that, you know?
1: Yes.
0: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right? 자, 이래서 I feel like 뒤에다가 사실은 원래 I feel like 명사 이런 패턴도 있어요. 근데
1: 네.
0: 오늘은 그게 아니고요. 그냥 평소문 주어부터 출발하는 평소문을 넣어주시면 그런 기분이 든다.
1: 네.
0: Al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미션은 이 평소문을 얼마나 잘 쓰느냐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느냐가 되겠습니다.
1: 오.
0: 자, 읽어볼게요.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1: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0: I feel like I am failing.
1: I feel like I'm failing.
0: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해드리자면, My brain is melting이라고 하는 거가 제가 억지로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자주 쓰는 표현이다. 뭔가 스트레스로 멍해지다. 아니면 뭐 더위로 멍해져. 결국에는 너무 덥다는 뜻이 될수
1: 그쵸,
0: 있어요.
1: 그쵸.
0: Okay? You guys,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1: 네.
0: 그런 느낌이다. So,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1: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같이 더운 거죠. 혼자
1: 네.
0: 덥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And he or she says, 아, 말도 마라. 난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어. 떨어지질 않아.
1: 그래서 우리 맨날 이거 셔츠 붙였다 뗐다 이거 100번
0: 맞아요.
1: 하잖아요.
0: 어떤 분 보면은
1: 네.
0: 등에 붙은 상태로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이분은 지금 회색 셔츠인가 블랙 셔츠인가 헷갈릴 때 있어요.
1: 가끔 올 블랙이
0: 아우,
1: 되어
0: 완전히
1: 계시죠.
0: 블랙.
1: 예.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등.
0: 일단은 얘는 모른 걸로 할게요.
1: 네.
0: 하고 여기서부터 갈게요. My shirt
1: 내 셔츠가 sticking,
0: 뭘것 같아요?
1: 스티커 같은 거잖아요.
0: 오.
1: 스티커를 sticking, ing 붙여가지고 달라붙고 있어.
0: 어디예요?
1: 내 등에. 그러면은 등이니까 back이겠네요. Yes, my back.
0: BACK.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오, 느낌 괜찮은데요?
1: 네.
0: 가보겠습니다. Yes.
1: 오.
0: 우리 등이라고 하는 거, back이죠. 여러분, 이 허리 waist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예?
0: 이거는 그 둘레를, 허리 둘레를 얘기를 하잖아요.
1: 아하.
0: 뒤쪽이 아닙니다.
1: 네.
0: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달라붙었어. 이거는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진행형이라면 지금 한참 달라붙어 있다.
1: 그쵸.
0: 진행형으로 쓴 거고요.
1: 예.
0: 붙다라고 하는 거 동사를 뭘 썼죠?
1: Stick.
0: stick 썼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스티커에서 딱, 스티커가 여기서 나왔다고 보면
1: 그쵸.
0: 되겠습니다. Right.
1: 네.
0: 자, 여기서 stick에 과거형 PP 형태,
1: 어?
0: 붙었다, 그리고 PP 형태. 어떻게 쓸까요?
1: 가만 있어봐. CK로 끝나는 애들은
0: 네.
1: 저기 크게 막 변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근데 스톡은 그 명사가 있지 않나요?
0: 네?
1: 스톡이에요? 그러면 스톡, 스틱, 스톡, 스톡. 갈까요?
0: 표정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1: 불안해요.
0: 아유, 틀리면 어떻습니까?
1: 맞아요. 뭐
0: 벌금이 뭐 엄청난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왜 이렇게 목숨 걸까요?
0: 그러니까요. 아, 근데
1: 에.
0: 좋아요. 뭔가 신중한 느낌.
1: 에.
0: Alright, so stick, 그 다음에 stuck. 정답. Perfect. Very nice. 이것도 네, 이제 놀라울 일이 아닌 게 이게 나름대로 패턴이 살짝 있어요. 아주
2: 근데 저
0: 살짝.
2: 진짜 이번에 감으로 간 거거든요.
0: 처음 본 거죠.
2: 네.
0: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스틱이 왕초보 영어에서도 처음 소개되는 동사입니다. 스틱 예. 달라붙다. 그다음에 stuck 과거형. 그다음 PP 형태도 stuck. 자, 그런데 얘만 알면 너무 심심해요. 도대체 어디에 달라붙다라고 쓸 때는 뭘 쓰면 될까요? 전치사.
2: 보니까 to가 있네요.
0: to가 있죠.
2: 네.
0: 오케이. 그래서 stick to 어디.

0: 명사에 달라붙다라는 아하.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shirt가 등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과거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shirt가 내 등에 붙었다. 과거형으로.
1: My shirt.
0: 그 shirt.
1: 아, the shirt. 아하. Stuck my back.
0: 아, 전치사가 하나.
1: Stuck to my back.
0: 그렇죠. The shirt stuck to my back. Mm-hmm. How about this? 그 검이 내 신발에 붙고 있어. 달라붙고 있어. 진행형으로요.
1: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0: 그렇죠. 보겠습니다. There you go. 자, 이런 식으로 stick to 라고 하는 거. 참고로 stick to 무엇 하잖아요. 이건 나중에요. 어떤 내가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고수하는 거 있죠. 뭐 다이어트 플랜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 어딘가에 고수하는 것도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for later.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stuck to my back.
1: The shirt stuck to my back.
0: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1: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0: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그 전에 tell me about it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1: 네.
0: 이거는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있는 표현이에요.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말해봐. 이거는 뭐냐면 직역을 하면 나에게 말해봐. 나 이미 나도 공감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되면서 말도 마라.
1: 더 이상 말이 게. 필요 없지.
0: 네, 그래서 아하. 읽을 때 진짜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Tell me about it.
1: 궁금해서 그러면
0: 궁금해. 이게 아니에요. And, tell me about it. Rolling your eyes. 눈을 막 굴리면서.
1: Tell me about it.
0: 그렇게 가줘야 돼요. 자, 가볼게요.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1: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자, 오늘의 핵심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1: 네.
0: 자, 어떤 상황일 때 너무 싫대요. 자, 일단 한번 나눠보세요.
1: 자, I hate it. 나는 그게 싫어. 여기 나눌까요? When the weather is 습할 때. When이 뭐 할 때니까요.
0: 네.
1: 습할 때가 저 알았는데요.
0: 자, 습한 게 형용사로 뭘까요?
1: Foggy는 아니에요.
0: Foggy,
1: foggy.
0: Okay.
1: 예, Foggy는 약간 안개 그런 거잖아요. 습할 때. 생각이 났어요. Humid.
0: H-U-M-I-D. M-I-D.
1: 예.
0: Humid. Alright. 자, 여러분들은 다른 형용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각자 다른 걸 갖고 있을 수 있는데
1: 예.
0: 한번 만나서 보겠습니다. Alright. Oh,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Perfect, perfect, perfect. 사실은요, 저는 좀 놀란 게
1: 예.
0: 보통은 더운, 추운, 시원한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거든요.
1: 맞아요.
0: 이상하게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Humid는
1: 네.
0: 제일 기본인 표현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뭐가 꿉꿉한 기타 등등이 있지만
1: 네네.
0: 일단 얘를 이길 수는 없어요.
1: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0: Humid, right?
1: 네.
0: 그리고 참고로 비슷하게 이렇게도 해요. 날씨가 끈적거린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까 붓다가 stick이었죠?
1: 네.
0: 걔를 좀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형용사로?
1: Sticky?
0: Sticky.
1: 오.
0: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습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1: 네.
0: 사람 끈적거려 그건 이제 보통 피부에 느껴질 때 많이 그렇게 되겠죠.
1: 그쵸, 그쵸.
0: 스티키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이거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데 난 그
1: 예.
0: 상황이 싫다라고 할 때 쓰는 패턴이 오늘 나와 있어요. 자, hate은 누구나 알아요. 그렇죠?
1: 예.
0: 그런데 대부분 이것만 알죠. I hate you. I hate that.
1: 맞아요.
0: She hated it. 이런 식으로 명사를 싫어하다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럴 때는 평소문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I hate it 쓰고 나서
1: 예?
0: 그다음에 when 평소문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너무 싫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I hate it. 그런데 여러분들 이 it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1: I hate
0: 저도,
1: it when 돼요?
0: 그렇죠. I hate when 이렇게도
1: hate
0: 가능합니다.
1: When.
0: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I hate when 이게 더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또 구어체에서는 it을 넣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넣어도 되고 빼도 괜찮지만

0: 중요한 건 when은 빼면 안 돼요.
1: 그죠.
0: Alright, so oh, I hate when 어쩌고 or I hate it when 어쩌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네.
0: 추운 거 좋아하세요?
1: 아, 나 너무 추우면 저는 움직이기 싫잖아요. 네. 이불 속에만 들어가 있고
0: 누구나
1: 싶잖아요.
0: 이거 싫어하잖아요.
1: 네.
0: 춥다라고 할 때 it's 뭐라 그래? It's
1: cold.
0: 그러면 나 추울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it's cold.
0: 그렇죠. I hate it when it's cold.
1: Yes.
0: 진짜 원어민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번에 이거 해볼게요. 나 있잖아. 그녀가 거짓말을 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she lie.
0: Lie?
1: Z.
0: 그렇죠. 얘도 맞춰줘야 돼요. 3인칭 단수 she와 함께. So, 얘는 고정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en 뭐뭐 할 때.
1: Mm-hmm.
0: When 뭐뭐 할 때.
1: Yep.
0: 얘도 뭐예요? 결국에는 평소문 얼마나 빠르게 나오느냐입니다. Alright, so 표정까지도 같이 해주면서 you guys, okay? 읽어볼게요. I hate it when it's cold.
1: I hate it when it's cold.
0: Oh, I hate it when she lies.
1: I hate it when she lies.
0: Alright, and again, 얘를 빼고 해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So 예를 들면 I hate when she lies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응용 안 해볼 수 없고요.
1: 네.
0: 어려운 응용이 아니에요.
1: 지금 응용된 거 아닌가요?
0: 아니에요. 얘는 약간 기본이고.
1: 응용을 얼마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0: 평생 하고 싶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따뜻할 때 너무 좋아.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자, 싫어하는 게 hate이면 그 완전 반대로 막 너무 좋은 건 뭐라고 할까요?
1: I love it.
0: Yes.
1: Yes.
0: 그러면 나 따뜻할 때 너무 좋아.
1: I love it when it's warm.
0: 그렇죠. I love it when it's warm.
1: 맞아요.
0: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1: 네.
0: 물론 like를 써도 됩니다. 가능하고요. 얘도 it 빼서 그냥 I love when it's warm. 이것도 가능해요.
1: 네.
0: 오케이?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나 막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런 느낌으로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All right.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하나 더 남았는데요.
1: Mm-hmm.
0: 전적으로 공감한다.
1: 아하.
0: 이거는 공감 안 할 수가 없죠.
1: 그렇죠. I couldn't more.
0: 그렇죠. 저 주위에서도 나는 약간 습한 게 좋던데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1: 잠깐만요. 전적으로가 이게 완전 나는 진짜 다 동감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 저 맨날 perfectly로 쓰던 totally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I couldn't totally more.
1: 근데 말이 이상하죠?
0: 네.
1: 알아요.
0: 너무 이상해요. 네. 네.
1: 근데 할 수 없어. 더 이상 뭘 할 수 없단데요? 부정할 수 없단가 보다. 나는, 표현이 항상 좀 애매하잖아요. 또 의역을 해놓으셔가지고.
0: 굉장히 고민하죠.
1: 헷갈리게. I couldn't, 더 이상은 내가 이거를 부정할 수 없다.
0: 부정하는 게 뭐예요?
1: 부정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몰라요.
0: 알겠습니다. 부정할 수 없군요.
1: 예.
0: 자, 오늘은요.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들 보세요.
1: 예?
0: I couldn't more. 정답은 agree입니다.
1: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대요?
0: 네. 자, 일단 agree 동의하다인 건 알고 계시죠?
1: 알죠, 알죠.
0: agree 동의하다.
1: 예.
0: 자, 그런데요. I couldn't agree more이라고 해 버리면 나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동의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만큼 나 완전 동의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랑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내가 더 동의할 수 없을 정도야.
1: 네네네네.
0: 느낌 안 나요?
1: 이보다 더 동의할 수가 없을 건 내가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런 느낌.
0: 이거 누구도 이거보다 동의 못할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1: Right.
0: 자, 그리고 이 agree 관련된 표현 나온 김에 이거 혹시 여러분들 복습하셨는지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됩니다.
1: 테스트 참 좋아하세요. 예.
0: 네.
1: Uh-huh.
0: agree가 들어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최근에.
1: agree.
0: 우리 서로 생각이 다른 거 인정해야겠네.
1: 그래요?
0: We have to agree to.
1: agree to each other.
0: 아니.
1: agree to agree.
0: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1: 달라요? agree to.
0: to 뭐한 것을? 무슨 agree?
1: 다름을.
0: 그러니까 agree가 아니라
1: agree to disagree.
0: Yes.
1: 예. 그러네요. 기억나네요.
0: 자, 보겠습니다.
1: Yes.
0: 맞아요. 이상하죠, 말이.
1: 예.
0: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상할 수 있어요. agree to disagree. 서로 disagree는 뭐예요?
1: 반대되는 거죠.
0: 맞아요.
1: 동의하지
0: 동의하는
1: 않는
0: 게
1: 거.
0: 아니라 동의하지 않다. 예, 예. 서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 동의하자. 이 얘기는 우리 둘이 다른 거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자, 다른 것을.
1: 좋은 말이에요.
0: 네, 그래서 agree to disagree라는 표현이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도 어? 이러면서 봐요. 다음번에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어그리 나올 때마다 이걸 톡톡 던져드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기억은 나겠죠.
1: 그렇죠. 그러면서 내게 되는 거죠.
0: Yes. 이거 저 개인적으로도 며칠 전에 소셜미디어에서 예. 이걸 실제로 댓글에 쓰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만큼 흔한 표현이에요.
1: 네.
0: Alright.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사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면 얘는 토시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1: Yes.
0: 그대로예요. I couldn't agree more. 이러면 이거보다 더 동의 못한다. 결국 너무 동감한다.
1: 예헤.
0: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연기해 볼까요?
1: Yes.
0: 오케이. 얘는 왜냐면 응용하는 부분이 거의 아니기 때문에요.
1: 네.
0: Let me show you. 읽어볼게요.
1: Exactly. I couldn't agree more.
0: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는 좀 페퍼로니 피자가 파인애플 피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1: yeah,
0: 개인적으로
1: exactly.
0: 좋아하는 거예요. Exactly.
1: I couldn't agree more.
0: 이런 느낌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야, 걔 너무 못되지 않았어?
1: 그래. 나
0: 친구 막 얘기하면서 자, mean이 못됐다라는 뜻이거든요.
1: 맞아요.
0: 자, 그랬을 때
1: Oh, I couldn't agree more.
0: She's so mean. 이런 식으로. So again, 뭔가 연기하듯이 연습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1: 그 상황에 녹아나서 또 연기를 하다 보면 이 단어를 더 이상 이 뜻으로 무조건 알 수밖에 없겠어요.
0: 맞아요.
1: 예, 전적으로 동감한다라는
0: 연기하셔야 돼요.
1: 네.
0: 그리고 I couldn't라고 돼 있는데 얘는 과거형이어서 couldn't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감정을 더 많이 넣어주는
1: 네,
0: 역할을
1: 네.
0: 해요. 사실은 I can't를 써도 괜찮아요. I can't agree more. 하지만 관용적인 표현은 얘가 훨씬 더 감정 표현에 조금 충실하다?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Okay? So, 여러분, 가볼게요. I couldn't agree more.
1: I couldn't agree more.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I couldn't agree mor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아,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Very nice.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2: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3: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2: I couldn't agree more. I couldn't agree more.
0: 네, 입으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실래요?
0: 네, 첫 번째 중요합니다.
1: 네.
0: I feel like
1: 아하.
0: 평소문입니다, 여러분. 주어부터 가야 돼요.
1: 네.
0: 난 실패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1: I feel like I am failing.
0: 그렇죠. I feel like I'm failing. 자, 두 번째. 아,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자, 나는 기분이 드는데 내 뇌가 녹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그렇죠. There you go. Mm-hmm. 하나 더요. 그녀가 이렇게 해볼게요.
1: 네.
0: 그녀가 날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0: There you go.
1: Mm-hmm.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 feel like I am fail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4: 자, 다음은요. I hate it when
0: 병섬은 아, 추울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it's cold.
0: 그렇죠. 그녀가 거짓말할 때

0: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she lies.
0: 그렇죠. lies. 그것도 매칭해 주고요.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humid. 읽어볼게요. I hate it when it's cold. I hate it when she lies.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3: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3: I couldn't agree more.
0: 미션 해결할게요.
4: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5: Oh,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6: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5: Oh,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6: I couldn't agree more.
5: Yeah. Oh, so hot.
0: Ooh. Oh, great job. Oh, 뭔가 시원해진 느낌이야.
4: 네네. 프레시한 공기가 갑자기 나를 감싸네.
0: 그렇습니다.
4: 네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4: 그건 흥미롭게 들리네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at sounds interesting.
0: 그렇죠. 형용사 나올 때는 like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4: 네.
0: 거.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I hate it when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4: 네.
0: 아, 난 더울 때 너무 싫어. 나 더울 때 너무 싫어.
4: 아하.
0: 이거 영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4: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4: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선글라스 사러 갔던 거 기억나세요?
1: 오, 기억나요.
0: 네, 그때 선글라스는 패션의 완성이다.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었고 그때 sunglasses가 맞다라고 네. 했던 것도 다 했던 것 같은데요.
1: 그리고 색깔 찾던 것도 기억나요?
0: That's right. 네. 자, 그것의 part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